하루를 시작하며 우리는 다양한 인사를 건넵니다. 유치원으로, 학교로 떠나는 아이들에게 잘 다녀와, 회사에서 마주친 동료에게도 좋은 아침, 때로는 거울을 보며 오늘도 잘해보자 하면서 내 자신에게 마음을 전하기도 하잖아요. 일상이 무탈하기를, 매일 소원을 비는 거나 다름없네요. 그렇게 아침마다 마음을 주고받으며 살다가 정신 차려보니 어느새 올해도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하기에는 서로의 다정한 마음들이 가득합니다.

0: 6월 30일 수요일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침봉 오늘 첫 곡은요. 노리플라이 타루 조금씩 천천히 너에게 였고요. 봉수루 저는 봉태규입니다. 2704님께서 벌써 6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26년의 절반이 지나갔고요. 오프닝 멘트 들으니 남은 26년 더 화이팅 해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6월의 마지막 날 그렇죠. 내일이면은 7월이죠. 벌써 2026년의 상반기가 오늘로 끝나게 되는데요. 야, 이런 말을 들으면 괜히 내가 뭘 했나.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이룬 거는 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를 뒤돌아보게 되잖아요. 근데요, 뭐 꼭 대단한 거 해내지 않았으면 어때요? 네, 매일매일 무탈하게 일상을 잘 채워나가면서 오늘도 이렇게 아침봉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일상을 유지하는데도 사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대단한 봉구레들 상반기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DJ 봉디 잘했어. 6개월 동안 상반기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고생했어 봉디야. 안아줄게. 꼭. 우리 봉구레들도 한번 제가 안아드릴까요? 네. 아, 약간 부담스러우시다고요? 그럼 제가 한번 안아드릴게요. 자, 우리 봉구레들 제 품으로 오시고요. 제가 한번 안아드릴게요. 꼭꼭꼭꼭. 한 세 분 정도 오셨네요. 네, 우리 봉구레들은 대체적으로 좀 부끄러움이 있으신가 봐요. 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지금 듣고 싶은 노래까지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저는 광고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2: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마다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6: 케어. 원해요?
7: 케어원 헤어.
6: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7: 케어원 헤어.
6: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7: 케어원 헤어.
6: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8: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게 비빔밥.
9: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0: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9: 비다샵.
10: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9: 비다이렉트샵.
10: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9: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 하고 계시고요. 여기서 잠깐 안내 말씀 하나 드릴게요. 곧 찾아올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이해서 아침봉에서도 두 개의 특집 코너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숏 사연 챌린지를 다시 한번 만나봅니다. 짧지만 임팩트 있는 한 줄의 사연들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번에 했었는데 아주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재미있었죠. 두 번째는 이건 새롭게 만든 건데요. 그 시절 멋쟁이 신사 선발 대회를 개최할 텐데요. 한참 멋부리던 그 시절의 사진과 함께 나만의 패션 포인트나 그 패션 때문에 생긴 에피소드를 받고 있어요. 백화점 상품권, 음식물 처리기, 블랙박스, 골프채 세트 등등 푸짐한 선물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 기다릴게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 시절 멋쟁이 신사 선발대회 꾸꾸꾸꾸꾸꾸꾸로 한번 어떤 멋쟁이들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네, 전희경님께서 와 그 시절 흑역사겠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아니죠. 멋쟁이에요. 네, 아주 멋쟁이. 이게 뭔가 뭐 트렌드에서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는 멋쟁이를 뽑을 거예요. 네, 저희 제작진이 봉디 사진 가져와도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니들 사진도 우리 제작진 사진도 한번 다 같이 한번 가져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 사진을 공개할 거면 그 시대의 당신들 사진도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치열한데요. 벌써부터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만나볼게요. The Script, Will I Am, Hall of Pain.

일상의 모든 사연 그리고 그 장면을 더 빛내줄 제목이 마지막에 찾아옵니다.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얼마 전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나 대학 들어갔어. 순간 제 귀를 의심했죠. 대학? 심지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동생이? 장난하지 말라며 전화를 끊으려고 했지만 진짜야. 나 사이버대학교 입학했다니까. 내가 미용 배워보고 싶다고 했잖아. 마침 2학기 원서 접수하길래 바로 등록했어. 대박이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더라고요. 제 동생 입에서 공부를 한다는 소리가 나오다니. 솔직히 제 동생이지만 진짜 공부하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거든요. 네가 공부를 한다고? 너 세상에서 책이 제일 싫다며. 글자 보기만 해도 막 잠이 쏟아진다며. 언니, 언제적 이야기를 하고 그래. 나 요즘 미리 책 사서 공부 중인데 이 재밌는 걸 왜 이제야 했나 싶다니까. 너 누구야? 어? 내 동생 아니지? 귀신이야? 사탄이야? 에이 진짜야. 애들 재우고 밤에 한두 시간씩 책 보기 시작했는데 좋아. 확실히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 그런가? 막 설레고 두근두근해. 정말 행복하게 이야기하는 동생의 목소리를 듣는데 그제야 진지하구나 싶더라고요. 언니도 알지? 나 결혼생활 정리하고 애 둘 혼자 키우면서 애들한테만 맞춰진 삶을 살았잖아. 근데 이제는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고 싶어졌어. 그게 공부일 거라고는 나도 상상 못했지만 말이야. 그러게. 네 입에서 공부 소리 듣는 게 왜 이렇게 어색하냐? 그래도 이왕 시작한 거 잘해봐. 내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고. 고마워. 말이라도 든든하네. 이래서 사람은 다 때가 있다고 하는 건가 봐요.

공부라면 질색하던 제 동생이 38, 늦은 나이에 다시 책을 펼치게 될 거라고 절대 생각도 못했거든요. 사실 동생에게는 낯간지러워서 전해주지는 못했지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힘든 시간을 지나서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한 네가 참 멋져. 학창시절에 안 쓰고 아껴놨던 머리 이제 열심히 좀 써봐라. 오늘 사연의 제목, 새롭게 찾아온 꿈을 응원해.

아침봉 3종 세트 보내드릴게요. 김수연님이 저도 40 넘어서 사이버대에 졸업했어요. 진짜 공부랑은 거리가 멀었는데 지금은 자격증 공부 중입니다. 꼭 제 얘기 같아서 반갑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4762님께서는 남편 친구도 50대 초반인데 너튜브 보면서 공부해서 최근에 자격증 땄대요. 오히려 나이를 먹고 나니 경험치가 더해져 이해가 더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동생분의 새로운 꿈을 응원합니다. 저도 이 얘기는 드렸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었을 때 뭐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과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어떤 공부를 할 때 조금 더 속도가 어릴 때보다 훨씬 빠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문지우님은 엄마로의 삶에서 나만의 위한 삶을 응원합니다. 저도 아이들 초등학교 보내고 나서 이제야 제 취미를 찾는 요즘이에요. 엄마의 배움은 아이들에게 훨씬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특히 아이들이 그 엄마를 봤을 때 얼마나 멋지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네. 와, 아직까지 본인의 꿈이 있고 그걸 위해서 저렇게 적극적으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구나. 이런 걸 생각할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이게 가장 좋은 교훈일 것 같아요. 네.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서 막 설레고 두근두근하다. 이거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너무 이런 말 흔하게 하잖아요. 네가 좋아하는 걸 해야 돼. 근데 이 느낌이 어떤 건지를 설명하기가 되게 힘든데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의 동생분은 이 느낌을 아는 거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와 얼마나 좋을까요? 그 설명을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을 때 내가 좋아하는 걸 했을 때 막 설레고 두근두근해는 그 마음을 김혜정님께서 어머 저도 편입해서 졸업까지 한 학기 남았어요. 졸업까지 봉디가 화이팅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이제 한 학기면은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혜정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졸업까지 지치지 말고요.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0: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1: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0: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1: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2: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1: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2: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1: 02-2677-2677 IS 동서.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나를 미소 짓게 했던 순간들 있나요?
1: 얼마 전에 바람을 쐬려고 집안 놀이터 그네에 앉아 있는데 아이들이 깔깔거리면서 뛰어놀고 있더라고요.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면서 웃음이 났어요.
2: 며칠 전에 공원에 갔는데 나이 지긋하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손을 꼭 잡고 산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서로를 챙겨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미소가 절로 지어지더라고요.
0: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편안한 순간, 흐뭇한 풍경, 정겨운

얼굴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분이 달라지니까요. 나만의 속도로 여유롭게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지안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봉디가 읽는 순간 커피 한 잔이 됩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일상 이야기와 신청곡을 함께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로이킴 위고하이 듣고 왔고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사연 소개된 모든 봉글에게 커피 한 잔이 갑니다.

0753님께서 남편이 어젯밤에 친구랑 놀다 새벽 2시에 들어왔어요. 오늘 연차까지 쓰고 자는 걸 보니 너무 승질나네요. 깨워야죠. 네. 그 연차를 무용지물로 만들어야 된다. 0754님 깨우죠. 저희 분무기 같은 거 있잖아요. 집에. 네, 그냥 깨우는 거 불고 그냥 깨우는 거 말고요. 새벽 2시까지 친구와 놀다 지쳐 잠든 남편의 얼굴에 분무기를 분사하자. 칙칙칙. 네. 설사 깨지 않는다 하더라도 요 정도는 괴롭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야지 조금 승질나는 게 가라앉지 않을까 싶어요. 분무기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고요. 아, 그거 있네요. 아니면 컵에 진짜 차가운 물 있죠. 얼음까지 타서 그거 이렇게 손가락에 묻혀서 이렇게 튕기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하시면 남편이 괴로워할 거예요. 네, 8953님. 오늘따라 새 아이들이 어찌나 말을 안 듣던지 도대체 왜 이러지? 비 오려나 싶어서 일기예보를 봤더니 어김없이 저희 동네에는 비 예보가 있네요. 그럴 때마다 옛말이 틀린 게 없구나 싶어요. 우연이겠지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 새 아이들이라는 건 어떤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죠? 반려동물인가요? 아니면 정말 아이들 얘기하는 걸까요? 네. 아이겠죠. 그죠? 아니, 왜냐면 요즘에는 이제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도 이제 아이들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아, 비가 오면은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군요. 그런 얘기가 있나 봐요. 어른들 얘기 중에. 네. 근데 그럼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우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약간 영국 느낌 아니에요? 약간 계속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왁싱된 코트를 입고 다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8953님 비 올 때 약간 비 올 때쯤만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거면 대체적으로 8953님의 아이들은 정말 착한 것 같아요. 네. 우기거든요. 대체적으로 제가 느끼는 날씨로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네. 5437님. 안녕하세요. 전주 사는 직장인입니다. 저 어렸을 때 봉태규님이 전주 놀러와서 같이 물놀이하고 놀았었어요.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이 가물가물했었는데 오늘 목소리 들으니까 바로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그때 봉태규님 패션이 와 이래서 서울사람 서울사람 하는구나 싶었거든요. 작은 인연이 이렇게 DJ와 청취자로도 이어져서 신기하네요. 아, 그래요? 물놀이를 했다고요? 혹시 그 물놀이를 했던 지역이 안덕이라는 곳인가요? 왜냐면 저희 큰 집이 전주여서 제가 어릴 때 정말 아주 어릴 때 그 물놀이를 했던 곳은 그 오악맞이라고 네, 안덕이라는 곳에 그 냇가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물놀이 했었는데 거기에서 저랑 물놀이 했던 분이면은 인연이 맞긴 맞거든요. 네. 지금도 전주는 아주 자주 가고 있어요. 네. 반갑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할게요. 킨 에브리바디스 체인징.

노래 듣고 왔고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계속해서 우리 봉글레들의 문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4931님께서 봉디 와이프랑 대형마트에 갔습니다. 마트에서 물건 사면 사은품 준다는 이벤트를 보더니 저를 보며 꼭 당신 같다 이러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혹해서 사면 쓸 데가 없어 하네요. 참나. 아니 그래도 사구사만아님 이게 위로의 말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한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사구사만아님을 보면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얘기는 뭐냐, 첫눈에 보자마자 뭔가 빡 끌리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네, 뭐 나중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혹해서 산 사람이 그 나중에 쓸모에 대해서 알아서 하는 거지 뭐 그것까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나요? 네, 혹해서 샀으면 본인이 알아서 잘 쓰면 되죠. 제가 생각할 때 아직 와이프분이 4931님의 어떤 그 쓰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주말이나 이제 뭐 조만간 시간 되시면 설명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이렇게 아내분에게 한번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김경진님이 저희 아들 학교는 아직 개인 물병을 챙겨 다녀요. 아들에게 물병 4개나 사줬는데 주마다 하나씩 고장내서 지금 한 개 남았어요. 물병을 새로 사려니까 엄청 비싸네요. 저희 아이도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개인 물병 가지고 다녔거든요. 지금은 이제 안 가지고 다니고요. 근데 아, 뭐 고장 내는 거면은 다행이고 대부분 많이 잃어버리고요. 특히 우산. 아, 우산으로 뭘 하는지 우산은 정말 많이 고장 내트리더라고요. 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들일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무슨 장난 같은 걸 하는지 친구들이랑 정말 어떤 물건을 사주게 되면 고장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0285님께서 주말에 가족과 함께 한강 다녀왔어요. 난생 처음 가봤는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강 유람선도 타고 한강 라면도 먹고 한강을 맛보고 왔어요. 다음엔 돗자리 깔고 맥주도 한잔하면서 버스킹 즐기고 싶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게 한강이 사람이 대체적으로 많긴 한데요. 굉장히 넓잖아요. 한강 자체가. 그래서 어떤 구역이냐에 따라서 사람이 좀 없는 곳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곳을 좀 잘 찾아보시면은 가족들이랑 갔을 때 굉장히 좋아요. 생각보다 사람이 없는 구역이 있어요. 네, 문현숙님께서 오늘부터 기말고사 시작한 고딩. 아, 공부한다고 어찌나 상전 노릇을 하는지 시험만 끝나봐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흘 뒤면 끝이네요. 두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현숙님, 우리가 이럴 때는 굉장히 침착해야 돼요. 물론 뭐 이제 꺼드럭거리는 아들 때문에 너무 쌓여있는 게 많지만 나흘 뒤에 이거를 터뜨리면 안 돼요. 저희는 꾹 참고 있다가 성적표 나올 때 우리가 쌓아놓고 쌓아놨던 그 모든 거를 화산을 폭발하듯이 그렇게 터뜨려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현숙님, 나흘 뒤에 끝날 때는 조금 이제 아이가 수고했다 이러면서 안 하-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0: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전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액젤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에 7625로 전화 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에 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3: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4: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5: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삼성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6: 광고까지 듣고 오셨고요. 오늘의 커피도 완판입니다. 2부 끝곡으로는 블링크 182 I miss you 들으시면서 저는 3부 시대착오 퀴즈로 돌아올게요.

0: SK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마시기 캠페인. 혹시 자다가 움찔하거나 깜짝 놀라 깨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반응을 수면 놀람증이라고도 하죠. 스트레스나 피로, 운동 부족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미네랄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미네랄은 밤사이 신경을 안정시키고 몸이 회복되는 데 도움을 주는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인데요.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 한 잔. 가장 손쉽게 미네랄을 섭취하는 방법이니까요. 오늘 밤 편안한 숙면을 준비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1: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에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 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7: 헐, 엄마. 몸젤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몸젤?
7: 몸젤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저거.
8: 잘 만들었다. 몸젤.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과거로 불시착한 태교의 그 시절 퀴즈, 시대착오 퀴즈. 1999년에 불시착한 태규, 친구와 딱지치기를 하다가 말싸움이 붙었다. 봉태규, 반칙하지마. 몇 번을 말하냐? 너 진짜 바보야? 무지개, 너 몇 살이야? 완전 유치하거든? 자동, 이제 너가 유치한 바보지 이름 메롱 엘렐렐렐레. 무한, 뭐야, 따라하기 없거든? 다이아, 다이아는 아무것도 못 뚫치롱. 내가 이겼다 봉태규 메롱메롱 엘렐렐렐레. 야, 내일 다시 붙어. 내일은 내가 다시 이긴다. 밤새 말싸움을 준비해간 태규였지만 친구는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았다. 여기서 문제. 어린 시절 말싸움할 때 많이 쓰던 유행어죠. 상대가 나에게 한 말을 그대로 되돌려준다는 뜻으로 앞에 무지개, 자동, 무한 같은 수식어를 붙이면 점점 더 강해지고는 했는데요. 과연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께 아이스크림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0: 김현정 멍 듣고 왔고요. 사실 너무 유치하지만 또 이만한 공격이 없기는 해요. 네, 정답은 반사입니다. 제가 한때 라디오에서 반사를 정말 많이 했었죠. 네, 정답 맞춰주신 분들 먼저 만나볼게요. 7199님 정답 반사. 무지개 반사가 최고 좋은 거 아닌가요? 무지개 반사를 먼저 말하는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거였어요. 아, 그런가요? 최고는 무지개 반사인가요? 그 반사의 끝은? 약간 저는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하느님 반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닌가요? 네, 김다은님 반사. 저희 동네에는 반사의 반사, 반사의 반사, 반사 반사 끝까지 싸웠어요. 네, 아 부처님 반사도 있죠. 네, 4135님 반사. 전 요즘 7살 아들이랑도 많이 해요. 아빠 바보 반사. 7살 정도면 이거 반사면 우는데. 이번엔 오답자예요. 박성근님 반지의 제왕. 김세경님 반죽. 신영수님 밥사. 봉디 밥사. 영수님 반사. 무지개 반사. 다이아 반사.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모든 분께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리고요. 광고 듣고 와서 봉글레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재 단계,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0: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그레이논.
1: 그레이논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세뇌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

책임입니다. 침봉 함께 하고 계시고요. 5074님께서 요즘 슬라임 말랑이처럼 촉감으로 스트레스 푸는 것들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초등학생 딸 따라서 한번 사봤는데요. 이거 스트레스 풀리는 거 맞아요? 손에 막 묻어서 짜증나고 안에 들어간 작은 알맹이들 때문에 손바닥 아파서 막 울분 터지고 결국 아 안 해! 하면서 집어 던졌더니 딸이 엄마는 성격이 참 안 좋은 것 같아 한마디 하네요. 전 유행이랑은 거리가 먼가 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게 어떤 슬라임 하셨을까요? 요즘에 제가 저희 아이들이랑 잠깐 가보기도 했는데 슬라임을 맞춤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용액이나 이런 거를 조금 농도를 조금 잘못하면은 막 손에 묻고 그러는데 그거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적정량으로 마치 반죽하듯이 잘 타고 하면 좀 덜하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안에 뭐가 많이 들어가죠. 네, 막 별도 들어가고 뭐 구슬도 들어가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네, 아 근데 이거라면은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풀려서 하는 거였군요. 저는 그냥 이거 만지고 뭐 모양하고 뭐 이래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네. 근데 이것도 네 맞는 친구들만 맞는 거고 또 안 하는 친구들은 안 하더라고요. 네, 요즘 유행이라고 해서 나도 한번 따라해 봤지만. 아 정말 나랑은 안 맞는구나 싶어서 바로 때려치울 때가 있죠. 지금부터는 이 유행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네, 아, 이게 사실은 그 의도가 이게 아니라 제가 다시 해볼게요. 이게 뭔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유추해 보실래요? 제가 이 말투가 어디서 온 건지. 지금부터는 이 유행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뭘까요? 네, 이게 뭘까요? 이게 그 쇼미더머니의 그 김진표 우리 김진표 선배님을 따라한 건데 느낌은 아주 예전에 연예인들이 막 뭐 이렇게 일하고 날개 달린 말 타고 삶의 체험 현장인가요? 거기서 조영남 선배님께서 껍시다 하는 이런 거랑 약간 비슷하네요. 네. 네. 어쨌든 코너는요. 지금부터는 이 유행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라는 주제로 봉그레 여러분의 사연을 받아볼 거고요. 링 귀걸이 같은 패션 아이템부터 두쫑크 그 다음에 뭐 버터떡인가요? 그런 뭐 유행까지 어쨌든 어떤 유행이든 나랑 정말 안 맞았다 싶었던 건 뭐가 있는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요. 버거 세트 보내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제 보니까 한때 욕쟁이 할머니라고 하는 캐릭터가 그 뭐라고 하죠? 약간 그런 주점에서 유행을 할 때가 있었어요. 네. 어떤 그 원조 욕쟁이 할머니가 TV 방송을 타면서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그 트렌드를 따라서 욕을 하셨는데 이것도 하던 사람이 해야 되는데 제가 갔던 곳은 들어가자마자 손님한테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쌍욕을. 근데 하면서 본인도 무안해. 왜냐면 그걸 했던 분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야, 너 이놈의 식! 막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하면서 얼굴이 막 뻘개지세요. 네. 그래서 한때 모든 뭐라고 할까요? 뭐 선술집, 뭐 그다음에 뭐 치킨집, 하여튼간 뭐 모든 분의 어르신들이 욕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다음에 욕쟁이라고 하면은 욕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어떤 한마디 욕만 하고 안 하시거나 아니면 너무 기분이 나빠 손님이 그 욕쟁이 뭐 할아버지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그 욕을 들었는데 손님이 너무 기분 나쁜 거야. 뭐 그런 경우도 있고 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네,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아, 이 노래가 나오는군요. 이 노래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에피소드가 있어요. 저희 아침봉 때문에 좋아하게 된 노래인데 갑자기 뭐뭐뭐뭐뭐뭐뭐 갑자기 네 날씨를 보니까 갑자기 네 뭐 이런 느낌인가요? 네 아이오아이 갑자기 듣고 올게요.

노래 듣고 왔고요. 아우, 복붙한 그런 느낌이네요. 네. 지금부터는 이 유행 따라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네. 봉글레 여러분이 따라하다가 에이 안 해! 포기하게 만들었던 유행은 뭔지 사연 만나볼게요. 소개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버거 세트 보내드릴게요. 이하나님께서 탕후루 반짝 유행이었다가 지금은 사라진 탕후루 먹다가 어금니 빠져서 임플란트 했네요. 저에겐 아주 비싼 탕후루였어요. 이야. 이게 아무래도 설탕을 입히다 보니까 그런데 어금니 정도면은 어마어마하네요. 네. 이야. 하긴 근데 탕후루는 좀 말이 많기는 했어요. 뭐 이게 어쨌든 당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걸 먹여도 되는 거냐부터 해서 어쨌든 유행이니까 아이들이 원하는데 이걸 뭐 사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부터 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던 그런 거고요. 네. 근데 저는 맛있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호기심에 한번 먹어보긴 했는데 약간 그 겉에 그 뭐라고 할까요? 설탕을 입힌 것과 안에 그 과일의 식감이 어울리는지는 조금 잘 모르겠더라고요. 김지혜님이 예전에 드라마 프라우스에서 송혜교 씨가 입은 볼레로가 유행이었어요. 그거 입고 집에 들어갔다가 엄마가 아동복 샀냐고 물으신 적이 있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게 엄청 유행이었죠. 당시에 송혜교 씨가 무엇만 하면 송혜교 뭐뭐뭐 송혜교 뭐뭐뭐라고 해서 엄청나게 유행을 했던 그리고 저는 또 그 드라마 프라우스에서는 개인적으로 같이 출연했던 그 정지훈 씨 가수 B 씨가 부인에게 굉장히 깊게 파여있는 니트였나? 그걸 입었던 거의 약간 명치보다 더 내려온 약간 그 부인행 니트 그게 기억이 나요. 네, 그 당시에 부인에게 엄청 유행이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9728님께서 서클렌즈 유행에서 낀 지 20년의 세월. 이젠 빼면 어디 아프냐 얼굴이 안 좋다 다들 이래서 아직도 못 빼고 있어요. 고문이네요. 어쨌든 그 서클렌즈가 엄청 잘 어울린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도 발전을 계속하지 않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서클렌즈를 딱 끼면은 굉장히 티가 났었는데 요즘에는 이 서클렌즈를 껴도 그렇게 티가 안 나잖아요. 아, 그런 에피소드가 있네요. 제가 예전에 활동할 때 사극에 출연하시는 모 배우분이 서클렌즈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서클렌즈는 예전에는 사실 끼면은 눈동자에 태가 나잖아요. 근데 그 어떤 여배우분께서 서클렌즈를 끼고 사극에 출연했던 아, 그런 기억이 있네요. 네, 사극인데 서클렌즈가 이렇게 굉장히 눈에 띄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하늘님께서 올레샷이요.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랑 레몬이랑 같이 먹는 건데요. 예쁜 연예인들은 다 먹는다길래 따라 먹어봤는데 저는 빈속에 올리브오일 먹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올리브유에 튀김을 튀겨서 먹는 거면 잘 먹을 수 있는데. 그죠. 올리브유에 튀김을 튀기면 정말 맛있을 텐데. 근데 그게 있더라고요. 그 어떤 대학교 대학병원의 교수님들이 인별그램을 하시는데 거기에 이 얘기가 나왔어요. 올레샷. 이거는 건강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 어쨌든 레몬은 산이 높기 때문에 좀 위가 약하신 분들한테는 추천해주지 않고, 그리고 위가 튼튼하다 하더라도 어쨌든 산이 높은 음식을 공복에 먹는 거 추천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올리브유는 뭐 공복에 먹으면 나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의사분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굳이요? 그냥 음식에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리브유는 뭐 드셔도 된다. 하지만 약간 레몬은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 그리고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어쨌든 좋다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복에는 먹어요. 올리브유를. 근데 레몬은 뺐거든요. 근데 공복에 올리브유 먹는 거참 쉽지 않죠? 한때 들기름인가 먹으면 좋다 그래서 들기름도 엄청 먹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거미 바비킴의 요즘 사람들.

그래서 저는 작년에 다마고치 유행하길래 따라 샀는데요. 제밥 먹는 것도 귀찮아서 대충 먹는데 캐릭터 자꾸 밥 주고 물 주고 해야 해서 그만둔 경험이 있어요. 역시 저는 뭐 키우는 게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다마고치가 유행을 했었어요, 작년에. 오, 다시 유행을 했군요. 그 기계가 아직 다시 있다는 것도 놀랍네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귀찮지 않나요? 요 다마고치가 유행하고 나서 요 비슷한 뭐라고 할까요? 게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 저도 해보긴 했는데, 와, 저는 막 그걸 못 보겠더라고요. 이거가 조금 뭐 일하거나 그래서 관리를 안 하면 알죠? 막 병들고 다치고 지저분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너무 감정이입이 돼서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했던 건 다마고치는 아니었고 다른 거였는데, 자꾸 애가 병들고 막 지저분해지고 막 어디 아프고 막 그러면 또 한꺼번에 뭐 치료해줘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하는데 자꾸 그 모습을 보는 게 뭔가 막 이입이 돼갖고 그래서 저는 포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김하진님이 각종 가루나 소스 뿌린 치킨이요. 저는 이것저것 다 먹어봐도 역시 오리지널 후라이드 치킨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역시 최고의 튜닝은 순정. 근데 맛있긴 하더라고요. 그 뿌링클이라고 해야 되나? 아, 맛있긴 하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그 뿌려 먹는 거 있죠. 종종 시켜 먹어요. 그 자극적인 맛 있죠. 그 맛있긴 하더라고요. 4부에서도 봉구레 여러분의 사연 만나볼게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취업 준비하면 자기소개서부터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AI가 자소서까지 써주는 시대가 되면서 기업들도 채용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요? 자소서 비중은 줄고 영어도 토익 점수보다 말하기 시험 성적을, 면접이나 실제 경험, 소통 능력을 더 중요하게 본다는 건데요. 그래서 요즘 취준생들은 회당 20에서 40만 원씩 들여 면접 컨설팅을 받기도 하고, 지난해 취업 사교육비도 1인당 평균 455만 원, 4년 전보다 거의 2배 늘었습니다. 이제는 스펙보다 내 경험을 내 말로 풀어내는 힘이 중요해진 시대. AI가 대신할 수 없는 건 결국 사람의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지봉 4부 계속해서 이 유행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네, 봉글에 여러분이 따라하다가 에이 안 해! 이렇게 포기하게 만들었던 유행은 뭔지 사연 한번 만나볼게요. 소개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버거 세트 보내드릴게요. 3467님 요즘 젤리 슈즈가 핫하더라고요. 나름 고가의 젤리 슈즈를 구매해서 비 오는 날 신고 나갔는데 구멍으로 자꾸 새끼의 발가락이 삐져나와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차라리 슬리퍼가 더 나아요. 이게 그렇게 되지 않나요? 물기가 있는 곳에 가거나 그러면 쭉 미끄러지면서 약간 발가락이 거기로 당연히 삐져나갈 수밖에 없게 되지 않나요? 오히려 젤리 슈즈는? 제가 알기로는 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젤리 슈즈가 비가 오거나 그럴 때 신으면 오히려 더 불편하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정우님이 로봇 청소기 한창 유행할 때 샀는데요. 로봇 청소기가 편하게 다니도록 가구 치우고 짐 치우느라 더 힘들더라고요. 내가 편하려고 산 거 아니었나?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요즘 나오는 로봇 청소기들은 웬만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턱이나 이런 것들은 잘 건너다니죠? 네. 아, 너무 부러워요. 네. 저 로봇 청소기를 갖고 싶은데 어쨌든 저는 집이 조금 작게 층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이 로봇 청소기가 다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빨리 피지컬 AI가 좀 발전을 해서 걸어다니는 어떤 그런 로봇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아 지금 바퀴밖에 없어서 저희 집에는 로봇 청소기가 네 필요가 없거든요. 문혜진님이 소방차 이 이제 예전 이제 그룹명이죠. 예전 가수분들 소방차들 때문에 승마 바지를 사려고 알바한 기억이 나네요. 그 바지가 어디로 갔나 갑자기 생각났어요. 소방차들 뭐 하나요 요즘? 글쎄요. 뭐 하죠 소방차들? 이게 소방차분들 뭐 하시나요가 아니라 소방차들이라고 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이 표현이. 네, 소방차들 요즘에 뭐 하실까요? 네, 저도 궁금하네요. 약간 그 근황 관련된 그런 프로에 이분들은 아직 안 나왔을까요? 네, 각자 이렇게 흩어지셔서 뭔가 따로 활동을 하셨던 것 같은데 소방차들 요즘 뭐 하시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윤미라님께서 저는 키랩 키링이요. 유행한다고 딸이 제 가방에 달아줬는데요. 우리 회사 부장님이 자꾸 저한테 오세요. 이거 누르는 거 재밌다고 하시면서요. 시도 때도 없이 오셔서 누르고 가시는데 저 미쳐요. 혼자 있고 싶어요. 키캡 떼버려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게 그 뭐지? 키링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유행을 하기도 했고 이 키캡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약간 소리가 나는 그런 건가 봐요. 네, 제가 키링 유행하는 거 알았거든요. 그래서 한때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야 키캡이 그거군요. 그 뭐지? 심신의 안정을 준다는 그 전자식 키보드 그거군요. 이거는 근데 아직까지도 엄청 유행이던데 그리고 커스텀이 있더라고요. 커스텀. 근데 이거 한번 보면은 계속 누르고 싶어지긴 하잖아요. 그리고 키링도 와 한때는 뭐 거의 가방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슨 추 달고 다니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엄청 달고 다녔잖아요. 참이라고 해서 또 그 여성분들 가방에도 엄청 달고 다니고 김주인님이 연프 유행이요. 나는 솔로 환승연애 등등 진짜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회사 스몰톡에 껴보려고 저도 시도해봤는데 남의 연애 정말 1도 궁금하지 않아서 못 보겠더라고요. 봉디 좋아하죠? 네. 저 환승연애 말고 나는 솔로. 그리고 저는 나는 솔로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그거 있어요. 네, 숙녀 캠프. 네, 이혼 숙녀 캠프 엄청 좋아하거든요. 보면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도파민이 터져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는 솔로는 초창기 때 굉장히 즐겨봤었는데 요즘은 조금 패턴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요즘에는 조금 안 보고 있고요. 아 근데 이것도 정말 그 다른 사람 연애 그리고 뭔가 약간 그 이게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연애 프로라기보다는 어떤 관계에서 오는 그런 갈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뭔가 그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 좋아를 하는데 주인님처럼 뭔가 타인에게 뭐 그렇게까지 관심 없는 분들은 이거 못 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무척이나 좋아요. 박지은 님이 니트 소재의 여름 옷이 유행이잖아요. 다른 분들은 대체 그거 어떻게 입으시는 거예요? 전 한 번 입었다가 더워서 땀 줄줄 흘렸어요. 이게 지금은 입기가 힘들기는 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 휴양지 가거나 그럴 때 아니면은 좀 이제 에어컨이 좀 세게 나올지도 모르니까 그럴 때 그냥 가볍게 입으려고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꽤 있고요. 약간 완전 여름보다는 초여름 그리고 이제 여름이 끝나는 이제 가을이 올 때쯤에 약간 반팔은 입긴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겨울옷 입기도 애매한 그런 시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니트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더워서 못 입는 것 같고요. 이고우님이 20대 때 김남주 씨 내조의 여왕 물결 펌 헤어스타일이 진짜 유행이었거든요. 저도 따라했는데 아줌마라는 소리 들어서 너무 속상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놀랍네요. 네, 이 물결 펌이 보는 라디오를 통해서 나오고 있죠. 네, 옆에 제 사진이 있는데 왜냐면 이 물결 펌을 해주신 디자이너분이 미용실 원장님인데 저랑 같은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 물결 펌이 저도 해주셨거든요. 원장님이 제가 이 당시에 가루지기가 아니라 가루지기 아마 촬영할 때 그 홍보할 때여갖고 머리 길이가 길었는데 그리고 이게 오해가 있어요. 이게 소문이 파마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이거 파마가 아니거든요. 원장님이 그냥 손으로 만져주신 거예요. 손으로. 그래서 이게 이 원장님의 어떤 노하우인데 이게 펌이라고 소문이 나서 파마로 망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는 라디오를 통해서 보시면 같은 원장님이 만져주신 물결 펌. 네. 물결 펌은 그 원장님 손으로 만져주신. 근데 저는 사실은 물결펌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원장님이 좀 앞서가신 분이었어요. 지금도 이제 그 강남 쪽에서 미용실을 하시는데 머리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약간 이게 유럽 느낌이라고 유럽의 밴드 느낌이라고 하시면서 이 머리를 만져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제야 밝힙니다. 내조의 여왕 김남주 씨 머리는 제가 사실 먼저 했고요. 네. 왜냐면 나중에 오셨어요. 김남주 선배님이. 근데 저는 그 이전부터 이 미용실을 다녔기 때문에 머리가 긴 상태에서 물결 펌은 제가 먼저 했고요. 유행은 김남주 선배님이 하셨다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아이고. 지영님께서 이영의 은갈치 립스틱 생각나네요. 어찌나 유행했는지 예약까지 하고 구매했었는데 진퍼플 은갈치 립스틱 올린 제 모습 보고 아빠가 저승사자나라고 하셨던 게 기억나네요. 훗 옛날 사람이라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 보는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그 은갈치 립스틱 생각이 나는데요. 대체적으로 사실은 이런 뭐라고 해요. 펄감이 있는 이런 거는 약간 간이 안 좋아 보이긴 하네요. 근데 뭔가 분명히 이건 너 어디 아파라는 얘기를 들을 수 이게 유행이긴 한데 예뻐 보이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최근에 또 살짝 유행했던 왜냐면 그 Y2K가 유행하면서 약간 이런 식의 립스틱이 재작년쯤에 또 유행했었던 것 같은데 이건 쉽지 않은 것 같기는 해요. 네, 확실히 이거는 아파 보여라고 저승사자 같기도 하지만 뭔가 아파 보여라는 네 정말 그때 놀랍긴 해요. 이 모습이 지금 이제 유행하는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MG의 어떤 느낌이 있는 게 놀라워요. 확실히 유행은 돌고 도나 봐요. 네.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사실은 그 이영애님 하면 이 말, 이 어떤 수식어를 빼놓을 수 없거든요. 네. 샤이니의 산소 같은 너 듣고 올게요.

노래 듣고 왔고요. 우리 봉글레들의 사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김병수님이 손에 들고 다니는 백을 다들 들고 다니길래 저도 들어봤어요. 그런데 아내가 일수쟁이 같다고 당장 치우래요. 사실 그 가방 안에 마땅하게 넣을 것도 없었거든요. 와, 저도 그 트렌드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긴 한데 이거는 저도 못하겠더라고요. 네, 손에 들고 다니는 그 가방은 와 저도 이거는 못하겠더라고요. 이건 아무래도 어떤 그 특정 이미지가 너무 강력하게 떠올라서 아 이거는 저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냥 가방은 메거나 네 걸치거나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한때 나 우울해서 빵 샀어 라고 말하고 상대방 반응 살피는 게 유행이었잖아요. 저도 남편에게 여보 나 우울해서 빵 샀어 했는데 작작 좀 사 라고 해서 완전 상처받았어요. 다시는 그런 유행 안 따라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게 그런 거죠. 그냥 빵 샀어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네받거나 약간 그런 거죠. 왜 우울해 그죠? 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나 우울해서 빵 샀어 라고 하면은 저도 물어볼 것 같긴 해요. 어? 나 소보로 좋아하는데. 아 저도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기는 해요. 어? 나는 단팥빵 좋아하는데 이렇게. 네. 근데 사실 그게 아니죠. 근데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뭔가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뭔가 나의 어떤 힘듦이나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알아주면 너무 좋죠. 근데 얘기해야지 사실 아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마음과 관련된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조금 돌려서 말고 아 난 이런 게 힘들더라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의사소통할 때 저는 숨김없이 솔직하고 진실되게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설사 상대방이 그 얘기를 듣고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7699님이 초등학생 때 가수 세븐 팬이었는데요. 바퀴 달린 신발 타는 게 멋있어서 저도 갖고 싶은 거예요. 엄마한테 졸라서 사서 학교에 신고 갔는데 학교할 때 보니까 누가 바퀴만 떼가서 그냥 비싸게 산 운동화가 되어버린 기억이 나네요. 잡아야 돼. 이런 친구는 잡아야 돼. 왜냐면 그 신발은 사실 바퀴가 전부거든요.

바퀴 빼면 그거는 그냥도 못 신고 다녀요. 거기에 막 짱돌 같은 거 들어가면 어떡해요. 그 바퀴 빠진 부분에. 와, 이거 너무 나쁘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나쁘다. 이 친구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 바퀴 달린 신발 되게 어렵지 않나요? 저 한번 해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특히 그 무대 위에서 세븐이 하는 걸 보고 놀랍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가수분들이 서는 무대는 조금 더 미끄럽잖아요. 근데 와, 저기서 저렇게까지 탄다고? 라는 걸 보고 엄청 놀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서 기억에 남았던 그런 추억이 있네요. 아, 근데 이 바퀴만 떼간 건 너무하네요. 혹시 둘 다 떼갔나요? 아니면 하나만 떼갔나요? 하나만 떼간 거면 이건 분명히 의도가 있어. 내가 봤을 때. 광고 듣고 오도록 할게요. 쇼리실라!

0: 케어 원해요?
1: 케어원 헤어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4: 시원한 잠, 누잠.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여보, 이 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이전 설치는 언제 와?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4: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삼성 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5: 김청환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6: 봉디야, 그래야. 봉글에 귀신이 왔다.
7: 쉬, 조용히 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야.
6: 아니, 규진이보다 중요한 게 뭔데?
7: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아산 원예 농협에서 아산 맑은 배,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엔젤 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로즈 캐모마일 마스크팩,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6: 우와, 이거 다 받으면 완전 봉 잡는 거네. 뻥뻥뻥뻥이 왔어요.
7: 조용히 해. 이어서 소개할게요.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0: 맛있게 매운 실비 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재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탐나는 피부 고운미래 화장품에서 마스크팩 식단 파트너 득금파티에서 닭가슴살 세트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1: 참여 안 하면 완전 손해다 규진이 또 올게 손해야
2: 대한민국 1등 채널 SBS 파워 FM 이어서 박하선의 시네타운이 방송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보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매닉 스트리트 프리처스 모터사이클 엠티니스 듣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0: SBS 우리말 지킴이.
1: 에어컨 온도를 올려 탄소 배출을 저감하다. 생산 비용을 원천적으로 절감하다. 저감의 저는 낮을 저자로 양이나 수치, 강도 따위를 낮추어 줄이는 것을 뜻합니다. 주로 미세먼지 저감, 오염물질 저감처럼 환경이나 기술 분야에서 부정적인 요소의 수치를 낮출 때 사용하죠. 반면 절감의 절은

0: 절제의 의미로 아끼는 행위가 담긴 글자입니다. 예산 절감, 에너지 절감처럼 주로 돈, 자원, 시간 등을 아끼고 절약해서 줄일 때 쓰입니다. 정리하면 부정적인 것의 수치나 강도를 낮출 때는 저감, 자원이나 비용을 아껴서 줄일 때는 절감,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스파이더맨이나 배트맨 시리즈를 보면요 항상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겨우 쫄쫄이 복장 하나 바꿔 입었을 뿐인데 가족도 친구도 심지어 연인까지 정체를 몰라봅니다.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근데 이게 생각보다 현실성 있는 설정이었어요. 얼마 전 스파이더맨 닮은꼴 대회가 열렸습니다. 심사위원은 다름 아닌 젠데이아. 그런데 익명으로 참가한 톰 홀랜드를요 젠데이아가 땡 하고 탈락시켜버린 겁니다. 보세요. 한창 좋을 신혼부부도 분장 하나에 서로를 몰라봅니다. 겉모습도 이렇게 쉽게 착각하는데 다른 사람의 속사정이나 한계를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0: 6월 30일 화요일 박하선의 시네타운 첫 곡은 마이클 부블레가 부른 스파이더맨 테마였습니다. 스파이더맨 새 시리즈 스파이더맨 브랜뉴 데이가 7월 29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홍보 행사로 스파이더맨 닮은골 대회를 열었대요. 그런데 젠데이아가 익명으로 참가한 톰 홀랜드를 단번에 탈락시켰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지요. 얼마 전 결혼한 신혼부부인데 분장을 알아보기 정말 쉽지 않았나 봐요. 뭐 생각지도 못해서 그런가? 유림님이요. 옛날에 찰리 채플린 닮은골 대회에 찰리 채플린이 몰래 참가를 했었는데 3위를 해서 충격이었죠. 어머, 그때도 그랬구나. 그건 진짜 많이 아는데도 그죠? 선영님이 왜 보라가 아닌가요? 하셨는데 보라는 아니지만 생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1부 끝곡은 늘 큐시트를 비워두고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우고 있어요. 듣고 싶은 영화음악 지금 바로 무료인 고릴라나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2부엔 노래와 선물이 쏟아지는 무비 꽃곰으로 이어집니다. 소개된 모든 분께 피칸 호두전과 드리니까요. 손가락 풀고 기다려주시고요. 그럼 우리 광고 듣고 다시 만나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케어 원해요?
3: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두 가지로 즐겨요. 농심.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2: 낙지김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2: 레노.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4: 여러분은 지금 가수 성시경이 사랑하는,
5: 배우 정혜인이 사랑하는,
6: 배우 엄지원이 사랑하는,
7: 배우 구교환이 사랑하고,
8: 영화감독 장항준이 함께하는
4: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9: 영화는 방울방울. 한편의 영화와 함께 영화에 담긴 추억을 떠올려보는 시간이죠. 영화는 방울방울. 미진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최근에 큰 맘을 먹고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 물을 무척 무서워해요.
10: 아, 회원님, 지금 몸에 힘을 빼세요. 푸 푸. 아이, 숨 쉬세요. 팔을 좀 이렇게 쭉 들어봐요.
9: 아, 강사님은 몸에 힘을 빼야 한다고 하셨지만 저는 너무 무서워서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갔어요. 푸 푸 숨 쉬기 연습하다가 물을 한 바가지나 먹고 나왔습니다. 아, 이렇게 수영을 포기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집에서 TV 채널을 돌리는데 애니메이션 루카를 보게 됐습니다. 바다 밖 세상이 궁금하지만 두렵기도 한 호기심 많은 소년 루카. 친구 알베르토와 함께 용기를 내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게 설틀고 실수도 많지만요. 새로운 친구 줄리아까지 더해 세 사람은 젤라또도 먹고 스쿠터 여행도 꿈꾸며 즐거운 모험을 이어갑니다. 영화가 너무 재밌어서 푹 빠져서 보는데 루카에게서 자꾸 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저도 루카처럼 새로운 세상, 그러니까 제겐 새로운 도전인 수영에 꼭 성공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마음먹고 수영장에 가니까 생각보다 재밌는 일이 많더라고요. 점점 숨쉬기가 편해지고 발차기도 나아지고 물에 뜨는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변화가 생긴 거죠. 회원님, 너무 잘하고 계세요.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물론 아직 우아하게 헤엄치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영화 속 루카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한 걸음씩 자신의 세상을 넓혀갔던 것처럼 저도 물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며 저만의 작은 도전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올 여름이 끝날 무렵엔 저도 루카처럼 물속이 가장 편안한 사람이 되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애니메이션 루카에서 미나의 틴타렐라 디루나 달빛의 그을리기 듣고 오셨습니다. 제목이 참 예쁘네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루카처럼 올여름 새로운 도전으로 수영을 시작하셨다는 미진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뭔가를 도전한다는 게참 어려운데 우리 미진님 응원합니다. 종숙님이 수영 강사래요. 수영 호흡은 어프어프가 아니라 움파움파입니다. 네, 움파움파죠. 뭐 그럴 수도 있지. 네. 영화여킨 이런 재밌는 사연 보내주세요. 시네타운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에게는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영화 우리는 러브 인 맨하탄에서 노라 존스의 Come Away With Me 이곡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시내타운에서 준비한 문화 선물입니다. 전 세계 영화제와 시상식에서 102관왕을 수상한 영화 시크릿 에이전트 예매권, 김예원, 최재림 배우 주연의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 초대권, 현대인의 욕망을 블랙 코미디로 풀어낸 1인극 연극 플리백 초대권을 드립니다. 보고 싶은 작품 제목 적어서요. 고릴라 또는 샵1077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시네타운 홈페이지 문화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세요. 현성님이요. 저는 가끔 이동 중에 듣는 아재입니다. 목소리도 좋으시고 가끔 배우분들 나오셔서 얘기하실 때도 재밌게 듣고 있다고. 제가 다음 주에 무릎 수술 예정이라 많이 긴장이 되네요. 6번째. 아이고. 수술인데도 긴장이 되네요. 하선님이 용기 좀 불어넣어 주세요 하셨어요. 아이고 저희 집에도 무릎 수술 한 분이 있어서 아는데 진짜 걱정되시겠어요. 또 재활하고 막 회복되는 데까지 또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힘드셔서 그러신가 봐요. 우리 현성님 수술 잘 되시길 저희 테리우스들과 함께 용기를 팍팍 불어넣고 있습니다. 자, 우리 현성님 뭐 선물 하나 챙겨드릴까요? 네, 챙겨주신다고 우리 작가님이 손으로 표시를 해주셨어요. 우리 현성님 수술 잘 되실 거예요. 또 회복하실 때 또 심심하시니까 저희 시네타운과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정희님이 캔디 어제 퇴근하자마자 캔디가 추천해준 영화 나의 행복한 결혼 봤어요. 봤어요. 어때? 남주 여주의 몽글몽글한 사랑에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가 울컥했다 간만에 설렜다 거봐 설렌다니까 그 땡플릭스에 있는데 나의 행복한 결혼 둘 다 아주 예쁘고 멋있고 너무 귀엽고 약간 SF의 약간 병맛만 좀 지나가면은 괜찮다 그랬죠. 2 안 나오나? 그 애니메이션이랑 막 그건 난리가 났었대요 일본에서. 그래서 2가 나오면 좋겠어요. 추천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요거 저랑 통화하셨으면은 또

애프터 보시면 또 통할 거예요. 한번 봐보시고 그것도 약간 하이틴물인데 설레는데 이상하게 야한 장면이 하나도 없는데 뭔가 섹시해. 그래서 제가 계속 추천드렸죠. 은정님이 오늘 저희 회사 체육대회예요. 업무 때문에 근데 참석을 못했어요. 1년에 한번 전국에서 모여 게임도 하고 응원도 하고 즐거운 시간인데 아쉽네요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대가 되는 체육대회라 얼마나 재밌으면 직장인데도. 아까 그 나 행복한 결혼 추천하는 분은 뭐 설레고 싶다 여름이라 그렇다 그러면은 요즘 또 땡플릭스에 롱베케이션이라고 옛날 30년 전 일드가 등록돼 있는데 저 아껴보고 있어요. 너무 설레고 막 여름여름하고 옷이 진짜 유행은 30년마다 돌아오나 봐. 지금 봐도 하나도 안 촌스럽고 무려 기무라 타쿠야의 신인 시절을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 남자 주인공으로는 그 냉정과 열정 사이에 그 남자 주인공이 거기서 나오는데 와 진짜 멋있습니다. 여성분들도 너무 예뻐요. 또 추천드리고 우리 혜정님은 어제 하선님이 출연한 아이 왜 이래 SNL 코리아 다시 봤대. 왜 그걸 다시 봐요. 그만 봐. 또 봐도 너무 웃기다고. 보지 마요. 보지 마. 공원 운동하면서 봐서 제가 계속 웃으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하셨어요. 그래요. 뭐 많은 분들을 이렇게 즐겁게 하면 됐어요. 제가 뭐 창피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으면 됐다. 네. 0455님이 저는 요맘때만 되면 20대 때 혼자 떠났던 유럽여행이 생각나요. 아 그러게 20대 때 그 유럽여행을 왜 안 갔을까. 그 패키지 여행 갈걸. 결혼하고 애 낳으니까 뭐 엄두가 안 나요. 아 그때 갔었어야 돼. 요즘 유럽은 불같은 더위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40도가 넘고 난리죠. 그게 그 뜨거운 공기가 글로 가고 우리나라는 러시아의 찬 공기가 오면서 우린 조금 낫고 이게 나은 거예요. 그리고 유럽은 진짜 이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데 더위에 많은 분들이 힘들다고 하던데 진짜 막 사람 죽기도 하던데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에어컨을 설치하기 힘들대요. 오래된 건물이고 그래서. 아무튼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처럼 시원한 영화 보면서 유럽여행 추억해야겠다고. 캔디는 설레는 여행지가 생각나는 영화가 있냐고. 글쎄 뭐가 있을까. 아까 말한 롱베케이션 보니까 도쿄 혼자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정말 뜨겁겠죠 여름에 가면. 그래도 한번 가보고 싶어. 우리 태양님이 갑자기 대학생 때 생각이 났는데 그때 빠져서 봤던 미드 그레이 아나토미에 나온 킨의 Somewhere Only We Know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요즘 일에 치여서 영화도 드라마도 못 봐요. 유유 하셨어요. 이럴 때 있죠. 저도 그래서 막 30분 1시간 나눠서 보는데 그래도 못 볼 때가 있어요. 끝나면 또 영화로 스트레스 싹 푸시고 노래라도 들려드릴게요 저희가. 잠시 후 2부에는 선물까지 쏟아지는 무비 꼼꼼으로 돌아옵니다.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세계물경제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쯤엔 전 세계의 담수 수요가 공급을 약 40% 초과할 거라고 합니다. 심각한 물 부족 위기가 닥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식량과 공업 생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까지 큰 차질이 생기죠. 이제 물은 더 이상 틀면 나오는 무한한 자원이 아닙니다. 물 부족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새기고 개인과 가정, 기업 모두가 물 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겠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가구 사려면 어디? 당연히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죠. 왜? 맘에 쏙 드는 가구를 언제나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와우!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당장 가야겠어요. 가구의 모든 것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2: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3: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3: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02-2677-2677 IS 동서.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6: SBS 생활정보.
7: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서울과 경기, 충청 곳곳에는 33도에 달하는 더위를 보이겠고요. 대구 32도, 광주 31도 등 30도를 웃돌아 덥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소나기도 지나겠는데요. 5에서 40mm로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고요. 돌풍이 불거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지 않을 때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양우산 꼭 챙겨 다니셔야겠습니다. 현재 정체 전선이 남쪽에서 북상한 데다 기압골의 영향까지 더해져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요. 내일은 제주와 남해안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를 시작으로 제주와 남부지방은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8: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호정님이요,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에서 Material Lover 듣고 싶다고 하셔서 들려드렸습니다. 이 노래를 부른 시에나 스파이로의 목소리가 너무 잘 어울리는 화창한 날씨라고. 아, 그러네요. 자, 그럼 우리 무비 꼬꼬무 시작을 해볼게요. 영화의 꼬리를 무는 무비 꼬꼬무. 선물로 꽉꽉꽉 채우는 시간입니다. 무비 꼬꼬무.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시 영화를 드리면 그 영화의 꼬리를 물어서 자유롭게 연상이 되는 영화를 보내주시면 되죠. 제시 영화의 꼬리를 물어서 계속해 바뀌고 있으니 귀 쫑긋해 주시고 선물 한가득 챙겨가세요. 자, 첫 번째 제시 영화는 바로 2018년에 개봉한 티모시 샬람의 주연의 영화 Call Me By Your Name입니다.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여름을 배경으로 17소년 엘리오의 첫사랑을 그린 작품. Call Me By Your Name 생각하면 어떤 또 다른 작품이 떠오르세요? 영화, 드라마 모두 환영하니 편하게 보내주세요. 뭐 예를 들면 저는 연애소설이요. Call Me By Your Name에서 엘리오와 올리버처럼 연애소설에서도 수인과 경이가 서로의 이름을 바꿔 부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네. 그러고 보니 연애소설 본 거 아니야. 이 감독님이 뭐 그럴 리가 있으려나. 이런 식으로 모든 자유롭게 꼬리를 물어서 연상해 주시면 됩니다. 소개된 모든 분께는 피칸 호두전과 드립니다. 지금 바로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문자 혹은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아, 달달하게 피칸 호두전과 먹으면 맛있겠다. 그렇죠? 많이 많이 받아가세요. 영화 콜 미 바이 유어 네임에서 스피언 스티븐스의 미스터리 오브 러브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무비 꼬꼬무 영화 콜 미 바이 유어 네임 하면 연상이 되는 영화들 보내주셨습니다. 7199님이 콜 미 바이 유어 네임 하니까요. 캐치 미 이프 유 괜히 생각이 나요. 왠지 모르겠는데 뭐 딱 떠올랐어요. 아 좋아요 이런 의식의 흐름. 뭔가 발음이 비슷해서 그런가. 콜 미 바이 유어 네임. 캐치 미 이프 유 캔. 뭐 똑같네. 이런 식으로 제목에 어감해서 연상해서 뭐 자유롭게 뭐든 보내주셔도 됩니다. 재밌잖아요. 이러면 또 채택이 되는 거예요. 미영미 콜미바이어네임 하니까 여름의 장면들 하나하나 예쁘고 아름다웠대요. 그래서인지 500일의 썸머가 떠오르더라고요. 저도 500일 가깝게 뜨겁게 사랑하고 헤어졌었거든요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500일이 거의 2년 가까운 시간이네. 저는 콜미바이어네임 하니까 그 너의 이름은 이게 또 생각이 나네요. 임지은님은 싱그러운 여름 배경이 너무 예쁘게 나왔잖아요. 맞아요.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렇죠? 레터스 투 줄리엣에서도 이탈리아가 너무 예쁘게 나와서 여행 가고 싶었던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아 그럼 초록초록한 정원들. 이번 주 목요일 릴스 무비의 레터스 투 줄리엣이 또 나오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성경님이 너의 이름은 오 통했다. 일본 애니 영화가 생각난대요. 통했어. 네임이 들어가니까요. 그러게. 저처럼 또 단순한 분이.

보내주셔서 네, 채택이 되셨습니다. 소개된 모든 분께 피칸 호두정과 드립니다. 달달하죠? 이번엔 영화 너의 이름은의 꼬리를 물어봅시다.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문자 혹은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영화 너의 이름은에서 한 곡 들을까요? 레드 원푸스의 전전전세.

레드윈 프스의 전전전세 들었습니다. 이번엔 영화 너의 이름은 하면 연상이 되는 영화를 보내주셨습니다. 시연님이 날씨 아이 추천합니다. 두 영화 모두 신카이 마코토 감독 작품이라 아름다운 영상미와 애틋한 사랑 이야기잖아요. 아무 사랑이나 하고 싶네요. 우아하셨습니다. 태아님이 저도 갖다 붙여볼게요. 알포인트에서 감우성이 부대원들에게 귀신이 씌었는지 안 씌었는지 확인차 계속 관등성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알포인트가 생각이 나셨구나. 요즘에 또 쇼츠로 많이 올라오던데. 와 진짜 웰메이드 공포영화인데 이런 공포영화 또 봤으면 좋겠어요. 영은님이 시간을 달리는 소녀 두 영화가 다 시간이 꼬여서 정신은 없는데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해진다고. 아 너무 재밌네요. 알포인트 하니까 그거 생각난다. 뭐지 하늘 속 그거 무전하는 거 생각나네요. 6024님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모든 질문에 자신의 이름 I'm Groot 답하던 그루트 생각이 나요. 난 그루트다 하셨고요. 하리님은 내 이름은 김삼순이 떠올라요. 요것도 요즘 쇼츠 많이 타던데 이름 물어봤으니 말해줘야죠 하셨습니다. 소개된 모든 분께 피칸 호두 전과드립니다. 이번엔 그럼 드라마로 가볼까요? 내 이름은 김삼순의 꼬리를 물어주세요.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문자 혹은 무료인 고릴라로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에서 Be My Love.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건강
1: 건강기능식품.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전화.
1: 여보, 이 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이전 설치는 언제 와?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삼성 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3: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2시부터 즐거운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이 방송됩니다.
4: 드라마 내 이름엔 김삼순의 꼬리를 물어주시면 됐는데요. 우리 유리님은 제빵왕 김탁구, 삼순이도 파티쉐잖아요 하셨습니다. 혜정님은 찬실이는 복도 많지. 드라마에 삼순이가 있으면 영화에는 찬실이가 있죠. 두 이름 다 촌스러운 듯 정감이 가서 절대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라고.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1411님은 내 이름은 김삼순 하면 현빈이죠? 시크릿 가든 떠올라요. 오늘은 드라마로 가시죠 하셨습니다. 전 아까 그 영화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소개된 모든 분께 피칸 호두전과 드립니다.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서 현빈의 그 남자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영화처럼.

0: 모든 인쇄 가능한
1: 3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3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3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3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3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만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4: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5: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4: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에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5: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4: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5: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4: 게다가 기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6: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8: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7: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8: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9: 잘 만들었다, 몽잘.
10: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1: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10: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12: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어차피 먹을 거라면 대충 때우는 한 끼 말고요. 진짜 맛있는 거, 제대로 된 거 야무지게 먹어줘야 행복하잖아요. 근데 꼭 음식만 그런 건 아니죠. 시간도, 돈도, 노력도 이건 진짜 잘 썼다 싶을 때 써야 더 뿌듯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주주님들의 점심시간은요. 웃음 풀충전, 좋은 노래도 든든하게 채워서 제가 아주 보람차게 책임질게요. 오늘도 2시간 후회 없는 투자, 12시엔 주현영입니다.

12시엔 주현영 문 열었습니다. 저는 DJ 주현영이고요. 첫 곡으로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러브 듣고 왔습니다. 어제 퍼스널 뮤직 센터에 우리 홍윤아 씨가 스페셜 게스트로 나와주셨잖아요. 여러분 너무 재밌었고 또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죠. 우리 윤아 교수님께서 맛탐정 윤아 씨가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아무거나 먹지 말고 이왕 먹는 거는 좋은 거 맛있는 거 건강하게 먹고 보람찬 살을 찌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너무너무 공감됐고 위로도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좋은 거 맛있는 거 든든하게 마음껏 드시길 바랄게요. 지금 뭐 드시고 계신지 오늘도 보람차게 살찌울 메뉴 12시에 마구마구 자랑해주세요. 일단 저부터 자랑을 하자면 저도 우리 윤아 맛탐정님께서 조언해주신 대로 건강하고 든든하게 먹고 왔어요. 뭐 사과도 먹고 방울토마토도 먹고 거기다가 그 소시지도 먹고 그리고 식빵 한쪽 알리도 먹고 이렇게 든든하게 또 저희 엄마가 바질페스토 그 크림을 또 만들어주신 거 그 얘기했었잖아요 어제. 그래서 그것도 야무지게 발라서 먹고 왔어요. 우리 7961님은 주디 어제 일하고 있는데 뜻밖의 선물을 받았어요. 다름 아닌 주디가 제게 준 아이스크림 쿠폰 완전 감동 감사해요 주디 사랑합니다 주디 라고 우리 796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또 후기까지 보내주셔서 감사드려요. 제가 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7961님. 또 우리 0705님은 주디 어제 스트로베리문 보셨나요?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 뜬 딸기 달 너무 예쁘고 신비롭다라고요. 보면서 소원도 빌었어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달라고요. 물론 주디 포함이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다행이다. 제가 어제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못 봐가지고

가지고 우리 주주님이 대신해서 또 소원을 빌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어제 이 딸기달을 봤으면 그런 소원을 빌고 싶었거든요. 저도 우리 주주님들도 다 건강하고 무탈하게만 해달라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런 또 소원을 빌고 싶었는데, 어제 또 사진을 보니까 진짜 뭐랄까, 보통은 좀 하얀 빛이잖아요. 근데 어제는 유난히 좀 불그스름하다고 할까요? 실제로 보신 분들은 어떠셨어요? 좀 생생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잠시 후 주주님들의 일상 속 작은 에피소드도 꽁트로 살려드리는 시크릿 주주 이어지고요. 또 2, 3부는 태토녀 조현영, 애견남 정규미 씨와 함께하는 현실 연애 고민 상담소 환장 연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고요. 그럼 광고부터 듣고 올게요.

0: 한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수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9: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0: 와, 건강한데 맛있네.
11: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0: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0: 지 냉면.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2: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5: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6: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7: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삼성 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대한민국 1등 매력 107.7
8: SBS 파워 FM. 쉿, 너랑 나랑 비밀일기 시크릿 쭈쭈.

주주 안녕. 나 또 왔어. 어른이 돼도 여전히 가기 싫고 갈 때마다 괜히 긴장하게 되는 곳 너도 있지 않아? 나는 치과가 꼭 그렇더라.

0: 우리 희준이 완전 용감한 형아지? 오늘 이모한테 씩씩하고 멋진 모습 보여줄 수 있어요.
1: 어, 희준이 무더워요. 치과 싫어요. 안 갈래요.
2: 아이, 무슨 사내놈이 그렇게 겁이 많어. 희준아, 제 자고로 사나이라면 말이오. 그냥 이런 치과쯤은 그 눈 감고도 오는 거요.
3: 어우, 아버지 허세는 이 나이가 돼도 아직 치과는 나 무섭던데.
0: 맞아, 저 소리 듣자마자 소름 돋긴 해.
1: 희준이 살려줬대요.
3: 아, 우리 희준이 치료 다 받았네. 어우, 너무 멋있다. 너무 장해. 아, 그나저나 아버지도 온 김에 스케일링 한번 받고 가셔.
2: 아이, 나 그럴까. 아이, 뭔 소리야. 나는 말이야, 그 치아가 튼튼해가지고 돌도 씹어먹고 병뚜껑도 이로 따는 사람이요. 아이 근데 갑자기 생각나 모르네. 나 중요한 약속이 있었는데. 아이, 희준아, 다음에는 더 씩씩하게 해라. 하래비는 바빠서 이만 가요.
0: 우리 아버지도 치과 치료받는 건 무서우셨나봐. 그리고 나는 아직 애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 언니는 학부모 상담이나 모임 갈 때 그렇게 괜히 긴장되고 떨린다고 하더라고.
3: 어우야, 나 왜 이렇게 입고 갈 옷이 없니? 이건 너무 편하게 입은 것 같고, 아, 이건 또 너무 꾸민 것 같고, 약간 꾸안꾸면서 좀 신뢰감 있어 보이는 룩 없냐고. 언니, 무슨 패션쇼 나가? 그냥 대충 입고 가. 어우, 기집애도 뭐 모르는 소리 한다. 오늘 희준이 담임쌤이랑 원장쌤도 만나고 또 희준이 친구 엄마들도 다 만난단 말이야.
1: 엄마, 이따가 유치원 와요.
3: 어우, 희준아, 너 그동안 선생님 말씀 잘 들었지? 친구 밀거나 때린 적 없지? 밥 먹을 때 막 반찬 골라 먹진 않지?
1: 얼라얼라 얼라얼라, 희준이는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얼라얼라. 선생님이다.
3: 어서오세요. 희준이 어머니, 우리 희준이 정말 정말 그 에너지틱하고 굉장히 러블리한 아이예요. 그런데 평소에 a little bit 한 가지 말씀드릴 점이, 희준이 혹시 친구랑 싸웠나? 아, 또 교실 서랍장에서 점프한 거 아니야? 무섭게. 선생님 무슨 일이래? 우리 희준이가요, 늘 인사를 제일 크게 합니다. 예, 여기가 정말 amazing. 희준이 정말 대단한 친구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블락비의 베리 굿 듣고 오셨고요. 우리 7호 사모님께서 주디 진짜 윤주님 왔다 가고 성대모사가 확실히 레벨업 됐어요. 완벽해요.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완벽이란 없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저는 계속 완벽을 향해 나아갈 거긴 한데 사실 조금 업그레이드가 조금 제가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 전에는 그냥 이렇게 했었는데 윤주 언니를 직접 만나보니까 그런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뭔가 민망하면서도 좋고 그런 감정들이 섞여서 야 내가 언제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보다 약간 이런 느낌의 소업을 조금 더 섞어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뭔가 이걸 열심히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난 그냥 우리 주주님도 웃기려고 이러는 거지 뭐. 웃겼으면 됐어요. 웃기면 장땡이야. 또 우리 2848님은요. 선생님은 강주은 선생님이신 거죠? 아 갑자기 지난번에 최민수 배우님이랑 통화하다가 엘레강스하게 유성 아빠 항상 우리 그 개념 있게 플리즈 화내신 거 생각나요. 그니까 어떻게 우리 주은 씨는 오실 때마다 명언을 이렇게 만들고 가실까요? 예전에는 뭐 대단한 작품이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또 인상 깊었는데 우리 주터뷰 나오신 날에는 개념 있게 please라는 또 그런 얘기를 또 해주고 가셨어요. 자 오늘 시크릿 주주는 치과 검진은 왜 이렇게 자주 다가오나요? 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저만 이 나이 먹고도 치과 가는 거 무서운 거 아니죠? 이번에도 치과에서 정기검진 오라고 문자가 왔는데 가기 싫어서 자꾸 미루고 있네요. 3일 전부터 폭풍 양치질 중인데 부디 이번 검진도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또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사연 보내주신 우리 주주님께는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고요. 우리 이동욱님께서는 빨래나 청소는 미뤄도 치과 치료는 절대 미루면 안 됩니다. 아, 난 지금 너무 그 반대인데 그런 분들 계시죠. 치과 치료를 미루고 있고 빨래나 청소는 그래도 좀 제때 하는 편인데 근데 이러다가 나중에 후회하겠죠. 큰 돈 깨지고. 또 우리 정연수님도 저는 옆에 누구 태우고 주차할 때 그렇게 긴장돼요. 누가 옆에 있으면 왜 이렇게 주차가 안 되는지 몰라. 이거 너무 공감. 근데 저는 애초에 그래서 누굴 태우질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전 주차할 때 누가 앞에 보고 있으면 하물며 일하시는 분. 그러니까 정말 그 주차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실 때조차도 저는 긴장하는 편이에요. 그분한테도 잘 보이고 싶나 봐. 뭐 부끄럽나 봐. 그래가지고 괜히 좀 쿨한 척 이렇게 이렇게 막 하기는 하는데 정 안 되면은 그냥 창문 열고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진짜 긴장되죠. 누가 보고 있으면. 자 오늘 1부에서 문자 소개된 주주님들 중 추첨을 통해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꼬다면 세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각 12시 21분 55초를 지나가고 있어요. 아까 주주님들은 오늘 어떤 음식으로 보람차게 살찌우고 계신지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문자가 많이 도착했어요. 우리 최지우님은 채소를 잘 챙겨 먹기가 힘들어서 지금 비빔면에 상추, 양파, 깻잎 팍팍 넣어서 비비고 있어요. 청양고추와 오이는 기본, 양념 모자라서 비빔땡 양념 소스 추가. 이것도 건강하게 먹는 거 맞죠? 지우님, 이걸 아마 우리 유나 씨께서 들었으면 굉장히 박수 쳐줬을 거예요. 칭찬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예를 들면 요즘에 저는 최근에 쭈꾸미 볶음을 먹었는데 쭈꾸미 볶음 먹을 때 양파를 좀 많이 넣는다든지 양파랑 파를 많이 넣어가지고 먹고 최근에 또 라면 한번 먹었는데 라면 먹을 때 안에다가 대파도 좀 많이 넣었어요. 그렇게 좀 건강하게 기분 좋게 먹을 내 기분이 건강하게 그렇게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또 우리 박성호님은요. 불짬뽕에 군만두 먹고 왔어요. 밖에서 일하다가 매운맛에 땀 한 바가지 흘리고 에어컨 쐬니 와우 시원합니다. 오후 업무 쌓인 거는 잠시 옆에 미루고 냉커피 마시며 주파수 고정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우 땀 진짜 많이 흘리셨을 것 같은데 성호님 너무 고생하셨고 너무 잘하셨어요. 또 우리 2812님은 오늘 본업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아르바이트 끝내고 오면서 점심은 편의점 도시락 먹었네요. 그래도 일 끝나고 오늘 저녁에는 족발 시켜서 보람차게 살찌우려고요. 오늘 가게가 바쁘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후도 바빴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우리 2812님 오늘 오후 진짜 바빴으면 좋겠네요. 편의점 도시락 요즘에 너무 잘 나와. 그쵸? 뭐 주변에서 전 진짜 맛있게 먹는데 주변에서 아이 부실하게 먹으면 안 돼. 더 잘 먹어야지 라고 하는데 어제도 갑자기 너무 먹고 싶어서 저녁에 사실 저는 그 편의점 오랜만에 그 킹 여는 그 라면 있잖아요. 킹 라면 그게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거랑 그거랑 이제 그 김치 배추김치 또 하나 사가지고 계란이랑 막 이렇게 해서 먹었어요. 또 우리 김송지님은 전 언니가 보내준 신비복숭아 먹었어요. 이름만 들었지 처음 먹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왜 진작 안 먹었을까 후회되더라고요. 지난주에 규민씨가 왜 싸왔는지 알겠는 거 있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송지님 일단 기억해 주시고 계시구나. 맞아요. 우리 규민씨께서 또 신비복숭아를 애겐애겐하게 굉장히 또 예쁘게 잘 썰어 오셔가지고 저희가 다 같이 맛있게 나눠 먹었죠. 자 그래서 2부에서는요 우리 조현영 정규민씨와 다양한 현실 연애 고민사연 만나보는 환장 연애 함께합니다. 저희는 하이수연의 나는 달라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시인 이지훈입니다. 우리들의 발라드 무대에서 기교보다 진심을, 화려함보다 가사 한 줄 한 줄이 마음에 닿기를 바랐는데 그 마음이 통했는지 벅찬 사랑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가사를 잘 안 듣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가사 안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와 감동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 가사에도 귀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말없이 삶의 무게를 견뎌온 분들, 아직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청춘들, 그 모든 분들 곁에서 음악이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니까요. 어깨 활짝 펴고 당당하게 걸어나가세요. 늘 여러분들 곁에서 노래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윤이었습니다.
2: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1: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0: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6: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7: 리아양 놀러 갈게.
6: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7: 리아양 함께하자.
6: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7: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8: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9: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8: 비다샵
9: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8: 비다이렉트샵
9: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8: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1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1: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1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2: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13: 르노 김창원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0: 속 사랑은 달콤하기만 했는데 현실은 왜 대환장 파티일까요? 속 터지고 멘탈 털리는 주주님들을 위한 연애 클리닉 환장 연애. 외모는 미미 인형인데 말투는 조직 보스 느낌. 반전 매력 넘치는 레인보우 조현영 씨, 그리고 스킨 부스터 히알루론산을 사랑하는 관리하는 남자 정규민 씨 두 분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자, 아니 일단 자 지금 우리 규민 씨 스킨 부스터 히알루론산이 무슨 일이에요?
1: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0: 아, 예, 그렇죠.
1: 제가 또 관리를 열심히 하니까
0: 네.
1: 또 이런 문구가 있네요.
0: 그러니까 스킨이랑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킨 저기 앰플 뭐 세럼 크림이 아니라 한 네 개 정도를 바르신다고 그때.
1: 그렇죠. 그렇죠. 보통 한 네 개 다섯 개 정도.
2: 네다 많이 바르시네.
1: 네네.
0: 그러니까 저희보다 훨씬 더.
1: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으신 두 분이라서 또 워낙 또 미인이시기 때문에.
0: 이게 또 아유 감사해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너무 웃겨요. 미미 인형인데 말투는 조직 보스라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시나요?
2: 아, 저는 사실 네. 제 워낙 제 평소 말투여가지고 저는 네. 인지를 못하는데
1: 미미 인형 그럼 인정하신 건가요?
0: 미미 인형 인정. 이제 내가 봐도 닮았다?
2: 아이 감사합니다.
0: 근데 진짜 그 얘기 나온 뒤로 보면 볼수록 우리 현영 씨 진짜 그 미미 인형
1: 그니까요.
0: 진짜 옛날에 네. 갖고 놀던 그 미미 인형 같아요.
1: 그러니까.
2: 아니에요.
1: 아니에요.
2: 아니 제가 규민 씨 관리하는 거에
0: 네.
2: 자극을 받아가지고
0: 아 네. 그치 우리
2: 제 얼굴에 받아. 스킨 부스터를 맞았어요.
0: 아. 아 그래서 혹시 아 그래서 혹시
2: 그래서 이거, 조금 부었어요.
1: 아 그래요.
0: 아 그러면 이제 한 2-3일 지나면은 이제 다시 싹 또 이렇게 에이. 차오르시겠네요.
2: 부은 채로 왔습니다.
0: 저에게 좋은 자극을 주는 규민 씨.
1: 아 그러네요. 네.
0: 아니 우리 3303님이요 조현영 씨 진짜 털털한 공주님 현실판 같다고.
2: 감사합니다.
0: 맞아. 그 뭔가 좀 인터넷 소설에 나오는 공.

0: 있지만은 너무 털털한 약간 아, 그런 느낌이야.
1: 진짜. 네.
2: 감사합니다.
0: 그리고 규민 씨가 이번 주 일요일 밤 11시 5분 농구 예능 열혈 농구단 시즌 2 첫 방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1: 오. 맞아요.
0: 네, 이 촬영이 언제 끝났던 거예요?
1: 촬영이 지난 주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7월 5일 네. 11월 아니 밤 11시 5분에 열혈 농구단 시즌 2가 시작을 하고 7월까지 계속 쭉 달려볼 예정이니까 오, 여러분 네.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2: 챙겨볼게요.
0: 맞아. 왜냐면 다들 관심 가져주시고 너무 사랑해 주셨으면 하는 게 우리 규민 씨 다사다난했잖아요.
2: 맞아.
1: 아, 맞아요. 맞아요.
2: 자리도 다치고
0: 진짜 네네. 열혈 농구를 하셔가지고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좀 지켜봐 주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5290님은요. 저 지난주에 아는 형님의 규민 씨 나온 거 봤어요. 솔직히 전 TV를 잘 안 보고 또 그런 연애 프로그램은 전혀 안 보거든요. 라디오를 보는 라디오를 안 봐서 규민 씨가 왜 생겼는지 몰랐는데 목소리만 듣고 딱 알아차렸어요. 딸이 TV 보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규민 씨가 우와. 농구하는 모습도 봤는데 어우 짱 멋지던데요. 매력 덩어리셔. 하트하트.
1: 너무 감사합니다.
0: 이렇게 또 길게 보내주셨어요.
1: 와 이렇게 역시 이 주디와 함께하니 라디오가 파급력이 진짜 엄청납니다.
0: 아, 너무 뿌듯합니다. 저는
1: 그러니까요.
0: 아니 이 열혈농구단 홍보차 그쵸? 민호씨, 찬열씨, 문수인씨와 같이 또 아는 형님 나가셨는데
1: 아 맞아요 맞아요.
0: 네, 좀 이렇게 활약을 하셨어요? 어땠어요?
1: 아 그래도 저 처음에 너무 긴장했거든요. 왜냐면 거기 계신 분들이 워낙 이제 그 기도 세시고 너무 웃긴 분들이니까 아, 내가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갔는데 너무 친절하게 다들 너무 잘 받아주셔가지고
0: 잘 들어주시고
1: 정말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고 덕분에 진짜 너무 잘하고 왔어요.
0: 아유 다행입니다.
1: 그러니까요.
0: 아니 우리 현영 씨도 완전 어떻게 보면 예능캐신데 요즘 탐나는 예능이라든지 약간 좀 이런 거 해보고 싶다 하는 거 없어요?
2: 저는 사실 근데 불러주시면
0: 어디든 달려가요.
2: 어디든 달려가니까
1: 뭐든 합니까?
2: 네네.
0: 그래도 약간 요즘 보면서 재밌게 보시는 거라든지 내가 나가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2: 그런 놀라운 프로그램. 토요일인가?
0: 아 놀토.
2: 놀토 그런 거 한번 나가보고 싶어요.
0: 진짜 잘할 것 같은데? 엄청 흥분하실 것 같아. 흥분하시고
1: 진짜.
0: 포효하실 것 같아.
2: 그런 거. 네. 네. 연락 주세요.
0: 그러니까요. 또 관계자분들 듣고 계시다면. 네. 우리 7199님은요. 저는 제가 그렇게 남의 연애사에 참견하는 걸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세 분과 함께하는 환장 연애 너무 재밌어요.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원래 남 연애사 참견하는 게 제일 재밌긴 해요.
0: 내 연애가 제일 어렵고 네. 머리 아프고 다른 사람들 연애 얘기가 제일 재밌는
1: 맞아요.
0: 거예요.
2: 제일 재밌고 사실. 쉽고. 네.
0: 그러니까요. 오늘도 저희 포함해서 우리 주주님들도 많이 참견해 주세요.
1: 네.
0: 자 환장 연애에서는 주주님들의 환장스럽고 머리 아픈 연애 고민들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사연은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2: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인 유료 문자 샵 1077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방송 중에 짧은 고민 보내주셔도 되고요. 긴 고민 글은 12시엔 주현영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0: 네.
1: 네, 그리고 긴 사연 글 소개되신 분에게는 구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6월의 마지막 날을 맞아서
0: 네?
1: 특별히 환장연애 코너에서 문자 소개된 모든 주주님들에게 커피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0: 좋습니다. 역시. 좋아요. 좋아요. 아니 또 날씨가 더우니까 또 시원하게 한잔 드시면 좋으니까.
1: 네.
0: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너 참 깔끔하다 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자 일단 오늘도 과몰입할 준비 되셨죠?
2: 아 네. 너무 그러니까 됐습니다.
0: 사실 늘 이제 뭐 다른 분들은 이제 남의 연애사 재밌다고 하지만 저희는 좀 늘 겁이 저는 약간 덜컥 겁부터 나요.
2: 맞아요. 저도 그래요.
0: 심신을 좀 안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너 참 깔끔하다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 보겠습니다.
2: 제 남자친구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다정한 데다 성실하고 생활력도 강하고요. 그래서 정말 결혼하기 좋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연애를 오래 할수록 깨달았습니다. 자기야, 오늘 우리 집에서 삼겹살 콜?
1: 완전 좋지. 안 그래도 오늘 점심 부실하게 먹어서 지금 너무 배고픈데?
2: 대박! 너무 맛있겠다. 우리 자기네 고기도 잘 굽네. 얼른 먹자.
1: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뭐야? 이것부터 닦고
2: 아 고기 다 식어 갑자기 왜 그래?
1: 아 자기야 기름때는 바로바로 닦아줘야 돼. 지금 후드 가스레인지 벽 타일 싱크대까지 다 튀었잖아. 잠깐만 있어봐.
2: 그렇게 남자친구는

0: 저는 제 자취방 가스레인지와 싱크대를 완전 새것처럼 반짝반짝하게 닦았고요. 결국 고기는 다 식어버리고, 저는 남친이 청소를 다 끝낼 때까지 기다려야 했죠. 얼마 전에는 제 친구들이 집에 놀러왔는데요.
1: 뭐야, 이 과자 진짜 맛있다. 이 짱치즈칩 이거 요즘 인기 있어서 구하기 힘들다던데 어떻게 구했대?
0: 친구가 과자를 먹다가 부스러기를 하나 흘렸는데 남자친구가 그걸 보자마자 물티슈를 가져와 바로 닦더라고요. 그걸 본 친구가,
1: 아 뭐예요 규민씨, 아니 무슨 서장훈씨한테 청소과일이라도 받았어요? 아 뭐야.
2: 아 아니에요, 그냥 바로바로 치우는 게 편해가지고.
0: 친구가 또 부스러기를 흘리자 바로 무선 청소기를 들고 와서 따라다니며 미는데 눈치 보여서 뭐 먹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결정타는 얼마 전 이사 준비를 할 때였어요. 이사 전에 남자친구가 짐 정리를 도와줬는데요. 자기야, 혹시 갈색 종이 상자 못 봤어? 옷장 제일 위에 있던 건데.
2: 응? 어? 그거? 아까 박스류 그거 싹 분리수거 해가지고 내놨는데.
0: 제 짐을 정리해준다며 제 보물상자까지 버려버린 겁니다. 그 안에는 대학 시절 일기장, 첫 해외여행 사진, 친구들이 써준 편지, 첫 직장 사원증까지 들어있었거든요. 진짜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2: 아 진짜 미안해. 아, 나는 지저분하기도 하고 이거 다 버려도 되는 건 줄 알았어.
0: 결국 우리는 밤 11시에 둘이 손전등을 켜고 재활용장을 뒤졌습니다. 아이고. 물론 청소에 목숨 거는 남친 장점도 많아요. 친구들도,
1: 현영아 넌 이제 웬 복이냐, 규민씨가 집도 청소해줘, 알아서 여행 짐도 다 싸줘, 결혼하면 완전 편하겠다
0: 이렇게 말하는데요. 뭐라든 5분 내로 무조건 치워야 하고, 청소 강박처럼 모든 게 제자리에 딱딱 있어야 하고, 본인 눈에 거슬리는 걸 절대 못 견디는 남자, 이렇게 깔끔한 남자와 결혼하는 게 정말 복일까요? 아니면 저는 남편이 아니라 청소 반장과 살게 되는 걸까요?
1: 너 참 깔끔하다 님의 사연이었고요. 일단 이분께 구두 상품권 챙겨드리겠습니다. 우리 2124님은요, 근데 새삼 너 참 깔끔하다라는 사연자명 비난이나 부정적인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 사연자님의 감정이 먼저 느껴져서 한글의 위대함을 느낀다고 보내주셨어요. 맞아, 맞아. 너무 진짜, 공감해요. 네. 자 일단 추가 정보를 좀 보내주셨는데요. 사연자분이 막 깔끔한 편도 엄청 지저분한 편도 아니고 보통이시래요. 근데 이제 남자친구분 성에는 영 안 찾는 것 같다고 합니다. 어때요? 두 분은 좀 이 사연자분의 마음에 좀 공감이 되세요? 아니면 이 남자친구분의 마음에 좀 공감이 되세요? 어때요 규민 씨는?
2: 아 저는 막 평소에 막 그렇게 청소에 집착하거나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좀 대충 사는 편이긴 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현영 씨는 어떠세요?
0: 저도 완전 대충 스타일이거든요.
1: 아, 완전 두 분 다 대충 스타일. 네네.
0: 정리정돈을 잘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2: 우리 주디는 어때요?
1: 근데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왜냐하면 네. 그렇게 안 해도, 정리정돈을 막 깔끔하게 안 해도 내가 사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사실은 그거를 상대방이 막 뭐 강요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근데 저는 약간 중간이에요 진짜.
0: 그러니까 딱 사연자님 같이.
1: 그쵸, 한 보통인 거예요. 저도 막 기름때나 후드 이런 거 늘 요리하고 나서 늘 닦거든요. 근데 네네. 그거를 상대방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당장 배고프고 빨리 먹고 싶어 하는데 아 잠깐만 기다려봐 하면서 이거 이런
0: 그 정도는 아니다.
1: 아니죠, 나중에 닦으면 되는 거고.
0: 그래도 되게 깔끔하신 편이네요.
1: 그래도 좀 그렇게 하려고는 하는데 그래도 이쯤 남자친구는 조금 과하다 싶기는 한데
2: 약간 눈치가 잠깐 없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 많이 들어요.
1: 맞아, 눈치도 눈치인데 약간 전 좀 배려심이 없는 거 같아요.
2: 맞아.
1: 왠지 그럴 것 같아. 먹다가 예를 들면 뭐 카페트나 어디에 이렇게 뭐 빨간 국물이 튀겼어. 그랬을 때 막 엄청 난리 나실 것 같은 그런
2: 맞아.
1: 느낌이야.
2: 그럴 것 같아요.
1: 뭐 닦으면 되는 거지 뭐.
2: 너무 힘들다 벌써.
1: 아니 규민 씨 주변에는 일단 또 유명한 서장훈 씨가
2: 맞아요.
1: 계시죠. 깔끔하시기로 또 유명하신데 네. 프로그램 하면서 좀 또 장훈 씨의 이런 면들을 좀 느끼거나 본 적 있어요 혹시?
2: 저 사실 이제 그 프로그램 들어가기 전에 장훈이 형을 약간 프로파일링 하듯이 제 분석을 좀 하고 들어갔어요.
1: 촬영을 하기 전부터?
2: 네. 어머. 그래서 싫어하는 거 하지 말아야겠다 했는데 이런 면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어요 제가. 그 장훈이 형이 밥 먹을 때 누가 앞에서 코를 풀거나 하면 그거 밥을 아예 안 먹는데요 그때부터.
1: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아유 나 못

0: 먹겠다고 얘기하진 네. 안 티는 안 내지만
1: 티는 안 내는데 그냥 안 드신대요.
0: 어, 안 드시,
1: 네, 그래서 그런 걸 엄청 신경 쓰긴 했어요.
0: 그게 좀 근데 뭔가 규민 씨도 대단하시다. 뭔가 프로그램 들어가시기 전에 출연자분들의 성향을 좀 파악하시는 거잖아.
1: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2: 엄청 세심하다.
1: 어. 네, 싫어하는 건 안 하고 싶으니까.
0: 맞아. 좋아하는 거 해주는 것보다 싫어하는 거 안 해주는 게 더
1: 맞아요. 어, 네, 중요한 제일 중요해요.
0: 아, 연애할 때도 그렇지만 결혼하면 이 청소 때문에 싸우는 부부들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1: 진짜 그래요.
2: 진짜 맞아요. 그쵸? 너무 공감해.
0: 응, 기준이나 예민한 정도가 다 다르니까.
1: 진짜. 네.
0: 그리고 나 대신에 청소를 해주는 건 좋은데 보통 이런 분들이 청소해주는 만큼 잔소리도 하는 경우가 많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만약에 두 분이라면 집안일은 완벽하게 하는데 잔소리도 완벽한 사람 대 집안일도 안 하지만 잔소리도 아예 안 하는 사람, 이 둘 중에 뭐가 나아요? 극단적이지만 골라야
2: 너무
0: 돼요.
2: 너무 극단적이다.
0: 예, 늘 이렇게 극단적으로 좀 내드리고 있긴 한데 규민 씨는 뭐가 좀 나아요?
1: 아, 저는 전자입니다. 그 아, 청소 완벽하게 해주면 전 잔소리 완벽하게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 맞아.
2: 근데 저도 그런 거 같아요.
0: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1: 오히려 또 같이 부지런해지지 않을까 잔소리 들으면서.
0: 너무나 땡큐죠 사실은. 네. 자, 우리 주주님들도 문자 보내주셨어요.
1: 강주원님께서 남친분 100% 본인 차에 과자 부스러기 흘리는 거 못 참으실 듯 본인 집에서 이 정도인데.
0: 그러니까 아이고 뭐 눈치 보고 살아야 되나.
1: 그렇죠.
0: 또 우리 주명희님은요.
2: 네, 근데 진짜 고마운 거 아니에요? 좀 심하긴 하지만 알아서 치워준다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0: 장단점이
2: 이
0: 있어요.
2: 마음일 것 같아요.
1: 맞아 그러니까 맞아.
2: 깔끔한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있거든요. 그냥 자기가 못 견뎌서 이렇게 막 정리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과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0: 그러니까 말만 하는
2: 시키는 사람. 그러니까 눈치 주고. 근데 이분은 그러진 않고 그냥 본인이 되게
0: 못 견디니까
2: 알아서 열심히 잘 해주시잖아요.
1: 그렇죠.
2: 저는 그거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냥 칭찬만 많이 해주고.
0: 아 맞아. 근데 이럴 때 진짜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1: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
0: 그렇죠. 뭐 덕분에 내가 너무 편하고 아니 진짜 너무 고맙다 이런 맞아. 식으로.
1: 그럼 신나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맞아. 우리 2124님은요 일에서 위생의 정도가 비슷한 사람들이 만나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깨끗한 쪽에 눈치를 봐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쉽더라고요. 더러운 것보단 당연히 낫지만 신경 쓰여요. 라고 고마워하는 것도 뭐 우리 저희 성향은 고마워할 수 있겠는데 저희도 친언니들이 진짜 제 위에 두 명 있거든요.
1: 네.
0: 언니들이 같이 이제 오래 산 지 오래됐는데 한 명이 조금 그때그때 먹은 걸 치우는 타입이고 한 명은 좀 냅두자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마워하는 걸 떠나서 서로 그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가지고
2: 맞아, 맞아.
0: 걷잡을 수 없이 그게 막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2: 자매 사이면 더 그렇겠네요.
0: 엄청 싸우고
1: 맞아 맞아.
0: 우리 최이슬님께서는
1: 와 우리 남편이랑 똑같아요. 10년째 그러고 살고 있어요. 음식하면 설거지 다 할 때까지 밥 못 먹어요. 안 고쳐져요. 라고.
0: 오 대박. 음식하면 설거지 다 할 때까지 밥 못 먹는다고.
1: 바로 이렇게 하신다고?
0: 그때그때마다 해야 되는 스타일이구나.
1: 그런가 봐요.
2: 근데 이건 진짜 좀 힘들 것 같긴
0: 그러게요. 그래도 설거지를 진짜 뽀득뜨득 잘 하실 것 같긴 해요.
2: 네.
0: 뜨거운 물로 해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하실 것 같아요.
2: 배고파 죽겠는데도 설거지를 다 해야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0: 그러게. 나 근데 이런 좀 유연함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0: 우리 문미영님께서는
2: 우리 형부 얘긴 줄 형부도 잡다한 물건이 눈에 안 띄어야 마음이 편한지 너무 버려대서 탈이에요. 물건이 돌아다니는 것도 못 봐서 뭐든 다 벽이며 책상에 고정해놓고요. 수시로 돌돌이 돌리는데 그 소리에 언니가 노이로제 걸리겠대요. 우리 형부 애장품 3종 세트 돌돌이 줄자 케이블 타이
0: 와우.
2: 언니가 세상에서 가장 없애버리고 싶답니다.
0: 아니요 근데 이 형부 덕분에 편한 것들도 있을 텐데.
2: 그러니까
1: 집이 정리가 진짜 잘 돼 있을 것 같아요.
2: 맞아, 맞아. 그리고 난 너무 편할 것 같긴 해.
0: 그러니까 돌돌이로 먼지랑 이제 뭐 이런 거 막 해주면 이제 뭐 자연스럽게 우리 미영님 비염 같은 거 있으면 없어질 수도 있고 사실은 좋은 점들도 있기는 한데. 자 그리고 오늘 맞아요. 아까 우리 규민 씨가 얘기해 주셨잖아요.
1: 네네네. 오늘 환장연애 코너에서 소개된 모든 주주님들에게는 커피를 쏘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0: 맞아요.
1: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늘 사연을 굉장히 많이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0: 맞아요. 네.
2: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많이 보내주세요. 네. 우리 또 4238님께서는
2: 20년차 주부입니다. 이렇게 사연만 들으면 너무 깔끔떨다 싶겠지만 더러운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살아보면 아실 거예요.
0: 저도

0: 공감합니다.
1: 네, 지금
0: 에이.
1: 실제로 이제 주부님들의 사연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0: 차라리 낫다고.
1: 네.
0: 또 우리 5456님께서는요.
1: 네, 더러운 남편과 살고 있어요. 깔끔한 게 백만 배 낫죠.
0: 굳이 둘 중에 고르자면 확실히 네, 깔끔한 쪽이긴 하다.
1: 네, 그런 것 같아요.
0: 잔소리를 좀 견뎌야 되나. 네. 자, 지금 이렇게 좀 너리한 분들과 사시는 주부님들이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우리 1041님. 그런 남편과 살고 있는 결혼 9년 차 주부입니다. 결혼 초반에는 엄청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제는 정말 편해요. 제가 손 하나 댈 게 없다고.
2: 그러니까
0: 저는 아들과 놀면 된대요.
2: 특히 결혼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결혼 상대로.
0: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연애할 때는 그냥 조금 성가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막상 결혼하면 우리 주주님이 좀 편해지실 수도 있어요. 또 우리 6948님은
1: 현영님 만약에 남자친구가 현영님 차에서 외핫땡 과자 먹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디는 허락해줘요?
0: 현영님은 어떨 것 같아요?
2: 저요?
0: 네.
2: 저 아무렇지 않을 거예요.
0: 저도 사실은 아무렇지 않긴 해요. 왜냐면 흘리면 닦으면 되지. 왜냐면 솔직히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그거를 뭔가 눈치 보면서 먹으면 체할 수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그냥 마음껏 편하게 먹으라고 하고 나중에 그 핸디 청소기 그런 걸로 잉 다 하면 되죠. 그죠?
1: 그쵸, 그쵸.
0: 근데 아무래도 이런 것 좀 예민하신 분들은
2: 특히 남자분들은 차에 예민하신 분들이 많아서
1: 그러니까
2: 못 먹게 하시는 분들 많을
0: 것 같아요. 규민 씨는 어떨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1: 저도 사실 뭐 외핫땡 흘린다고 전혀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차가 이미 지어버려가지고
0: 아, 규민 씨는 이미 같은 상황이시구나.
1: 네네.
0: 자, 그러면요 저희는 이쯤에서 하츠투하츠의 레몬탱 들려드리면서 3부에서 얘기 더 나눠볼게요.

0: 방탄꼭지
1: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3, 2, 1, 가평으로

0: 12시 준현이형
1: 12시엔 주현영 3부 시작했습니다. 환장 연애 주주님들의 속 터지는 현실 연애 고민에서 만나보는 환장 연애 조현영 정규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애인이 차에서 외아땡 먹는 걸 허락해줄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김자령님께서는
2: 집에서도 흘리는 거 싫어서 외아땡 좋아하는 남편더러 귀에 비닐봉지 걸고 먹으려 했는데 사연 듣고 반성합니다. 미안해 남편아 그래도 이건, 사랑해.
3: 이건 너무
1: 진짜 그래도 사랑해라고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너무 상상되네요. 남편분이 진짜 하면서 여기
2: 비닐봉지
1: 보고 이렇게 하면서
3: 그 뒤로 외아땡 안 드셨을 것 같아요.
1: 그냥 안 드실 것 같아요.
3: 안 먹고 말지 약간 이러셨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또 우리 1313님은요 규민씨 별그램에서 새로 찍은 프로필 사진 봤는데요. 어머 누구예요? 저희가 아는 규민씨 맞죠?
3: 너무 잘 나왔다.
1: 우와 긴 머리 보내주기 전에 점점점이라는 잠깐만요. 이
4: 프로필 왜 읽으시죠?
1: 이 프로필 사진 올리면서 여기에 이 피드 긴 머리 보내주기 전에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했어요 혹시?
4: 20분 정도 걸렸어요.
1: 20분 정도 걸렸어요. 네. 어떤 멘트가 어울릴지 엄청 고민하셨죠.
4: 사실 멘트는 미리 정했는데.
1: 미리 정했어요? 혹시 메모장에 적어놨어요?
4: 네, 적어놨어요. 메모장에 적어놨는데.
3: 그랬구나.
1: 긴 머리 보내주기 전에라고
4: 해야 뒤에 이모티콘 하나 넣을지 말지.
3: 그걸 20분 동안. 잘 보내줬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4: 잘 보내줬습니다.
1: 근데 안 붙이길 잘했어요. 왜냐면 또 프로필 사진 좀 공식적인 사진, 일상 사진이 아니다 보니까 이모티콘 넣으면 살짝 뭐랄까 좀 그 무게감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4: 조금 센티멘털한 느낌을 담으려고 점점만 썼어요. 그래서
1: 잘했어요. 우리 여러분 좀 많이 우리 규민 씨 별그램에 들어가서.

0: 프로필 사진이랑 피드글 20분 고민하고 쓴 피드글도 한번 꼭 봐주세요.
1: 아, 네,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5003님은요. 근데 제가 만약 조현영 씨 같은 여자랑 결혼한다면 청소부터 요리, 집안일은 모조리 싹 다 하고 현영 씨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할 거예요. 아, 근데 저 여자예요. 현영님 너무 예뻐요라고. 남자분이신 줄 알았네.
2: 좋다 말았네요.
0: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1: 아, 그러니까요. 네.
0: 우리 한재준님도 보는 라디오 처음 틀어봤는데 조현영님 너무 예쁘세요.
3: 감사합니다.
0: 또 보내주셨어요. 우리 미미인형 현영언님도 많이 보러 와주세요. 우리 이지은님 문자도 현영씨 한번 읽어주세요.
2: 와, 규민님 오랜만에 라디오 들으려고 켰다가 깜짝 놀랐어요. 환승연애 광광 울면서 봤는데 너무 반갑네요. 저의 X를 닮아 규민님에게 더 눈길이 갔던 건 안 비밀 크크이라고.
0: 그래, 그렇다니까.
1: 아이고 울지 마세요.
0: 그러니까 자기 뭐 현재 남자친구나 X를 닮으면 더 이렇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1: 맞아요.
0: 자, 그러면 이제 또 바로 다음 고민도 한번 만나볼게요. 익명을 요청한 주주님이 사연 주셨습니다. 이번엔 제가 소개해볼게요. 저는 연하 남자친구와 3년째 연애 중인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남자친구가 SNS에 큰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인별그램에 그 흔한 본인 사진 한 장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저랑 비슷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4: 헬린이 1일차 Never give up 지치지 말고 쭉 가보자.
0: 네, 남자친구가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한 이후로 기록을 남기고 싶은지 SNS에 셀카를 남기기 시작했어요.
4: 진짜 오기 싫었지만 오늘도 5-in-1. 몸은 배신하지 않는다. 오늘은 하체 위주로 5-in-1. 오늘의 땀방울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
0: 그리고 점점 수위가 올라갔습니다.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사진부터 거울 앞에서 찍은 전신샷, 심지어 최근에는 상의를 탈의한 복근 사진까지 올리더라고요. 문제는 그때부터예요. 남자친구 공개 계정이 뭔가 알고리즘을 탔는지 어느 순간부터
5: 어머머, 완전 모델인 줄 알았어요. 캬, 관리 비결이 뭐예요? 대박 멋지세요.
0: 이렇게 댓글이 마구 달리는 거예요. 아, 솔직히 처음엔 저도 쿨한 척했어요. 아이 뭐 내 남자친구가 잘생기긴 했지 생각하니 은근 기분도 좋고요. 그런데 보다 보니 점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종종 같이 있을 때 1:1 쪽지 알림이 뜰 때마다 괜히 궁금하고 초조해지고요. 심지어 얼마 전에는
5: 어머, 여자친구분은 참 좋으시겠어요
0: 라는 댓글이 달렸길래 아, 그래도 다들 여자친구 있는 건 아는구나 싶었는데 남자친구가 이런 답글을 달았어요.
6: 하하
0: 하하? 아니 이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왜 소개팅 앱도 아니고 애매하게 여지를 남기냐고요. 그래서 다시 보니 남친 SNS에는 혼자 운동하는 사진, 카페 가서 제가 찍어준 독사진, 저랑 여행 가서 제가 찍어준 독사진, 다 혼자 나온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나랑 찍은 사진은 왜 안 올려?
6: 자기 원래 얼굴 나오는 거 안 좋아하잖아. 커플 사진 올리는 스타일도 아니고.
0: 뭐 이러는데 아니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남친한테 제 존재 자체를 꽁꽁 숨기라고 한 적도 없지만요. 요즘은 남자친구가 인별그램에 사진만 올렸다 하면 좋아요 숫자부터 확인하게 되고 댓글 단 여자분들 계정까지 들어가 보게 되는데요. 이거 제가 이상한 거예요? 남친이 이상한 거예요? 네, 사연 보내주신 우리 주주님께 구두 상품권 챙겨드립니다.
1: 네.
0: 자, 5-in-1.
1: 5-in-1.
0: 5-in-1. 요런 사진을 올리는 심리 혹시 알 것 같아요, 규민 씨?
1: 아, 5-in-1? 저도 근데 5-in-1 뭐 올리긴 하는데요. 저는 이제 정말 그 운동을 했다는 그 인증으로
0: 그치.
1: 그냥 이제 딱 그런 것만 올려요, 스토리에. 따봉.
0: 따봉? 따봉 운동했다. 아, 약간 거울 셀카 정도.
1: 네, 딱 그 정도의 느낌이고 사실 노출도 거의 없고 한데 저는 근데 사실 노출이라. 남자분들이 이 5-in-1 인증샷 올리는 거 완전 네.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2: 왜요?
0: 그럼요.
2: 어떤 심리예요?
1: 원래 운동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0: 그렇긴 합니다.
1: 내가 멋진 몸 만들었는데 그거 남자한테 보여주고 좀 와, 몸 잘 만들었다.
0: 거죠.
1: 그렇죠.
0: 그렇긴 해요.
2: 아니 근데 이분의

0: 문제는 여자친구 일단 티를 안 내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아, 그거는 이제 굉장히 조금 잘못된 부분이 조금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또 즐거울 수 있거든요. 헌창 또 처음 이제 운동 시작하시고 온 안에서 네. 내가 달라진 몸도 보여주고 하니까 사람들의 관심도 좀 막 받는 것 같아. 그거에 이제 조금 취해버리시는 게 아닌가.
0: 저는 이게 연병 초기 같거든요.
2: 아, 연예인병.
0: 네. 이게 연예인병이 연예인한테만 오는 게 아니에요.
2: 맞아요.
0: 요새 이제 하도 SNS가 너무 이제 그냥
2: 알고리즘
0: 모든
2: 타면.
0: 분들에게
1: 맞아요.
0: 이제 너무 이렇게 상용화 되다 보니까
1: 맞아요, 맞아요.
0: 갑자기 이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게 됐을 때 찾아오는 병
2: 연병이 생기죠.
0: 네, 연병이 생기거든요.
2: 맞아요. 네. 아, 근데 우리 김수진님이요. 아, 인별그램에 여자들이 그런 댓글을 단다고요? 그게 쿨한 척이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남자분이 하하라고 댓글을 다른 댓글을 하하라고 단 게 잘못한 거다라고 얘기하긴 어렵지만 약간 좀 뭐랄까 여자친구분이 있다면 센스 있게 좀 더 달아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1: 아, 그렇죠.
2: 예를 들면 아하 그런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라고 한다든지 뭔가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면 두 분이 만약에 연예인이나 셀럽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상대방이 연인이 있는데도 SNS에 혼자 나온 사진만 계속 올리는 거 이거 괜찮아요? 이해할 만해요? 아니면 좀 서운해요?
1: 아 저는 이해하는데요.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서운해요.
2: 아, 이해는 하지만 마음은 서운하다.
1: 약간 사진은 같이 안 올려도 되는데 티라도 조금은 내줬으면 하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댓글을 달면은 막 하트로 이렇게 답장을 이렇게 댓글을 달아준다거나
2: 아 그냥 좋아 그 댓글에 좋아요만 눌러준다든지.
1: 네, 아 그러니까 그 대댓글로 네. 이제 뭐 고마웡 하면서 이렇게 뭐 하트를 이렇게 달아준다거나
2: 아, 뭐 연인의
1: 이런 식으로.
2: 댓글에만 이렇게 네, 하트를 해준다든지
1: 뭔가 티를 조금 이렇게 내주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2: 그러게요. 현영 씨는 어때요? SNS에 혼자 나온 사진만 계속 올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진 사람이 아니라고 했을 때
0: 서운할 것 같아요. 서운하긴 할 것 같은데
1: 혹시 학습된 답변인가요?
2: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서운하다고?
0: 아 근데 저는 사실 아 글쎄요 제가 상상력이 좀 부족해서
2: 네. 그래서 상황이 닥쳐봐야 알겠네.
1: 어렸을 때부터 아이돌 활동을 했으니까 네. 상상하기가 쉽지 않군요.
2: 쉽지 않겠구나.
0: 네, 워낙 비밀로 이제 연애를 많이 했었어가지고
2: 어쩔 수 없죠.
0: 네.
2: 저라면은 아마 저도 이해는 하되 서운은 할 것 같아요.
1: 그쵸.
2: 마음은 그래도 얘기를 꺼내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자 일단 자 여자친구분은 좋으시겠어에 지금 하하라고만 댓글을 단 건데 솔직히 봐봐요. 여자친구분은 좋으시겠어요 이 댓글도 여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약간 떠보는 댓글 아니에요?
0: 그쵸 그쵸
2: 그쵸. 자 이거 일단 첫 번째 그냥 팬서비스상 웃어준 거다 아니면 괜히 여지를 남긴 거다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단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좀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0: 4번 연병 걸린 거다.
2: 4번이 없었네요. 자 4번 연병에 걸린 거다. 연병이 어감이 좀 그러네. 연예인병에 네. 걸린 거다.
0: 네네.
2: 요 정도가 저희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약간 연예인병 초기 증상. 괜히 여지? 여지도 여지라고 말하기에도 지금 그냥 뭐가 아니에요. 아닌 것 같은 느낌.
0: 얼마나 대단히 관심을 받고 계신지 궁금해지긴 하네요.
2: 그러니까요. 아 저희가 소개는 안 할 테니까 슬쩍 저희 제작진분들한테 그 계정을 좀 알려주시면 네. 저희끼리만 좀 구경을 해보고
1: 그러니까 너무 궁금하네요.
0: 팔로워가 얼만지도
2: 그러니까 네. 아이디 공개 궁금하고. 안 하고 저희끼리 한번 판단해가지고 네. 해보고 싶으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한번 골라볼게요. 자 커플 사진은 안 올리지만 애인 언급은 확실하게 하는 사람 대 커플 사진은 올리는데 모든 이성 댓글에 친절하게 답하는 사람 이런 걸 어디에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좀 지어내신 거예요? 자, 커플 사진은 안 올리지만 애인 언급은 확실하게 하고 커플 사진은 올리는데 모든 이성 댓글에 다 친절하게 답하고 아 어느 쪽이 더 나은지
1: 아 전 정했습니다.
0: 저도 정했어요.
2: 네, 네. 규민 씨는요? 뭐예요?
1: 저는 커플 사진은 안 올리지만 애인 언급을 확실히 하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2: 왜냐면
1: 아 그래요? 저는 그 모든 이성 댓글에 친절하게 답한다는 게 와 친절하게 답할 이성이 저렇게 많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많은 이성 친구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마음이.
2: 현

0: 하신데 왜 저 다른 거 그러셨죠? 그쵸?
1: 네. 커플 사진을 안 올리는데 애인 언급을 확실히 하는 거는 약간 저를 이렇게 드러내기가 좀
0: 그거에 망설이는 어떤 느낌이니까
1: 약간 나를 올리기가 좀 그런
0: 그런 느낌인 걸까?
1: 그런 건가 하면서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2: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그러게요. 네,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그렇거나 아니면은 그냥 우리의 사진, 내 여자친구의 얼굴이 뭔가 모두가 보는 그 SNS에 올라가서 뭔가 누군가 사람들한테 그게 어떤 구경거리가 되는 그쵸, 게 싫을 그쵸. 수도 있잖아요.
2: 네, 맞아요.
0: 그런 걸로 막 얘기 나눌 수도 있으니까.
2: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0: 그래서 저도 사실 규민 씨랑 좀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 자 그럼 주주님들도 지금 의견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우리 7288님이요.
3: 미미 언니 오늘도 화나셨어요? 늘 미미 언니 눈치를 보게 되네요. 그나저나 저라면 생각 많이 들게 하는 사람 안 만날 것 같아요.
0: 어머 근데 이게 답이다. 그냥 생각이 많이 들게 하는 사람이라는 게 좀 그러네.
1: 근데 제가 사실 며칠 전에 제 아는 지인이 정말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0: 있었어요?
1: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그분이 팔로워가 좀 그래도 꽤 되시는 분이시고 여자 팔로워가 너무 많은 거예요.
0: 그 본인이 팔로잉 하는 여자들이 많아.
1: 그러면서 그걸 너무 신경 쓰면서 스트레스를 받아하는 이제 지인이 있었는데 결국 헤어졌다는 문자를 마침 어제 받았거든요.
2: 아 그래요?
1: 네.
0: 물론
1: 그래서
0: 어렵다. 네.
1: 생각 많이 들게 하는 사람 안 만날 것 같아요라는 말에 그러니까. 약간 공감을 하는 것 같긴 해요.
0: 안절부절하게 되는 그런 사람은 조금 우리 1509님은요 사연자분님 정말 보살이시네요. 저 같으면 당장 잡돌이합니다. 듣기만 해도 질투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또 우리 9257님은요
1: 여친분 당당하게 댓글 남기세요. 내가 사진을 참 잘 찍어 라고.
2: 아 근데 이것도 어려워. 왜냐면 이거 딱 다는 순간 약간 약간 내 남자친구 내가 지켜 막 까불지마 막 이런 게 너무 티가 나는 것 같아서
0: 티 내는 거죠?
1: 티 내라는 말인 것 같아요.
2: 맞아 그렇긴 한데 그렇죠 맞아요. 네 좋습니다.
0: 근데 나는 전 진짜 만약에 제가 악에 바쳤으면 이런 댓글 쓸 것 같긴 해요. 역시 내가 참 잘 찍지 약간 이런 식으로 응응하게도 아니야 대놓고.
1: 근데 나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할지
0: 그게
1: 볼 것 같아.
0: 맞아.
1: 그거를 뭐 소리 없이 지운다거나 아니면 자기야 이런 거 좀 안 달아주면 안 될까 뭐 이렇게 하면은 그때
0: 터지는 거지.
1: 터지는 거죠.
0: 그때는 뭐 그냥 붙는 거예요.
2: 그렇죠.
0: 우리 최인선님은요. 근데 만약에 사연자분과 커플 사진을 올렸는데요. 거기에 아 남자분이 좀 아까운데 이런 악플 하나만 달려도 사연자분 엄청 상처받으실걸요. 커플 사진 올리는 것도 마냥 좋지는 않을 거예요.
2: 맞아요.
0: 라고 보내주셨는데 전 규민 씨도 공감하시나요?
2: 뭐 공감이 조금 어느 정도는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0: 이해가 됩니다.
2: 맞아요. 사람들이 어쨌든 보고 판단을 할 테니까
0: 맞아.
2: 그런 게 싫은 거죠.
0: 자연스럽게 판단을 하니까. 자 그러면요 저희는 여기서 노래 듣고 올 건데 우리 현영 씨가 부른 배반의 장미 이 명곡을
1: 명곡을 제가 리메이크한 적이 있거든요.
0: 좋아요. 그러면 현영 씨가 부른 배반의 장미 듣고 올게요.

0: 네, 저희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자, 짧은 연애 고민사연 또 우리 익명을 요청한 주주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또 우리 규민씨가 한번 소개해주세요.
1: 네, 연애를 시작한 지 6개월 차 여친이랑 정말 알콩달콩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르는 애칭도 알콩이 달콩이인데요. 아유. 문제는 여자친구가 어디서든 본인을 달콩이로 불러주길 원하는데 회사에서 전화 받을 때도 그렇게 불러달라고 합니다. 제가 회사에서 좀 정색하고 전화를 받으면
2: 뭐야, 알콩이 너무 딱딱해. 완전 딴 사람 같아.
1: 서운해하는데 제 사회적 체면은 어쩌자고요. 애칭을 바꿔야 할까요? 라고.
0: 아이고, 이건 너무 어렵네.
1: 네, 여기 혹시 두 분은 네. 이렇게 그 연인을 애칭으로 이렇게 부르시나요?
3: 저는 네. 그래요?
0: 네, 저는 애칭 늘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3: 매번 애칭이 바뀌어요?
0: 매번 애칭이 바뀐다기보다
1: 그렇게 말씀하시면
0: 그래도 뭔가 연애를 할 때 그 사람과의 애칭은 늘 있었던 것 같아요.
3: 진짜?
0: 근데 뭐랄까 이게 누구 밖에서 얘기하기에는 좀 오글거리는 그런 애칭이기는 하죠.
3: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0: 예를 들면은
3: 제일 오글거렸던
0: 아현현씨는요? 이게 정말 현현씨는요?
3: 너무 오글거리는 건가?
0: 너무
3: 저는 근데 사실
0: 방송 불가.
3: 아 진짜?
0: 네, 너무 오글오글.
3: 저는 자기야로 완전 통일. 한 번도 애칭을 바꿔보지
0: 못해. 뭔가 좀 이렇게 좀 혹시나 귀엽거나 이런 걸 만든다.
3: 실수할까봐.
0: 아 실수할까봐.
3: 농담이고.
0: 자기야, 그렇죠. 근데 사실 유민 씨는 어때요?
1: 저는 애칭이 있을 때도 있는데 보통은 이름으로 부르긴 하는데 조금 애교 섞인 목소리로 이제
0: 그치,
1: 부르죠.
0: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주는. 근데 뭐 알콩이 달콩이도 사실 저는 제가 이제 얘기도 못할 정도로 오글거리는 거라고 해봤다고 했잖아요. 너무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밖에서 일하고 있는 와중에 전화를 받은 걸 알면서도 너보다 딴 사람 같아 이렇게 하는 게
3: 그러니까.
0: 뭐랄까 이거는 좀 여자친구분이
1: 이해를 좀
0: 해줘야 되지 않을까
1: 오히려
0: 싶기도
1: 이게
0: 한데.
1: 약간 귀엽긴 그 하지만. 애칭이 있는데 밖에서 평소에는 아이콩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다빈아 이렇게 받으면 오히려 이게 귀엽지 않나요?
0: 오히려? 맞아.
1: 웃기고 귀엽잖아요.
0: 맞아. 근데 그게 20대 초반에는 그렇게 안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 진짜?
0: 뭔가 나를 되게 갑자기 왜 이렇게 너무 다른 온도로 날 대하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 나이를 먹으면 지금 뭔가 일터고 주변에 사람이 있나 보구나 하고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1: 그렇구나.
3: 회사에서 전화를 받지 마세요 그러면.
0: 회사에서
1: 바쁘다고.
0: 그러면 이제 더 이제 서운하지.
3: 그러니까 그런
0: 예전에는 잘만 봐.

0: 있잖아. 근데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바빠지는데.
1: 아 진짜 너무
2: 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쵸. 근데 그래도 우리가 좀 적당한 애칭을 한번 추천해주고 싶은데 네. 우리 신은영님은요. 혹시 20대 초인가요? 욱 말도 안 돼 하셨고.
3: 여자분이 좀 어리신가 봐요. 그러니까. 남자분은 직장인이신 것 같고 네. 아, 여자분이 좀 어리신
1: 그런가
3: 것
1: 봐요.
3: 같은데.
2: 우리 1123님은 회사에서 전화 받을 때 어 수빈아 라고 불러줘요. 이 수빈아가 달콩이 그러니까 스위트 빈. 아. 수빈이.
1: 괜찮은데?
2: 어, 약간 이런 식으로 어 수빈아
3: 아, 약간 수빈인 것처럼
2: 어어 어, 약간 수빈아 어 수빈아 이렇게 하면은 좀 낫지 않을까? 확실한 건 알콩달콩보다는 다른 버전의 뭔가 애칭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소리 질러!

0: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안전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글레오?
5: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6: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노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7: 여보, 이 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이전 설치는 언제 와?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8: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삼성 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9: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0: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9: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1: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네, 아까 그 알콩이 달콩이 커플 사연에 우리 0531님께서
12: 정말 대단한 사랑들 하시네요. 에너지가 부러운 30대 후반입니다.
11: 이것도 네, 에너지가 있어야. 네. 아니에요. 근데 우리 0531님도 그런 에너지 어디인가에서 잠자고 있을 수 있어요.
12: 맞아요, 맞아요.
11: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12: 네, 자기야라고 한번 해보세요, 오늘.
11: 네, 오늘 한번 해보세요. 네.

0: 아니 또 오늘 또 어떠셨어요? 이렇게 또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
1: 오늘 유독 빨리 간것 같아요 시간이.
0: 그러게 후루룩 갔어.
2: 맞아요, 맞아요.
0: 그래도 약간 뭐 뒷목 잡을 일은 오늘 좀 없었던 것
1: 맞아요.
0: 같아요.
2: 네,
0: 그렇죠?
2: 다행히 그래서 좀 재밌게 즐기다 가고 또 오늘 많은 분들이 사연 보내주셔가지고.

0: 가자. 아침 7시는 김영철의 파워 FM.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3: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3: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3: 02-2677-2677 IS 동서.
4: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5: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6: 하이마트로 가요.
3: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6: 하이마트로 가요.
3: 삼성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7: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8: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9: 생활정보.
10: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여름 다이어트 시작한 분들 많으시죠? 식단 관리를 위해 식사량을 무리하게 줄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선 무리하게 양을 줄이는 것보다 필요한 영양을 균형 있게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이럴 때 간편하게 영양소를 챙길 수 있는 식품이 바로 우유인데요. 우유에는 단백질과 칼슘 등이 많아 일상에 필요한 영양을 골고루 보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착유 3일 이내 냉장 유통되는 국산 우유는 체세포수 20만 개 미만, 세균수 3만 개 미만의 엄격한 1등급 원유 품질 기준으로 관리돼 더 신선하게 섭취할 수 있는데요. 올여름 건강한 식단 관리, 신선한 국산 우유 한 잔으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1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별것도 아닌 소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해드리는 별게다 뉴스. 이 시간 주요 소식 빠르게 만나봅니다. 조금 전 카페에 방문한 윤현성님, 손이 찝찝해서 테이블에 놓여있는 손세정제를 꾹꾹 눌러 발랐다는데요. 알고 보니 손세정제가 아닌 설탕 시럽이었다고 합니다. 현성님은 손을 씻어도 달큰한 냄새가 계속 나는 것 같다며 기분 탓인지 초파리까지 따라오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SBS 생활의 달인, 오늘의 주인공 벌레잡기의 달인 민현미 씨를 소개합니다. 현미님은 어제 오후 아파트 1층에서 큰 벌레 한 마리 때문에 쩔쩔매고 있는 관리사무소 직원을 목격했다는데요. 이를 본 현미님은 곧장 집으로 달려가 잠자리채를 들고 오더니 벌레를 한 방에 제압했다고 합니다. 현미님은 혹시 주디도 벌레가 무서우면 언제든 연락해요 라며 테토녀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이 시각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깔조네를 드시고 있다는 1741님. 사장님이 치즈를 아낌없이 넣어주신 덕분에 한 입 먹을 때마다 치즈가 쭉 늘어난다는

있는데요. 1741님은 이렇게 맛있는 깔조네는 살면서 처음 먹어봤다며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이 말만 계속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Oh, mamma mia! 깔조네! Buonissimo! 별다뉴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상 별다뉴 앵커 주현영이었습니다.

별단위에 이어서 진우션의 한 번 더 말해줘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소식 전해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지금 주주님들은 어디서 뭐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소식과 신청곡 보내주시고요. 주주분들을 위해 준비한 공연 선물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월 11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열리는 미라클라스 콘서트 글로리 인천 티켓을 1인 2매로 총 5분께 드려요.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로 신청해 주시거나 문화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2216님께서 주디 브랜드 대상 라디오 DJ 부문 후보에 주디가 있어서 12시엔 주현영에 투표하고 왔어요. 저 잘했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다른 주주님들 혹시 투표 안 하신 분들 있다면 부탁해요. 뭐 필수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번 더 시간 살짝쿵 있으시면은 부탁해요. 저도 이따가 하려고요. 또 우리 8277님은요. 부천입니다. 조그만 밭에서 농사 짓고 있는데 오늘 점심은 컵라면, 막걸리, 고추, 오이를 먹고 있어요. 얼마 전부터 이 방송 듣고 있는데 주디가 뭔가요?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모르셔도 일단 즐겁게 듣고 있으시다니까 또 너무 다행인데 제가 주디예요. 제가 주디고 우리 지금 8277님이 주주님이신 거예요. 저희 12시엔 주현영의 주주님이신 겁니다. 네, 또 우리 0037님은요. 오늘 날이 좋네요. 기분이 좋아서 노래 하나 신청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그럼요. 휘성의 세븐데이즈요. 이 노래가 갑자기 딱 생각났어요. 갑자기 딱 생각난 노래는 무조건 지금 들어야 돼요. 자, 오늘 6월의 마지막 날을 맞아 저희가 커피 막 쏘고 있는 거 아시죠? 방금 문자 소개된 네 분께도 커피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우리 0037님께서 신청해주신 휘성의 세븐 데이즈 듣고 올게요. Yeah, this is for you.

휘성의 세븐데이즈 듣고 왔습니다. 지금 이 시각 우리 주주님들은 지금 뭐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임형규님은요, 지금 낮 기온 31도, 충남 아산으로 솔캠 왔어요. 더위 먹을 것 같아서 소고기 구워 먹었어요. 선풍기 최대로 틀고 버텨볼게요.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솔캠은 솔로 캠핑이잖아요. 그쵸? 아, 너무 좋겠다. 아무리 날이 더워도 선풍기 빵빵하게 틀어놓고, 그것도 낭만이니까. 제가 또 캠핑을 해본 적이 없지만, 더울 때 가든, 사실 비올때 가든,

갔든 그리고 추울 때 가든 다 어떤 그 캠핑이 주는 매력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언제 가도. 또 우리 9676님은 커피를 막 쏘시다니 우왕 저는 지금 출근 중인 3교대 간호사입니다. 피곤하지만 힘내서 일해보겠습니다. 주디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 안 피곤할 수가 없죠. 다 피곤하시겠지만은 우리 그래도 커피 드시면서 잠 깨시고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박영희님께서는 주디 남편이 쉬는 날이라고 새벽같이 낚시 갔어요. 창고 정리 안 됐는데 도망간 거 있죠? 올때 물고기 가득 잡아오면 용서하고 꽝이면 혼내야겠죠?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또 쉬는 날이라고 안 붙잡히려고 새벽에 빨리 나가셨나 보다. 이왕이면 좀 가득 안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또 우리 8379님은요, 올해의 브랜드 대상 주디에게 투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남깁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땡에 2016 올해의 브랜드 대상 검색하시면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면 12시엔 인별그램 스토리에도 친절히 링크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세요. 라고. 아유, 또 이렇게 친절하게 남겨주셨어요. 커피는 뭐, 그냥 당연히 드려야겠네요. 또 우리 김다혜님께서는요, 친정 엄마네 가서 점심 얻어먹고 반찬 한가득 얻어서 가요. 주디 라디오는 자주 들었지만, 보이는 라디오로 처음 보는데, 모자 쓰신 게 이쁘시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해요. 맛있겠다, 반찬. 또 우리 5137님은 주디 오늘 저녁에 아기랑 남편 먹일 닭 봉조림 만들고 있어요. 두돌막 지난 아가인데 지난달에 한번 손에 쥐게 해서 먹여봤거든요. 근데 그 고사리 손으로 너무 맛있게 먹는 거 있죠. 그 귀여운 모습 너무 고파서 불 앞에서 열심히 요리 중입니다. 부디 맛있게 되길. 아, 그 조그만 손으로 이렇게 그 닭봉 딱 잡아가지고 아, 맛있게 정신없이 뜯어 먹는 거 그거 상상만 해도 너무 사랑스럽고 행복할 것 같아요. 할 맛이 날것 같아요, 정말. 또 우리 1882님은 지금 기말고사 1차 봤습니다. 국어는 96점. 오, 과학은 85점 나왔는데 많이 노력했는데 잘안 나와서 아쉬워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우리 1882님, 저희 주디가 더 노력했었어야죠라고 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은 괜찮아요, 그것도 잘한 거예요라고 하기를 원하세요? 저는요, 지금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시험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요, 그쵸? 이번 시험을 또 잘 이제 떠올리면서 내가 이번에 좀 모니터링 스스로 해보는 거죠. 이번에 좀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 정도 딱 점수가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좀 이렇게 해야겠다 하면서 보완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또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4560님은 자두밭에서 지금 열심히 수확 중입니다. 엄마에게 주디를 알려주고 있어요. 아, 간식 한잔 할수 있게 해주실 거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유, 이렇게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 어머니한테 영업도 하고 계시니까는 두잔 드릴게요. 두 잔. 우리 4560님 어머님이랑 같이 나눠 드세요. 자, 오늘 정말 저희가 문자 소개되신 분들께 다 커피 쏴드리고 있는데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러면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쇼리 신라!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열이요 선열이요
2: 케어 원해요?
3: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0: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6: 르노.
7: 넌 대체 누구야?
8: 건방진 녀석. 코코리
9: 부르네. 대체 정체가 뭐야? 하고 물으신다면
10: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9: 주주분들께 에너지를 드리기 위해,
10: 주주분들께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9: 미친 텐션을 자랑하는 우리는
10: 퍼스널 뮤직 센터의 원장 한희준,
9: 실장 혜진 초이,
11: 난 조디다 냐옹.
12: 12시에 주연영에서 준비한 6월 선물, 저희 퍼뮤센즈가 직접 소개해드릴게요. 명륜은 진사랑, 명륜 진사갈비에서 식사권,
9: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13: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12: 아늑한 호텔 침구 아늑 애톰에서 고이고이 호텔 베개,
9: 하루를 이기는 100번에서 게임형 체중 관리기,
13: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12: 디퓨저는 라미오에서 아로마 퍼퓸 디퓨저 세트,
9: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13: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9: 스타일 리더들의 패션 슈즈 텐디에서 구두 교환권,
13: 한방 비건 AWE에서 5초석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12: 차류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13: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요.
9: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해주세요.
14: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부터는 2시 탈출 컬트쇼가 시작됩니다.
15: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아, 아까 어떤 분이 이제 그 과학은 85점 맞고 국어 96, 그 너무 아쉽다고 속상하다고 이렇게 보내줬는데, 우리 6654님은요, 아까 뉘집 자식인가요? 아, 부럽네요. 이 와중에 울 아들 점수 영어 30, 과학 45라고 깨톡 왔어요. 스팀도 내요? 아, 커피 수혈 제가 해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고, 이거 깨톡, 이거 캡처까지 해서 보내주셨거든요. 진짜 영어 30, 과학 45 정도? 이렇게 보냈네요. 와, 진짜. 아, 저 진짜 정말 열심히 노력했을 때 예전에 수학 70점 나와가지고 그거 아빠한테 자랑했다가 어디 가서 너 내 딸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뭐 그렇게 얘기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 그래도 우리 아드님 굉장히 좀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모습 멋져요. 우리 김설님도 아이고 어제 우리 딸은 16점 맞았다고 생각보다 잘 나왔다고 하던데 아이고 뒷목이야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이게 또 유전자라는 게 있어서 아무래도 좀 부모님의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거여서 그쵸?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너무 열내지 마시고요. 그냥 시원한 제가 또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저는 끝곡으로 클릭비의 드리밍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12시엔 주안영! 안녕!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갈증이 날 때 음료부터 찾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5년간 음료 섭취량이 약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가당 커피, 저당 음료를 찾는 사람이 늘었지만 여전히 단맛이 강한 가당 음료를 많이 마신다고 하는데요.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단 음료를 자주 마시면 비만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우리 몸이 원하는 수분을 채울 가장 확실한 방법. 음료 대신 물을 마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장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 중견 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 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 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 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나. 유유.
7: 헐, 엄마. 몸잘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몸잘?
7: 몸잘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8: 잘 만들었다. 몸잘.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11: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get sprung.
1: 조시 잘춤
2: 화이팅.
1: 신나는구만. 또 시작했구만. 날이면 날마다 어김없이 이 시간 만들면 여러분의 귓구녕을 찾아오는 남자 달팽이 관절치 고맙게 부청민의 유산균 균디와 함께 여러분의 해피바이러스 싸줄 오늘 화요일 저의 파트너는요.
2: 네, 반갑습니다. 화요일의 남자 뮤즈입니다. 안녕하세요.
1: 뮤즈! 아, 뮤즈. 멋진 뮤즈. 천재 음악가 뮤즈. 아, 애드립도 참 잘해요. 재미있는, 재치있는 뮤지. 뮤지가 최근에 발매한 장마라는 노래 걸투쇼에 지난주에 라이브로 불러줬어요.
2: 네, 지난주에 발매.
1: 예, 라이브로 불러줬는데 반응이 아주 뜨겁다 그러셨습니다.
2: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우리 방송놈들 이거를 매일 듣는데요.
2: 진짜로?
1: 누구, 니네들 맨날 다 모두 매일 들어?
2: 네, 와. 매일 듣지 마시고 매일 틀어주시면 안 됩니까?
1: 그게 더 좋은데.
2: 네, 아, 감사합니다.
1: 야, 이 노래입니다. 아, 음원 사이트에 댓글이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 이게 딱 제일 좋은 댓글이라고 뽑아왔어요. 역시 믿고 듣는 뮤지.
2: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지난주에 컬트에서 라이브를 해서 그런지 벌써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은데 조회수 한 80만.
1: 우와. 뮤직비디오가?
2: 아니, 그 너튜브
1: 음원, 음원 조회수가. 네. 와, 이거를 이제 제작을 권한 게 이제 라이머가 권했죠?
2: 아니요, 이 노래 작사를 맡으신 분이 다이나믹 듀오의 최자 씨인데.
1: 그러니까 최자가 한번 해보자 그런 거야?
2: 최자 형이 너가 부르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1: 이 노래를 최자가 작사를 했대요. 네.
2: 결국 본인의 저작권을 위해서 제안을 했던 느낌도 나고.
1: 아, 뭐 어쨌든 간에. 근데 라이머가 뭐 샤워하면서 챌린지 한 거 봤는데.
2: 네네네. 저희 대표님.
1: 그건 좀 힘들더라 나는 좀.
2: 아, 그렇죠. 대표님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1: 아, 우리 세연이 귀여웠어요.
2: 네네. 예, 예.
1: 아, 인터넷 검색 사이트 D 사이트 아시죠? 다땡. 실시간 검색어 기능이 다시 생겼대요. 원래는
2: 그래요?
1: 이게 다 사라졌었잖아요. 거기도 사라지고 뭐 다 사라졌었잖아요.
2: 그러게.
1: 근데 이 다땡이 다시 생겼대요. 어제 하루 종일 검색어 1위를 했던 게 바로 2027년 달력이었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내년 달력을 검색해 보는구나. 네. 야, 이제 할 일이 생겼네 우리 백수들. 컬투쇼 들으면서 실시간 검색어 다 땡으로 들어갔고. 야, 이거 올리는 거 한번 해야 되겠네. 이게 이걸로 컬투쇼가 유명해졌어.
2: 그렇죠.
1: 예.
2: 자, 아무래도 직장인들은 언제 쉴 수 있나 미리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또 휴가 계획.

0: 또 짤 수 있으니까 2027년의 주말과 맞물려서 3일 이상 이어지는 연휴가 10번이 아하. 있다고 합니다. 설 연휴가 2월에서 2월 6일에서 9일로 토요일을 포함해서 4일 가장 길고요. 추석 연휴에는 9월 14일부터 16일로 3일이 또 쉬는 날이라고 합니다.
1: 야, 이게 아직 2026년도 반이 안 지나가는데 벌써 내년에 얼마나 쉬나 이걸 보고 있으니까 자 이게 뭐냐.
0: 아 근데 벌써 7월입니다.
1: 그러니까 네. 반이 뚝 지나갔어요. 네. 와 이제 그러니까 빨리 이 순간을 즐기면서 살아야 돼요. 내일 즐겨야지, 내년에 즐겨야지, 다음 달에 놀아야지. 아니야, 그냥 이 순간에 즐거워야 돼. 네. 자, 주 5일째로 근무하는 분들은 토요일을 포함해서 모두 119일을 쉴 수 있다고 하니까 뭐 참고하십시오. 자, 올해도 내년에도 컬투쇼는 계속하니까 아, 이 시간에서 계속 여러분을 떠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방청 오니까 좋죠? 네! 왜 이제 왔어? 20년을 기다렸잖아. 자, 첫 곡 소개해 주시죠.
0: 네, 오늘의 첫 곡입니다. 비치 보이스가 부릅니다. 코코모.
1: 시원한 노래. 이 해변에서 딱 들으면 이게 바닷가에 딱 상상이 되는 노래죠. 예, 들어볼게요.

0: 자, 오늘 따님 두 분과 어머니 한 분이 같이 따님 두 분을 데리고 왔는데 따님이 한 분이 이제 고3인데 시험을 포기하고 방청을 왔대요.
1: 대단한데요?
0: 대단한 일입니다. 예, 고3 중요한 시험들이 많은데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것들이 많을 텐데 그걸 과감히 포기하고

0: 왔습니다.
1: 잘했어. 잘 살 것 같다 너 보니까. 딸들이 예쁘네요. 그죠? 예. 자, 비치보이스의 노래였습니다. 코코모. 어?
2: 시원하네요.
1: 예, 이게 뭐 유명한 노래잖아요. 네. 이게, 그죠? 7199님, 유진님 요즘 SNS에 임재범의 너를 위해 부르는 영상 엄청 떠요. 볼 때마다 소름 돋아요. 한 소절 불러줄 수 있나요? 하셨네요. 아니, 이게 임재범 노래를 이게 어디서 불렀던 거예요? 무슨
3: 아니 더 콜이라는 이제 엠넷 프로그램이었었는데 굉장히 오래전 한
1: 그게
3: 8, 9년
1: 그게 얼굴 공개 안 하고 무대 뒤에서 부른
3: 그렇죠, 거. 그렇죠.
1: 어, 맞아. 나도 본 거 같아 그거.
3: 너를 위해.

0: 있어.
1: 야, 잘한다.
0: 여기까지.
2: 남남처럼 편의처럼.
0: 와, 우리 방송 무시하고 계속 노래 불러도 그래, 미치겠다.
2: 계속 살아가도 괜찮은 걸까? 그렇게도 많은
0: 잘못과 잦은
2: 이별에도
0: 빨리 해야 된대.
1: 그럼 뭐 열받으면 들어와서 니네가 하든가.
2: 항상 거기 있는 날.
1: 자, 1부는요 오늘 쏟아는 소리 질러 함께 할 텐데 몇 달 전에 이 주제를 문자를 받았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문자들이 많이 많이 와서 아주 재밌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내가 만난 특이한 의사쌤, 간호사쌤.
0: 오, 재밌다.
1: 재밌어요. 네.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다 한 번 이상은 다 만나봤죠. 의사쌤, 간호사쌤.
0: 자, 병원 안 가고 살면 좋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주사 놓으면서 본인 더 깜짝 놀라는 간호사. 어마어마 주사바늘 들어가. 특이한 의사쌤, 간호쌤. 어떤 분들을 만났는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턱 치고 주사를 놔야 되는데 주사를 먼저 놓고 턱.
0: 그렇죠.
1: 예, 그 헷갈려갖고 그게. 예.
0: 어머, 왜 피가 안 멈추지?
1: 자, 어디로 문자를 보내시면 되는지. 특이한 의사쌤, 간호사쌤. 자, 여러분 이거 외치러 오신 겁니다. 집중하세요. 자, 뮤즈한테 집중하세요. 뮤즈한테
0: 큰 목소리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41077 큰 문자 합쳐서 우리나는
1: 나이스. 문자가 여러분 문자가 소개가 되고 제가 이렇게 딩동댕을 치게 되면은 내일이면 7월이 이제 바로 시작이 되죠. 7월의 제철 과일 한입 깨물어 먹으면 과즙이 팡팡 터지는 그거, 국내산 과즙 폭발 제철 자두 2kg을 드립니다. 야, 제철 자두예요. 제철 자두 착불로 갑니다. 착불로 2kg. 멀리 살수록 손해예요.
0: 자, 2부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에 이름을 지어드리는 컬투 장명서, 3, 4부에서는 특선 라이브 있습니다. 2세대 아이돌이 솔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영원한 컬투쇼의 패밀리죠. 최강동안 밥은 굶어도 신발은 사야 한다는 쇼핑매니아. 싱글 앨범 리프리즘으로 돌아온 산다라바.
1: 와우. 오, 다라가 나오네. 다라. 다라. 밝은 다라.
0: 자, 그리고 솔로 데뷔 10주년 싱글 앨범 러너웨이로 돌아왔습니다. 슈퍼주니어의 메인 보컬이죠. 미성이 참 매력적인 분 려욱 씨. 잠시 후에 오셔서 라이브부터 만나보겠습니다.
1: 오, 려욱 산다라방 좋아요. 기대됩니다. 자, 광고 듣고요. 시원한 소리 질러로 오겠습니다. 여러분 문자 많이 보내세요. 특이한 의사쌤, 간호사쌤 문자 기다릴게요. 샵1077 오시면 김부찬 100원, 합쳐서 150원 볼래는 무료. 광고요. Here we go.
3: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4: 아우, 남는 게 없어요.
3: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한국이 하면 하하임.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5: 둥근 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숙면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8: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9: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0: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9: 비다샵!
10: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9: 비다이렉트샵!
10: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9: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워킹!

0: 안전화.
1: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2: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삼성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0: 저들한 소리 질러. 오늘의 문자 주제는요.
1: 내가 만난 특이한 의사 쌤, 간호사 쌤. 예.
0: 자, 오늘 생방송에 문자가 소개되고 제가 딩동댕을 치며 국내산 과즙 폭발 제철자두 2kg을 착불로 쏩니다. 자, 소개해드릴까요?
1: 자, 첫 번째 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민희님께서 16개월 아기가 다니는 소아과 담당 의사 선생님은 마스크를 항상 쓰고 계시긴 한데 항상 얘기하실 땐 마스크를 내리고
0: 이게 뭐야?
1: 마스크를 내리고 얘기하고 또 얘기 안 할 때는 마스크를 올리고 대체 마스크는 왜 쓰고 계신 걸까요?
0: 이거 웃긴다. 어, 요즘에 뭐 증상은 어떠니?
1: 아, 상대방의 공기를 싫어하시는 건가?
0: 아, 상대방이 얘기할 때는 내
1: 내 건 괜찮고.
0: 이상한데요. 예, 재밌네. 8232님 피부과에 처음 리프팅을 받으러 갔는데 너무 아파서 선생님 아파요 했더니 네 아파요
2: 하더라고요. 참다가 너무 아파서 머리를 움직이니까 대뜸 제 머리통을 잡는 선생님. 선생님.
0: 이상한 선생님이네.
1: 목하연님. 네. 저는 성형외과에 가서 저도 수지처럼 예뻐지고 싶어요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죄송합니다. 환자분 얼굴로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했는데 슬펐습니다.
0: 그렇게까지 또 얘기를 하셨구나. 티구나 티 완전.
2: 수지처럼 예뻐지고 싶어요.
0: 네 가능합니다. 이수지요.
1: 아니면 저수지요.
0: 저수지. 수지는 많은데. 김유선 씨.
2: 식단 관리 안 해서 혼나러 간 진료실. 선생님이 제 식단 일기를 보시.

0: 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1: 환자분 이건 식단이 아니라 먹방인데요. 이 정도면 위장이 파업을 안 하는 게 신기할 지경이에요. 라고 돌직구를 날리셨죠. 너무 해맑게 팩트 폭격을 하시니 반박할 수가 없어서 같이 웃고 말았습니다. 드릴게요. 자두 2kg 혼자 다 먹어요.
2: 아, 얼마 전에 힙합 씨랑 촬영을 했는데
1: 장난 아니죠.
2: 고기를 3kg를 먹더라고요.
1: 와, 몇 근이야 그러면?
2: 그러니까.
1: 야, 5근이네 5근. 힙합 진짜. 야,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먹나? 쯔양 힙합 이런 친구들.
2: 그게 아. 다르대요. 이 위가 늘어나는 정도도.
1: 와, 대박이야.
2: 아, 1804번님, 제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거든요. 근데 의사 쌤이 하시는 말이 변이 나오면 됩니다. 기다렸다 변을 보세요. 그리고 진찰을 그냥 끝내셨어요. 어...
1: 아하. 아하. 전에 아는 친구가 이렇게 배가 진짜 너무 아파갖고 갔더니 왜 그런가요? 물어봤더니 윗배가 아랫배를 너무 많이 누르고 있어서 아프다. 살을 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0592님. 의사쌤이 MG이신지 자꾸 제 옷이랑 바지, 신발 판매처럼 가격을 물어보세요. 아, 그거 얼마요? 아, 그거 어디 거예요? 그거? 어디서 샀어? 결국 번호 교환하고 링크까지 보내드렸어요. 어, 패션에 관심이 많은 우리 페피 의사는요. 페피 의사.
2: 옷을 잘 입으셨나 보네요, 환자분이.
1: 와, 그러나 보네.
2: 권정민님. 치과 가서 치료받을 때 아프시면 손 드세요 라고 하시길래 아파서 손을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위험하세요, 손 들면 안 드세요. 아니 근데 그러면 손을 왜 들라고.
1: 그냥 아프구나를 알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면 아프구나. 아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덜 아프게 하지는 않아요.
2: 그렇지.
1: 계속 아프기로 하고 아, 아프구나. 아는 거야 본인이. 자, 노래나 듣고 와서 문자 계속 소개할까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 이재훈이 피처링했네요.
2: 오아시스 듣고 오겠습니다.
3: 와, 여름이다! 막 이래.

0: 자, 국내산 과즙 폭발 제철자두 2kg을 받으실 분들 문자 더 소개해드립니다.
1: 네, 신금득님. 초음파하러 들어가서 입고 있던 흰색 자켓을 옷걸이에 벗어뒀는데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제 작은 자켓을 몸을 구겨서 입으시더라고요. 같은 흰색이라 의사 가운이랑 헷갈리셨네요.
0: 아, 이상하네. 이게 왜 작아졌지 옷이?
1: 힘이 안 들어가.
0: 아, 병원 갈 때는 흰 자켓 입고 가면 안 되겠네. 자, 한미리 씨.
2: 예전에 보통 병원 가서 증상 얘기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차트에 영어로 쏠라쏠라 마 쏠라쏠라쏠라쏠라라 적잖아요.
1: 그렇죠, 막 필기체로.
2: 제가 다니던 동네 병원엔 나이 지긋한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증상을 말하면 차트에 한글로 그대로 받아 적으셨어요.
3: 목이 아파. 머리도 아파. 콧물이 어제부터 줄줄 흘러.
2: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 의사 쌤이 맞나 싶었는데 그래도 정겹고 좋았어요.
1: 아, 뭐 본인 마음이시겠지.
0: 그럼
1: 뭐.
0: 알아보기 쉽게 하려고 하는 거겠지 뭐.
1: 0265번님, 러시아에서 유학을 할 때 어깨를 다쳐서 병원에 갔는데 위에 옷을 벗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벗고 기다렸거든요. 근데 갑자기 간호사랑 의사가 티타임이라고 나가더니 차를 마시고 오더군요.
0: 뭔 소리야 이건.
1: 한 20분 동안 혼자 진찰실에서 상의 탈의한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0: 아, 러시아가 이렇구나.
1: 러시아에서는 자기들 쉬는 시간은 칼같이 지킵니다.
0: 아, 그렇죠. 외국은 그런 데 많아요. 자기가 쉬어야 되는 시간은 딱 쉬는 거야. 점심시간은 몇 시간은 꼭 쉬고 뭐 이런 거 있잖아.
1: 그 어디에
0: 그 손님을 옷을 그럼 벗지 말라고 하던가.
1: 독일인가 어딘가는 숙취로 못 나간다고 해도 병가로 쳐진다고.
0: 와. 아마 우리도 그렇게 되면 난리 날 거야 우리나라는.
1: 아, 거의 회사에 사람이 없지 않아.
0: 이효주 씨.
2: 의사 선생님이
4: 제가 몇 살 같아 보여요?
2: 물어보시길래 50대처럼 보여요.
4: 했더니 다운! 다운 다운 다운!
0: 하시더라고요.
4: 스무고개인 줄 알았어.
2: 50대처럼 보여. 다운 다운 다운 다운.
4: 업업업업.
1: 의사 선생님도 뭐 심심하실 때가 있겠죠.
0: 네, 그럼.
1: 이정환님.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을 갔는데 의사쌤이 저더러 교사? 라고 하셔서 아니요? 라고 했더니 그럼 기자? 라고 하셔서 아니요? 라고 했더니 오늘은 다 틀리네 라고 하셨어.
0: 직업 맞추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가 보다. 맞추면 기분이 좋으니까.
4: 의사? 어디? 기자? 아니요? 아, 틀리네. 연예인.
0: 김창원 씨, 맹장 수술 후에 방귀가 안 나와 힘들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방귀는 끼셨네요 하고 제 배를 두드렸거든요. 그 순간 다른 어떤 분이 방귀를 낀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잠깐 말이 없으시다가 표정이 쓱 바뀌더니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하셔도 되겠네요 하더라고요. 제가 낀 게 아니었는데. 와, 냄새가 엄청났어요. 옆에서 누가 대신 껴줬나? 아,
1: 그러니까 같은 수술을 받으신 분들 계실 수 있고. 6572번님, 엉덩이 주사 맞는데 간호사님이 엉덩이 말고 등짝을 때렸어요.
0: 이건 좀 이상하다.
1: 그러니까 그 엉덩이를 이제 주사를 놓기 전에 탁탁 치는 거를 등을 때렸다.
0: 아, 약간 저기가 김숙 같았나 보다. 등살이 이렇게 엉덩이 같은 사람 있잖아요. 거기다 실제로 놨다 그러더라고. 등이 이렇게 엉덩이인 줄 알고. 수기가 그랬대요 예전에. 자, 입으로 넘어갑니다.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마운 친구 있어요?
4: 준혁이가 저번에 저한테 맛있는 거 사줘가지고요. 엄마가 준혁이랑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용돈 주셨거든요. 근데 준혁이가 안 사줘도 된다고 사준 걸로 친다고 해서 감동이었어요.
5: 제가 처음 전학 와서 친구가 없었는데 지연이가 저랑 같이 놀아줘서 고마웠어요. 지금은 지연이랑 제일 친하고요. 친구들이 많이 생겼어요.
6: 제가 무거운 거 들고 갈 때 은성이 같이 들어줘서 고마웠어요. 다음에 은성이가 무거운 거 들고 가면 저도 도와줄 거예요.
7: 따뜻한 말 한마디, 배려가 담긴 작은 행동 하나.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 속에서 진심을 발견해보세요. 그게 오래가는 우정의 시작이니까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재은이었습니다.

0: show.
1: (웃음) 들라하라. 이 피리 손이냐? 아니냐? 에, 오늘따라 다 틀리네.
0: 우리가 그의 이름을 지어주기 전에는 그것은 다만 하나의 사연에 지나지 않았다. 얼쑤? 그렇지?
2: 바이올린 이름, 가게 이름, 팬티 이름, 변비의자 이름, 치질방석 이름, 세상에 이름 없는 모든 것들에게 특별한 이름을 만들어드리는 콧땅 코너.
0: 걸토! 장명석!
2: 자, 세상에 존재하는 이름이 필요한 것들에게 몽땅 이름을 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3: 자, 첫 번째 장명 신청을 해서 사연 가겠습니다. 풍악을 울려라 이 방송놈들아! 바이바이베이비.
2: 아, 김유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어렵게 얻은 제 자식 이름 좀 지어주세요. 에? 30대 중반 미혼 여성인 제가 얼마 전에 자식을 얻었습니다. 오. 사람은 아니고 쌍꺼풀입니다. 에이? 큰맘 먹고 2주 전에 쌍수를 했거든요. 주사조차 무서워하는 제가 두 눈 질끈 감고 서른 넘어서 힘들게 얻은 제 자식 같은 쌍꺼풀입니다. 아이 낳는 고통에 비할 바는 못 되겠지만 그래도 저 많이 아팠어요. 자식을 낳으면 이런 기분일까요? 자꾸 보고 싶고 불면 날아갈까 지면 꺼질까 금지옥엽 소중히 대하고 있답니다. 제 성이 김씨인데 제 쌍꺼풀에게 야 김땡땡 우리 잘 지내보자 라고 이렇게 불러주고 싶네요. 땡땡에 들어갈 입에 착착 붙는 이름 좀 지어주시겠어요? 컬트 장명소에서 이름을 지어주시면 더 각별하게 느껴질 것 같고 붓기도 더 빨리 빠질 것 같습니다.
3: 하다하다 이제 자기 쌍꺼풀에다 이름을 붙여달라는 건 또 아이고야. 그래도 소중한 의뢰 사연이니까 지어드려야죠. 네. 김땡땡 그러니까 성을 붙여서 김땡땡.

0: 어떤 쌍수 이름을 뭐 김쌍수 뭐 이런 식으로 뭐라고 이름을 지으면 좋을지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1: 자, 소개된 분들 중 딩동댕 받으시는 분들께는 쌍꺼풀이 갖고 싶지만 쌍수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 쌍꺼풀 테이프를 이용하거나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딱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게 피부에 바르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피부 자극 증상을 느낄 수가 있고 딱풀이 눈 안으로 들어가면은 결막염, 각막염, 시력 저하까지 생기는 각막 궤양 등등 무서운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딱풀은 흔히 초록색 몸통에 노란색 뚜껑이 달린 걸 떠오르게 되죠. 그렇다면 초록과 노랑을 섞으면 무슨 색이 되겠습니까? 바로 연두색이 됩니다. 연두 말고 원두, 고급 원두로 만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2: 이거를 하려고 주저리 주저리 나고.
1: 자, 샵107750원, 긴 문자 100원, 합쳐서 15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0: 자, 카라의 노래 하나 듣고 올 동안 여러분들, 자, 김땡땡 쌍커플 이름을 보내주십시오. Pretty girl.

0: 카라의 노래였습니다. Pretty Girl.
1: 어디서나 당당하게 걷기.
0: 자, 30대 미혼 여성이 자식 같은 쌍꺼풀을 갖게 됐다면서 본인 성을 붙여서 김땡땡으로 부르고 싶다고 하는데, 자, 이름 저희가 하나씩 소개하면서 딩동댕 3명 이상이 웃어야지만 딩동댕을 드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받게 됩니다.

0: 특균 씨는요, 쌍꺼풀 이름을 이렇게 보내셨네요. 야! 김태균!
1: 예. 0431번님, 부각되는 쌍꺼풀 김부각.
0: 김부각. 그냥 세 명 이상 웃었어요. 이경태 씨나 김쌍수가 노란 놈. 오가 나오면 안 되죠. 웃어야 됩니다.
1: 1023번님, 쌍꺼풀 수술한 여자니까 김쌍녀.
0: 김쌍녀.
2: 야, 김쌍녀. 아우, 진짜.
0: 박혜영 씨는 왜 이런 걸 보내는지 모르겠네요. 김박명수.
1: 아, 명수 형도 이제 수술 하셨으니까.
0: 아가 나오면 안 돼요. 네.
1: 6844번님, 출근 중 운전하다 말고 차 세우고 보냅니다. 늦은 나이에 하셨다니 김말년.
0: 김말년. 방청 중이신 분이 뽑혔네요. 6215님 어디 계십니까? 6215. 예. 저한테 계속 잘생겼다고 하신 분. 저분 또 이쁩니다. 자, 6215님.
2: 장명수 이름 김꺼풀이요. 김꺼풀. 왠지 귀엽지 않나요?
1: 아, 미안합니다.
0: 예,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1: 대신에 선물 하나 뽑아드릴게요.
0: 김꺼풀. 자, 자 이거예요.
1: 아니에요. 발가락 양말.
0: 발가락 양말. 발가락 양말입니다. 예.
1: 아, 1074번님. 또 방청 중이시네요. 어디 계세요?
0: 1074? 아, 거기시네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1: 아, 보겠습니다. 방청 중입니다. 쌍수하면 살이 이쁘게 겹치니까 김겹살. 왼쪽 편은 아무도
0: 반응을 하지 않아요. 여기만 반응을.
1: 예, 이렇게는 아닐 수가 있습니까?
0: 예, 드릴게요. 조규현 씨, 양쪽을 다르게 접어줘. 김좌진, 김우진.
1: 0258번님, 뒤집어 가스니까 김가스.
0: 김가스 웃어요. 네, 몇 명이 좋아합니다. 노준서 씨, 두 개의 쌍꺼풀 김두쌍. 조용하죠.
1: 박창훈님께서 쌍수도 있고 자식 같다고 했으니까 김쌍놈의 자식.
0: 네, 여기까지 딩동댕 치신 분들 아이스 아메리카노 받아가시고 의뢰하신 분은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걸 가져가세요. 마음에 드는 게 있나 모르겠네. 자, 두 번째 장명 의뢰 신청사를 만나봅니다. 풍악을 울려라 이 박송놈들아. 강지영님이 보내주셨습니다.
3: 저희 집에는요 요즘 모래 없이는 못 사는 6살이 있습니다. 주말만 되면 자동으로 모래 놀이터로 고고싱 고고싱. 이쯤 되면 취미가 아니라 거의 직업이에요. 외출 전 필수 코스도 있습니다. 포크레인 챙겼지, 트럭 챙겼지, 삽, 모양질, 물통, 의자 다 챙겼지. 이건 소풍이 아니라 거의 공사 현장 세팅이에요. 아이 표정은 세상 행복한데 저희 부부는 모래만 봐도 체력이 빠지는 느낌입니다.
0: 아, 모래에 꽂혔구나.
3: 그래도 아이가 너무 좋아하니까 같이 놀아주긴 하거든요. 이왕 하는 거 조금이라도 덜 지루하게 즐겨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이 모래놀이 세트에 아이가 따라 부르기 쉬운 귀엽고 재밌는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번 주말은 컬투쇼에서 만들어주신 이름을 부르면서 더 신나게 모래놀이를 가고 싶어요. 아이도 신나고 저희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센스 있는 이름 기대할게요.
0: 모래놀이 기구 세트.
1: 포크레인, 트럭, 삽, 모양틀, 물통, 의자가 담긴 이 세트 이름입니다. 소개된 분들 중 딩동댕 받으시는 분들께는 모래는 잘게 부스러진 돌과 광물 입자를 이루는 알갱이를 말합니다. 자갈보다는 알갱이가 잘고 점토보다는 알갱이가 굵습니다. 모래하면 이 1995년에 방송됐던 SBS 드라마 모래시계가 생각이 나죠. 최민수, 박상원, 고현정 씨가 출연해서 평균 시청률이 50.8%, 순간 최고 시청률은 무려 75.3%를 기록했습니다. 모래시계 덕분에 지금까지 관광지로 사랑받고 있는 곳이 바로 정동진이죠. 정동진은 강원도 강릉에 있는데 바로 정동 이 강릉에 가면 꼭 먹어야 하는 게 짬뽕 순두부, 닭강정, 감자 옹심이 등등 많죠. 짬뽕 순두부를 먹고 매울 때 닭강정을 먹고 텁텁할 때 감자 옹심이를 먹고 입천장이 되었을 때는 이걸로 입가심을 하시면 좋습니다. 바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예. 예, 점점 이제 아, 스트레스 받네 이거. 샵에 공지실 오시면 긴 문자 100원, 합쳐서 15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0: 예, 많이 보내보세요.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장황하게 소개를 하고 한 잔씩 주는데 받아가 보시면 또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자,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노래네요. Boy Next Door, 보넥도의 노래입니다. Earth, Wind and Fire.

0: 자, Earth in the Fire, 보넷도의 노래였습니다. 자, 여사라이가 모래놀이 갈 때 챙겨가는 물건들, 모래 세트 이름을 저 지어달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떤 이름이 왔는지 볼까요?
1: 7199번님, 아이가 좋아하는 모래놀이 세트니까 아모레 퍼시픽.
0: 이게 좋아요? 아, 모래. 서혜선 씨는 아이가 이거를 부르는 이름으로 잘 썼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지어서 보냈네요. 모래차 시부리 쌌노. 웃기는 웃었어요.
1: 최태영님, 아모레 파티. 오가 또 나왔네. 웃음이 나와야 돼.
0: 웃어요, 네. 웃어요. 컬투쇼는 웃음을 드리는 방송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반응에 따라 이 아메리카노 이분들이 받아가는지 안 받아가는지. 자, 9331님, 오늘 산다라방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샌드로박.
1: 방청 중이시네요? 어디 계세요?
0: 보내신 분. 오, 나이스. 샌드로박. 나이스.
1: 2216번님, 또 방청 중이시네요? 어디 계십니까?
0: 2216?
1: 16.
0: 아, 저 어디 계신 분이 있어요. 과연 어떻게 될지?
1: 자, 삽질은 네가 해, 샤워는 내가 시킬게.
0: 아, 좀 웃었네요. 네, 드릴게요.

0: 박은영 씨는 소모래 창법이래요. 소모래 창법. 가슴 아파도 나 이렇게 챙겨요. 열심히 했어 나는.
1: 이경희님, 모래판의 황제라고 해서 강호동.
0: 세트 이름을 강호동.
1: 미안합니다. 네.
0: 자, 변준수 씨, 덤프나라 포크공주. 예.
1: 네. 얼그레이라는 아이디로 모래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모래 어깨,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0: 모.
1: 어우, 약간 뒤통수를 때리는 듯이 치네.
0: 2723님, 제시 노래 버전이면 모래서 나 누누나나. 네. 자,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갖다 쓰세요.
1: 네, 아무거나 갖다 쓰세요.
0: 마음에 드는 게 있나 모르겠네. 아, 진짜. 자, 광고를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Here we go.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가격이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0: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인쇄

0: 와 지금 들어도 이거 인트로 진짜
1: 대박이에요. 아주 그냥 카리스마 엄청난 딱 전주만 나와도 그냥 21의 내가 제일 잘 나가를 들으면서 따따따따따 이거 들으면서 3, 4부로 넘어가 있을게요. 산다라밭 려욱 씨랑 함께 돌아옵니다.

0: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홍보대사 박항서입니다.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뜨거웠던 붉은 물결 속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생각의 차이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1: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6: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선반지 명함 다 있어
7: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6: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8: 인쇄는 와우 프레스.
9: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8: 뉴바옴.
9: 운동할 때도
8: 뉴바옴.
9: 장 건강에도
8: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0: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자, 여러분의 친구 두시 탈출 컬투쇼 벌써 한 시간이 지난 3부의 문을 엽니다.
1: 3부 열렸네.
0: 자, 현장에 방청 오니까 즐겁죠? 훨씬 생동하게 넘치고 라이브한 맛이 있어요.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슈퍼스타를 가까이 본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영광이지요. 네, 이렇게 와보니까 좋잖아요. 듣기만 하는 것보다, 그죠?
2: 네.
0: 신청을 해야 올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우리가 전화해서 한번 와주세요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신청?
3: 네, 문자번호 샵1088번이고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긴 문자 100원이 듭니다. 컬투쇼 홈페이지 방청 신청 게시판으로 방청 가능한 날짜, 인원수,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적어서 신청 부탁드립니다.
0: 샵1088번이 방청 문자 신청 번호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방청 자리가 조금 남아있다고 합니다. 예, 시간이 남아도는 백수 여러분들. 지금 신청하면 100% 당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빨리 선착순이겠죠. 백수를 자, 움직여주시고요. 컬투쇼 오면 선물을 주죠. 연예인 만나지, 재밌게 해주지, 웃겨주지. 아우, 박수 치면 건강해지지. 그냥 오는 거야. 고민하지 말고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목요일이 자리가 조금 남아있답니다. 자, 날씨는 덥지만 컬투쇼 쇼다운들을 위해서 이 더운 날씨 여러분들 시원하게 만들어줄 여기저기서 썸머 페스티벌을 다 하는데 우리도 해야지. 컬투쇼 20주년 특별기획 컬투쇼 썸머 페스타. 자, 먼저 첫 번째 썸머 선물 페스타. 자, 컬투쇼 선물 창고를 탈탈 털어갖고는 무려 4천만 원 상당의 선물을 쏩니다. 에어컨, 리클라이너 소파, 음식물 분쇄 처리기, 모든 뼈를 싹 다 갈아 이동갈비 세트, 백화점 상품권, 그리고 치킨, 그리고 피자. 난리도 아니야. 7월 17일 금요일까지 계속 쏠 거니까 계속 들으세요. 그래야지 네, 여러분이 선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3: 자, 두 번째로 준비한 건 바로 썸머 뮤직 페스타. 아, 여름이 되면 여기저기에서 음악 페스티벌이 열리죠. 컬투쇼도 1탄 2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7월 8일 수요일에 함께하는 썸머 뮤직 페스타 1탄. 인천에는 올해로 21회째 이어져 오고 있는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있다면, 컬투쇼에는 커피물을 끓이는 그 짧은 시간에 우리 모두를 락스피릿으로 채워들 이것이 있다. 컬투쇼 커피포트 커피포트 락 페스티벌.
0: 펜타포트 아니고요, 커피포트 락 페스티벌.
3: 네, 대한민국 대표 펑크록 밴드 데뷔 30주년을 맞은 존재만으로 가슴 웅장해지는 히트곡 부자입니다. 말달리자 룩셈부르크, 조치아니안과

0: 누구신지 아시죠? 바로 크라잉넛이 함께합니다.
1: 이야, 난리가 나겠다. 올 밴드로 같이 오니까 여기 드럼 부스도 저희가 새롭게 설치해놨기 때문에 네. 올 밴드로 말 달리다 이거 자 장난 아닐 거예요, 그죠? 룩셈부르크 아르헨티나 아 신나겠는데? 걸쳐 썸머 뮤직 페스티벌 2탄은요 7월 14일 화요일에 함께하는데요. 여름 하면 바로 떠오르는 그 이름, 여름 페스티벌 하면 떠오르는 바이 그림 누구예요? 워터밤 권은비 백호 이분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면 생각나는 거 바로 워터밤이죠. 하지만 컬투에서는 비싼 음향 장비들 기기들이 많아서 물을 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쏠 수 없는 관계로 물 대신 밤을 뿌려요. 워터밤이니까 워터 말고 밤을 뿌려요. 그래서 컬투쇼 우리는 워터밤이 아니고 웜의 밤. 그 알밤 군밤 맛밤 먹는 밥을 막 뿌릴 예정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웜의 밤. 퀸카 라타타 클락션의 주인공 누구예요? 안 먹긴까 안 먹긴까 안 먹긴까 아이들이 나오고요. 그 워터밤 남신 비투비의 미녀. 우리 컬처 무대를 제대로 뒤집어줄 올 때마다 텐션을 통해서 국민들을 확 다 뒤집어놓는 그 가수. I'm so mad 바다까지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일 거라고 여러분 다 같이 즐겨주시길 바라면서 자 이제 상품 소개하고 광고 듣고 두 분을 만나봅니다. 이쯤 되면 하는 정민 똥꼬 근력 강화 운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급똥이 찾아왔을 때 처참하게 급똥 앞에 무너지지 않길 바라면서 평소에 똥꼬 근력을 강화하십시오. 자 이렇게 박제에 맞춰서 똥꼬의 힘을 줬다 뺐다 줬다 다 같이 하세요.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줬죠 뺐 이렇게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엉덩이 힘이 들어가면서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빨리 하세요 여러분들. 예, 뭐 창피한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똥꼬를 위해서 하는 건데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줬다 뺐다. 이 운동을 하면서 상품 소개하겠습니다. 자동주문 대성세정문에서 백화점 상품권,
0: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1: 남일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어과,
0: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1: 자연치아를 지키는 닥터미니시에서 프리미엄 구강용품 세트,
0: 베베스안에서 허리편한 조끼 아기띠,
1: 발효의 대가 딱두와 청인에서 청인 아로니아 발효제네,
0: 세탁전문기업 월드클리닝에서 백화점 상품권,
1: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퍼브에서 화장품 세트,
0: 눈건조 눈건강엔 에즈유에서 아이리프 눈건강 기능식품,
1: 디자인을 담은 바람 일레드 에서 프리미엄 저소음 선풍기,
0: 정형외과 의사가 만든 운동화 탈인로즈에서 키높이 신발,
1: 건강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0: 삼습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1: 장국 블루베리 의미사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0: 치과 의사가 만든 구강탄탄에서 미백 전동 칫솔,
1: 자 40년 전통의 맛 진포랑에서 포천 이동갈비 세트,
0: 꽃배달 전문업체 컬투 꽃배달에서 꽃바구니를 드립니다.
1: 좋아 거기 좋아 지금 엉덩이 에 줬다 뺐다 줬다 줬다가 뺐다가 줬죠 빼 그렇지 아 잘한다 거기 똥꼬가 건강했을 거야. 자 광고 듣겠습니다. Here we go.
2: 클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5: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6: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5: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8: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8: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9: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한

0: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김창환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0: 남동의 선율이 물결 주는 시간 특선! 자, 오늘 특선 라이브는 아이돌계 한 획, 아니 수많은 획을 굵게 쓱쓱 끈 아주 굵게 그었죠. 레전드 아이돌 출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대단하네요. 그죠? 먼저 이분이 속한 그룹의 대표곡은 Sorry Sorry Sorry Mr. Simple yeah, You 너라고 미나 Devil Black Suit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아이돌 최고 가창력, 아이돌 최고 고음 하면 무조건 언급될 정도로 짱짱한 노래 실력을 갖고 있는 바로 슈즈의 메보 려우.
1: 네,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려욱입니다. 반갑습니다.
2: 자, 다음 게스트입니다. 이분이 속한 그룹의 대표곡은 파이어, 내가 제일 잘 나가, I don't care, 아하. 아파, go away, 박수쳐, 론리. 야, 여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0: 엄청 많네요.
2: 자, 그리고 이분은 과거 필리핀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스케줄을 다닐 정도로 탑스타였는데
1: 맞아 맞아.
2: 그 인기를 포기하고 한국 연예계에 와서 탑 아이돌이 되었습니다. 2009년에 데뷔한 2NE1의 산다라박 씨.
0: 여하! 다라다라 인사하세요.
3: 안녕하세요. 컬투 가족 산다라박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 자, 우리 두 분이 이렇게 딱 단둘이 방송하신 적 있나요?
1: 어, 저희 생각보다 인연이 좀 있어서.
0: 어, 그래 그래?
3: 어떻게? 네,
1: 같이 뮤지컬도 한번.
0: 아, 진짜?
2: 네. 친하시겠네요 그러면.
0: 그럼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도 하고.
1: 네, 맞아요. 네, 돈도 주고 저한테.
2: 돈을 줘요? 돈을?
1: 용돈도 주고.
2: 아, 진짜로? 용돈을 줘요?
1: 예. 네. 아, 경조사 때.
0: 이야, 네. 누나니까?
2: 네. 멋진 누나네.
0: 와, 멋진 누나.
1: 맞아요, 저 사진도 있네.
0: 야, 그러네. 친하네, 둘이.
1: 최고예요, 네. 누나.
3: 연기도 네. 하고 노래도 했는데 진짜 그때마다 려욱 씨 노래 실력에 귀가 녹는 줄 알았어요.
0: 아,
2: 그러면 맞아, 그 맞아. 노래를 듣고 돈을 주시는 거예요? 잘 들었다고?
3: 할 일 있을 때. 네.
0: 그럼 오늘도 노래 듣잖아요. 그럼 오늘도 돈을 주나요?
3: 아, 오늘 용돈 받네.
1: 계좌로 예.
0: 아니, 두 분이 나온다고 컬투쇼 인별그램에 공식 인별그램에 저희가 예고글을 올렸는데 거기 산다라박이 거기다 직접 댓글을 또 남겼어요.
3: 네네. 네. 너무 반가워가지고.
0: 오, 려욱이 오랜만 이렇게 네, 올렸네.
3: 그러면 사실. 저희끼리도 그렇게 자주 못 봐요. 다 바쁘다 보니까.
0: 그렇지. 네,
3: 그래서 너무 맞아요. 반갑더라고요.
2: 어, 여기 오랜만 하고 옆에 이모티콘 돈을 좀 해주세요.
3: 오늘의 네, 키워드는 돈이군요.
1: 괜히 말했다.
0: 어, 산다라박은 우리 20주년 특별 방송에 또 컬투쇼 패밀리로 나와줬죠.
3: 네, 네 맞아요. 오. 와서 한마디 하고 갔죠.
0: 예, 예, 예. 너무 좋았고요. 그때 우리 역시는 슈퍼주니어 9명 완전체로 1년 만에, 예, 1년 만에 솔로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제가 책을 선물을 했었던 걸로 아는데
1: 맞아요. 그래서 그걸 읽었는데 너무 좀 감동이었거든요.
0: 그러니까 제가 쓴 에세이를 한번 선물을 다 전 네. 멤버한테 드렸는데
1: 힐링됐어요.
0: 아, 그랬다고 또 이렇게 사인해서 CD에다 그렇게 써주셨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특선 라이브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려욱 씨 네. 솔로 데뷔 10주년을 기념해서 새 앨범이 나왔습니다.
1: 이야, 아, 너무 예쁘죠?
0: 얼굴이 다 안 가려져.
1: 예, 약간 옛날 느낌으로 이렇게
0: 옛날 CD 이 크기잖아요. 네,
1: 딱 크기. 너무 이쁘지 않아요?
2: 2023년 12월 싱글 이후에 2년 6개월 만에 나온 솔로 앨범입니다.
1: 네, 항상 디지털 싱글을 내다가 이번에 네네. 이제 피지컬 싱글이라고 해서
2: 네.
1: 그래서 첫 번째 싱글이 됐어요. CD가 나오면 첫 번째 싱글이라고 표기를 해야 된대요.
0: 아, 그렇구나. 네. 피지컬 싱글이라고.

0: 거구나. 어떤 앨범인지 이제 홍보 한번 하실까요?
1: 아, 제가 사실 발라드만 계속
0: 발라드
1: 냈었는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이제 발라드 그만 내고.
0: 아버지가요?
1: 예, 네, 아버지가
0: 또 이제 발라드 좀 그만 내라.
2: 너 또 발라드야?
1: 또 발라드라고 해서. 그래서 좀 이번 여름에는 좀 가사로는 위로를 주지만 귀로는 굉장히 신나게 약간 청량하게
0: 청량한
1: 그 여름을 좀 선물해드리고 싶어서
2: 아버지한테
1: 밝은
0: 아버지한테
2: 아버지한테 선물을
1: 일단 1등으로는 아버지 제일 좋아하세요.
0: 이 새 노래를 딱 들으시고 뭐라 하세요?
1: 아우 잘 나왔다고. 명곡이라고.
2: 실례지만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1: 아버지 낚시하세요.
2: 낚시래.
0: 아 낚시. 아이고 예. 강태공이시구나. 예. 세월을
2: 아니 말씀하신 대로 가사가 위로 그 자체라고 하는데.
0: Run away.
2: 네, 더 애쓰지 않아도 돼. 길어진 낮이 짧아질 때 되돌아오면 돼. 뭐 이 가사는 뭐 직접 쓰신 겁니까 아니면은?
1: 우리 작사가님께서.
2: 작사가님께서.
1: 예, 윤경 누나가 써주셨어요.
0: 전문가한테 맡기셨군요.
1: 네네.
0: 네네. 뮤직비디오를 보면 각자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떨어지려는 여옥 씨를 잡아주는 장면이 나온대요.
1: 맞아요. 이렇게.
2: 저 잡아주는 게 아니라 위로 뛰어내리시는 거 아닙니까?
0: 쓰러질라 그럴 때 이제 막아주는 거죠, 그죠?
1: 네, 근데 이제 뮤직비디오를 보면 또 저 사람이 없는 버전이 또 있어요. 네, 지금 다들 웃고 계시는데 비하인드를 보면 그 쫄쫄이 그 파란색을 입고선 저를 받쳐주고 있는데 CG로 그걸 지웠어요. 그래서 뮤직비디오를 봤을 때는 굉장히 제가 자유롭게 자유로운 영혼처럼 이렇게
0: 나는 것 같은 느낌. 와.
1: 비하인드 보지 마세요. 자,
0: 역시 아버지가 발라드는 그만 내라 그래갖고 나온 새로운 스타일의 노래 Run Away. 이거 라이브로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 네, 무대로 이동 부탁드리고요.
0: 쇼다는 여러분들 듣고 계신 분들은요 우리 여옥 씨의 노래 어떻게 들으셨는지 후기도 좀 보내주시고 질문들 목격담들도 좀 보내주시고 우리 산다라박은 이제 용돈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3: 네.
0: 자 여옥의 네. 새 노래입니다. Runaway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1: 떨려.

0: 감사합니다.
1: 아, 좋다, 진짜. 아, 역시 아버지 덕분에 좋은 노래를 제가. 아, 진짜 청량하네, 좋다. 아,
2: 노래를 잘했나요?
3: 노래를 너무 잘해.
1: 노래를 너무 잘하네요.
3: 아니, 그 펼쳐진 이 길을 따라 그 부분은 그냥 여자 키인데요?
2: 너무 높아요, 노래가. 네. 와. 이게 하이 거의 D까지 올라가는데.
3: 그러니까.
2: 계속 C에서 놀고.
1: 아, 그 위에서 계속 이렇게 네. 가니까는 이거는 너만 부르려고 만든 노래죠?
3: 이거 어떻게 부르라고?
2: 약간 도전하고 싶지 않으세요? 오,
4: 노래방 갑시다 다 같이.
2: 도전해 주세요.
3: 소희정님께서 아버지의 판단이 확실하셨네요. 노래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1: 다음부터 계속 새로운 노래를 낼 때 아버지한테 여쭤보세요.
2: 어, 그래야겠다.
4: 에디에날로 네, 모셔와 주세요 아버지를.
3: 일산들 하나 읽어주시죠.
4: 네, 아 네. 2969님, 어우 너무 청량해서 지금 집에 에어컨을 껐어요.
2: 아이고.
4: 김여욱, 당신이 내 에어컨이고 아이스크림이야 라고 이야. 보내주셨네요.
3: 어, 밑에 것도 하나 읽어주세요.
2: 김성현님이 아, 예, 예. 어, 이 정도 노래면 용돈 두둑히 받을 거예요.
4: 제가 맛있는 거 사겠습니다.
1: 네. 야, 노래 너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플레이리스트에 꼭 넣어주시고요. 자, 이제 산다라방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20일이죠? 새 싱글 앨범이 나왔어요. 리프리즘.
4: 네, 이게 제가 데뷔 22년 차인데 지금까지 또 제 팬분들 들어오고 대중분들께서 생각하는 제 이미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밝고 뭐 약간 귀엽고 이런 모습인데 제 안에는 또 다른 색깔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프리즘 빛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의미로 멋있다. 시작한 거고요. 미니 앨범과 정규 앨범이 이어 나올 건데요. 이 티저, 아 이번 싱글은 제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보여주는 3분짜리 티저를 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아,
1: 티저 정도다.
4: 아 그쵸 그쵸. 네. 우와.
1: 여기 본인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귀엽고 혹은 걸크러쉬의 우리 산다라방의 모습 말고는 또 어떤 게 있어요?
4: 또 제가 이번에 밴드 음악을 시작을 했어요.
1: 어,
4: 빠방한 밴드 사운드로 헤드뱅잉도 하고 신나게 뛰어다니면서 네, 고음도 지르고 그런 모습을 네,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3: 아, 빠방하다는 단어 되게 오랜만에 듣네요.
4: 그래요? 아까 계속 옛날 얘기 많이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네, 네, 밴드 사운드 아주 빠방합니다.
3: 아니 그렇게 두 곡이 들어있는데 한 곡 먼저 타이틀곡이 엄정화 네. 씨 노래를 재해석했다고.
4: 네, 제가 3년 전에 엄정화 선배님 페스티벌을 샘플링해서 냈었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지금 제가 앞으로 이제 락 페스티벌도 많이 갈 건데 이 노래가 안 붙는 거예요 다른 곡들이랑 그래서 그래 앞으로 편하게 불러보자 싶어서 좀 메탈로 새로 만들어봤어요.
1: 메탈 버전으로 페스티벌을
4: 네, 네, 새로 만들었어요. 네.
2: 오, 궁금하다.
1: 그러면 네. 그 노래를 그러면 라이브로 지금 들어볼까요?
4: 어 그쵸. 지금은 뭐 지금은 밴드도 없지만 네 얌전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 예,
3: 자, 일단 무대로 한번 이동 부탁드리고요.
1: 자 우리 듣고 계신 쇼다런들은 산다라박의 리프리즘 앨범 버전 페스티벌 어떻게 들으셨는지 후기 문자 질문 목격담도 많이 많이 보내줘버리세요. 산다라박의 노래입니다. 페스티벌 리프리즘 버전입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0: 이거. 와. 아니 뭐 워터밤을 가려고 작정한 노래인데 이거.
1: 아 예, 사실 제가 페스티벌에서는 막 뛰어댕기고 헤드뱅하고 난리가 나는데 지금 자리가 자리인 만큼 조금 자제해봤습니다.
0: 아니야 너무 좋아요.
2: 너무
3: 아니 라이브 무대의 모습이 그려져요.
1: 네 진짜 너무 신나더라고요. 밴드 사운드를 들으면 제가 몸이 막 들썩들썩.
0: 이게 물 좀 많이 마실 것 같아요 올 여름에.
1: 물 많이 맞고 싶어요.
3: 4151번님께서 원곡이랑 색이 완전 다른데요. 산다라 락 페스티벌 가자.
0: 그러니까.
1: 네,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예예. 예, 예. 섭외 많이 해주시고요. 아니 저 여옥도 가도 되겠는데 그 노래로도?
1: 오, 같이 가요, 같이.
0: 락 페스티벌?
4: 아 이렇게 편곡해가지고.
0: 아니 네. 그 노래 버전도 괜찮아요. 그 정도로.
3: 그럼, 그럼.
4: 아 좀 끌고 가 주세요.
1: 오, 그럼 같이 한번 가시지요.
4: 예예예. 예, 예,
3: 예. 역시 하나 읽어주시죠.
1: 네, 김성현님. 산다라박 버전 페스티벌 노래 너무 좋아서 아침에 운동하면서 매일 반복 재생하고 있어요. 덕분에 운동 가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와, 감사합니다. 김성현님. 사랑합니다.
0: 감사합니다. 저희 4부에서 라이브와 함께 두 분의 얘기로 만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Here we go.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 농협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난 이제 DJ도 노래하고
2: 여기 모여라,
1: 청취자도 노래하고
2: 붐 샤칼라카,
1: DJ도 웃고 샤칼라카 붐 청취자도 웃고 이것이 진짜 라디오다. 본격 오감 만족 라디오 쇼, 오후 4시 황제 파워 소리 질러.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해피한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생활정보.
4: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새벽마다 그릇에 정화수를 떠놓고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빌던 문화가 있었죠. 발리에서도 비슷한 문화가 있는데요. 바로 찬항살입니다. 야자수 잎으로 만든 바구니에 꽃과 쌀, 향을 담아 집이나 가게 앞 사원에 놓고 기도하는 발리의 전통 풍습으로 매일 아침 신에게 기도와 함께 바치는 일종의 곡물이라고 하는데요. 찬항살이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소원을 빌기보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고 하죠. 오늘도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담은 발리의 찬항살이. 오늘 여러분의 일상에 감사한 순간은 무엇이었는지 떠올리면서 평범한 하루의 소중함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자, 걸스 특선 라이브 4부의 문을 엽니다. 자, 2NE1 산드라바, 그리고 슈퍼주니 려욱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방송 생방송은요, SBS 공식 너튜브 채널 에라오에도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1: 좋아요.
0: 예, 그래서 예, 썸네일을 저희가 좀 만들어야 돼갖고, 예, 정면에 카메라 보이시죠? 두 분.
2: 네.
0: 예, 예. 자,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도 캡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팬 여러분들도. 자, 하나, 둘, 셋. 자, 다른 동작으로. 하나, 둘, 셋. 나이스. 잘 쓰겠습니다. 예, 예, 예. 자, 이 세대 레전드 아이돌 슈퍼주니어 2NE1 멤버를 한 자리에 모셨기 때문에 이런 코너 속의 코너를 또 우리 방송놈들이 만들어 봤대요. 레전드 아이돌의 데뷔 시절. 와!
3: 자, 먼저 레전드 아이돌 슈퍼주니어의 데뷔 시절 사진 싫어요.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0: 우와! 우와! 이게 그거 데뷔니까 2005년도입니까?
1: 네.
0: 와.
1: 이때 딱 한 파트 있었거든요.
0: 이런 수가 너무 많으니까.
1: 어, 저희가 많으니까 이때 딱 한 파트 받았는데 그 한 파트 잘 잡혔네요. 19살 때.
0: 우와.
3: 19살 때. 인터넷 정보에 따르면 슈퍼주니어가 2005년 11월 6일에 인기가요 무대로 데뷔를 했습니다.
0: 어, SBS에서 데뷔했네.
1: 맞아요. 네. 아, 이때 너무 떨리고 막 뛰어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3: 그 한 파트가 가사가 내 안에 나를 죽여 끝까지 싸워 이겨. 여기 이거 이게 답니까?
1: 네. 내 안에 나를 죽여 끝까지 싸워 이겨. 막 이렇게 부르더라고.
0: 와. 근데 그 한 파트를 하기 위해서 계속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한 번에 딱 나오는 거잖아요.
3: 누가 제일 짧았어요, 그러면은?
1: 어, 그때 뭐 없던 멤버도 있었고.
0: 아, 진짜.
3: 멤버도 네. 있어요?
0: 그러니까 춤만 추다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1: 그런 사람도 있었죠.
3: 야.
1: 신모 씨라고 해.
0: 어, 신모 씨, 모동 씨 아니에요?
1: 아, 와. 네.
0: 신모 씨, 모동 씨. 예.
3: 지금 슈퍼주니어는 규현 씨가 막내지만 당시엔 려욱 씨가 막내였어요.
1: 이때는 규현이가
0: 없었을 때
1: 연습하고 있었어요.
3: 네. 최근에 규현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슈퍼주니어 진짜 실세는 려욱이다. 려욱이가 하자고 하면 다 하는 분위기가 된다.
0: 아, 그래요?
3: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1: 그러니까 다들 안 하려고 하는 거는 알겠는데 할 건 해야 되잖아요.
3: 그렇죠.
1: 네.

0: 그래서 컬투쇼도 나와야 된다.
1: 아 그런 식으로. 예.
0: 우리 나가자. 예.
1: 누가 가장 좀
2: 좀 안 하려 그래요?
1: 예. 일을 안 하려고 합니까?
0: 히 모씨라고.
2: 예.
1: 그럼 반대로 또 가장 수긍을 잘해주는 멤버는
3: 바로 오케이 가자 뭐 이렇게.
0: 아 근데 또 히모 씨가 수긍은 또 잘해요. 예.
2: 네. 아 약간
0: 다행히
2: 약간 조울이 있는 모양.
1: 왔다 갔다 하는구나.
0: 다행히 어. 아니 나가자 형 이러면 어 그래 나가자 우리 력이가 나가자고 하면 나가야지 하면서 또 이렇게 해줄 땐 해주고. 네.
1: 나는 최시현 씨가 가장 재미있는 게 얘는 아침 막 7시에 낭만적인 문자를 막 보내.
0: 어 형한테요.
2: 어. 아니, 예전보다 훨씬 센치해지지 않았어요? 어. 최시현 씨가?
1: 형님 오늘 아침 길가를 걷다가 뭐 낙엽을 봤는데 형님 생각이 나서 문자를 드린.
0: 왜 낙엽을 봤는데 생각이 나?
1: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야.
0: 예. 네, 닮아서도 아니고.
1: 어 그래서 아 근데 약간 그 문자를 보면 얘가 굉장히 좀 센치하고 낭만적인 어, 그런 고독을
2: 좀 달라진 것 같더라고.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책을 선물했더니 한참 동안 그 책을 읽었다면서 너무 감동적이라면서 막 여러 번 뭐 DM을
0: 보내고
1: 이 감정 표현을 되게 진지하게
2: 맞아.
1: 해주는 동생.
2: 평소에 좀 진지한 편인가요 시원 씨가?
0: 아까도 잠깐 만났었는데
2: 왜 만나면 안 돼요? 왜 만날 수 있잖아요.
1: 아니 자기들 멤버들끼리 만나서
0: 잠깐 볼 수도 있잖아 멤버.
2: 그치 그럼.
0: 예, 규현이도 잠깐 봤었고.
1: 봤었는데.
0: 아니 봤는데 어 그렇게 저한테 낭만적이진 않은데. 어. 네, 그냥 개구장이 같아요 다들.
1: 아니 이 슈퍼주니어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멤버들끼리 진짜
2: 끈끈한 거지.
1: 네, 사람이 좋은 거예요. 어. 서로 이해하고.
2: 그럼. 자 이제 려욱 씨 라이브를 하나 더 들어볼 텐데. 야, 이 노래가 나왔을 때도 컬투쇼에 나와서 또 노래를 불러줬던 기억이 납니다. 예, 자 어린 왕자입니다. 어린 왕자. 예. 자 우리 쇼다원들, 자 어린 왕자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 점 목격담들도 많이 올려주시고요. 방청객들 정신 차려갖고 예, 중간 중간에 문자 보내요. 예, 샤베용 77로 자 준비되셨으면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어린 왕자.

0: 감사합니다.
1: 아, 뭐 역대 제가 십몇 년 동안 컬트쇼를 하면서 이렇게 큰 감정의 무대는 처음 봤던 것 같아요.
2: 저는 우리나라에 정말 그 성교황이 온 줄 알았어요.
1: 아니,
2: 교황이 방문해서 일일이 은혜를 주고.
3: 아, 왜 또 빨갛게 와가지고.
1: 일일이 한 분 한 분 인사를 악수를 하시면서 노래를 하는데 뒷모습을 보는데 예. 한 일본에서 한 50년 활동한 대가수. 약간 오사카 느낌도 나갔었고.
2: 우와, 나는
3: 머리가 노래가지고 또
2: 예, 고민 걱정 아무것도 하지 마요. 예. 당신이 제일 소중한 사람입니다라고 교황이 다 손을 잡아줬어요.
3: 위로 받으셨나요? 아니 저 윗줄로를 못했는데. 아, 예. 한번 또 와야겠어요.
2: 예예예. 예, 예.
3: 다음엔 저기까지.
2: 예.
1: 우리 샌드라 몇 개 읽어주시겠어요?
4: 네, 송금선님. 뭐예요 뭐예요. 뮤지컬 보는 느낌이에요. 정말 멋지네요. 매너까지 완벽. 려욱님 감동. 하트 와. 하트 하트. 무대 매너가 정말 좋네요.
1: 밑에 것도.
4: 네. 2046님 어린 왕자 좋아하는데 라이브 들으니까 생일 선물 받은 아유. 기분이에요. 옆에 146일째 된 둘째도 옹알이 하면서 좋아하네요.
3: 아유, 감사합니다.
2: 아이도 좋아하는. 146일 된 애도 지가 뭘 안다고 이 노래를 좋아해. 아유,
3: 듣는 기가 있어요.
2: 예. 자, 특선 라이브 코너 속의 코너 레전드 아이돌 데뷔 시절. 자, 이번에는 레전드 아이돌 21의 데뷔 시절입니다. 예. 사진 있죠. 보겠습니다. 예. 사진. 예.
3: 애띠다.
1: 저 머리가 있어.
2: 저 시그니처 머리죠. 네. 저 머리.
4: 저때 저기 뭐지? 사랑니 뽑아 가지고 볼이 부어 있죠?
3: 어, 예? 진짜.
2: 아, 그래. 어, 요 사진 좀 그러네.
4: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2: 어, 아, 사랑니를
4: 네, 네.
3: 말 안 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2: 근데 왜 그때 맞춰 사랑니 뽑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1: 굳이.
4: 근데 아파서 뽑았어요. 아.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너무 슬펐는데 그래도 잘 끝냈습니다.
2: 너무 귀엽게 나왔는데?
4: 예, 네, 다행이었어요.
2: 통통하게 네. 귀엽게 나왔는데?
1: 아, 인터넷 정보에 따르면 21은 2009년 5월 17일 인기가요 무대로 데뷔를
2: 어?
1: 했습니다.
2: 역시 SBS네요.
4: 네, 네 맞아요. 네, 역시 SBS.
1: 무려 메가 히트곡
2: 파이어. 데뷔곡이 이렇게 메가 네. 히트곡이야.
1: 당시 무대 영상 베스트 댓글을 보면 어딜 봐서 이게 신인이야 레알 크크크.
3: 맞아.
1: 6년차 걸그룹이 컴백하는 것 같았어요.
2: 그러니까.
1: 그리고 산다라바 관련 댓글을 보면 이때 산다라 머리 보고 눈을 의심했었는데 너무 파격적이었었다고.
2: 그러니까. 네. 그 머리의 어떤 그 아이디어는 산다라의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4: 그 당시 스타일리스트 동생이 이렇게 묶으라고 해서 했는데 충격적이었죠. 근데 계속 하루하루 지나면서 제가 더 높게 묶어주세요라고 말하는 제 스스로를 발견했어요.
2: 그러니까 잠깐 야자수가 자꾸 자라는 느낌이잖아요.
4: 네, 엄청 자랐죠. 네, 욕심이 나더라고요.
1: 그때 너무 아파서 진통제까지 먹으면서.
4: 네, 왜냐면 이게 그냥 하나로만 묶어도 아픈데 이게 얼마나 세게 묶었겠어요. 그리고 막 새벽부터 밤까지 이렇게 하고

0: 그러니까 네. 너무 고통이 심하더라고요.
1: 야, 그랬구나.
2: 네. 아, 고생했네.
1: 그러니까. 아우. 자, 산다라방 라이브를 하나 더 들어볼 텐데 네. 오늘은 어떤 노래를 또?
0: 네, 제가 좋아하는 박기영 선배님의 시작이라는 곡인데요. 네, 박기영 선배님이 자 기자님들 기사 써주세요. 박기영 산다라방 후배 버전 시작 청춘 드라마 같아 너무 좋아. 이렇게 네.
1: 아,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0: 아, 박기영 선배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문자예요.
1: 아 진짜 네. 이렇게 하라고.
3: 아이고.
2: 아 진짜.
0: 감사합니다.
1: 네. 자 기사 타이틀까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0: 네, 많이 써주세요.
1: 산다라방 후배 버전 시작 청춘 드라마 같이 좋아. 이렇게 꼭 써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듣고 후기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시작 우리 산다라방 버전입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0: 아, 이번 주 좋은데? 전문 막 락페스트라고 말해서 하면 되겠네, 다 이것도. 막 뛰어댕기면서 불러도 그냥.
1: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노래가 네 그러니까. 공연에서 항상 부르고 있습니다.
2: 아니 근데 좋다. 편곡이 곡들이 다 너무 좋네요.
1: 오, 감사합니다. 아유, 네. 뮤지님에게 이런 또 칭찬을 받다니요.
2: 편곡이 너무 좋아요.
3: 네. 아~ 기타 하는 것도 너무 좋고.
1: 어, 맞아요. 제가 이렇게 무대에서 좀 빡센 걸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0: 빡세고 편곡이. 빡세고 빠방하고 네. 그냥.
1: 네. 빠방하고 빡세고.
0: 난리 났어요.
1: 인생이 빡칠 때는 컬트 쇼.
0: 야. 그럼 산다라벡 밴드가 생기는 거예요?
1: 산다라벡 밴드? 네, 있습니다. 네, 제 밴드 멤버분들이 락페 20년 차예요. 그래서 아주 빠방합니다. 정말.
0: 네. 아, 여기 밴드 다 데리고 한번 와보세요. 여기
1: 괜찮아요?
0: 그러니까. 다 있으니까.
1: 좋아요. 네. 밴드 라이브 하고 싶어요.

0: 나이스.
1: 네.
2: 0998번님 원곡도 좋은데 더 좋은 걸요.
1: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배님께 더 좋으시죠.
3: 3417님이 내가 국민 여동생 산다라왕님을 잊고 살았네.
1: 다시 기억해 주세요.
0: 예, 0310 애들아 산다라방 언니 팬콘 시작한다. 이번 주 토요일이다. 산다라방 보러 응원법 숙지해서 만나자라고 하셨네요.
1: 와. 많이 많이 와주세요.
0: 보스턴에 팬콘 아시아 투어
2: 홍보 한번 하세요.
1: 네, 제가 한국에서는 단독으로 공연을 하는 게 처음이에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이번에 네 밴드 라이브 밴드 사운드 빠방하게 준비했으니까요. 네 많이 와주시고 또 이번에 제가 선공개 싱글이라 피지컬 앨범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연 와주시는 팬분들에게 선물해드릴 LP를 제작했습니다.
0: 우와!
1: 정말 많은 추억 만들어가요.
0: 마카오, 도쿄, 뭐 방콕, 야 홍콩, 오 난리네요.
1: 네 밑에는 and more.
0: 네 계속 더 네. 더 잡힐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1: 그렇죠. 네.
0: 와 역시는 콘서트 안 해요?
4: 저도 7월에 합니다.
0: 7월에 그래요. 예. 얘기하세요.
2: 아 일단은 매진이 된 상태군요.
0: 아하.
4: 저도 네. 첫 아시아 투어를 또
0: 네네네. 오 나이스.
4: 솔로로 하는 것도 처음이라서 좀 떨리긴 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두 분 너무 바쁘시겠다. 투어를 다니시니까 그래서 겹치는 곳은 없겠죠? 두 분이 아시아 투어에서?
1: 날짜가
4: 예, 아, 날짜 모르겠어요.
1: 아 예 모르겠습니다. 네.
2: 겹치면 뭐 용돈이지 뭐.
3: 좋아 좋아.
0: 자 일단 빨리 광고 듣고 올게요. Here we go. 소리 질러!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맛닥고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을 꽂혔다. 맛닥고.
3: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4: 케어 원해요?
5: 케어 원해요.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 원해요.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 원해요.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6: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7: 시원한 잠 누잠.
8: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2: 리아야 놀러 갈게.
1: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2: 리아야 함께하자.
1: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2: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3: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 보세요.
4: 르노.
5: 프리셋 업.
6: 잠시 후 4시부터 황지성의 황제 파워가 진행됩니다. 바빠? 안 바쁘면 황제 파워로 진행시켜.
7: 자, 특선 라이브 오늘 슈퍼주니어 레오 그리고 2NE1 산다르박 두 분이 또 워낙에 친분이 있고 그래서 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이제 또 아시아 투어를 다 앞두고 계시니까 월드 투어를 네. 예, 건강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8: 네, 감사합니다.
9: 문자 하나만 2969번님께서 레오 오빠는 데뷔 첫 때 무대에서 신발이 벗겨졌다고 형들 저희 망하면 어떡해요 하면서 펑펑 울던

0: 사람이었는데 언제 이렇게 커서 솔로 앨범도 내고 콘서트도 하고 장하다 장애라고 네, 보내셨습니다.
1: 와 진짜
2: 그러네요.
1: 그런 이 과정들을 생각 뒤돌아보면 어때요?
2: 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또 제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옆에 멤버들이 또 든든하게 있어주니까 감사하죠.
0: 자 끝으로 개인기 있으시면 뭐
1: 신이 때나 하던 건데 이제 개인기 개발한 거 있잖아요.
2: 물방울 소리.
1: 아 그래 오랜만이네.
3: 우와
1: 이게 방울방울 이야 안 시키면 서운했을 것 같아.
0: 아니 제작진분들이 너무 놀라서 오를 연속으로 썼는데 하나가 이응이 빠져서 약간 미국식 욕처럼
1: 썼더라고. 개인이 있나요?
3: 아 그럼 음료수 마시는 거
0: 아우 잘한다 잘해.
3: 이야 시원하네요.
0: 잘한다.
1: 정말 잘하네.
2: 이게 뭐죠?
3: 아 음료수 마시는 소리입니다.
1: 어떤 음료수죠 이거?
3: 오렌지 주스요. 아
2: 탄산은 아니었어.
3: 네, 네 탄산은 아니고.
2: 큰일 납니다.
1: 자 역시 새 앨범 런어웨이 그리고 산다라박스 앨범 리프리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2: 아유, 감사합니다.
1: 우리 역시부터 인사 좀.
2: 네 컬투쇼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런어웨이 시원하게 여름 즐겨주세요.
0: 산다라박.
3: 네, 컬투쇼 가족 산다라박입니다. 슬프거나 힘들 땐 항상 컬투쇼를 찾게 돼요. 여러분들도 컬투쇼와 제 음악 들으면서 용기 많이 내시고 항상 힘내세요. 화이팅!
1: 자, 뮤지 수고하셨고요.
0: 네,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1: 와주신 분들,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방송놈들 수고했습니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0: 안녕!
4: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5: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게다가 기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역시 성원 에드피아
7: 국민 인생 성원 에드피아.
8: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9: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1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7: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6: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7: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8: 잘 만들었다, 몽잘.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Present! Halt!
1: 황제성의 황제!

호시탐탐 놓을 생각만 하는 사람들 여기 주목. 자, 오늘은 2026년 상반기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2026년 후반전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쯤이면 내년은 어떻게 되나, 내년 휴일 얼마나 되나 계산하는 사람 꼭 있습니다. 나도 해봤다요. 우주항공청이 2027년 원력요항을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해 천문역법에 따른 정확한 날짜와 절기, 공휴일을 매년 우주항공청이 발표하는 건데요. 아, 현기증 나니까 빨리 얘기해줘. 빨리, 내년 휴일 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주 5일째 기준으로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5일을 제외하고 직장인들이 회사 안 가는 날은 날짜가 총 119일입니다. 올해 실질 휴일보다 딱 하루 줄어든다고 하네요. 까비 까비 아까비. 자, 일단 내년은 119일 쉰다고 하니까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출발합시다. 오늘도 내시는 황제 파워 납시오.

0: 2026년 6월 30일 화요일 황제파워의 황재성 인사드립니다. 헬로! 첫 곡은 테티서 아드레날린 듣고 오셨습니다. 자, 내년에 답안지를 우리가 좀 봤죠? 네, 119일을 쉴 수가 있다는 거. 그럼 올해 하루 부족하니까 120일을 쉬었단 거네요. 사실 근데 여러분, 휴일은 약간 군인들의 이 휴가와 같습니다. 어떻게 배치가 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해요. 이게 날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금, 토, 일 쉬고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쉬어버린 이런 배치가 정말 중요하다. 거기까지는 아직 계산을 해보진 못했지만 일단 내년 설 연휴는 4일 동안으로 가장 길고요. 3일 이상 쉬는 연휴는 총 10번이 있다고 합니다. 대투도박이죠. 자, 일단 내년 여행 계획을 세울 분들은 미리미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 황제파워는 뭐다? 연중무휴다. 네, 거의 중국집처럼 움직여버린다. 연중무휴다. 네. 자. 이거 사실 여러분들한테 반만 동화가 되는 거 아시죠? 금요일 뭐 이런 기분이 반만. 왜냐면 여러분들은, 저는 여기 있고, 여러분들은 나가서 놀 수 있고, 휴가 계획도 세울 수 있고 하지만, 저는 미리 세울 수가 없습니다. 티켓팅도 미리 할 수 없고, 1년 전에 비행기 티켓팅 하면 진짜 싸더만요. 뭐 렌트카부터 시작해가지고 숙소, 이게 미리 오래전에 미리 할수록 엄청 싸더라고요. 이게 시간이 이제 점점 가는 날과 이렇게 가까워질수록 비싸고. 그걸 못해보네. 그거를 문혜진님, 휴일 힘들다 아줌마들은.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또 밥을 또 돌밥이라고 하죠. 돌아서면 밥, 돌아서면 밥. 1427님, 정말 올해 반이 벌써 가다니. 남은 반이라도 아껴 쓰자.
1: 좋았어!
0: 네, 오늘 뭐 또 흥청이 망청이로 또 지내셨나 보죠. 1427님. 그거보다 우리 1427님이 지금처럼 쓰시고 돈을 더 많이 버시기를. 돈복 빔! 네, 지금 차라리 더 많이 벌어버리세요. 박이슬님, 와, 오늘이 6월 마지막 날이어서 믿기지 않아. 내년에 마흔인데 오지마. 네, 지금까지 이걸 막은 사람이 지구에 없죠. 내년이 마흔인데 혹은 내년이 서른인데 이걸 방어해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야말로 즐겨야 한다. 진짜 장담하는데 이슬님, 40대는 30대보다 1.5배 재밌습니다. 네, 30대가 20대보다 2배 재밌고 40대는 1.5배 재밌을 것이다. 장담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 황제의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파워 검색하시면 여름 썸네일이 보입니다. 자, 황디가 누워있는 평상 위에는 과일이 하나 놓여있는데 어떤 과일이 있나요? 1번 키위, 2번 수박.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리나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정답자 중에 5분을 추첨해서 상품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방 보라로 함께하고 있는 황제파워. 이제 광고 듣고 출첵할 건데 누가 들어왔는지 확인해 볼게요. 광고 까꿍.
2: 사장님, 요즘

0: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밀키트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즐겨요. 농심.
1: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와, 건강한데 맛있네.
3: 낙지 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 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2: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6: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레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 보세요.
7: 레노.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8: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7: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8: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7: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9: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0: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9: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狂热 power。
1: 오늘도황제파워에속속입장하고계신사랑하는청취자여러분들한분한분이름불러드리겠습니다오늘마지막으로이름불리시는분께는김치전과해물파전을선물로드리고요김원준세상은나에게로출첵출발

덩그들 들림. 아니 대박, 이렇게 더운데 조끼도 아닌 쑥떡 자켓이라니. 아 여러분,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분홍이 방은 기계가 에러가 나지 않게, 열받아서 에러가 나지 않게 사람의 체온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에어컨을 한 20대를 틀 정도로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입었디. 7353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착장은 구청 민원실에서 볼 수 있는 공무원 같아요. 이제 단정해버리죠. 조은혜님, 말 잘할 때 룩인가요? 그것도 좋다.

자, 남편 따라 최근에 듣기 시작한 새싹인데요. 출석 이름이 안 불리면 진정한 빵탱이가 아니라네요. 저도 불러주세요. 제가 봤을 때 남편분 불리셨는지 모르겠네. 네, 자 어서 오십시오. 심희재님 웰컴. 7118님 애비야, 자켓을 보니까 수깨떡이 먹고 싶구나. 네, 오늘은 이스 그린으로, 국방 그린으로 한번 꾸며봤어요. 1951님, 빵디 어제 분명히 3시에 보자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 3시에 헐투쇼 갔다 왔잖아요. 유유. 이게 이제 1951님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셨네. 제가 분명히 라방이라고 너튜브에 에라오를 검색하셔서 3시에 들어오시면 된다고. 네, 그럴 수 있어요. 너튜브에 에라오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은 제가 3시부터 있습니다. 아, 오늘 우린 3시에 다들 봤다고?

0: 장국입니다. 내 안에 있는 수컷이 깨어난다. 테스토스테론이 폭발한다. 김민경 마지막 승부.
1: 사랑해요.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 파워를 검색하시면 여름 썸네일이 보입니다. 빵디가 누워있는 평상 위에 과일이 하나 놓여있는데 어떤 과일이 있을까요? 1번 키위, 2번 수박.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가만.

0: 김수영이요. 아우 오늘 너무 더워요. 하우스에서 일하는데 40도가 다 되어 간다고요. 살려줘요.
1: 주영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우스에서 뭔가 맛있는 걸 키우고 계시겠죠? 자, 온도에 떨어져라. 아니, 주영님만 시원해져라. 쿨링 비!

웃어주는 무릎이 쑤시는 게 우리 동네는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이게 이제 신이 주신 우리 몸 안의 기상청 아닙니까? 무릎 허리. 자, 우리 형님 누님 두파운 분들, 형님 누님 두파운 분들, 현재 무릎 상태 어떠신지, 허리 상태 어떠신지, 비가 올 것 같은지 안 올 것 같은지 제보 부탁드립니다.

크크크. 그러고 보니 빵디 크크크. 90년대 락스타가 DJ하는 모습 같네요. 크크크.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사실 내 꿈은 락스타였지. 좋았어. 이러면 또 문자로 랍스타예요. 또 이렇게 오겠죠. 미리 차단. 나 정말 대단하다. 이거 봐, 3084님. 내 안에 수컷이 올라온다고요.

다음 노래도 이 수컷의 느낌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학창시절 싸움을 못해도 노래 듣기만 해도 싸움을 굉장히 잘할 것 같은 그런 노래예요. 장현철, 걸어서 하늘까지. 내 왼손의 이름은 수면제, 오른손의 이름은 황천길. 자, 뭘로 맞아볼래?

0: 정민이의 빵디 저팩스 탈출했습니다. 비록 기간제 아르바이트지만 기분이 잭입니다.
1: 야호.
0: 취포 축하드립니다. 김동주님, 여기 제주는 습한 날씨 때문에 식빵을 냉장고에 넣어놓지 않으면 금방 곰팡이가 생겨버려요. 마치 오늘 빵디가 오늘 입고 온 재킷 색상의 곰팡이가 그냥 내 자켓이 곰팡이 같다는 거잖아요. 이걸 아주 디테일하게 정성스럽게 돌려가기 인형을 하고 가만 안 두겠어. 김동준, 당신 부셔버릴 거야.

0: 어서 오십시오. 박준선님, 장인진입니다.
1: 출세.
0: 자, 민트의 초코베님. 아니, 내 안에 서커스가 왜 깨우나요? 제가 지금 뭐 누워서 발로 공이라도 돌리란 말 지금 뭐 하신 거야? 서커스가 아니라 내 안에 수컷이 깨어난다.
2: 아, 네가 보는데.
0: 갑자기 왜 줄 탈 것 같잖아요. 서커스가 뭐야? 방해경님, 난 암컷인데 노래가 너무 좋음. 싸우고 싶네.
3: 느낌 아니까.
0: 최소혜경님, 느낌 아시는 분입니다. 이 노래면은 무조건 야인시대처럼 주먹 들고 돌아야 될 것 같죠, 바로? 바람처럼 스쳐가는 그런 노래들이 몇 개 있습니다. 싸움을 못해도 싸우고 싶은 노래.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방혜경님께서 이름이 불리셨기 때문에 방혜경님께는 전통부침 요리면과 사홍원에서 김치전과 해물파전을 선물로 드립니다!

만나게 되세요. 여기까지. 아, 이제 검색 퀴즈 정답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파 검색하시면 여름 썸네일이 보인다고 했어요. 빵디가 누워있는 평상에 과일이 있는데 어떤 과일일까요? 1번 키위, 2번 수박. 정답은 2번 수박이었습니다. 수박이 박수. 자, 정답 맞춰주신 분 중에 다섯 분을 추첨했습니다. 김민재님, 윤성희님, 7175님, 3820님, 1184님. Congratulations! 자, 여기서 저희는 1부 마치겠습니다. 1부 끝곡 이치의 I See 준비했고요. 듣고 2부로 넘어갑니다.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업이 사용한 물보다 더 많은 양을 환원하는 워터 포지티브를 아시나요? 최근 장흥댐 상류의 신풍 습지가 복원 사업을 마치고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는데요.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노후 수로를 정비하고 오염원을 차단한 결과 탁했던 물은 맑아지고 철새들도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용한 것보다 더 많이 돌려주는 마음, 워터 포지티브. 기후위기 시대에 소중한 수자원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레노.
4: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3: 르노.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황제파워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2부 시작하면서 특별 광고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는 7월 17일 금요일, 이날 또 제헌절이라서 휴일이죠. 자, 황제파워 4주년을 맞이해서 특별 공개 방송이 열립니다. 7월 17일 4시 목동 SBS 1층 락 스튜디오에서 열리니까요.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황제파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오픈 스튜디오 신청 게시판 여시고 신청해 주십시오. 황제파워의 생일 파티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1476님, 오늘 이마 에밀레종 느낌이네요. 자켓 색이랑 너무 딱 어울리잖아. 아따 딱이요. 귀인 있다 빵디. 귀인 있다. 이 귀인 있다라는 표현은 저희 이제 지역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귀인 있다. G-I-N. 아, G-I-U-N. 아, 귀인 있다. 아, G-I-U-N. 이것은 바로 charming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charming. 매력 있다. 근데 에밀레종 느낌의 이마. 과연 뭘까요? 이 에밀레종의, 이게 약간 동글동글한 느낌이겠죠. 제 주변에 귀인 있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이 몇 분 계셔가지고 혹시 지인인지 모르겠네요. 박효정님, 고2 딸 시험 두 번째 날인데 자러 갔어요. 7시에 깨우래요. 근데 우리 효정님, 이제 우리는 공부하는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네, 우리가 또 이제 최고 학력을 자랑하는 우리 임팔라 PD에게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팔라 PD는 공부를 할 때 잠을 충분히 자고 했나요? 아니면은 자는 시간을 쪼개서 했나요? 이 친구처럼 낮잠을 자고 했다. 어머니 결론 나왔습니다, 효정 씨. 이게 사실 잠을 충분히 자고 공부를 해야지 효율적이다. 네. 잠을 충분히 자고 해야지 효율적이다라는 말씀. 근데 잠을 이제 뭐 한 20시간 자버리고 그러면 공부할 시간 자체가 하루가 없어지겠죠. 네. 깨워달라는 것 자체가 애가 의지가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셔라 라는 말씀. 자, 오늘 신받다래. 오늘 문자는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신나는 쿵쿵따 출발할게요. 악동 뮤지션 소문의 낙원.

0: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제가 영린을 좀 건드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님들이 지금 성토가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신나는 콩궁대 시작하기 전에 몇 개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박연경님, 고이 우리 아들 오자마자 게임해요. 이주연님, 우리 딸도 시험인데 자요. 4474님, 저희 고3 아들 시험 첫날 노래방 갔네요. 케케케. 진미정님, 고1 아들 잠을 충분히 자더니 20점 받아왔던데요. 조카들아, 삼촌이 얘기하는 거는 너희들 수면 시간을 좀 보장해 주려고 하는 건데 얘들아, 수면은 수면대로 취하고 공부할 때는 노래방 가고 이래버리면 어떡하니? 그 공부하려고 잠을 자는 건데 잠자고 그 다음에 딴 거 해버리면 어떡해? 얘들아, 인생에서 이 공부를 한 기간이 몇 년 안 돼요, 니들. 그거 이거 딱 바짝 고생하고 나머지를 아주 탄탄대로 평안하게 이렇게 가는 거를 삼촌은 추천한다. 그 2, 3년 그 너희들 한 100년 살 텐, 100년 넘게 살 텐데 2, 3년 그냥 바짝 해가지고 100년 편하면 얼마나 훌륭한 투자니. 요즘 주식 투자보다 그게 더 훨씬 대단한 거야. 알았디? 네, 어머님도 제가 단단히 일러놨습니다. 자, 2부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끝말잇기 신나는 쿵쿵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재밌게 참여할 수 있는 코너고요. 노래 두 곡이 나가는 동안 저 한 번, 여러분 한 번 교대로 세 글자 단어로 끝말잇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쿵쿵따 주문부터 출발합니다. Careless, careless,
1: 공시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단어 나갑니다. 수영장 쿵쿵따.
0: 수영장, 지난 19일에 한강 수영장이 오픈을 했습니다. 단돈 5,000원으로 도심 속에서 워터파크를 즐길 수가 있는데요. 7월 3일부터는 야간 개장도 한다고 합니다. 서울에는 뚝섬, 여의도 한강수영장과 잠실, 광나루, 난지, 양화 요렇게 네 곳의 물놀이장이 있는데요. 저도 한강수영장을 가보았습니다. 이거 참 좋더만요. 그 야외라서 그런지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좀 뭔가 탁 트인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바로 앞에 이제 또 물이 있고 막 그러니까 바람이라도 좀 쐬고 거기 그냥 걷기만 해도 기분 좋더라고요. 탁 트이고, 그리고 이제 안전요원분들이 또 주변에 많이들 계시니까 안전하게 또 이용할 수가 있다. 자, 아무튼 수영장의 장으로 쿵쿵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 두 곡 듣는 동안 할 거고요.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십시오. 자, 노래 두 곡 들을 텐데요. 첫 번째 노래입니다. 오렌지 캐러멜 방콕 시티.

수영장 쿵쿵따 장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 도착을 해버렸고요. 장단지 쿵쿵따 박태림님께서 보내줬습니다. 지로 자 지 지우개 쿵쿵따 자 지우개로 받았습니다. 개로 시작.

자, 지우개 출발했습니다. 개로 시작하는 세 글자. 자, 이렇게 되면은 자, 454 하나님. 개구멍 쿵쿵 따. 자, 개구멍으로 또. 자, 다음 곡입니다. 박명수 바다의 왕자. 그러면은 이거 이제 상큼하게 가야죠. 멍게 회 쿵쿵 따. 자, 멍게 회로 갔습니다. 회. 회 아마 처음 나온 것 같은데. 근데 회는 쉬워요. 자, 회장님 안 됩니다. 회장님 힘들어요. 자, 수영장 장단지 지우개 개구멍 멍게 회.

오케이, 도착했습니다. 몰래동 쿵쿵따 동치미 쿵쿵따 4173님 네, 동치미로 받아주셨어요. 미수 아, 미수금은 좀 어려울려나? 미수금! 그래, 미수금 쿵쿵따. 자, 금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 컴온. 조금 어렵죠? 네, 난이도를 좀 올렸어요.

도착했습니다. 김지향님, 미수금 국국당, 금수 저 국국당, 금수 저수지 국국당. 자, 지로 시작하는 세 글자 다시 컴온.

0: 자, 여기까지. 자, 마지막 저수지 쿵쿵따의 지평선 쿵쿵따. 아, 지평선까지 조형성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당첨자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림님, 4541님, 김영경님, 3173님, 김지향님, 조형성님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나온 단어들 수영장, 장단지, 지우개, 개구멍, 멍게회, 회전문, 문래동, 동치미, 미수금, 금수저, 저수지, 지평선 까지. 아, 이거 지금 쉬운 단어들은 아닌데 한번 무지성 스토리로 쭉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 갈 건데 나 삼각 수영복 입을 건데 어때? 장단지가 두꺼워서 안 된다고? 나도 그게 컴플렉스야. 지우개로 내 장단지를 지울 수 없을까? 네가 그 말을 하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개구멍에 들어가고 싶어. 장단지 축소 수술할 수 있는 성형외과를 가야 되는데 여기서 멍게 회의 좀 하자. 뭐? 회의는 회전문을 열고 들어가는 물레동에 있다고? 거기서 해야 된다고? 이 녀석 봐라. 얼굴에 아름다움이 묻었네. 뭐 백치미? 아니 동치미가 묻었어. 야, 드립 자체가 너는 썩었다 썩었어. 너 월수금 말고 미수금에 맞아볼래? 멘트 금수저네. 이 녀석 너 얼굴 수지 닮았다. 무슨 수지? 미세이 수지? 아니 저수지. 야 저수지 멘트로 폭행을 당하니까 이 귀 뒤에 림파선 말고 지평선이 아프네. 여기까지. 끝. 더 이상 코멘트 하지 마세요. 끝. 여기서 받지 않을게요. 나 너무 힘들었고 지금 오늘 힘들었어요. 지금 숨도 안 쉬고 지금 계속 지은 거 보이시죠? 됐어. 조용. 감독님도 뭐라고 딴지 걸지 마세요. 나 최선을 다했고 더... 아 아무 말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1: 좋았어.
0: 7118님 삼각 수영복 안 돼. 장단지가 문제가 아니라 뱃살이 문제. 안 돼. 연희찬님 듣는 사람이 더 조마조마한 빵디의 프리토킹 오늘도 실패.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무지성 스토리는 성공과 실패가 아예 없어요. 네, 그게 실패 제 스스로 정하는 겁니다. 더 이상 스토리가 연결되지 않을 때 실패고 연결이 됐다 성공입니다. 아, 임팔라왈 오늘 좀 괜찮았다. 네, 웃겼다라고 합니다. 아, 치, 또 뭐라고 이 녀석아를 이 녀석으로 변화구를 줬네. 당연하죠.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고인 멘트 쓸 겁니까? 이 녀석아, 야 이 녀석아, 너 이 녀석아. 이 변화구를 살짝 살짝씩 줘야죠. 공육둘둘님 임파선 말고 지평선. 크크크. 뭔 상관인데요? 크크크. 그래서 무지성 스토리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심심할 때. 끝말잇기만 하지 말고 우리 조카들도 이렇게 삼촌처럼 그냥 생각하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단어를 연결해서 스토리를 지어보세요. 네, 시간이 금방 갑니다. 여기서 저희는 2부 신나는 쿵쿵따 마치도록 하겠고요. 3부는 드디어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분홍이방 황석봉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재미난 문구들 네 그리고 명언들 준비해놓고 계시고요. 2부 끝곡 데이브레이크 좋다 준비했습니다. 듣고 3부로 넘어갑니다.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산책 즐기는 분들이 많은 요즘, 가벼운 걷기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만 숨차고 땀이 나는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할 정도로 국내 신체 활동 부족률은 전 세계 대비 2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일상의 작은 움직임뿐 아니라 중강도 이상 신체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숨찰 정도의 움직임.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봐도 좋겠죠?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치면 파워 FM 황제 파워.
1: 황제 파워 3부가 시작됐습니다.
2: 차례.
1: 자, 오늘 3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코너 분홍이방 황석봉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여기 분홍이방 벽에 붙여놓을 만한 재미난 문구, 재치 있는 문구, 무릎을 탁 칠 만한 문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는 황석봉에 보내시려고 미리미리 이 명언과 좋은 글귀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문자들이 네, 속속 도착을 하고 있음에 기분이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른 분들은 어떤 문장을 가슴에 품고 사는지 우리가 함께 모아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광고 이츠가궁.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숙면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5: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6: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그레이넌.
1: 그레이넌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4: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3: 노라이벌 랜드마크
4: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5: 여보, 이 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이전 설치는 언제 와?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6: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삼성 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7: 김창환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8: 황제성의 황제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충남 아산시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서울을 위해서 고

0: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각질의 고수 한방아라한 수에서 묵은 각질을 벗기는 필링젤 세트를 드립니다. 언제 변합시오. Let's go! 오후 4시 파워 FM 107.7MHz 황재성의 황제 파워. 널 좋아해!
1: 아들아, 너는 떡을 썰 테니까 너는 글을 쓰거라.
2: 어머니, 아버님은 어머님 말씀을 잘 듣는 편이십니까?
1: 아이고, 퍽이나. 그냥 반은 한 번만 하면 당최 듣질 않아. 너도 알잖냐? 황시고집이 아주 그냥 똥꼬집이야.
2: 그럴 땐 어머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스탑? 아니면 킵고잉?
1: 왜 안 어울리게 영어를 쓰고 자빠졌니? 나는 킵고잉이지. 한 번 말해서 안 듣는다, 그럼 두 번을 얘기하고, 그래도 안 듣는다, 그러면은 네비 눈을 똑바로 보면서 세 번을 얘기하지.
2: 역시 옛말 하나 틀린 게 없습니다. 아내의 말은 내비게이션과 같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경로를 재탐색해서라도 결국은 하게 한다.
1: 그래, 너 아주 말을 잘했다. 너 왜 자꾸 두 번씩 말하게 하냐? 내가 아까 글 쓰라고 했냐 안 했냐? 어디 말을 시켜서 시간을 벌고 있어. 됐어, 너가 이게 참 언제 맞고 안 맞았는지 모르겠네. 네가 떡도 썰고 글도 써라. 나는 좀 쉴란다.
0: 한 달에 한 번 좋은 글귀를 받아서 마음에도 새기고 분홍이방에도 새겨보겠습니다. 분홍이방 황석봉. 학교에는 교훈, 집에는 가훈, 회사에는 사훈. 분홍이방에도 멋진 글귀, 좋은 글귀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멋진 말들, 좋은 말들을 받아 적어서 붓글씨로 써서 분홍이방에 한 달 동안 붙여놓겠습니다. 지난 5월에도 다양한 좋은 글귀들을 받아봤습니다. 이쁜 여자 오래 못 가고, 안 예쁘면 아예 못 간다, 뭐 이런 말도 있었고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누워있었다. 나도 성공하고 싶은데 귀찮음이 너무 성공함. 머리만 나와도 물이 쏟아질 땐 물을 쏟아라. 등등 여러 구구절절 맞는 명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중에 이게 뽑혔어요. 아내의 말은 내비게이션과 같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경로를 재탐색해서라도 결국은 하게 한다. 아내의 말. 네,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계명 1조죠. 이번 달에도 좋은 글귀를 받아 적어 보겠습니다. 지어낸 좋은 말, 주워 들은 명언, 책에서 본 좋은 말,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부사에 꽃사진하고 같이 있는 좋은 말, 뭐든 좋습니다. 한 달 동안 이 황제파워 분홍이방에 제가 직접 써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냉장고 앞, 책상에, 차 안에 붙여둘 만한 문구를 보내주십시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어서 보내주시고요. 노래를 한 곡 듣겠습니다. 룰라, 3, 4.

0: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매달 월말에 딱 한 번만 하는 코너 분홍이방 황석봉. 오늘도 좋은 응원, 격려, 자극 문구들 받아보고 있는데요. 하나씩 소개하면서 성공, 실패, 보류로 한번 판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자. 7107님 7107 제일 일하기 싫은 날은 맨날. 첫 스타트가 아주 철딱선이 없는 것이 딱 좋았습니다. 0431님 난 감자찐게 좋더라. 그래서 난 쉽게 살도 찐다. 아, 요거 좀 보류. 김상우님, 친구는 모든 것을 나눈다. 친구야, 그거 일이네. 장난 아니니까 빨리 가져와라. 네. 박영호님, 긴지 짧은지 대보기 싫다. 아, 조금 아쉽습니다. 보류. 이슬이님, 남편이 금방 갈 게는 시계가 아니라 마음의 시간이다. 이게 뭐죠? 보류. 아, 마음이 내켜야 온다고? 그래도 보류. 1000님 기억하세요. 내가 진입하는 시점에 상승장이 종료된다는 걸. 아유, 조금만 재치 한 큰술만 들어갔다면. 아, 근데 이거 시의성이 너무 좋네요. 오수민님, 20대는 밤샘이 자랑이고 40대는 숙면이 자랑이다. 어, 이거 원래 웃음기가 없는 얘기인데. 네, 수민님, 40대라 너무 공감됩니다. 7118님 날씬한 것보다 안 뻐근한 몸을 원하게 됐다면 어른이다. 아, 오늘 뭐 좋은 말이 많이 나오네요. 박주령님,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적이 있나요? 네, 출근요. 네, 좋습니다. 4931님 침착하다. 침대에 착하고 눕다. 3402님 마음 한켠이 간지러우면 카드로 긁어라. 보류. 김한나님, 모기 함부로 죽이지 마라. 그래도 너 좋다고 따라다니는 애는 걔밖에 없다. 맞네. 임지선님,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병원 예약 날짜를 기억하는 능력이다. 아니, 오늘 뭐 큰 형님 누님들이 아주. 네, 이것도 큰 형님 누님 같아서. 송하성님, 모르는 오빠 조심, 아는 오빠 더 조심.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이렇게. 임지선님, 월급은 나를 살리고 출근은 나를 시험한다. 보류. 어, 임지선님 또 보냈어요? 직장인의 꿈은 승진이 아니라 퇴근 후에도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다. 어, 지선님 뭐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요? 너무 아주 진지한 보류. 4566님 계획은 완벽했다. 실행하는 사람이 나였을 뿐. 아유, 또 보류. 김효선님, 처음부터 술술 잘 풀리는 건 휴지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자. 아, 이거는 아, 진짜 다른 의미로 너무 좋습니다. 박수경님, 아침이 상쾌하다면 그날은 지각 확정이다.
1: 아우 잘 잤다. 어이! 아 잠깐만! 엄마 왜 안 깨웠어? 아!
0: 김태양님, 즐기는 자도 건물주는 못 이긴다. 너무 유치해서 합격. 0390님,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 보류. 0202님, 더위에 지칠수록 더 위에 음식을 채워라. 이거 라임 좋은데요. 보류. 그래도 네, 그래도 좀 보류할게요. 하여튼 우리 퀄리티가 너무 올라왔어요. 박주룡님, 넘어지면 어떠한가, 누워있고 좋지 뭐. 받아들일 수 없을 땐 들이받으세요. 아니 주룡님 몇 개를 보내신 거예요? 이 회사에 박주룡님이 또 보냈습니다. 이 회사에 뭘 보고 입사한 거야? 잘못 보고요. 아니 주룡님 이거 뭡니까? 주룡님 다 성공입니다. 샤샤똥님, 남자 키에 연연을 마라. 늙어서 부축하기 힘들다. 아, 속이 다 시원하네요. 9909님, 새해 계획표 다시 봤더니 최고의 판타지 소설이다. 아, 새 계획표를 다시 봤더니 최고의 판타지 소설이래요. 연초에 내가 이루지도 못할 것들을 아주. 네. 최경란님, 아내가 가전제품 바꾸고 싶다고 말하면

희한하게 3일 안에 고장이 난다. 이거 음모론이죠. 일단 포류를 지워주시고요. 오늘도 오늘은 근데 좀 특이하게 진짜로 마음에 좀 가지고 힘이 되는 말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근데 지금 머릿속에 강력하게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개 있긴 하네요. 아침에 상쾌하다면 그날은 지각 확정이다. 이것도 이거 너무 공감이 되는 말이고, 남자 키에 연연해 마라. 늙어서 부축하기 힘들다. 네, 이것도 괜찮고. 그리고 모기도 괜찮았고, 친구도 괜찮았고. 친구는 모든 것을 나눈다. 친구야, 그거 일이 내라. 네. 모기 함부로 죽이지 마라. 그래도 너 좋다고 따라다니는 애는 개밖에 없다. 이거 저 엄마가 딸한테 하면 너무 웃긴 말이네요. 야, 모기 죽이지 마라. 그 네 좋다고 따라다니는 애는 개밖에 없다. 요 중에서 한번 뽑아볼까요? 친구, 그다음에 모기, 그다음에 저기 기상, 그다음에 남자 키. 요거로 가보죠. 남자 키 뺄까? 남자 키 빼고 요거 세 개로 한번 가보죠. 네. 다 근데 오늘 이 고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친구는 모든 것을 나눈다. 친구야 일이네. 모기 함부로 죽이지 마라. 너 좋다고 따라다니는 개밖에 없다. 아침 상쾌하다면 그날은 지각 확정이다. 요렇고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매달 월말에 딱 한 번만 하는 코너 분홍이방 황석봉. 자, 이렇게 총 3개의 문구가 최종 확정을 받았고요. 이 중에 북글씨로 직접 쓸 장원 작품을 뽑아야겠죠. Careless, 자, 총 3개의 후보가 올라왔습니다. 친구는 모든 것을 나눈다. 친구야, 그거 이리 내라. 김상훈이냐. 모기 함부로 죽이지 마라. 그래도 너 좋다고 따라다니는 애는 개밖에 없다. 김한나냐. 아침이 상쾌하다면 그날은 지각 확정이다. 박수경이냐. 자, 분홍이방 황석봉. 이번 달 장원은요, 바로! 박수경, 아침이 상쾌하다면 그날은 지각!

0: 하시로다.
1: 자, 이렇게 오늘 성공 문구를 보내주신 장원 문구 보내주신 분께 일단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노래가 이제 나가는 동안에 저는 명필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운성님, 워워, 이런 잔망스러운 전파 위의 시인들, 크크크. 1000님, 예전에 걔가 내 손을 막 핥길래 엄마가 하셨던 말이랑 비슷하네요, 크크. 걔나 되니까 너 좋다고 그렇게 핥아주지. 아, 이 어머니가 해주시는 말씀이 참. 네. 아, 일단 가슴속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아침이 상쾌하다면 그날은 지각 확정이다. 자, 일단 여기서 3부는 함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4286님의 신청곡 스위스로 정준하여 준비를 했고요. 네, 우리 박수경님, 네,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박주령님, 최다 출연 하지만 실패. 아, 근데 진짜 최다 3개가 동시에 합격을 받기는 했어요, 주령님. 근데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봅니다. 네, 앞전에 이제 저희가 붙어져 있는 말이 아내의 말이 왔으니까 아내의 말이 또 뽑힐 확률은 조금 적겠죠. 아주 강력하지 않는 이상. 자,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자, 노래 들려드릴게요. 이따 4부에서 봐요.

0: SBS ANT에서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부문은 방송 조명, 영상 기자, 방송 엔지니어입니다. 지원서 접수는 7월 19일 일요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SBS ANT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력 있는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심장을 멈추고 선택한 운명적인 사랑. 뮤지컬 드라큘라. 올여름 그 거부할 수 없는 매혹의 대서사시가 시작된다. 신성로, 김준수, 전동석, 고은성 출연. 7월 10일부터 LG아트센터 서울, LG 시그니처 홀. 14세 이상 관람가.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소리 질러! 고려 깊어져!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그런데 이 시루가 쓰러지지 않으려면 두 개의 너스레가 늘 양쪽으로 벌어져 있어야 했고요. 그 모습이 마치 입을 벌리고 쉬지 않고 말을 하는 모습과 닮아 너스레를 떤다는 말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옛사람들의 눈썰미가 참 놀랍죠.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아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응,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 게 부럽지가 않아. 파워 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 때 진행시켜.

0: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1: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0: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5: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6: 휴무로 타!
7: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7: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8: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증빙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0: 든든한 내일로요.
9: 네?
1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9: 제대로 가시네요.
1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전화.
1: 김청환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조가.

0: 황재성의 황제 파워.
1: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26년 6월 30일 주간 황재성.

이 정도면 커피가 아니라 거의 사약 수준이네요. 맛있게 드세요. 최송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쌍디, 아이가 짜장면을 엄청 좋아해요. 매번 중국집에서 사 먹었는데 기름기도 많고 MSG도 걱정돼서 싫더라고요. 그래서 큰맘 먹고 유기농 생면 사고 고기 듬뿍 볶고 채소도 다져놓고 불 앞에서 땀 펄펄 흘리며 엄마표 웰빙 짜장면을 만들었습니다. 한 입 딱 먹은 아이가 엄마 짜장면은 그냥 나가서 사 먹자. 그 맛이 아니래요. 황디, 유기농 생면도 고기도 제 땀방울도 다 소용없었습니다. 근데 아들아, 사실 엄마도 불 앞에서 볶으면서 그냥 시킬걸. 그 생각만 100번 했다. 우리 다음부턴 그냥 시켜먹자. 앞으로 짜장면 그냥 시켜드시는 최송아님의 사연 소개해드렸고요. 이게 또 부모님의 마음이죠. 특히 엄마의 마음, 좋은 것만 먹여주고 싶고. 여기서 G.O.D의 노래의 의문점이 밝혀졌습니다.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이 왜 싫어했는지 정답은 귀찮아서입니다. 만들기 귀찮아서. 네, 오늘 제가 선곡한 노래 마치바람 이키의 Stay With Me 선곡을 해놨네요. 제가 요즘에 너무 기분 좋게 잘 듣고 있는 노래고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싶어서 제 플레이리스트 탑3 중에 하나인 이 노래를 갖고 왔네요. 우리 송아님 한켠으로는 아들에게 네, 짜장면 실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조금 상처받았을 텐데 이 노래 들으면서 치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옆나라의 노래입니다. 마치바람이키 Stay With Me.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탕비실에서 이 스틱커피를 네 봉지를 뜯어가지고 종이컵에 아주 그냥 들이붓고 계시네요.

남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우리 모두 달려보자고요. Ladies and gentlemen, brother and sister, grandpa and grandma, 두부 and cat, coffee and donut, welcome to world.

0: 내일은 또 내일의 기운이 나겠지. 월드 팬!
1: 오늘 배가 너무 재밌어요.
0: 오늘 월드 터보 트위스트 킹으로 출발할게요. 어서 열차 탑승하

하는데 차가 찜질방이 다 좋네요. 찜질방 갈 필요가 없겠어요. 자 여러분, 저 어디지? 위기 탈출인가? 어디에서 가르쳐준 그 여름에 지상

여보, 간단하게 잔치국수. 잔치국수를 외쳤다. 저녁으로 강생수를 마셨다. 제가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죠. 간단한 잔치국수는 없습니다. 간단한 잡채, 간단한 잔치국수 없다는 사실. 아, 간단한 김밥도 추가요. 아, 지금 도착했습니다. 간단한 건 라면밖에 없다. 정답. 이럴수가, 이럴수가. 1565님, 저는 아직 전기장판 켜고 자더래요. 강원도래요. 야, 강원도도 사실 우리가 입소문이 안 나서 그렇지 대프리카 버금갑니다. 여기는 어쩌면

0: 저 매출 이걸로 해야지라고 생각한 게 있었는데 까먹었습니다. 아, 풍풍따그 무지성 스토리 하면서 까먹었어요. 아, 이거 먹으면 딱이긴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제가 갖고 저 매출 해드릴게요. 7118님, 저희 남편은 결혼 19년 만에 간단함이라는 단어를 버렸어요. 아유, 철들었어.
1: 좋았어!
0: 이인나님, 간단한 비빔밥도 추가. 금지, 금지.
1: 좋았어!
0: 여러분, 간단한 건 뭐밖에 없다?
1: 라면밖에 없다!
0: 짱국입니다. 오늘은 가족들에게

전기요 끼고 자요. 새벽에 너무 춥다요. 여긴 원주랍니다. 기정님 부럽디. 너무 부럽습니다. 지금 더워서 저는 새벽에 에어컨을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자, 전기 장판까지.

0: 간단? 그런 말 하면 심장이 간당간당해지. 1000님, 아니 왜 쿵쿵따를 하면서 점액추 생각을 해요? 1000님, 저는 점액추 생각을 오프닝부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날씨에, 이 분위기에, 이 무드에 뭘 먹어야 될지 하루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1: 마음을 배가 너무 재밌어요.

자, 오늘 점해추 오늘도 그냥 구워야겠습니다. 오랜만에 이게 또 오랜만에 이거 정기적으로 한 번씩 먹어줘야 돼요. 오늘은 소곱창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소곱창으로 아, 진행시켜! 아, 치치미님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치치미님 오랜만입니다. 어, 빵디 우리 집 가족은 제육볶음에 오이냉국으로 결정났습니다요. 요것도 겁나게 맛있죠. 상추에 싸먹으면 그냥 이사 하루 날아가버리지. 진짜 생각 같아서는 제육볶음 같은 거 모든 걸 다 줄래 안 줄래. 자, 박성우님 내일부터 기말고사 본다고 방에서 나오질 않아서

그렇게 졸릴까요? 왜 그렇게 눈꺼풀이 무거울까요? 우리 조카들아 고생이 많다. 이게 사실 니들이 제일 힘들겠지. 얘들아 힘내서 수능 성적

제발 우리 조카들 성적 잘 나올 수 있게. 고3들아 니들이 고생이 많다. 니들이 참 고생이 많다. 마지막 곡은 이걸로 골랐습니다. DJ DOC 미녀와 야수. 옵스. 10시가 7422님 우리 딸 고3 내내 푹 신생아처럼 잘 자더니 컨디션 왕 좋아서 수능시험 잘 보고 에스테 들어갔어요. 진짜 서울대요. 킥킥킥. 얘들아 잠 많이 자라.

5도에 딸 자랑이거나. 하긴 근데 지금 우리 딸이 또 속 잡고 갔는데 뭐 경쟁자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아무튼 적당히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서 잠을 잘 자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여러분 또 수능이 있지 않습니까?

소식을 좀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진행시키자고요. 김현수님 수학 100점 맞았대요. 아우 얘는 누굴 닮은 거니? 다들 그냥 우리 조카들 자랑에 정신이 없네요.

0: 자, 여기까지 김호정님. 오늘 24주년 결기인데 신랑이 전화 왔네요. 저녁 먹자고요.
1: 세상에, 24주년 되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호정님께 결혼기념 선물을 황제파워에서 드립니다.
0: 선물도 받아가십시오. 자, 7월 한 달간 함께할 명언도 뽑았고, 내일도 생방 보라로 함께해 주십시오. 남은 하루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심화탱. 오늘 끝곡 스텔라장의 아름다워 준비했습니다. 요거 들으면서 우리 같이 퇴근하자고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서머 에드피아.
3: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만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7: 헐, 엄마 몽젤 바디스칼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몽젤?
7: 몽젤 바디스칼프 샴푸. 저거 저거
8: 잘 만들었다, 몽젤.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커다란 수박을 한 통 사와서 반으로 쩍 가릅니다. 척척 잘라서 우선 한 입 베어물고 통에 담아 야금야금 꺼내먹고 유독 단 부분도 있고 심심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반 통을 싹 다 먹었네요. 하지만 아직 손도 안 된 반 통이 남아있습니다. 냉장고에 오래 뒀으니 더 시원하겠죠? 왠지 더 달아졌을 것 같은 기대도 들고요. 6월의 마지막 날, 아쉬울 거 없습니다. 아직 남은 수박이 있으니까요.

좋았어. 마음 따라 뛰는 건 멋지지 않아. 박소현의 러브게임. 9월이란다. 6월. 제 마음이 너무 마음 따라 너무 앞서 뛰었네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생방송 함께하고 있고요. 9월이 아니고 6월 여러분. 예, 6월의 마지막 날 첫 곡이었습니다. 투어스 신난다. 이주연님 주셨는데요. 굉장히 청량한 곡입니다. 오늘같이 더운 날은 이런 곡을 좀 들어줘야 되죠. 예, 하고 싶은 걸 따라가자 라고 외치는 곡입니다. 너 하고 싶은 거 따라가. 네 마음을 따라가. 내 마음을 따라 뛰는 거 너무 멋지지 않아? 이런 가사에 신나는 곡입니다. 어떻게 상반기가 이제 다 지나갔는데 여러분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마음 따라 잘 뛰어오셨는지 아니면 못 뛰어오셨다면 또 뒤에 하반기가 남아있으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1, 2, 3 카운트다운 하고 뛰면 됩니다. 문혜진님이 라송 6월의 마지막 날 오늘도 변함없이 출석합니다. 바쁘게 흘러간 시간 속에 라송의 따뜻한 목소리는 늘 하루를 웃으며 시작하게 해줬네요. 6월에 감사한 마음을 품고 다가올 7월도 함께 웃고 함께 힘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혜진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솔방울 이제 상반기가 다 흘러갔고 이제 하반기 남아있는데 뭐 힘든 일이 물론 있죠. 삶에 없을 순 있지만 그래도 잘 극복하면서 이기면서 뚫고 나가봅시다. 최윤희님 라송 아까 컬투쇼에 라송 맞쥬 너무 예뻤어요. 예, 제가 그 산드라박 씨 응원차 예, 잠깐 들렀는데 여러분 눈이 시력이 진짜 좋아요.

0: 오시더라고요. 제가 잠깐 들렀는데 금세 알아보시고 예 많이 또 저한테 에너지를 주셔서 저도 짧았지만 예 여러분 직접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예 깜짝 놀랐어요. 아까 정말 많은 분들이 눈을 맞춰주셔가지고 잠깐 들렀었습니다. 오늘의 영수증은요. 상반기 결산 영수증 한번 받아볼게요. 이거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상반기에 가장 지출이 컸던 게 뭐지? 아니면 내가 너무너무 원했던 지출 이것도 괜찮고요. 상반기 중에 기억에 남는 지출을 보내주세요. 너무 싼 가격에 샀는데 지금까지 잘 쓰고 있어서 기억에 남을 수도 있고 올 상반기에 지출했던 것 중에 이게 최고다. 지금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언제 어디서 왜 샀는지 왜 기억에 남는지 자세히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3, 4부에는 뮤직큐 이어집니다. 잠깐만요.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5: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6: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5: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6: 역시 키움.
5: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 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뭐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김혜림 보이스 피처링은 스윙스였습니다. 8176님 영업사원인데 우리 팀 상반기 영업 1위 했어요. 그동안 단 한 번도 1위 해본 적이 없는데 부장님이 아프셔서 몇 달 못 나오시는 동안 팀원 모두 부장님 목까지 열심히 해보자 했던 결과가 이렇게 좋게 나와 퇴근길이 너무 가볍습니다. 그동안 야근에 주말 당직까지 하느라 다들 힘은 들었지만 진짜 뿌듯하네요. 칭찬 듣고 싶어요. 어느 분야든지 어디서든지 1등은 사실 어렵잖아요. 예. 또 부장님도 안 계셔가지고 팀원들 마음 무거웠을 텐데 아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다니 다시 한번 칭찬해드리고요. 8176님 선물 갑니다. 축하 축하.

상상은 나뭇가지에서 새순이 돋고 꽃이 피고 지고 다시 잎이 나고 우거지고 그러는 동안 우리는 뭘 그렇게 또 사댔을까요? 되돌아 봅시다. 2016 상반기 결산 영수증. 올 상반기 뭐니뭐니 해도 올 첫째 대학 등록금과 자취 보증금이요. 언니 제대로 등골

쉬어요. 0402님. 이야, 대학 등록금과 자취 보증금 아주 목돈을 그냥 예, 한 번에 다 넣으셨네요. 김소영님, 저는 전기차요. 3월에 구입했는데 차 바꾸자마자 기름값이 폭등했어요. 전기차 충전할 때마다 너무 잘했다 하고 있답니다. 또 1301님, 올해 처음 아이들 데리고 해외 가보려고 큰맘 먹고 4인 가족 와 비행기값 결제했네요. 다행히 유료할증료 오르기 전에 샀어요. 그거 다행입니다. 그죠? 유료할증료가 요즘 너무 많이 붙어서. 3807님, 6월 1일자로 복직하면서 새로 산 슬랙스 3종 세트요. 출산하고 살 빼고야 만다 해놓고 결국 못 빼고 자존심 상해서 계속 안 사다가 큰맘 먹고 큰 사이즈로 샀는데 출근 내내 그 바지만 돌려 입어요. 하반기에 살 빠지면 날씬한 사이즈로 재구매하려고요. 예. 아, 슬랙스 3종 세트 이거 아니면 뽕뽑템이 됐네요. 예, 다이어트 파이팅입니다. 5722님, 안마의자요. 물리치료사인데 맨날 다른 사람들 치료만 해주느라 고생한 저에게 159만 9천 원 일시불로 썼어요. 제일 잘한 지출 같아요. 와, 이게 이제 물리치료사 선생님도 본인 몸을 관리해야 되니까. 근데 뭐 에어컨이나 냉장고나 뭐 청소기 이런 이제 가전 사신 분들은 이제 큰 지출인데 그래도 이런 건 한 번 사면 거의 10년쯤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한 지출 맞습니다. 이분께 선물 가고요. 7989님, 결혼식장 계약금 300만 원 지출.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분위기 원하는 일자가 마침 딱 있어서 바로 계약. 올해 3월에 잡았는데요. 마침 딱 원하는 날짜 11월 7일에 취소분이 나왔다지 뭡니까. 기억에 남는 상반기 소비였습니다. 야, 결혼이 또 잘 되려면 또 누군가가 이날에 또 취소를 해가지고 이날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11월 7일 결혼하시는 7989님 축하 축하. 러브게임의 법칙에 사연 좀 한번 보내주세요. 싸이 내일의 나에게.

싸이 내일의 나에게 이어드렸습니다. 6070님 식기세척기 상반기 결산 영수증 계속 이어드리고 있는데요. 상반기 최고 지출입니다. 이사 가면서 같이 하고 싶었는데 결국 이사하고 10년 만에 샀어요. 너무 편해요. 진작 안 산 걸 후회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식기세척기라든지 뭐 건조기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없어도 사실 그냥 살죠. 살기는. 그래서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더 좋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뒤늦게 사고 만족도가 높다고 하시긴 합니다. 1766님 조끼 선풍기 산 거요. 보조 배터리까지 도합 5만 원. 땀이 많아 힘들었는데 이거 입고는 그래도 땀이 식어서 괜찮아요. 택배일 10년 차인데 올여름은 그래도 좀 낫네요. 저도 이거 봤어요. 입으신 분. 이렇게 풍성하게 약간 우주복처럼 안에 바람이 살짝 들어가는데 훨씬 그게 이제 잘 마르는군요. 아, 여름이 또 기니까 여러분. 뭐 머리에 두르는 막 냉감 패드, 막 목에 두르는 냉감 패드 이런 거 아, 오래 있어야 돼서 구매를 해야 되나 막 망설이고 있습니다. 저도. 이분께 선물 갑니다. 9942님. 저는 26년을 함께했던 아이라인 문신을 지우기 위해 43만 원을 썼어요. 나이가 40 중반이 넘어가니까 순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싶더라고요. 5년을 벼르다가 이제서야 지우기 시작했어요. 아주 만족스러워요. 훌륭한 지출이었죠? 이게 여러분 20대는 시크한 거 좋아하고 이런 거 참 그것도 세련된 거 좋아하고 이러다가 또 나이가 들면서 나의 추구미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의 추구미가 바뀌었는데 문신이 그대로면 예, 그래서 이제 바꿔주신 거죠. 43만 원 지출하신 거 이거 앞으로 죽는 날까지 쓰는 거 아닙니까? 예, 좋은 지출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효 산호라면 이어집니다.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글로벌 정보공개 플랫폼 CDP로부터 국내 RE100 가입 기업 중 최초로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인정받았습니다. RE100은 기업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캠페인인데요. 수자원공사는 수력과 태양광을 활용해서 자체 소비량을 초과하는 전력을 생산했습니다. 이번 성과로 안정적인 물 에너지 확보가 기대되는데요. 덕분에 앞으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겠네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자연 그대로의 거친 음식이 건강에 이롭다고 하죠. 거칠지만 그 속에 식이섬유가 가득 담겨 있기 때문일 겁니다. 쌀은 어떨까요? 쌀은 도정 횟수에 따라 현미, 배아미, 백미로 나뉘는데 특히 겉껍질만 벗긴 현미는 식감은 좀 거칠어도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살아나고 식이섬유가 많아 적게 먹어도 포만감이 쉽게 느껴집니다. 또 비타민과 미네랄 등이

풍부의 건강식품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뼈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까지 더해졌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국산 현미에 있는 항산화 성분을 분석했더니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다는 걸 처음으로 확인했다니까요. 쌀은

0: 오늘도 평화로운 여고의 쉬는 시간.
1: 야야야 선도부 단속! 단속 다 돼! 얼른 숨어!
0: 다들 바빠졌습니다. 들고 있던 편지들을 허겁지겁 신발장에 사물함에 가방 속 책 사이에 숨기느라요. 때는 1995년도 그때는 펜팔이 유행이었거든요. 우리 학교는 특히 버스로 몇천거장 거리에 떨어져 있는 남자 고등학교 아이들이랑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저도 펜팔하던 친구가 있었죠. 이름은 수민이.
1: 왕, 이름도 이쁘네. 수민이. 그치?
0: 예, 반장이래.
1: 짱이다. 반장이면 잘생겼겠다.
0: 반장이랑 잘생긴 거랑 뭔 상관인가 싶지만 그때는 그냥 그렇게 믿었습니다. 안녕. 지금 라디오에선 본조비의 음악이 흐르고 있어. 너는 락을 좋아하니? 나는 락을 사랑해. 듣고 있으면 내 안에 뜨거운 피가 들끓는 기분이야.
1: 멋지다 멋지다. 피가 끓고 있대. 야야야 너 때문인가 봐. 너 때문에 막 피가 끓나봐. 야 아니야. 이 노래 때문이라잖아.
0: 편지가 오는 날이면 온 친구들이 모두 모여 같이 읽고 같이 상상하고 설레고 그 재미로 학교에 다닐 정도였죠. 우린 점점 가까워져서 드디어 전화번호도 교환했답니다. 물론 그땐 휴대폰 같은 건 꿈도 못 꾸던 시절이라 집전화가 다였지만요.
2: 내가 노래 불러줄까?
0: 정말?
1: 응, 좋아.
2: 그럼 부른다. 선녀를 찾아주세요.
0: 불러준 노래는 도시 아이들의 선녀와 나무꾼. 지금 생각하면 진짜 뜬금없는 노래였는데 그때는
1: 너무 낭만적이야.
0: 그럼 내가 선녀? 수민이가 나무꾼?
1: 우와.
0: 이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편지를 전달해야 했는데 다른 친구가 자기도 편지 전달할 게 있다고 대신 전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을 했죠. 그런데
2: 편지 잘 받았다. 내 친구들이 너를 봤대. 너 정말 이쁘다고 하더라. 다음 달에 우리 학교 축제 하거든. 우리 반은 팥빙수를 팔 거야. 놀러 오지 않을래? 나 네가 보고 싶어.
0: 아, 하필이면 대신 전해준 친구가 진짜 이쁜 아이였거든요. 이를 어쩌나. 그냥 내가 이쁜 애라고 믿도록 편지만 주고받아야 하나. 아님 내 얼굴을 직접 보여줘야 하나. 고민, 고민. 하지만 모자란 자신감보다 그 애에 대한 궁금증이 훨씘 컸기에 큰맘 먹고 축제에 가기로 했습니다. 장미꽃도 한 송이 선물로 사서요. 저기 여기 팥빙수 파는 반 어디 있어요? 수민이라고 있나요? 잠시 후 저 멀리서 누군가가 달려왔습니다. 락음악을 사랑하고 나를 선녀라 칭해주며 반장답게 잘생긴 게 분명한 나의 수민이. 하지만 현실의 수민이는 제 상상과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3: 네가 수민이구나.
2: 너였구나.
0: 둘 다 실망은 컸습니다. 그 애도 저를 보고 깜짝 놀란 눈치였거든요.
2: 팥빙수 먹고 가. 천원밖에 안 해.
1: 그래?

그렇게 팥빙수만 사 먹고 주려고 산 장미꽃은 도로 품에 안은 채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그렇게 저의 첫사랑은 막을 내렸습니다. 나만의 러브게임의 법칙. 종종 그의 여름이 생각납니다. 폭염처럼 혼자 뜨거웠다가 장마처럼 확 식어버린 나의 첫사랑도 함께. 하지만 분명한 건 떠올릴 때마다 슬며시 웃음이 새어나온다는 것. 이 정도면 추억할 만한 귀여운 첫사랑 맞겠죠?

나얼 한여름밤의 꿈 이어드렸습니다. 이제 꿈 같은 러브스토리였죠. 9032님 오늘은 해피엔딩도 새드엔딩도 아닌 큐티엔딩이네요. 아주 풋풋한 사연이었습니다. 큐티엔딩 그죠. 9816님 저도 95년도에 펜팔을 했었는데 머릿속 끝에서 새록새록 꺼내졌네요. 풋풋한데 고등학생 시절 축제까지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도 추억은 좋잖아요. 김민지님, 저도 추억 돋아요. 해저 터널에서 남고랑 여고가 서로 조인해서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저는 심부름꾼이었지요. 하하하, 촌스러운 내 추억. 예. 아니 아까 그 제가 선녀를 찾아주세요 이거라고 예 근데 그게 갑자기 뭐 너무 그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너무 망쳐가지고 이분 이 사연자 오늘 안정민님 아 죄송합니다 지금 문자를 주셨어요 사연자입니다 지금은 첫사랑이 아닌 남편과 듣고 있네요 어쩌죠 남편은 자기가 첫사랑이라 생각하고 있을 텐데 큰일 났네 이걸 어떻게 마무리한담 네. 아, 그 아까 본조비 좋아한다고 뭐 편지에 막 그랬는데 또 불러주는 노래는 뭐 선녀를 찾아주세요 이런 거 보면은 예, 언행일치가 안 되는 분이야 그죠? 예. 아 근데 사실 좀 아쉬웠던 거는 저는 그리고 나서 뭐 대학교 가서 만났어요라든가 직장 생활하다 만났어요 뭐 이렇게 또 이야기가 이어질 줄 알았는데 그냥 그게 끝이어가지고 그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예. 3890님이 선녀를 찾아주세요. 음정박자 때문에 사연이 생각이 안 납니다. 책임지세요. 아니, 그래서 제가 미리 사과를 드렸잖아요. 안정민님, 너무 미안합니다. 제 노래를 망쳐가지고, 예, 많은 분들이 선녀와 나무꾼 그게 아닐걸요. 전혜원님도 올려주셨는데. 여러분, 이 노래 다 알아요? 예,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예, 노래였습니다. 장주봉님, 선녀를 찾아주세요. 음정박자 해명을 좀 해줘요. 그냥 넘어가지 말라고요. 그래서 다시 불러드렸잖아요. 선녀를 찾아주세요. 이거 아닌가? 예, 여러분, 저 다시 한번 미안합니다. 오늘 큐티 엔딩으로 마무리된 안정민님. 남편과는 뭐별 문제가 없겠죠. 남편이 첫사랑인 걸로 해요. 예.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가고요. 주간 베스트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러브게임의 법칙 클릭하시고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펜팔 하셨던 분들 또 선녀를 찾아주세요를 본인이 불렀다든가 뭐 노래방에서 그 노래를 들었다든가 뭐 이런 거, 예, 에피소드 있으신 분들은 러브게임의 법칙에 사연 올려주시면 제가 잘 읽어드릴게요. 별의 I think I 이어드립니다.

0: 별, I think I 이어드렸습니다. 3253님,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호두과자 만주 굽고 있어요. 냉장고 열, 기계 열 너무너무 덥네요. 계곡에서 수박 먹고 싶네요. 오늘 밖에도 덥긴 더웠는데, 예, 그 안은 또더 덥겠죠. 시원한 선물을 골라서 제가 보내드릴게요. 계곡에서 수박만큼은 안 되더라도 시원한 선물 한번 골라볼게요. 선물 갈 겁니다. 박서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밥도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3: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2: 노라이벌 랜드마크
3: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4: 레노.
5: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4: 르노.
6: 김창원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7: 여기 숨 쉬는 이 시간은
8: 윤서현님, 언니 내일 시험인데 책만 펴놓고 자버려서 공부 못했어요. 오늘 밤샘 시험 공부하면 좋은 점수 받을 수 있겠죠? 라는 글과 함께 룰라 3,4 신청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안 띄워드려요. 예, 시험 공부 꼭 잘하시라고 3,4 예, 전해드리면서 잠시 후 3,4부 이어집니다.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는 퀴즈 뮤직큐 함께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민선 세븐입니다. 저는 경기 전 항상 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클럽을 점검하고 바람을

0: 읽고 코스의 흐름을 살피죠. 좋은 결과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미리 살피고 작은 이상신호도 놓치지 않도록 가스 감지기나 불꽃 감지기 같은 안전기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내일의 안전한 현장은 오늘의 완전한 준비에서 시작되니까요.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2: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당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 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 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 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학내 7시 초성 퀴즈. 제가 초성만 알려드립니다. 예상 단어를 보내주세요. 오늘의 초성 이응 기억. 최근에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여기 쇼핑이 엄청난 인기입니다. 파스나 가성비 좋은 영양제 그리고 피부과 시술 후에 회복을 돕는 애프터케어 제품을 여기서 무더기로 사간다고 해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짓거나 증상에 맞는 의약품을 살 수 있는 곳, 이것은 무엇일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이응 기억으로 재미있는 오답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퐁스 홍대광이 함께 했습니다. 아스피린이었고요. 오늘 정답은 약국. 지금 약국에서 혼자 월말 정리하면서 듣고 계신다는 이주영님. 예전에 해외여행 가서 화장품 사고 약도 사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우리나라 약국에서 많이 사간다니 뿌듯합니다. 402님 그리고 민선희님 세 분께 선물 가고요. 이응 기억으로 지금 시즌이죠. 야구가 왔습니다. 이응 기억 야구 6833님 또 약과 9942님 달달구리 약과 먹으면 아팠던 것도 없어진다고요. 약과 또 7644님 애교 우리 귀여운 아기 애교 안 하면 다 해결되죠. 0374님 양궁 예, 양궁 또 우리나라가 최고죠. 또 연구 김수글님이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9942님 김수글님 두 분께 선물 갑니다. 잠시 후에는 뮤직큐 함께합니다.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는 퀴즈 아이디어 있는 분들은 퀴즈 출제 부탁드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바로 이

0: 드릴게요. 잠깐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4: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5: 하이마트로 가요
6: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5: 하이마트로 가요
6: 삼성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7: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8: 메디솔라
9: 숙면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10: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11: 무조맨
12: 티어실 원스야
11: 딱 한 번만
12: 티어실 원스야
11: 싹 한 번에
12: 티어실 원스야
11: 무조맨
1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뿌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신청곡이 지금 바로 나간다는 의미로 뮤직큐. 신청곡을 한 줄에 재치 있는 퀴즈로 풀어냈다는 의미로 뮤직큐. 신청곡과 퀴즈가 어우러진 음악 퀴즈쇼 뮤직큐. 노래 제목이 퀴즈의 정답이 되도록 아이디어 있는 분들은 퀴즈 출제 부탁드립니다. 주간식, 객간식, 팝송, 트로트 모두 환영합니다.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는 퀴즈입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참여할 수 있고요. 첫 번째 퀴즈 출제자 임지선님 선물 갑니다. 뉴진스 음악을 신청하셨어요. 뉴진스. 외계인 ET의 대학 시절 최고 학점은 보내주시면 됩니다. ET의 최고 학점은 이 학점 중에 최고 뭐예요? 예, ET의 최고 학점은 계속해서 노래 제목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금방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에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세요.

ET의 최고 학점은 ETA죠. 그래서 4031-7575 이주연님 선물 가고요. 예, DDD가 왔습니다. 양승호님 그리고 종 맞은 것처럼 해서 F학점이라고 5278님 주셨고요. 10점 만점에 10점 백은지님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백은지님께 선물 갑니다. 6753님 퀴즈 출제자에게 선물 가고요. 철업디 김영철과 황디 황재성이 육상 경기를 하고 있었다. 이기고 있던 김영철이 돌에 걸려 넘어지자 옆에서 경기를 보고 있던 강호동이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자, 넘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강호동 씨의 그 사투리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접근이 쉬울 거예요. 이 곡의 제목이 정답입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는 퀴즈입니다. 퍼뜩 일라 일라 이거죠. 경상도 사투리 조현주님 일라 일라 이소라님 6841님 선물 가고요. 마마 마마 일어나라고 마마 예서 엑소의 마마 390님 0390님 주셨고요. 파리파리 다비치의 파리파리 빨리 일어나라고 6893님이 오답으로 주셨고 서랍 서라고 예 서랍 10cm의 서랍이 왔습니다. 7118님 강호동님은 강하게 키울 것 같아서 넘어져도 서랍 이렇게 그리고 숲이 왔습니다. 숲 일라라 해서 숲 최재현님 최유리 숲 보내주셨는데요. 이 중에 6893님께 선물 갑니다. 퀴즈 출제자 김재호님께 선물 가고요. H의 음악을 신청하셨습니다. H 오랜만에 헤이즈와 만나기로 한 허영지 저 멀리서 걸어오는 헤이즈를 보고 허영진은 뭐라고 외쳤을까요? 자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는 퀴즈입니다. 헤이즈를 보고 허영진 씨는 뭐라고 외쳤을까요? 예,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진짜 이거 오랜만에 들어요. H라고 솔로 가수입니다. 제목이 이전인데요. 해 잊으니까 이전니 이거죠. 이전니 이렇게 돼. 이전니 정답은 이지언니, 이전니. 9032님, 아우 퀴즈 때문에 자꾸 이지언니라고 들려요. 맞아요. 그렇게 불렀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제목을 표기할 때 이언니, 이전니로 하지만 이전니 이렇게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스킬이 또 있더라고요. 예. 백지영 씨가 얼마 전에 얼마나 얼마나 이거를 얼마나라고 하면 안 된대요. 헐로 얼마나 헐. 아, 그래서 노래에 저런 스킬이 다 들어가는구나. 예, 정말 존경합니다. 이런 가수들. 예. 또 9032, 김수영, 7975 세 분께 선물 가고요. 맞지? 그러니까 헤이즈 맞지에서 언니스의 맞지 이상주님이 주셨고요. 헤이즈니까 헤이 헤이 헤이 예, 자우림의 헤이 헤이 헤이 서여원님이 또 오답이지만 넣어주셨고 연예인이들 예, 싸이의 연예인 왜냐면 헤이즈 딱 오면 어, 연예인 이럴 법해서 또 손미영님이 싸이의 연예인 그리고 헤이주도 이게 왔어요. 비틀즈의 명곡입니다. 6863님이 또 이렇게 센스있게 오답을 넣어주셨는데 이 중에서 예, 손미영님께 선물 가고요. 토마스 쿡 청춘 듣고 잠시 후 4부 공포의 뒤큐 함께합니다.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짜게 먹은 날엔 물을 더 찾게 되죠.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보다 2배 이상 높은데요. 짜게 먹는 습관이 계속되면 몸의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채소와 과일을 늘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은 전해질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요. 물 한 잔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시작해보세요. 하루 나트륨 2g만 줄여도 혈관은 훨씬 부드러워질 거예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 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0: 니 12시에 뭐하래?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어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1: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새 앨범을 준비할 때마다 결과가 어떨까 걱정하기보단 매 순간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1: 과정 하나하나에 진심을 다하다 보면 그 안에서 작은 성장들이 차곡차곡 쌓이거든요.
2: 무엇보다 멤버 각자의 개성과 매력을 더 많이 알게 되고 함께 고민하면서 서로 배우는 것도 많고요.
3: 꾸준히 해나가며 경험들이 쌓이면서 더 좋은 음악,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깁니다.
4: 여러분, 결과를 미리 걱정하기보다 준비하는 과정 그 자체도 의미 있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5: 함께한 이 순간들, 걸어나가는 그 과정이 더없이 특별해질 테니까요.
6: 지금까지 스테이씨였습니다.
7: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둘이서 함께 허밍으로 노래를 들려준다는 의미로 듀엣 큐. 절대음감 박소현과 막내 작가가 허밍으로 퀴즈를 낸다는 의미로 듀엣 큐.

필요하더라고요. 누구의 어떤 곡인지 두 가지를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제 한 주 쉬어가지고 아 이게 실력이 또 이게 매주 해야 되는데 그죠? 이제 한 주 쉬면은 우리도 한번 이제 호흡이 끊겼다가 다시 이제 하니까 오늘도 한번 잘 맞춰주세요. 일단 이제 허밍을 잘 듣고 어떤 가수의 어떤 노래인지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7283님이 주셨습니다. 둘이 같이 하는 부분은 서로 얼굴도 보면서 해주세요. 진짜 듀엣처럼. 아니 오늘 보는 라디오도 아닌데 얘 이거 뭐 보이지도 않는데 눈빛을 마주치면 웃음이 터져가지고 예.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예 이제 감정을 담아서 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 막내 작가와 눈을 맞추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노래에 너무 집중을 해서 이 가사만 보고 지금 녹음하는 것처럼 녹음실처럼 저희가 열정적으로 예, 가지고 있어요. 이 허밍인데 왜 가사를 보냐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허밍이라도 가사를 보면서 음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사를 봐야 됩니다. 아니면은 다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이 사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를 봐야 됩니다. 놀랍죠 여러분. 아 근데 이 곡은 저 자신이 좀 있어요. 우리 막내 작가는 이 곡 좀 노래방에서 불러보셨나요? 불러봤죠. 이 노래는 정말 많은 분들이 노래방에서 불러봤을 노래입니다. 이제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주로 이제 이 노래방에서 많이 불러요. 친구들하고. 남자들 없을 때 주로 불러요. 남자들이 있을 땐 또 잘 안 불러 이 노래를. 예,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겁니다 여러분. 약간 그 R&B 감성이 약간 들어간 건데 여러분 그거 캐치하셨나요? 저희가 이게 그 소울을 넣었는데 아 이게 힘드네요. 어떻게 한 번 더 해드려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겁니다, 여러분. 아유, 힘드네. 이게 제 소울까지 살릴려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이거 맞춰주셔야 됩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여러분 예 아무거나 보내봐요. 일단 예, 아무거나 예, 그, 아니 설마 이건가?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그게 필입니다. 보내주세요. 예 힌트송 일단 나가면 또 아 아실 수도 있어서 힌트송 나가요.

하나가 나갔습니다. 테티서 7079님이 목이 쫓나요? 모르겠다요.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예, 이름이 뭐예요? 이게 왔습니다. 김혜정님이 이름이 이게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 오늘 집에 안 갈래.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들으신 분들이 오늘 집에 안 갈래.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신 것 같아요. 비슷하게 5005님 그리고 학교 종이 땡땡땡인가요? 이지리님 살짝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누구 없어? 기 누구 없어? 이게 누구 없어로 비슷하게 끝부분을 좀 그렇게 들으신 것 같고 황영숙님 아직 못 다한 이야기 예 김진표 BNK 안녕이라 말하지 마. 아, 이 노래는 저희가 이거 제가 도전을 못했을 것 같아요. 이 곡은 근데 이름이 뭐예요가 그래도 비슷하게 접근하신 것 같아서 김혜정님께 선물 가고요.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은 트윙클이었습니다. 테티서였습니다. 아 여기 나는 트윙클 티 여기는 또 이렇게 울림을 안 줬네 원곡을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상상 속에서는 예 거기서도 막 나는 트윙클 티가 나 이렇게 좀 하긴 했는데 제가 예.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맞춰주셨어요. 에서 소울이 느껴졌다고. 베일에 쌓여 있어도 오 예 우리 막내 작가가 또 여기서 또 힘을 좀 줬습니다. 소울을 느끼셨다니 다행입니다. 8436님 그리고 요즘 효리수가 노리고 있다던데 우리 효리수의 메인보컬은 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테티서의 트윙클 3180님 정답 숨겨도 아 숨겨도 러브게임 어쩌나 눈에 확 띄잖아 라송보라 안 해도 나는 트윙클 라송뿐 이렇게 아 감사드립니다. 노래 부르느라고 정말 힘들었네요 제가. 박지은님 감사드리고요. 선물 갑니다. 세 분께 선물 갑니다. 자 여러분 이제 좀 편안하게 예 정답 찾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계속해서 이제 뮤직큐 이어갑니다.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는 퀴즈입니다. 5100님 퀴즈 출제자에게 선물 가고요. 에스파의 음악을 신청하셨습니다. 에스파. 박소연이 운동복을 사러 매장에 갔다가 옷을 고르고 있는 김종국을 만났다. 흰색 티셔츠를 골라서 김종국에게 이런 옷도 좀 보라고 하자 김종국은 고개를 저으며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흰색 컬러의 티셔츠를 제가 추천을 한 거죠 박소연이. 근데 김종국이 고개를 저으며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고개를 저었다는 거는 약간 부정적인 예 싫다는 의미잖아요. 자 흰색 티셔츠를 골라준 예 박소연에게 김종국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 곡의 제목이 정답입니다.

나는 블랙만 봐.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김종국 씨가 평소에 그 블랙이나 네이비 이런 걸 주로 입죠. 뭐 화이트나 뭐 블루나 이런 거 잘 안 입잖아요. 그래서 아 이제 화이트 티셔츠를 추천하니까 나는 블랙만 봐. 이렇게 해서 예. 퀴즈가 참신하다며 정답 올려주신 5402님. 예, 이런 참신한 퀴즈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블랙맘바 보내주신 8883님, 조영은님 세 분께 선물 가고요. 레드가 왔습니다. 예, 레드 예, 이제 컬러다 보니까 예, 권미선님이 레드 그리고 너나해 마마무. 어, 그러니까 내가 흰색 추천했는데 너나해. 뭐 약간 상처받을 수 있지만 노래 제목에 너나해가 있어요. 실제로 마마무 과계리님 그리고 한남자도 왔. 습니다. 예, 7028님 이 중에서 너나해 광예린님께 선물 갑니다. 이번에는 신승훈 음악을 신청하셨어요. 퀴즈 출제자 8585님께 선물 갑니다. 함께 노래방에 간 존박과 박소현. 노래를 부르던 중 박소현이 존박에게 진달래꽃 부른 가수 누군지 알아? 라고 묻자 존박이 조금 생각을 하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진달래꽃 부른 가수 누군지 알아? 자, 존박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존박이 바로 대답을 한 게 아니에요. 조금 생각을 하다가 정답을 얘기합니다. 이 곡의 제목이 정답입니다.

진달래꽃 부른 가수 누군지 알아? 마야? 엄마야? 해서 엄마야가 정답입니다. 음악 퀴즈가 이런 거였구나. 김동학님. 예, 새싹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이런 겁니다. 아이디어 있으면 퀴즈 출제 부탁드려요. 김동학 1005님, 2907님 정답. 자, 세 분께 선물 가고요. 모르죠. 예. 진달래꽃 부른 가수 모르죠. 예, G.O.D의 모르죠. 권미선님 주셨고요. 진달래꽃 부른 가수 It's me! 나야. 그래서 It's me, Islet 보내주셨고요. 나야나. 예, 같은 맥락으로 김현님이 또 101의 나야나. 그리고 진달래꽃 부른 가수 누군지 알아? 좋은 사람. 이렇게 또 답하는 친구들도 가끔 있죠. 예. 토이의 좋은 사람 신하영님까지 보내주셨는데 이 중에서 권미선님께 선물 갑니다. 마지막 퀴즈였어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소리 질러!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숙면연구 34년. 흡표의 기술은 한 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의

0: 번째까지 한 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1: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7: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6: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7: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6: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8: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한방비건 AWE에서 5초속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미국 프리미엄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주방 안심 솔루션 자연그램에서 과일 채소 세정제, 엉덩이 백임 끝 밸런스온에서 기능성 차량용 방석, 유럽산 명품 템포티슈에서 한 칸만 딱 5겹 롤 휴지, 똑똑한 제로웰 에어닥터에서 세균 잡는 공기청정기, 에이펙 공식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발냄새의 근본 토키퍼에서 구리이온 향균 패드, 데일리 웰리스 루틴 홀베리에서 유기농 레몬즙 세트,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서울우유에서 고품격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나를 위한 웰리스 카키자에서 로즈원이 리추얼 세트,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글로벌 뷰티 브랜드 실크넷에서 고주파 홈 디바이스,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메리 썸머입니다. 로코베리고요. 라송 이제 퇴근합니다. 우리 같이 집에 가요. 오늘도 잘 들었어요. 5290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퀴즈 출제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많은 솔방울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7월 첫째 날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합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만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4: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5: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원을 주거든.
4: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5: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4: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5: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4: 게다가 기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6: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8: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7: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8: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9: 잘 만들었다, 몽잘.
10: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1: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10: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자면서 꾸는 꿈 중에서 예쁘고 행복한 내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힘든 하루를 보내면 더 그렇죠. 나를 괴롭힌 것들이 꿈에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자기 전에 책을 읽으면 그 책의 주인공이 꿈속에서 나를 지켜준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만난 인물이라 그런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 주인공 대신 제가 영스 가족들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아주아주 예쁜 꿈 꾸실 수 있게요. 믿어주세요. 저는 스페셜 DJ 프롬스나인 송하영입니다.

2026년 6월 30일 화요일 하영의 영스트리트 첫 곡은 갓세븐의 하드캐리였습니다. 저는 스페셜 DJ 프로미스나인 송하영이고요. 스케줄로 잠시 자리를 비운 웬디 선배님을 대신해 제가 어제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마지막 인사로 예쁜 꿈 꾸세요 라고 했는데 저는 아주아주 잘 잤습니다. 제가 어제 너무너무 긴장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긴장이 더 풀려서 그런지 꿀잠을 잤고요. 오늘은 그래도 어제보다는 긴장이 풀린 느낌인 것 같아요. 2915님이 주변 사람들 연락은 안 왔나요? 엄마한테 연락이 왔는데 엄마가 너무 잘했다고 그렇게 말해줬고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팬분들 플러버가 너무 목소리 좋다고 얘기해줘서 좀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네, 윤재형님이 어제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킥킥킥. 당연하죠. 하루하루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내일은 오늘보다 더 자연스러워지길 바랄게요. 네, 고준호님이 긴장 가득했던 스페셜 DJ는 어디 가고 DJ 마스터가 오셨죠? 네, 안녕하세요. DJ 마스터 송하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희만님이 한양이 오늘은 온전히 혼자 해야 되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네, 오늘은 사실 게스트 분들이 없어서 오늘 2시간 동안 제가 이 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1부, 2부, 3부, 4부까지 제가 열심히 잘 채워볼 테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실 거죠? 중간에 듣다 가시면 안 돼요. 그럼 바로 오늘 영스

0: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2부와 3부에서는요, 저와 영스 가족인 완소들이 함께하는 시간, 영스 팝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선물 많이 많이 드릴 테니까 참여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1부에서는 영스 가족들과 일상을 나누는 시간, Talk to me. 지금 뭐 하면서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이 저와 함께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이고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글래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래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 보시겠어요?
1: 또한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길바사
1: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2: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맛닥고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을 꽂혔다 맛닥고
3: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6: 종근당 건강
7: 건강기능식품
8: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9: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0: 소시지 베이커리 오뎅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11: 든든하게
10: 집에서도
12: 간편하게
10: 소시지 베이커리 오뎅
12: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뎅
10: 오뎅
12: 와 건강한데 맛있네
13: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 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2: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의 비빔밥.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14: 리아야, 놀러 갈게.
12: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14: 리아야, 함께하자.
12: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14: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1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5: 비다샵!
1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5: 비다이렉트샵!
16: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5: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더 알고 싶고 더 듣고 싶은 원소들의 이야기 Talk to me. 0108님, 우리 집 공주님인 고양이랑 듣고 있습니다. 함께 산 지 이제 1년 넘었는데 가족들 모두 집에 오면 고양이만 찾아요.

와, 저도 고양이 키우는데 고양이 매력은 정말 끝도 없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거든요. 지금 저와 함께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뭐 하면서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이나 요즘 하는 고민 등등 뭐든 좋습니다.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이고요. 오늘 소개되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네, 박정민님. 저는 6개월 된 아기를 재우고 라디오 듣고 있어요. 내일부터 이유식 시작이에요. 잘 만들고 아기가 잘 먹어야 할 텐데 걱정이 많아요. 잘할 수 있을지 응원 부탁드려요. 와, 진짜. 근데 제가 어디서 들은 게 있는데 아기들은 몇 살 이전에 먹는 음식들을 나중에 커서도 편식을 안 하게 된대요. 근데 그 전에 뭐 안 먹었던 음식은 약간 거부감을 느껴서 편식을 하게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는데 아기에게 아주 다양하게 골고루 맛있는 이유식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파이팅! 민정님 파이팅! 네, 그리고 이동욱님이 야근 당첨이라 사무실에서 듣고 있어요. 저녁을 못 먹어 배가 조금 고프네요. 얼른 끝내고 순대국밥 한 그릇 먹고 들어가려고요. 와, 야근 진짜 힘들겠다. 하지만 항상 하는 말이 있죠. 특히 한국인은 밥심이라고, 그리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그러니까 꼭 밥을 많이 많이 드세요. 근데 또 많이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힘들 수도 있으니까 뭐든 적당히 드시고. 순대국밥, 아 진짜 저도 너무 먹고 싶은데. 아, 너무 맛있겠네요. 저는 순대국밥 그 고기만, 그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대기랑 이런 거 넣어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 하얀 그 순대국밥만의 그 느낌을 너무 좋아해서 저는 기본 그 맛을 사랑합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지금 영스 듣고 계신 분들, 여러분은 뭘 하며 듣고 있는지 남겨주세요.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비비의 범퍼.

감사합니다. 비비의 범퍼 듣고 왔습니다. 남겨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4251님, 군부대에서 하루 종일 바쁜 일과 끝내고 꿀같은 한양 라디오 듣고 있어요. 어제는 조금 긴장하던데 오늘은 너무 잘해서 대단하고 멋있어요. 7월에 오게 될 컴백도 라디오도 화이팅입니다. 와, 생각해보니까 오늘 6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 7월이네. 와, 군대에서 꿀같은 라디오라고 해주니까 너무 기분 좋은데 6월도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7월에도 화이팅 해봅시다. 네, 0957님, 내일 시험이라 지금 시험 공부하고 있는데 수학 문제 풀면서 하영님 목소리 들으면서 문제 풀으니까 힐링되는 것 같아요. 시험인 학생들을 위한 응원 한마디 부탁해요. 와, 시험 공부. 아, 시험 공부는 저는 벼락치기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선 시험 기간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시험 범위를 체크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구나. 여러분, 기말고사 화이팅 하실 수 있죠? 그래도 너무 잠을 못 자고 하면은 건강이 안 좋으니까 꼭 잠을 푹 자고, 그래야 머리도 잘 돌아가니까 꼭 잠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1008님, 여름맞이 다이어트 중이라 라디오 보면서 식욕을 참고 있어요. 와, 다이어트 중인데 라디오 보면 식욕이 참아지나? 근데 식욕 참으려면은 그거 알아요? 그 식욕 참는 색깔, 그 파란색 떡볶이 사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식욕 좀 떨어지던데. 파란색, 초록색 라면 사진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여러분의 이야기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화사의 So Cute.

네, 노래 듣고 왔고요. 보내주신 사연 조금 더 만나볼게요. 김승민 님이 에어컨이 고장나서 수리 중이라 선풍기 틀고 영수 듣고 있어요. 너무 덥고 습하지만 하영 누나 얼굴과 목소리 들으니까 에어컨 튼 거 마냥 시원해요. 와, 근데 저는 선풍기 바람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여름에 그 더운 바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느껴진 그 영화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낭만적인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냉방병 요즘에 위험하니까 오히려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순간을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676님 아내랑 같이 러닝 중입니다. 더워서 나가기 싫다고 했는데 소고기 사준다고 꼬셔 같이 뛰고 있어요. 와, 소고기면은 저도 못 참죠. 러닝 근데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밥 먹고 꼭 걸어야 좋잖아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지금 라디오 듣고 있는데 엄마한테 연락이 왔어요. 밥을 먹으면은 저희 엄마? 아빠, 그러니까 저의 외할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라고 식후 7행보 식사 후 7걸음이라도 꼭 걸으라고 하셨던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어쨌든 뭘 먹으면은 꼭 걷고 뭐 먹고 바로 눕지 않기 여러분도 꼭 지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마 듣고 있지? 네, 오늘도 사연 보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2, 3부 영습 팝업 오늘은 저와 함께 노는

가스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측정값이 곧 안전의 기준이 되는데요. 작은 오차도 허용할 수 없는 만큼 가스 감지기가 얼마나 정확하게 작동되고 있는지 정기적인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국가가 인정한 공인교정체계 코라스 교정인데요. 측정 결과를 명확히 표기하고 국제기준에 따라 장비를 검증하고 보증하기에 안심하고 관리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공신력을 지니는 코라스 성적서. 가스감지기에 특화된 기술을 확보한 업체에서 코라스 교정을 받는다면 안전이 더 완전해지겠죠?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고릴라 SBS 생활정보.
5: 시간이 빚어낸 우리 고유의 맛, 바로 전통 장맛인데요. 장담극이는 2024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추장 하면 전북 순창을 떠올리는 분들 많을 텐데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순창 고추장은 1809년에 나온 생활서인 규합 총서에서도 팔도 명물로 소개될 정도인데요. 비결은 장 담그는 시기라고 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조금 이른 8월 말부터 장을 담그다 보니 매주에 피는 곰팡이의 종류도 달라지는데요. 단맛과 감칠맛을 더해주는 황국균이 자라 순창만의 깊은 장맛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좋은 맛은 결국 좋은 재료에 시간이 더해져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놀러오세요. 여기는 완소들을 위한 영수파법입니다. 웬디의 영스트리트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페셜 DJ 프롬스타인 하영인데요. 저는 오늘 처음으로 영수파법을 겪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팝업을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말문이 막히나 보다.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라마 명대사를 들려드릴 건데요. 그 대사를 듣고 어떤 드라마 대사인지 제목을 맞춰주시면 돼요. 대사 들려드리겠습니다. BG 주세요.

들으셨죠? 정말 작가님 너무하시네요. 네, 이 대사가 나온 드라마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힌트는 사극이고요. 제목이 네 글자예요. 정답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시아의 여인의 향기.

네, 노래 듣고 왔는데요. 그럼 정답 발표 바로 하겠습니다. 메야란 대사가 나오니 드라마는 바로 여인천하였습니다. 2001년에 방송된 강수연, 도지원님이 등이 나온 드라마였죠. 메야는 도지원 선배님의 대사였다고 합니다. 지현서님이 정답! 짱구? 네? 짱구라뇨? 정말 웃기다. 노건율님이 하영님 대사 듣고 지금 지하철인데 욕성으로 웃음 터져버렸습니다. 잘하시는데요? 아, 지금 작가님이 저한테 연기해도 될것 같다고 하시는데, 아, 그러면은 연기를 한번 도전해보는 걸로 연기의 꿈을 오늘부터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무님이 그 메야라는 대사 나온 이후에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막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 대사 너무 잘하셨어요. 아, 잘 했나요? 다행이다. 허문경님이 정답 여인천하. 오늘 남편 회식이라 늦게 온대요. 메야? 아, 남편 오늘 회식 하시면 안될것 같은데. 빨리 들어오셔야 될것 같은데. 네, 이렇게 첫 번째 퀴즈 풀어봤고요. 이제 영습화법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번 퀴즈는 제가 동물 소리로 노래 한 소절을 불러드릴 텐데요. 그 노래를 듣고 제목을 맞춰주시면 돼요. 그럼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아, 이거 너무 쉬운데? 지금 제가 원더걸스 선배님 노래 중 하나를 불렀는데요. 이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럼 정답 받는 동안 정답인 원더걸스의 노래 듣고 올게요. 아, 다 졌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정답부터 발표할게요. 제가 불렀던 노래는 바로 원더걸스의 소나디였습니다. 아무도 못 맞췄을 것 같은데. 원래 노래는 I'm so high, 넌 너무 예뻐요. I'm so fine, 넌 너무 매력있어. I'm so cool, 넌 너무 멋져. 이 곡이죠. 과연 맞추신 분들이 있을지. 네, 이수진님, 스튜디오 안에 고양이 있나봐요. 어? 고양이 있나? 고양이 있나봐. 아무래도 고양이가 숨었나봐요. 네, 1202님, 원더걸스 소화시네요. 진짜 이렇게 귀여워도 되는 건가요? 귀엽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6548님, 송하영, 냥냥, 영구 소장합니다. 이거 알람음으로 해놓으면 귀여워서 잠 다 깰 것 같아요. 오, 근데 알람은 그 모닝콜로 해놓으면은 너무 좋은 노래도 아주 안 좋은 노래가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알람은 모닝콜로만 해놓지 않기.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추리 퀴즈입니다. 최근에 인터넷에서 몇 살이야? 연기 테스트라는 게 유행을 했어요. 똑같은 질문이지만 의도를 다 다르게 물어보는 건데요. 그럼 다음 중 제가 화남을 표현하는 건 몇 번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잘 들어주세요. 1번입니다. 몇 살이야? 2번입니다. 몇 살이야? 네, 잘 들으셨나요? 헷갈리신다고요? 아,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럼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1번입니다. 몇 살이야? 네, 2번입니다. 몇 살이야? 네, 이 두 개 중 화남을 표현한 건 몇 번일까요? 1번과 2번 두 개 중 하나를 골라 보내주시면 되고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엑소의 으르렁.

0: 가지로 즐겨요. 농심.
1: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3: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4: 에어컨.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삼성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웬디의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그럼 체험파법 세 번째 퀴즈 여러분의 추리부터 만나볼게요. 쭈왕님, 어려운데? 986님, 9869님, 그만 말해 이제. 정답 2번. 1번은 너무 귀여워서 아닌 것 같아요. 오, 그런가? 박준규님이 정답은 1번인데 짱구가 화내는 것 같아요. 아닌데? 이제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남을 표현했던 건 바로 1번 몇 살이야? 였습니다. 5885님, 호감을 표현하는 몇 살이야도 궁금해요. 호감을 표현하는 몇 살이야? 몇 살이야? 어때요? 호감이 좀 느껴지시나요? 그러면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3부에서는 제 도전이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무더운 여름철 꼭 확인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폭염특보죠. 기상청은 체감온도에 따라 폭염특보를 발령하는데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도와 35도를 넘는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일 때 각각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가 내려집니다. 특히 농업현장은 무더위 영향을 많이 받죠.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낮엔 작업을 멈추고 온열질환 위험이 큰 어르신들은 무리한 작업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방탄꼭지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가볍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웬디의 영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페셜 DJ 프롬스타인 송하영입니다. 계속해서 체험 팝업이 열리는데요. 웬디 씨가 영스에서 정말 많은 것을 도전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도전 중에 몇 가지를 체험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공기놀이! 아, 이제 공기놀이 중에서 꺾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3개 이상 잡으면 성공, 2개 이하를 잡으면 실패입니다.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은 제가 성공할 것 같은지 실패할 것 같은지 추리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도전은 잠시 후 노래 듣고 와서 해볼 건데요. 딱 한 번의 기회만 있다고 합니다. 저는 공기놀이 진짜 못하고요. 우선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는 좀 해볼만한데 제가 마지막 꺾기에서 항상 졌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왜 하필 꺾기를 이렇게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듣고 올게요. 그동안 성공과 실패 중 하나를 골라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예나의 캐치캐치.

예나의 캐치캐치 듣고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선택부터 만나볼게요. 이종우님, 따따따따라 실패. 오, 최영우님이 당연히 성공이지. 3505님, 성공. 오우. 4306님, 승부는 냉정함법. 실패. 오, 실패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럼 제가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3개 이상 잡으면 성공, 2개 이하는 실패입니다. 다들 보는 라디오 꼭 봐주시고요. 이제 준비가 됐는데요. 준비. 자.

네. 너무 속상하고 제가 두 개를 올려서 실패를 했습니다. 아니, 이 너무 마음 아픈 음악 너무 별로다. 빠바바바바바. 네, 그러면 이제 아 근데 진짜 공기 제가 계속 연습했는데 3개 이상은 진짜 제 여기 위에 안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실패했네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제 다음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도전은 구슬 옮기기! 이거는 진짜 무조건 성공할 것 같은데? 지금 아주 작은 구슬과 젓가락이 있는데요. 10초 동안 구슬 7개를 다른 접시로 옮기면 성공이라고 합니다. 6개 이하는 실패고요. 듣고 계신 분들은 성공 혹은 실패 중에 골라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게 보니까 엄청 조그매요. 되게 작아요.

엄청 잠깐만 보이시나요? 되게 작은데 제가 우선 공기놀이에 그 실패를 만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선택을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성공과 실패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태민의 무브.

노래 듣고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선택부터 만나볼게요. 6209님, 성공하고 나 잘한다 했잖아 해주세요. 이상묵님, 이건 당연히 성공 젓가락 교정에 젓가락 교정에 힘을 보여줘. 아, 제가 젓가락질을 좀 잘 못했는데 젓가락 교정을 했거든요. 한 5년? 5년인가 전에? 5, 6년 전에 젓가락 교정을 했는데 제가 한번 교정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6383님, 깔끔한 성공. 아니, 실패? 오, 이렇게 실패할 것 같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무조건 성공을 해보겠습니다. 도전을 해볼까요? 제가 10초 동안 7개 이상 옮기면

0: 성공? 그렇지 못하면 실패인데요. 준비는 됐고요. 잠시만요. 해볼게요.
1: Ready, go!

0: 게임 오버.
1: 아니 아니야 나 도전 한다고 얘기 안 했어 진짜로. 아니 나 진짜로. 근데 갑자기 노래 나와가지고 그냥 한 거야. 그래서 2초 더 줘야 돼. 한 번 더? 진짜요. 자 그럼 여러분의 힘을 얻어서 제가 진짜 성공하고 싶어요 여러분. 도전!
2: Ready, go!

0: Game over.
1: 네, 제가 다섯 개로 옮겨서 실패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봤는데, 근데 누가 요즘에 이렇게 조그만 젓가락을 씁니까? 이거는 젓가락이 아니라고 요지 정도예요. 엄청 조그매요. 봐봐, 이걸로 젓가락질 누가 하냐? 맞지, 맞지. 그래, 실패한 이유는 젓가락 크기에 있기 때문에 저는 저를 탓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도전은 만보기! 네, 노래가 나가는 동안 제가 이 만보기를 차고 움직일 건데요. 500개 이상이 나오면 성공, 그 이하면 실패라고 합니다. 참고로 웬디 선배님이 3분 동안 750개를 하셨대요. 저는 몇 개 나올 것 같은지, 저는 500개, 500개 간신히 채우지 않을까요? 어떨 것 같나요? 영수 가족들은 성공과 실패 중에 하나를 골라서 보내주세요. 그럼 잠깐만요. 노래 듣고 잠깐만요. 이거 채우고서 시작할 거야. 잠깐만요. 아, 근데 이거 진짜 어떻게 하냐. 이거 손으로 잡고 흔들면 안 된대요. 제가 진짜 완전 깨끗하게 이거 딱 이렇게 0으로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크레용 밥에 빠빠빠.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마다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4: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고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이 꽂혔다. 맞다고.
3: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다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다고 치킨.
5: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새싹 보리 이노엔. 와!

0: 케어 원해요?
1: 케어원 헤어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가

0: 소시지로 즐겨요. 농심
1: 소시지 베이커리 5달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2: 든든하게
1: 집에서도 간편하게 소시지 베이커리 5달.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5달 5달.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마지막 퀴즈 여러분의 선택부터 만나볼게요. 네, 7909님 인생을 열심히 사시네요.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 꼭 성공할게요. 네, 8811님 한양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무조건 넘을 것 같은데요. 성공! 네, 예빈님이 실패? 오, 저도 아직 결과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만보기 개수 발표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제가 500개 넘으면 성공인데요. 제 만보기 개수는 바로 뒷자리 3, 앞자리 5, 마지막 앞에는 553개로 성공입니다! 와, 근데 어떻게 웬디 선배님 700개 넘게 하셨지? 저는 정말 원래도 존경했지만 더 존경하게 되는 하루입니다. 네, 오늘 체험파법을 통해 다양한 놀이에 도전을 했는데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제가 잘 못하네요? 못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게임을 한다고 들었을 때 무조건 에이 이 정도는 다 성공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것 같고요. 항상 열심히 하는 자세에도 실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패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그럼 저희는 비오의 Love Me 듣고 4부 영스랩스로 돌아올게요.

시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크래.
1: 단지 밖은? 동탄과 세교의 다양하고 편리한 더블 생활권 인프라.
0: 단지 안은? 필봉산과 단지에서 여유로운 에코라이프.
1: 두 가지 삶의 완벽한 조화. 이 모든 게 가능해?
0: 부고산 자이 드포레.
1: 6월 오픈 예정. 문의 1660-2792.
0: 시공 GS건설.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생활정보.
5: 요즘 공원이나 연못에 하나둘 피어나는 꽃이 있죠. 바로 연꽃입니다. 연꽃은 보통 6월 말부터 꽃을 피워 7, 8월에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데요. 진흙 속에서 깨끗한 꽃을 피우는 연꽃은 오랜 과거부터 불교에서 더러운 진흙에 뿌리를 두고도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식물로 청정함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연잎의 물방울을 튕겨내는 특성이 있어서 먼지나 오염에 덜 노출된다고 하는데요. 일상을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내 자신에게 소홀할 때가 많죠. 진흙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처럼 바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를 가꾸고 소중히 대하는 시간이 나를 가장 아름답게 피워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완소들의 생활과 취향을 탐구하는 이곳, 영스 전속 취향 연구소, 영스 랩스. 완소들의

알아보는 이곳 영스 랩스의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은 2938님께서 새로운 연구 주제를 의뢰해 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주제부터 만나볼까요?

이랑 닭고기는 삼겹살, 족발, 치킨, 닭발 등등 먹을 수 있는 종류도 다양해서 질릴 틈이 없는데 소고기는 금방 물려서 솔직히 소고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소가 제일 비싸서 고르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가격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하나를 고른다면 어떤 걸 고르실 건지 영스랩스에선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서 의뢰해봐요. 알려주세요.

닥트랩스 첫 번째 연구 주제는 가격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셋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것은입니다. 1번 소고기, 2번 돼지고기, 3번 닭고기. 세 개의 보기 중 하나를 골라 의견과 함께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이고요.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듀오의 거기서 거기.

노래 듣고 왔습니다. 완소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만나볼 순서인데요. 그 전에 저는 돼지고기 제일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삼겹살이 최애 그 음식이라서 돼지고기로 하겠습니다. 순위를 따져보자면 저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저는 이렇게. 근데 이건 오늘의 순위고 내일은 또 다를 수 있어요. 자, 이제 완소분들의 의견 만나볼게요. 1105님, 전 소고기입니다. 가장 부드럽기 때문이죠. 오, 엄재량님, 삼겹살 최고, 돼지고기. 오, 뭘 좀 아시네. 1429님, 후라이드 치킨이 최고입니다. 닭고기. 오, 김인자님, 1번 소고기. 두꺼운 스테이크 고급지게 썰어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8738님, 2번 돼지고기입니다. 돈가스, 보쌈, 제육볶음 얼마나 맛있어요. 저는 소띠, 여친은 닭띠라 돼지고기만 먹어요. 아, 소띠랑 닭띠니까 돼지만 먹는다. 6383님, 닭고기, 다이어트 할 때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고기니까. 오, 진짜. 근데 다 다르다. 취향은 다 다르지만, 아, 근데 솔직히 고기는 너무 다 맛있지 않나요? 솔직히 못 고르겠어. 완소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만나봤고요.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소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고기는 소고기 33%, 돼지고기 49%, 닭고기 18%.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저랑 똑같아요. 우와, 제가 1번 돼지고기, 2번 소고기, 3번 닭고기로 했는데 이렇게 제가 고른 순서대로 나오니까, 아, 뭐지? 나 좀 감이 좋은 것 같아. 아니면은 내가 정말 대중의 입맛인가? 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양한 의견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연구 주제 만나볼게요.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은 양념된 고기와 생고기 둘 중 어떤 걸 더 좋아하시나요? 저는 양념된 고기파인데 생각보다 고기 본연의 맛을 해친다고 양념된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저는 둘 다 좋아하긴 해서 생고기로 시작해서 양념된 고기로 마무리하면 너무 완벽하겠지만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하는 상황이 오면 무조건 양념파인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영스랩스 결과가 궁금해요.

영스랩스 두 번째 연구 주제도 고기에 대한 취향인데요.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입니다. 1번 양념, 2번 생고기. 두 개의 보기 중 하나를 골라 의견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이고요.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의견 만나보겠습니다. 지드래곤 피처링 엄정화의 파티.

노래 듣고 왔습니다. 완소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만나볼 순서인데요. 그 전에 저는 생고기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기본의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까 돼지국밥부터 그렇고 저는 생고기 고르겠습니다. 그럼 완소분들의 의견 만나볼게요. 조영건님이 양념이 간장만 있는 게 아니라 제육조차도 양념이에요. 무조건 양념. 어? 그러네. 제육도 양념이네. 어? 저도 양념할게요. 김시은님이 이번 생고기, 양념된 고기는 먹어도 밥 먹는 것 같지가 않아서 생고기. 어? 맞네. 그럼 저도 생고기 할게요. 1105님, 1번 양념된 고기. 고기의 식감과 달달한 양념의 조합. 이거 못 참거든요. 이정권님, 생고기가 여러 가지 곁들여 먹기 좋지요. 2736님, 1번 양념고기요. 양념고기는 구울 때 불판을 자주 갈아야 하는 단점은 있지만 요즘 더운 날씨에 양념고기에 냉면 같이 자주 시켜 먹어요. 와, 이거 들으면서도 계속 마음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완소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만나봤고요.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서분들은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양념된 고기 41%, 생고기

5% 생고기를 고른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와, 저는 이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저는 그 간장 베이스 그 불고기 이런 거 있잖아요. 양념 갈비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제육볶음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 되게 헷갈렸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어, 치킨도 양념 치킨, 후라이드 치킨. 아, 그러네. 세상에 모든 다양한 양념이 있는 걸 제가 잠시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생고기로 마음 굳히겠습니다. 다양한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제와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소리 질러!

0: Renault.
1: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0: 르노.
2: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 와?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삼성 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4: 자,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선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딱 6월 한 달만 영세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 선물. 명품 덴탈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CJ바이오코어에서 고함량 500억 유산균,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베개, 청소이사 전문 영국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 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끊을 수 없는 중독적인 라디오 완소는 와라. 완소 아니어도 와라.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 웬디의 영스티트로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이거 아닌데. 이거 무장난인데.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 웬디의 영스티트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세요.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1: 네, 스페셜 DJ 프로미스나인 송하영과 함께한 웬디의 영스트리트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은 2시간 동안 제가 혼자 진행을 해봤는데요. 어제 문치님이 말랑이를 주셨는데 오늘도 덕분에 긴장 좀 안 하고 잘 사용했습니다. 문치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고 다시 전화할게요.

그리고 제가 라디오에 나오면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요. 저는 3남매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3남매 음력 생일이 똑같아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희 3남매 음력 생일이 같은 거를 라디오 사연으로 보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엄청 좋아하셨는데 지금은 제가 라디오 DJ가 되어서 이 사연을 라디오에서 직접 말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감격스럽고 행복합니다. 오늘은 뭔가 엄마의 자랑스러운 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제가 이 혼자 라디오 꽉 채워봤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목소리 좋았나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도 사랑해요. 자, 스페셜 DJ 프로미스나인 송하영과 함께한 웬디의 영스트리트. 이제 진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도 영스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제가 진행하는 마지막 날이니까 꼭 놀러와 주세요. 그러면 끝곡으로는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들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왠지 기분 좋은 밤, 아니, 왠지 기분 좋은 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서머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나. 유유.
7: 헐, 엄마 멍젤 바디스칼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멍젤?
7: 멍젤 바디스칼프 샴푸. 저거 저거
8: 잘 만들었다, 멍젤.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11: 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김소혜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10.
12: 9, 8, 7, 6, 5, 4, 3, 2, 1.
13: 속보. 김소혜 유튜브 오픈. 소혜야, 성장이 하고 싶어?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30일 화요일 해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배성재 DJ를 대신해 김소혜의 텐 진행을 맡은 김소혜입니다. 첫 곡

0: 곡은 아이오아이의 갑자기였고요. 오늘의 헤드라인 김소혜 유튜브 오픈 소혜야 성장이 하고 싶어? 였습니다. 제 소식인데요. 제가 땡튜버에 도전한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뭐 거창한 걸 시작하는 건 아니고 제 일상을 영상으로 기록해보려고 땡튜브를 시작했는데요. 소혜야 성장이 하고 싶어? 입니다. 10년 동안 따라다니고 있는 저의 밈 소혜야 가수가 하고 싶어? 에서 따온 이름이고요. 현재 영상 두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 알고리즘이 활성화가 안 돼서 그런지 김소혜라고 검색하면 안 나와서 소혜야 성장이 하고 싶어? 라고 쳐야 나오는데 많이들 놀러와 주세요. 그리고 저의 성장기도 많이 지켜봐 주세요. 오늘은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코너하는 날입니다. 결정의 달인이 된 코너지기 김지영 씨랑 제가 잘 맞는지 아닌지 알아보고 여러분 고민도 결정해드릴게요.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화요일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김소혜한테는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지지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유롭게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 소개 타임, NPC 타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NPC 저에게 샵 1077로 말도 걸어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왕,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가

0: 맛있네. 낙지김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6: 르노.
7: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함께하는 여러분의 NPC 김소혜가 여러분의 심심한 일상도 특별하게 들어드립니다.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 최근에 날씨가 좋을 때마다 해방촌에 갔어요. 맛있는 식당도 많고 야외 테이블에 앉는 것도 좋고 제 힐링 스팟이 됐어요. 저는 해방촌에 가본 기억이 거의 없는데 요즘 해방촌에 진짜 맛있고 막 분위기 있는 그런 카페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저장은 해놨는데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박소영님. 늘 가는 마트 캐셔분이 너무 친절하셔서 갈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작은 동네라서 다들 정이 많은 걸까요? 아, 저는 택시를 타거나 저희 집 앞에도 편의점이 있는데 거기서 엄청 친절하게 인사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고 갈 때 인사를 막 에너지 있게 해주시면 그날 하루가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작은 동네라서는 아니고 그분이 좋은 분일 거예요. 이준호님, 퇴근하고 소파에 누워서 딱 10분만 쉬려고 했는데 눈 떠보니 밤 11시였어요. 저녁도 건너뛰고 잠만 잤네요. 내 아까운 하루. 근데 원래 하루 정도는 이렇게 쉬어줘야 그 다음날, 그날 후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다음날, 아, 오늘은 이렇게 안 자고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저축 타임이라고, 비축 타임이라고 생각합시다. 2904님, 갓 나온 소금빵 냄새 아세요? 빵집 지나가다가 정말 홀린 듯 들어가서 소금빵을 4개나 샀어요. 저는 계란 사러 나온 건데. 하, 저는 빵에는 그렇게 유혹이 없고 겨울에 어묵, 그 어묵을 진짜 못 참고 항상 먹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상 NPC 타임이었습니다. 노래방에서 아이유아이의 갑자기를 부를지 너무너무너무를 부를지 김지영 추천 코스로 부산 여행을 갈지 교토 여행을 갈지 너무 사소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아까운 그런 고민들 대강대강 결정해주는 대결 여여가 합을 맞춰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8: 어차피 네 인생이니까.
7: 대강 결정 함께할 게스트 푸디에 나갔다면 F반 지방력이었을 것 같은 타고난 뚝딱이 김지영 씨 어서 오세요.
9: 안녕하세요, 여러분. F반 지방력이요. 네.
7: 아, 근데 F반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9: 위로해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7: 네. 왜냐면 제가... 비주얼이 그 F반에 계실 비주얼은 또 아니시기 때문에
9: 비주얼을 묵살하는 춤 실력으로
7: 혹시 노래는 네. 어떠신가요?
9: 노래도 참담합니다.
7: 아, 그러면 F반이시겠네요.
9: 네.
7: 안녕하세요. 저 처음 뵙겠습니다.
8: 아, 진짜 오며 가며 뵙기만 네, 했는데 그러니까요. 처음 뵙습니다.
7: 네, 안녕하세요.
8: 반갑습니다.
7: 혹시 제가 나온 프로듀스 101 보셨나요?
6: 저는 막 방송을 챙겨보진 않았는데 네. 나오시는 건 알았고 아. 제가 영화를 좋아해요. 네. 윤희 얘기를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7: 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6: 저는 오히려 처음 인식이 네. 소혜님을 배우로 인식하고 아, 네. 나중에 오프듀에 나오셨었네 아. 하게 됐던 아. 케이스예요. 아.
7: 저는 네. 뭔가 프로듀스 정말 잘 봤어요 라고 하면은 그분하고는 친해지지 못하는 병이 있어요. 네. 왜냐면 제 뭔가 민낯을 다 알고 있는 사람
9: 근데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어릴 때 나가셨잖아요.
7: 맞아요. 그래서 그걸 모른다고 하시는 분이랑 내적 친밀감이 훨씬 강한 것 같아요.
9: 전 좀 멋진 모습을 먼저 봤습니다.
7: 저랑 감사합니다.
9: 친해질 수 있으시겠죠? 네. 네.
7: 네. 아니 보니까 베디하고 같이 갑자기 챌린지 해주셨더라고요.
6: 맞습니다.
9: 제가 네. 누추한 실력으로 네, 해봤습니다.
7: 아니 저는 일단 베라버니의 그 춤 사위를 보고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9: 어떤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어요?
7: 일단 아무 욕심이 없는 그

0: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아무 표정이 없으신 그 모습이
1: 무념무상.
0: 네. 이렇게 잠에서 깨어나서 갑자기라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1: 전혀 이해하고자 하지 않는.
0: 네. 이해하고자 하지 않으셨어요.
1: 저는 어떠셨나요?
0: 아니 너무 예쁘게 잘하시던데요.
1: 어? 그래서 오? 오, 의외의 판정이. 네.
0: 그 약간 저도 하는 건데 잘 모를 때는 그냥 웃는다가 있거든요.
1: 아~
0: 근데 그거 그렇게 하시는
1: 웃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 그래 다행이네요. 네. 다행입니다.
0: 네, 너무 좋았습니다. 혹시 대왕펭귄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펭디랑 지영 씨는 학생 때 장기자랑 같은 거 안 나갔죠? 라고.
1: 어? 펭귄님 나가시지 않으셨을까요?
0: 저 나갔었어요.
1: 그죠?
0: 저 초등학교 때도 춤추고 막 못해서 울고 그랬었어요.
1: 누가 못한다 한 거예요? 아니면 스스로 못한 것 같아서요?
0: 제 스스로 나가서 엄청 연습을 했는데 그 다 까먹고 그때 내가 무슨 춤을 췄더라? 그 원더걸스 선배님의 그 비 마이 베이비였나? 네, 그걸 맞아요. 연습했는데 제가 그걸 못하고
1: 까먹으셔서.
0: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1: 너무 귀엽네요.
0: 네.
1: 그래도 남이 못했다고 하진 않았네요.
0: 네. 한 적 있으세요?
1: 저는 나간 적 있고 네. 중딩 때 나갔는데 애들도 못한다 했고 선생님도 못한다 했어요.
0: 뭐 하셨어요?
1: 아니 그룹으로 춤췄어요. 뭐 소녀시대 거 했던 것 같아요. 소녀시대 걸 했는데 선생님이 지영이는 이런 거는 좀 소질이 없긴 하네 이러셨어요. 누가 봐도 못했나 봐요. 그렇습니다.
0: 네. 그럼 문자도 보겠습니다. 3911님 펭디는 배텐 1기 게스트, 지영이는 2기 게스트인데요. 배성재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폭로할 거 없나요? 건의사항 없어요? 배디는 어차피 방송 안 들어요.
1: 아, 어차피 방송 안 들어요. 네. 너무 웃기네요.
0: 어떻게 생각하시죠?
1: 근데 보시는 거 그대로예요.
0: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1: 보시는 거 그대로 뭐. 더 폭로할 거는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0: 맞아요. 사실 뭔가 항상 비밀을 숨겨두고 계시는 것 같아요.
1: 아, 좀 비밀이 많긴 해요.
0: 그렇죠?
1: 맞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0: 왜 그렇게 프라이버시가 많으신지 모르겠는데.
1: 맞아. 아, 굳이. 네, 우리도 그렇게 궁금하진 않은데.
0: 굳이.
1: 아, 이건 진짜 있네요.
0: 네. 그럼 오늘의 코너 대강 결정해드립니다를 시작할 건데요. 지영씨가 코너 진행 방법을 소개해 주시죠.
1: 네. 결정하기 힘든 자잘한 고민들을 저와 팽디가 합을 맞춰 결정해드릴 건데요. 우리 둘 의견이 5번 이상 맞으면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랜덤으로 뽑아서 맞은 숫자만큼 선물을 드리고요. 우리 둘 의견이 7번 이상 맞으면 저희 둘 앞으로 치킨 쿠폰이 주어집니다. 우리 둘 의견이 10번 이상 맞거나 퍼펙트로 다 맞으면 청취자 선물도 드리고 저희 둘에게 업그레이드 선물 백화점 상품권이 주어집니다.
0: 오늘 대강 결정 주제는 처분입니다.
1: 처분.
0: 네. 안 입는 옷, 안 쓰는 화장품 가방 이런 거 어떻게 처분하세요?
1: 저는 그때그때 하지는 못하고 네. 한 번에 해요.
0: 저도 한 번에 해요.
1: 그렇죠. 맘먹고 네. 해야지 좀 맞아요, 이게 맞아요. 힘이 나고 네. 그때그때 치우는 유니콘이 있을까요? 없지 않을까요?
0: 특히 이런 안 입는 옷 이런 네. 거는 그때그때 치우기 진짜 어려운데
1: 아예 불가능합니다.
0: 네, 불가능합니다.
1: 맞아요.
0: 맞아요. 청소를 원래 잘 하시는 편이신가요?
1: 그래도 합니다. 잘은 모르겠어요.
0: 저랑 좀 비슷한 게 많으신 것 같아요. 뭔가 춤도 그렇고.
1: 춤은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네. 좀 감사하죠.
0: 저랑 뭔가 네.
1: 맞아요. 머리는 잘 감으시죠?
0: 네, 머리는 잘.
1: 전 머리도 안 감아요.
0: 아 진짜요? 최대 며칠 안 감으셨어요?
1: 최대요? 최대 이틀 반인가?
0: 아 그러면은 그거는
1: 엄청 심하진 않아요.
0: 네, 엄청
1: 이틀 반.
0: 네, 이틀 반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정말 귀찮을 때.
0: 네, 집에만 있을 때.
1: 그럼요.
0: 네, 그렇죠. 그럼 결정이 필요한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1: 읽어보겠습니다. 어? 근데 예인이는 일주일을 안 감았다고요?
0: 어? 왜?
1: 아닌가요? 마치님? 마츠님이 일주일을 안 감았다고요?

0: 진짜?
1: 근데 그럼 간지럽지 않을까요?
0: 그렇게 되면 진짜 무슨 냄새가 날까요?
1: 아 그... 오. 오.
0: 지금 스피릿 통해서 눈 보면서 약간 네. 오. 이거 맞네. 대단한 분이잖아요.
1: 네, 대단한 분이잖아요.
0: 쉽지 않습니다. 네. 안 깜빡하면 샴푸 네. 여러 번 해야 되잖아요. 아시죠?
1: 근데 일주일 동안 이렇게 묵혀뒀다가 감으면 네. 진짜 시원할 것 같긴 해요.
0: 아, 대박일 것 같아. 네. 와. 와. 한번 해볼까? 겪어보고 싶네요. 그 시원함을. 네,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네. 정효숙님. 딸이 한때 피아노에 재능을 보여서 피아노를 샀는데요. 중학교 가니까 피아노 칠 시간도 없고 5년째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어요. 피아노가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남편은 버리라고 하는데 돈이 아까워서 못 버리겠어요. 처분할까요? 아니면 인테리어용으로라도 놔둘까요? 피아노 처분한다 대 그냥 둔다.
1: 이건
0: 전 바로 할 수 있어요.
1: 저도요.
0: 오, 해볼까요?
1: 네.
0: 하나,
1: 둘,
0: 셋.
1: 처분한다.
0: 이게 왜 고민이 될까요?
1: 그러게요.
0: 그렇죠?
1: 근데 이거를 버리는 건 좀 아까운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 채소 마켓 이런 걸로 그쵸. 하면 되니까. 네. 채소 마켓으로 팔면 금방 팔릴 것 같은데요, 이런 아이템은?
1: 맞아요. 5년째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면은 말 다 한 것 같아요.
0: 절대 안 쓰죠.
1: 네, 절대 안 쓰죠.
0: 이런 악기류 집에서 하는 거 있으세요?
1: 저도 집에 피아노가 있어요. 그 본가에 피아노를 할머니가 사주셔가지고 있는데 그거 처분했어요. 저희도 안 쳐가지고 몇 년 동안 이렇게 먼지를 뒤집어 맞아요. 쓰고 있어서 처분했는데 이게 나중에 까먹어요. 그 피아노 연주도 까먹고
0: 연주하는 방법을요?
1: 네네네.
0: 그러니까요.
1: 그렇게 되니까 칠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0: 맞아요. 그래도 나름 이런 물건은 5년이라는 긴 유예기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칠 맞아요. 수도 있잖아 하면서 맞아, 두면서 맞아. 네. 결국은 팔아버리는 거긴 하죠.
1: 맞아요. 유예기간이 있네요.
0: 맞아요. 다음 거 한번 볼까 봐요.
1: 네.
0: 이 0285님. 딸이 남친과 헤어졌어요. 남친에게 받은 인형, 향수 등은 버렸는데 편지랑 인화 사진은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돼서 당장 버릴지 말지 고민이 된대요. 편지랑 사진 당장 버려야 할까요? 아님 마음 정리가 된 후 천천히 버려도 될까요? 이거는 파가 좀 나뉠 것 같긴 하네요.
1: 이거는
0: 바로 일단 하실 수 있어요?
1: 네네.
0: 좋아요. 하나, 둘, 셋.
1: 천천히 버린다.
0: 맞아.
1: 이게 만약에 엄마와 남친이 아니고 지금 남친, 현 남친과 전 남친 그거였으면 당연히 바로 버려야 되는데.
0: 그쵸.
1: 지금 남친하고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거잖아요. 맞아요, 새로운 맞아요. 분이 지금 없으신 거잖아요.
0: 네.
1: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0: 다시 만날 수도 있으니까.
1: 네.
0: 그래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셨네요.
1: 그쵸. 그리고 또 마음 정리가 다 안 된 상태에서 버리면 더 힘들지 맞아요. 않을까요?
0: 맞아요. 저는 말하기가 뭔가 그렇네요.
1: 방금 뭐가 지나가는 게 좀 보였는데
0: 굳이 꼭 바로 버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 남편분이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0: 그렇죠. 요즘 막 쇼츠가 희한한 것들을 잘 편집해서 올려주셔가지고 그게 알고리즘에 막 뜨더라고요.
1: 무섭죠. 맞아요.
0: 네, 무섭습니다.
1: 저희한테만 살짝 얘기를 해주신다면.
0: 바로 버린 적이 없기도 하다.
1: 그럼.
0: 네. 그렇습니다.
1: 막 첫사랑 편지 이런 거는 그래도 막
0: 그런 게 그러니까 자연 소실되는 것 같아요. 버리려고 버린다기보다 너무 옛날 거잖아요. 첫사랑이면 저한테는 거의 12년, 20살 때란 말이죠. 12년 전? 자연 소실돼 어딘가에 사라져버려요.
1: 맞네. 그렇게, 네. 그렇겠네요.
0: 근데 막 일부러 엄청 태우거나 버리거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한 적이 있나 싶긴 해요.
1: 보통 장롱 밑에 들어가 있다고.
0: 본가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0: 작가의. 네. 네. 그렇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다음 거 읽어요. 네. 소예님이나 저나 이걸 많이 네. 해서 좋을 게 없습니다.
2: 이소희님, 대학생 베텐러입니다. 고등학생 때 짝사랑했던 선배가 체육대회 때 써줬던 응원 플랜카드가 아직도 있어요. 글자는 좀 누렇게 변색된 것 같지만 소중한 추억이긴 합니다. 물론 쓸 때는 전혀 없는데 이걸 버릴까요? 아니면 제 서랍 안에 계속 넣어둘까요? 플랜카드 보관한다? 버린다!
1: 해볼까요?
2: 네.
1: 하나, 둘, 셋. 보관한다! 오. 오.
2: 약간 저희가 그래도 그 네. 추억이라는 맞아요. 키워드를 좀 중요하게, 네,
1: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2: 추억인데 굳이 맞아. 플랜카드 이렇게 고이고이 접어놓으면 부피도 얼마 차지 안 하지 않아요?
1: 이게 그때 추억이니까 네. 나중에 보면 되게 기분이
2: 몽글몽글하잖아요. 몽글몽글하고. 맞아, 맞아. 왜 웃으세요? 갑자기 작가 네. 언니가 푸하가 하셨어요. 아이고 의미없다. 아 저도 네. 너무 나이가 그러니까 너무 세월이 흘렀으면 의미없다 생각하겠는데 이분은 고등학생 때 짝사랑했던 네. 건데 아직 대학생이잖아요. 아직 어리시단 말이죠.
1: 그리고 둘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이런 사연들 많지 않아요?
2: 오 진짜. 아 그래도 뭔가 관계를 네. 칼같이 끊기보단 네.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편인가 봐요.
1: 저는 완전 칼같이 저는
2: 아, 그래요?
1: 네. 아예 그냥 한번 이렇게
2: 틀어지면은
1: 아예 마음을 정리를 혼자 하고 아. 그 문을 닫는 것 같아요.
2: 어 그래요? 근데 그래도 남들한테는 열어두시는 편인가 봐요.
1: 남들한테요?
2: 그러니까 남들은 그럴 수 있지인 건가요?
1: 아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남친이 예전 썸녀가 준 플랜카드를 보관하고 있다는 걸 봤다면?
2: 엥?
1: 안 되죠.
0: 이거는 진짜 사단 나죠.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죠.
1: 아니 이걸 왜 가지고 있는데?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0: 절대 안 돼요.
1: 근데 거기서 만약에 그 남자친구가 그걸 보고 네. 바로 막 부셔버리는 신용을 한다.
0: 그 이게 왜 여기 있지?
1: 이 쓰레기가 왜 여기 있지?
0: 이러면서
1: 바로 쓰레기통에 넣는 행동량을 맞아. 보여준다. 그러면 이제 저도 기분 좋게 넘어가 줄 수 있다.
0: 그때만 살아남을 수 있다.
1: 그때는 살아남을 수 있다. 네. 아까 쥐들은 보관한다더니
0: 네, 저희 남부리입니다. 내로남불. 남부리라 불러주세요.
1: 아, 아까 저희가 그랬었죠?
0: 그렇죠.
1: 네.
0: 뭐
1: 그랬었네요.
0: 남자들은 안 됩니다.
1: 버리라면 버릴게요.
0: 아 네. 그럼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보는 데다 두는 건 안 네.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1: 그럼 몰래 숨겨두고 몰래 한 번씩 아니, 보시는 스타일이
0: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지는 않은데 그럼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다? 네, 저희 집엔 없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근데 진짜로 자연스레 사라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0: 없어져요 어느 네. 순간.
1: 어느 순간
0: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1: 그 정도로 이제 관심이 없다.
0: 그러니까요.
1: 이제 거기에
0: 맞아요. 내 기억 속에 그 데이터가 없는 거죠. 실제로도 없어지고.
1: 맞아.
0: 그렇습니다.
1: 맞습니다. 그럼 2부로 가겠습니다.

SK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마시기 캠페인. 건강, 즐겁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한 설문 결과 10명 중 6명은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방법으로는 수분 섭취가 가장 많았다고 해요. 미네랄이 적당히 들어있는 물은 몸의 균형을 돕고 건강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미네랄 워터는 2022년 글로벌 식수시장에서 41%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했다고 하죠. 마시는 물도 관리하는 헬시 플레저 시대. 물 한 잔도 건강하게 선택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3: SBS.
2: 1등 인터넷 라디오는
3: 고릴라.
2: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3: 매출.
2: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고릴라 SBS 생활정보. 선상 강수대라고 들어보셨나요? 강력한 비구름이 마치 띠처럼 상공을 뒤덮은 건데요. 이 구름띠가 한 곳에 오래 머물면 길게는 몇 시간씩 강한 비를 쏟아낸다고 합니다. 그럼 어느 지역이 특히 주의해야 할까요? 한 연구팀이 2018년부터 6년치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선상 강수대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중부지방, 그중에서도 수도권이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폭우 구름띠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건데요. 강한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재난 문자까지 받았다면 괜찮겠지 넘기기보다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고 주변 상황을 한 번 더 살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제의 텐 중에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

0: 김수혜의 텐, 팽텐의 2부가 시작됐고요. 배성재 DJ를 대신해서 진행하고 있는 저는 DJ 팽디 소혜입니다.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김지영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는 처분입니다. 그럼 결정이 필요한 사연 만나볼까요?
1: 읽어보겠습니다. 네. 윤지영님, 제가 중학생 때부터 받은 학교 운동회 축제 때 맞췄던 티셔츠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혀 입지는 않지만 추억이 많아서 버리기가 어렵네요. 추억은 마음에만 남기고 처분할까요?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보관할까요?
0: 해볼까요?
1: 네.
0: 하나, 둘, 셋.
1: 처분한다.
0: 정말요?
1: 여기 꼬리 질문이 배텐 티셔츠들은 어떻게 했는지인데.
0: 네.
1: 근데 배텐 티셔츠는 아직 다 갖고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네. 당연히 다 갖고 있는데. 근데 이 티셔츠들 다 가지고 있으면 너무 많지 않아요?
0: 그런가?
1: 아니에요.
0: 저는 그 다 가지고 있어요. 저는 저 F반 10년 전에 네. 제가 F반이었거든요.
1: 그게 벌써 10년 전이에요?
0: 네. 네.
1: 와.
0: 근데 그 F 회색 티셔츠를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1: 아, 그런 거는 오히려 네. 너무 뜻깊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저 같아도 못 버릴 것 같긴 한데요. 운동회 축제 이런 거는 열 몇 개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0: 그렇긴

0: 하네요. 이 중에서 진짜 기억에 남는 거 하나 두 개 정도만 남기고 처분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1: 저도 딱 이렇게 생각해요.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다 모으면 생각보다 짐을 많이 차지합니다.

0: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수납장 한 칸을 다 차지했어요.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냥 둘까요? 아니면 싹 다 버릴까요?
1: 저는 정했습니다.
0: 저도요. 근데 되게 직관적으로 잘 정하시네요.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1: 그렇네요.
0: 그죠? 네. 바로바로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1: 저는 되게 선택하는 거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0: 전혀 아니신 것 같은데요?
1: 그렇네요.
0: 완전 직관형.
1: 네.
0: 골라볼까요?
1: 좋아요. 하나, 둘, 셋. 정리한다.
0: 생각보다 안 맞잖아.
1: 처음에 되게 2부부터 갑자기 그죠? 틀어지고 있어요.
0: 처음에 기세가 좋았는데 네. 살살 멀어지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티가 투신데요?
1: 저 근데 티 같다는 소리 진짜 많이 듣기는
0: 그죠?
1: 해요.
0: 네. 아니 너무 티 같으신데?
1: 그래요? 점점 티가 돼가고 있나?
0: 근데 맞아요.
1: 거의 반반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근데 왜요? 이거 여기에 감성이 있을 게 없는데
0: 그냥 뭔가 직관적으로 빠르게 결정하시지만 냉정해요. 선택이.
1: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여기에는 네. 뭔가 어떤 이유
0: 굳이?
1: 때문에
0: 네. 그냥 이거는 네. 쇼핑백이 저는 되게 많이 써요. 누구한테 뭐 줄 때나 이럴 때 많이 쓰기 때문에 언젠가는 쓰는 실용적인 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게 안 모아두잖아요. 네. 그러면 막상 쓰려면 그 적당한 사이즈가 없어요.
1: 그건 그래요.
0: 규격을 찾는데 어려움을 느껴가지고
1: 네. 제 이제 성격을 알았어요. 저는 직관적으로 확실하게 네. 말하는데 얘기 들으면 넘어가는 거
0: 맞아요.
1: 같아요.
0: 설득도 잘 당하시는 네. 것 같아요. 사람이 유연해요.
1: 그걸 그렇게 봐주시다니 너무 감동이에요.
0: 유연한 거죠. 네, 좋은 겁니다. 댓글에 팔랑이 기도 얇아. 여러분 유연한 거예요.
1: 유연하다고 해주시다니.
0: 설득 잘 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데요. 네, 굳이 버릴 필요 있나요, 이거?
1: 저는 이제 선물을 한다고 하면은 그 선물 박스를 같이 주잖아요.
0: 네.
1: 그래서 크게 이게 너무 많으면 정리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0: 쓸 것만 냅두고.
1: 근데 채소마켓 같은 거를 하게 되면
0: 그렇죠.
1: 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쇼핑백 낚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은 쇼핑백 안에 그리 평범한 물건을 넣어놨을 때 지인들이 처음에 약간 할 때
1: 너무 그거잖아요. 너무 배신감 느끼잖아요.
0: 배틀에서도 한 적이 몇 번 있는 것
1: 진짜요?
0: 뭔가 재밌어요. 명품 브랜드 쇼핑백 같은 거에 안에 소박한 선물 다들 처음에 뭐 이렇게까지 하다가 네. 아니에요 보세요 하면 재밌습니다. 그러면 다음 네. 거 읽어볼게요. 혼자 폭주했어요. 네. 양유리님 한때 반려돌이 유행했잖아요. 근데 돌은 물을 준다고 자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돌이고 저도 하나 마련했다가 좀 애매하게 됐어요. 이걸 처분할까요? 아니면 공간 차지도 많이 안 하니까 그냥 둘까요?
1: 어?
0: 저도 지금
1: 이게 뭐야?
0: 언제 유행했는데요? 반려돌이? 저희 빼놓고 유행했었나 봐요.
1: 그럼 바로 해볼까요?
0: 네.
1: 하나, 둘, 셋. 처분한다.
0: 진짜요?
1: 네.
0: 저는 순간 그 반려돌이라는 워딩에 마음이 약해졌어요.
1: 반려라서.
0: 왜 반려를 붙이고 버려요, 여러분?
1: 근데 얘가 돌이잖아요.
0: 진짜 스톤. 근데 얘가 돌이잖아요.
1: 네. 얘는
0: 네, 돌입니다.
1: 얘를 왜 반려하는 걸까요?
0: 그러게요. 근데 이게 뭔데요? 이게 언제 유행했던 거고 왜 유행했던 걸까요? 출처를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1: 맞아요.
0: 임나영 님이 뭐 스톤 나영으로 불려요?
1: 나영 언니는 별명이 맞아요. 언니가
0: 돌나영?
1: 네.
0: 왜요?
1: 언니가 표정이 많이
0: 돌 같아요?
1: 네. 아예 없는데 근데 지금 완전 해피나영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그래서 별명이 해피나영이에요.
0: 그렇구나.

0: 엥? 이게 반려들 키...
1: 우와.
0: 진짜 세상이 나를 속이나요?
1: 약간 그런 건가 보다. 걱정 인형처럼.
2: 아 그냥.
1: 어머 귀엽다.
2: 근데 여기에 또 표정을 그려놓고 하네요.
1: 너무 귀여운데 근데?
2: 귀엽긴 하다.
1: 귀여워요. 만약에 얘랑 애정이 생겼으면 안 버리는 게 맞는데 근데 지금 이 태도 유리님의 이 말부터가
2: 네.
1: 버린다고 생각한 것부터가 지금 잘못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좀 혼나셔야 돼요.
2: 반려들이지만 버린다.
1: 네.
2: 그러니까 돌은 화분 같은 거에 그냥 올려놓거나 아니면 저도 옛날에 그 어릴 때 제주도 수학여행 이런 거 갔다가 되게 예쁜 현무암을 엄마한테 선물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거를 그 이후로 쭉 몇 년 동안 발 각질 제거할 때 쓰시더라고요.
1: 우와!
2: 그래서 돌을 여러분 그렇게 활용하실 수도 있다.
1: 우와.
2: 까끌까끌하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1: 우와, 그건 처음 듣는 얘기예요.
2: 나름 실용적인 돌이 있을 수 있어요. 진짜로 저희 엄마 그렇게 쓰셨다니까요.
1: 오, 완전 반전이네요.
2: 네, 네. 가능합니다. 버릴 거면 그래도 뭐로 활용하는 게.
1: 네. 그리고 아직 버리지 아, 나 처분한다로 했지?
2: 네. 어, 왜요? 갑자기?
1: 아니, 아까 보니까 또 귀엽네요.
2: 그러니까 막상 네. 보니까 귀여운데요?
1: 네.
2: 사람이 참 그게 뭐든 물건에 정을 붙이는 순간 특별해집니다.
1: 그렇습니다. 네.
2: 다음 걸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2: 뭘 읽어볼까요? 아, 이거 고민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박지은님.
1: 네.
2: 집에 안마의자가 있습니다. 보다 보면 다들 잘 안 쓰고 빨래 올려놓는 시간이 더 길어요. 자리만 차지하는데 엄마한테 처분하자고 해볼까요? 안마의자가 고가라서 처분하는 게 맞을지 쉽게 결정이 안 되더라고요. 부모님이 좀 더 나이 드시면 애용할지도 모르니 그냥 둘까요? 안마의자 처분하기 대 그냥 두기.
1: 한번 해볼까요?
2: 네.
1: 하나 둘 셋 그냥
2: 처분하기.
1: 두기. 와 2부부터 하나도 맞지 않고 있어.
2: 어 근데 이거는 두시네요. 이건 돌의 부피의 한 1000배가 되는데도 그냥 엄청 크잖아요.
1: 이거는 돌은요 아무 쓰잘데기가 없잖아요.
2: 아니 진짜 쌉티시라니까요. 쓰잘데기가
1: 아니 얘는 안 말아도 되지. 돌은 발 각질 제거 말고 뭐를 해줄 수 있는데요.
2: 아, 각질 제거 얼마나 기특해요.
1: 아 그리고 일단 돌은 비용이 안 됩니다.
2: 비용?
1: 네. 그냥 제가 주워서 하면 돼요.
2: 아, 버리는데 비용이 안 된다고요?
1: 아니요. 사는 안마의자는 비용이 들잖아요. 그 아, 사는데 구입하는 네네. 비용이 드는데
2: 아, 네.
1: 돌은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아, 너무 튄가?
2: 제가 너무 흥분해서.
1: 돌 상처받았군요. 돌아 미안해.
2: 귀여워요. 돌아 미안해. 미안하대요, 여러분. 뭐 그래서요?
1: 그래서 저는 처분을 안 하고 그냥 아까워서라도 안마의자를 한 번씩 쓰려고 할 것 같은데.
2: 가끔이라도?
1: 네.
2: 아 그래요?
1: 왜요? 왜 처분하세요?
2: 안마의자가 진짜 부피가 너무 큰데 생각보다 저는 안마의자 있을 때 막 시원했던 적이 몇 번이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자리만 차지하고 빨래 건조대로 쓸 것 같아요.
1: 저는 그 안마의자를 빨래 건조대로 쓰는 그걸 못 볼 것 같아요.
2: 아, 오히려?
1: 네.
2: 그럼요.
1: 그러니까 그 빨래 건조대를 쓰는 그 안에 그 옷이 있는 게 마음이 편하고 맞지 않는 곳에 옷이 이렇게 막 걸려져 있으면 뭔가
2: 막 답답한 거죠?
1: 그럴 수도 있을 것 같... 없어서 그런 소리를 하나 봐요.
2: 댓글에 아직 소해가 아직 어리구나. 어려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네요.
1: 아직 제가 잘 모르나 봐요.
2: 안마의자에 굳이 앉으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1: 네.
2: 그렇습니다. 네. 안마의자. 사실 저도 막 사서 집에서 사용해본 적은 없는데 이 정도 부피가 되는 물건은 확실히 더 고민을 하고 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1: 제가 알기로는 안마의자가 렌트를 거의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2: 아, 사는 게 아니에요?
1: 네, 렌트도 많이 하는데 렌트를 엄청 비싸다 보니까 하면은 오랜 기간을
2: 거의 막 그 노예 계약으로 하는 그런

0: 거예요?
1: 네네. 그렇게 해야.
0: 아.
1: 그래서 이걸 처분을 어떻게 하실련지.
0: 차라리 렌트면은 중간에 해지하면 될 텐데 노예 계약이었군요.
1: 네. 막 아. 60개월.
0: 60개월. 와. 네. 안 한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왜요?
1: 그냥 사지 않는 걸로.
0: 네, 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또 안마의자 잘 쓰는 분들은 그 넘사벽 안마의자가 하나 있다고 듣긴 했어요. 일본 브랜드 중에 파땡소닉에 있는 뭐 2천만 원짜리 안마의자가 있대요. 안마의자 중에 진짜 가장 하이엔드. 그건 정말 시원하대요.
1: 2천만 원이요? 네.
0: 피사에 2천만 원짜리 안마의자. 그건 남다르다고 하긴 합니다.
1: 오.
0: 근데 2천만 원이면 사실 마사지를 잠깐 막 20만 원으로 잡아도 100번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 그러니까요. 저도 딱 그 생각했는데.
0: 그쵸, 그쵸. 사람 손맛이 아무리 좋아도 더 좋지 않을까요? 여러모로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1: 저도요.
0: 다음 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안계영님. 전남친이 준 명품 지갑이 있어요. 유일한 명품이 그 지갑이고 가격이 꽤 나가는 거라 헤어지고도 계속 들고 다닙니다. 근데 가끔 지갑 어디서 산 거냐고 친구들이 물어봐서 전남친이 줬다고 할 때마다 친구들 표정이 이상한 거예요. 그것도 신경 쓰이고 이미 몇 년 썼으니 이제는 처분할까요? 아니면 그냥 가지고 다닐까요? 저는 바로 그럴 수 있습니다.
1: 골라볼까요?
0: 네.
1: 하나, 둘, 셋. 처분한다.
0: 가지고 다닌다. 진짜 안 맞아.
1: 와, 우리 아예 지금 1부와 2부의 자아가 달라진 달라요, 것 같아요. 달라요.
0: 갑자기 그 기점으로 사람이 네. 바뀌었나 봐요.
1: 내가 그런가 봐요.
0: 그래요? 어떻게 처분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1: 아니, 그 지금 남친이 없으세요? 그게...
0: 근데 있어도...
1: 네.
0: 물건은 물건 아니에요?
1: 그러면은 남편분이 전에 만났던 분의 지갑을 들고 다닌다.
0: 근데 저는 편지는 네. 열받거든요.
1: 네.
0: 순간 저도 모르게 받친다고 할 뻔했는데. 네. 네. 그 편지는 괜찮은데,
1: 네.
0: 아 편지는 안 되는데 네. 물건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1: 그게 막 1주년 선물로
0: 네.
1: 너가 막 그러면서 줬던 지갑이어도요?
0: 전혀 상관없어요. 진짜.
1: 정말요?
0: 네.
1: 우와. 오.
0: 이게 왜 상관이 있는 거예요?
1: 아니. 전 여친이 줬잖아요.
0: 오. 그치만 이제 그 사람의 물건이지 않아요?
1: 그런 게긴 한데. 그렇긴 한데. 아니.
0: 그러니까
1: 그거를 가지고 계속 가지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0: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네. 아, 근데 만약에 받은 게 커플링이 아니어도 반지다.
1: 네.
0: 그리고 그 반지에 그 전 여자친구의 각인이 되어 있다. 이름이. 네. 요런 물건이라면 좀 싫을 것 같기는 해요.
1: 각인이 안 돼 있으면요?
0: 만약에 액세서리 반지면 그것도 네. 상관없긴 해요. 저는.
1: 정말요? 네,
0: 저는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1: 와, 제가 지금 이거를 되게 똑똑하게 설득하고 싶은데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서 너무 억울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0: 쿨한 척이 아니라 댓글에 쿨지영 쿨한 척 하지 마세요 이러는데 진짜 상관이 없어요.
1: 진짜요?
0: 네.
1: 오.
0: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물건을 선물받은 순간 어쨌든 그 내게 되는 거니까 의미로 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물건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을 쓸 때마다 상대를 생각하지도 않고 이제 내 시간이 깃든 나의 물건이다. 뭐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1: 근데 그 선물이 그의 아 그래 오케이
0: 너무 싫으신가 봐요 선생님.
1: 우린 그걸 전리품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0: 전리품. 아 네.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싫어한다 하면
1: 네.
0: 당연히 하면 안 되죠. 그건 그쵸?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전리품.
1: 네.
0: 전리품.
1: 전리품인데.
0: 이거 제가 특이한 건가 봐요. 처음 알았어요. 지금.
1: 아 근데 그렇게 내 물건이라고 딱 된 거니까 그럴 수 있을.
0: 아니 근데 지금 소혜님이랑 댓글 반응을 보니까 다들 의아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 네. 맞아요.
0: 쿨한 걸로.
1: 지영님이 쿨하신 걸로.
0: 쿨하지는 않은데 진짜 요것만 특이하게 별도의 개념으로 두나 봐요. 편지는 죽인다고 했으면서

0: 또 물건에만.
1: 물건에만. 네. 그렇습니다.
2: 오승열님. 회사 생활하면서 일을 배울 때 메모해뒀던 수첩들이 있는데요. 버리지 못하고 책장 한 켠에 끼워뒀어요. 지금은 회사 생활을 안 하지만 혹시나 다시 회사로 돌아가려나 하는 1%의 미련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 수첩들을 계속 집에 둘까요? 아니면 시원하게 버릴까요?
0: 저는 고를 수 있습니다.
2: 저도요?
0: 네. 그럼 하나 둘 셋 해볼까요?
2: 네.
0: 하나 둘 셋 만다!
1: 오 드디어!
2: 만다 고르실 것 같았어요.
0: 네. 만다.
2: 이런 기록들은 소중하니까요.
0: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1: 왜 웃으세요 언니? 네.
0: 여기 혹시나 다시 회사로 돌아가려나 하는 1%의 미련이 또 있으신 거니까.
2: 맞아 맞아. 네. 아직 마음이 떠나지 못했어요.
0: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일을 배울 때 메모해놨던 수첩, 그러니까 일하면서 배우던 걸 메모를 하셨던 거잖아요.
2: 그렇죠.
0: 그때 그 반짝반짝한 그 열정.
2: 어 맞아요.
0: 이거는 그
2: 맞아 맞아.
0: 시기가 지나면 메모도 잘 안 하게 되잖아요.
2: 맞아요.
0: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2: 이런 거 그러면 실제로 좀 모은 적이 있으세요?
0: 저는 필기 진짜 좋아해요.
2: 어떤 거 좋아하세요? 어떤 필기를 좋아하세요?
0: 일단 그 연기 스터디나 이런 거 뭐 배우는 거는 무조건 가지고 다니고 그냥 가지고 다니는 수첩도 따로 있어서 그냥 쓰고 싶은 거 다 써요.
2: 오 지금도 있으세요? 혹시 가방이?
0: 가방이 지금 차에 있어요. 근데 가방에 두 개 들어 있어요.
2: 아 근데 되게 네. 기록을 좋아하시네요. 사진 카메라도 가지고 다니시고
0: 맞아요.
2: 요즘 분들 같지 않게 수첩도 계속 가지고 다니시고 네. 그죠?
0: 저 근데 핸드폰이랑 아이패드에도
2: 아이패드
0: 있어가지고 저는 이게 나가면은 안 돼요.
2: 큰일 나요.
0: 네, 진짜 제 모든 게 들어있기 때문에.
2: 이것저것 다 기록하시는구나.
0: 네. 전 채취피땡하고도 얘기 진짜 많이 하고.
2: 아, 요즘은 그래서 다들 카땡? 카땡 뭐 메시지, 메신저 이런 거 털리는 것보다
0: 네.
2: 채취피 기록 채취피팅 얘기해도 되나요?
0: 아, 채취피땡은 안 해도 돼.
2: 채취피팅 기록 이렇게 보는 게 더 수치스럽다고 생각을 한대요.
0: 맞아요. 완전. 지금 그럼 마지막으로 검색한 거 뭔지?
2: AI랑 한 거, 대화한 거 볼까요?
0: 아, 나 어떡해, 나 뭐라 했지?
2: ChatGPT.
0: 나 뭐 했을까? 제일 위.
2: 저는 무난합니다. 릴스 콘텐츠 아이디어 의논했던 거예요.
0: 전 영화 굿즈 매장 추천이랑 쌀수면 조개탕 조리법.
2: 쌀수면 조개탕 조리법이요?
0: 철권 연속 공격 콤보.
2: 이런 무슨 에? 철권 좋아하세요?
0: 네. 그
2: 예전에 이거 진짜 신기하다. 철권. 아 너무 웃겨요.
0: 네, 그런 거를 검색해 봤네요.
2: 아, 그렇군요.
0: 네.
2: 맞아. 이 기록 저는 진짜 남이 본다고 생각하면 밖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더라도 뛰어와서 막을 것 같아요. 진짜.
0: 저도요.
2: 그죠?
0: 네, 너무 그러니까 너무 창피할 것 같아요.
2: 너무 창피할 것 네. 같아요. 이건 견디기 힘들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그럼 광고로 가겠습니다. 쇼리 실라!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0: 에어로 쓸 수 있어요. 3일 제약.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김청환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안녕하세요. 신곡 띠로리로 활동 중인 미아오 수인,
4: 가원,
5: 안나입니다.
3: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급발진 잡는 진흙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6: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황품 미의 저지 밀크 푸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1: 미아오의 노래 띠로리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7: 광고 듣고 왔습니다. 그럼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오늘의 스코어 정리해볼까요? 저와 김지영 씨의 의견이 4번 맞고 7번 틀려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8: 네. 이러기는 또 오랜만이네요.
7: 아, 그니까요. 저는 처음에 같이 그 흐름이 너무
8: 좀 퍼펙트 할 것 같아요.
7: 네.
8: 그러니까요. 저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7: 네. 정말 축구 같았어요. 예상치 못한 그런 거였어요.
8: 네, 저 오늘 진짜 처음에 너무 잘 맞길래 아, 오늘은 최소 7번은 맞겠다.
7: 네.
8: 우리도 치킨 선물 받겠다 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7: 아, 그리고 아쉬운 소식이 지영님이 이제 출산이 임박해서 잠시 휴식 기간을 갖게
9: 맞습니다.
7: 배성재 DJ가 없을 때 저랑 같이 인사하게 되셔서 많이 아쉬울 텐데 한마디 인사를 해주신다면.
8: 아쉽지는 않고요. 소혜님 보고 가서 너무 좋았고요. 아마 오늘부터 두 달 정도 쉬고 올 것 같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아기 잘 낳고 잘 쉬고 푹 쉬고 돌아오겠습니다.
9: 와. 감사해요.
7: 네, 그럼 지영님 아기 정말 이쁜 아기 꼭 순산하시고 네. 건강하게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8: 건강하게 오겠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다고 실감하게 되네요, 저도. 무섭네요, 정말.
7: 포비한테 한마디 해주시면 안 돼요?
8: 포비.
7: 포비 아닌가?
8: 맞아요.
7: 맞죠?
8: 포비야, 늦게 나와. 일찍 나오지 마. 네.
7: 네. 그러면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소등합니다. 꿈에서 연애하세요.

0: 서울에서 온 쇼단원 송기범입니다. 7년 전 컬투쇼에 방청 왔다가 최재훈 닮은 목소리로 인정받았는데요. 아내가 진짜 많이 닮았다고 부축해서 노래방을 뻔질나게 다녔는데 노래는 모르겠고 머리카락만 많이 날라갔네요. 앞으로도 제 삶의 큰 활력소가 되어줄 컬투쇼 20년 200년 오래오래 함께해 주세요. 포에버 컬투쇼
1: 20주년 컬투쇼.

0: 안녕하세요. 연극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7월 18일 개막 놀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4: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습도가 낮아서 그런지 날씨가 작년보다 훨씬 낫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내일도 생각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을 충분히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아지는 밤, 딘딘의 뮤직하이입니다.

자, 슈가볼의 여름밤 탓으로 6월 30일 화요일 딘딘의 뮤지컬이 시작했고 저는 DJ 딘딘입니다. 6월 말인데 또 습도가 낮아서 그런지 날씨가 작년보다 낮다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요즘은 약간 그 많은 분들이 약간 유럽 날씨다. 햇빛이 있는데 있으면 뜨거운데 좀 그늘진 곳에 가면 그래도 바람이 불면 좀 선선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그게 그 차가운 공기가 아직까지 버티고 있고 그 제주도 쪽인가? 그쪽에서 이렇게 좀 뜨거운 열기를 막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7월 달에 아마 장마가 또 한 두 차례 정도 시작되면 그때부터 이제 또 우리가 알던 그 찜통 더위가 좀 시작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내일부터 제주와 남해안에 비 소식이 있고요. 전국적으로 소나기가 좀 내린다고 하니까 다들 우산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은영님이 내일은 7월의 시작이니 더 나아지겠죠. 행복하게 보내자고요. 웃으면서요 해주셨는데 잠깐만 벌써 7월이야? 잠깐만 지금 오늘이 한 시간 있으면 7월이에요? 와 하반기네. 와 말도 안 된다 진짜. 6월 시작돼가지고 제가 이제 반 왔다 뭐 이런 이야기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야 벌써 와 야 이러다 곧 마흔이네. 아 자 8176님이 알바 끝나고 버스 잘못 타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갔네요. 덕분에 집에 3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해주셨는데 30분은 그래도 괜찮죠.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상황에서. 4084님이 사무실 불이랑 에어컨 틀어놓고 퇴근한 게 생각나서 다시 출근해서 끄고 두 번째 퇴근하는 중입니다. 너무 피곤하네요 해주셨는데 와 진짜 차라리 다음날 좀 일찍까지 진짜 착하다. 아니면 대표님이신가? 이걸 좀 아끼시려고 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저라면 아 내 체력이 더 중요하니 내일 좀 일찍 한 20분 먼저 출근해야지 뭐 이러실 것 같은데 고생하셨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 다음번에 불 끄거나 에어컨 끄고 퇴근하는 거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예. 자 그냥 잠들기 아쉬운 이 시간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잠시 후 2부에선 비건씨와 연사친 함께합니다. 오늘도 주제사연이나 고민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드리니까 참여 많이 해주시고 저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쇼리 실라!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와!

0: 전화.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이전 설치는 언제 와?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4: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삼성 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아직도 생각나는 그때 그 장면, 나의 모든 순간. 볼 일이 있어서 버스를 탔는데 기사님이 밝은 미소로 인사를 해주시는 거다. 내리는 손님들한테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걸 보고 있던 승객들도 버스에서 내릴 때마다 이렇게 외치더라. 기사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자, 나의 모든 순간 뒤에 이어진 곡은 커피 소년의 행복의 주문이었고요. 박지윤 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버스를 타셨는데 밝게 인사해주는 기사님과 승객분들 덕분에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으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저는 몰랐는데 그 캐나다 버스 탔을 때 밴쿠버에서 버스 타면은 늘 탈 때 뭐 Hello 하고 타고 내릴 때 Thank you 하면서 내렸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아 그냥 원래 서구권에서는 약간 이렇게 하나보다 했는데 캐나다에서만 약간 하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릴 때 늘 땡큐를 하면서 내렸는데 오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실 뭐 그 정도 인사가 기분을 좀 좋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택시 타더라도 이렇게 내릴 때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만 해도 이제 그분 이 기사님도 아유 고마워요 수고하세요 약간 이것만 해도 뭔가 아 오늘 그래도 여기 이 택시에서 내릴 때 나는 그래도 이 택시와의 이 인사를 아, 따뜻하게 했구나 약간 이런 느낌들이 좀 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사연 보내주신 박지윤님께 선물 보내드리고 여러분의 사소하지만 다양한 순간들 편하게 나눠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홈페이지 나의 모든 순간 코너 게시판에는 실시간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금 예전에 저랑 이제 오빠네 라디오 같이 하던 메인 작가님한테 메시지를 받았는데 오늘 뭐 그런 뭐 아카데미가 있었대요. 몇 기 뭐 이런.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작가들 뭐 이렇게 모이고 뭐 이런 되었나 봐요. 근데 한 학생이 와서 자기는 라디오에 관심이 없었는데 어쩌다가 이제 디디의 뮤직하이를 듣게 됐다. 근데 그날이 생방이었는데 이제 실시간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제가 읽어드리고 코멘트를 해줘서 뭔가 저랑 이제 라디오에 관심이 생기게 돼서 그래서 라디오 작가에도 관심이 생겨서 이제 아카데미까지 왔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개인적으로 저랑 연락을 한다면 꼭 뭐 전해달라고 하셨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사실 이런 문자 하나가 굉장히 참 기분이 좋고 예. 어쨌든 이런 저에게는 사실 제가 라디오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고 하는 게 이 라디오의 업이잖아요. 근데 요거 하나가 또 누군가의 관심사가 생기고 또 갈려던 진로의 변경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보면 참 의미 있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그럼 저는 지드래곤의 Too Bad 그리고 2개월의 넘버원까지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신 분들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나눠주시고요. 9355님이 돈가스집 마감 청소 알바 하면서 듣고 있어요. 애들 학원비라도 벌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요. 알바 시간이 뮤지컬 시간이랑 똑같아서 매일 듣고 있답니다. 어느새 뒷며들었네요 해주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런 뭐라 그래야 될까 프로그램도 놀면 뭐하니 라는 것처럼 쉬어서 뭐하니

약간 이런 느낌처럼. 그래 뭐 나 저녁에 이렇게 있을 시간에 애들 이거 하면 애들 학원비라도 버니까 해야지 라는 원동력은 저는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사실 저도 좀 쉬는 날이나 쉬는 시간 있을 때도 뭐가 들어오면 야 근데 쉬어서 뭐하냐 솔직히 어차피 자빠져 있을 거 나와서 한 푼이라도 버는 게 낫지. 약간 저 늘 이 생각으로 하거든요. 왜냐면 쉬어도 할 게 사실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내가 편하면 돈이 나가. 내가 안 편하면 돈이 안 나가. 그러니까 그냥 안 편한 게 낫지. 편해서 어차피 나가면 또 메꿔야 되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저는 있어서 네, 어쨌든 노연지님이 며칠 전에 제가 일하는 카페에 딘딘님이랑 이준님이랑 촬영 오셔서 바로 코앞에서 뵀어요.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불편해하실까봐 마음속으로만 응원했습니다. 저 여잔데요 딘딘님 닮았다는 말 가끔 듣거든요. 딘딘님 이쁘게 생기셨어요 해주셨는데 아 이런 거 충분히 말씀하셔도 되는데 근데 아마 그때 상황이 저희가 약간 뭐가 계속 딜레이되고 막 서로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약간 대화를 막 저랑 준이 형이랑 제작진 분들이랑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나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충분히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데 특히 라디오 잘 듣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제가 굉장히 반기죠. 예. 다음번에 꼭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후 2부는 비원씨와 연사친 함께합니다. 오늘도 2부 주제 사연이랑 실시간 고민 사연 보내주시면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드릴 거고요. 참여 많이 해주시고 전 제이레빗의 넌 언제나 듣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진내 씨 이제 올해 딱 절반 지났는데 어때요?
1: 뭐 기대감에 찬. 네.
0: 오, 뭐 때문에 그렇게?
1: 아, 뭐 본인이 열심히 PPT를 또 하시고.
0: 아, 뭐 잠깐 뒤에 좀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보죠.
2: 알겠습니다.
0: 가까운 사람에겐 창피하고 안 친한 사람에겐 꺼려지는 은밀하고 아찔한 우리들의 연애 이야기.
1: 편견은 심하지만 들어는 드립니다. 연애 얘기 들어주는 사람 친구
0: 연사친.
1: 자, 딘딘의 뮤지컬 2부 연사친 시작했고요. 비건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건입니다.
1: 네. 라디오를 쭉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저의 지금 준비 중인 앨범들에 대한 업데이트가 가장 여기서 될 것 같고, 사실 저도 뭐 팬분들하고 하는 이런 소통 플랫폼이 있지만 네. 거기에는 스포를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거를 당사자가 있는 곳에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내 이야기만 하면 그게 또 오류가 나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힘든 게 뭐 벌구랑 이제 공 이야기를 할 때도 비건 씨가 없이 할 때 네. 이게 소통 전달이 안 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얘가 원래 전달이 다 해야 되는데 내가 비건 씨한테 들은 걸 전달하려고 그러니까 삼자의 언어로 가니까 이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0: 아, 그래요?
1: 근데 이제 제가 저희가 어제죠?
0: 그저께죠?
1: 어제.
0: 어제요? 어젠가 보다.
1: 아, 이런 애랑 일을 어떻게 하지?
0: 그만큼 너 생각을 많이 하고
1: 아,
0: 있다.
1: 그래요? 네. 어제. 어제 네네네. 점심에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비건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겠다. 네. 왜냐면 이제 저랑은 이야기가 됐지만 어쨌든 회사 직원하고 대표님한테도 이제 어떤 걸 준비를 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이제 대표님도 좋다고 하고 그래야 뭐 이제 예산이나 버짓 같은 것도 들어가고 우리 직원들도 이제 이거에 맞춰서 움직이니까 비건이 이제 굉장히 정식 절차로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겠다. 미팅을 잡아줘라. 이래서 저는 이제 큰 기대 안 했죠.
0: 엄청 기대를 안 했어요. 그 전날까지도 약간 아 뭐 그냥 뭐 이렇게 와서 대충 이야기하고 가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1: 제가 너무 바빴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네. 아 그래. 아 그러다가 이제 제가 몇 시까지 여기로 와 이랬는데 제가 또 그 앞에 스케줄이 좀 밀려서 이제 갔는데 대충 하다 가자 이럴 줄 알았는데 비건이 이제 노트북을 탁 펼치더니 PPT를 박히는 애? PPT 퀄리티가 거의 제가 가끔 타 아이돌들의 이제 뭐 앨범 제작 이런 브이로그 같은 걸 보면 SM 빔 프로젝터에 나올 것 같은 PPT가 팍 나온 거야. 제가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비건이 그래도 진짜 이 바닥에서 버티면서 얘가 진짜 살기 위한 뭐라 그러지? 스킬들을 진짜 잔 기술들을 엄청 많이 익혔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약간 감동이 온 거야.
0: 아, 진짜.

이 정도 퀄리티의 PPT를 얘가 분명히 아이돌 할 때 비스 메이저 시절에 컴퓨터도 못 건드리던 애였을 텐데 여기까지 이걸 하기 위해서 얘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아 얘가 맨날 옷 헐렁뱅이처럼 입고 다녔는데 아 그래도 얘가 나름 본인

0: 했겠지. 왜냐하면 뭐 이거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1: 그렇죠.
0: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얘가 괜찮을 것 같아요 하고 왔는데 이걸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무슨 그 시골에 약 팔러 가는 사람처럼 모두가 설득이 돼서 막 와 너무 좋은데 막 그러니까 눈이 다 너무 좋아로 바뀌는 거야.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이거 야 이거 좋은데 흐름이. 그리고 실제로 얘가 짜온 그 트랙 리스트랑 약간 그 아이디어들이 정말 비건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였어. 왜냐면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안 사람과 매주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변화를 봐온 사람과 벌구처럼 붙어서 음악을 만들지 않고 제 3자에서 이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비건이었던 거죠. 그 모든 거를 정리하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비건 잘하네.
1: 맞아.
0: 그래서 제가 신임이 올라왔죠. 네.
1: 잘한다는 말을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0: 진짜 잘해. 잘해.
1: 저한테 잘한다고 하는 거를 처음 들어봤고.
0: 왜 너가 하고 다니는 행색이 잘할 수가 없어.
1: 그 행색이 고스란히 담기는 거예요.
0: 그리고 제가 비건 씨를 가끔 볼 때가 이제 사석에서 볼 때가 제가 정말 만취해서 가끔 아는 사람들이 뭐 어디 라운지에 있다 그래서 가면 갑자기 비건이 야, 아니 왜 안 된대 이러고 있으니까 저는 늘 야 얘는 언제까지 이러고 살까 내 친구지 마 이러고 있었는데
1: 거기서 항상 영감을 얻고 있었던 거죠.
0: 비건이 진짜 엄청난 PPT. 전 나중에 이 PPT를 한번 공개하고 싶어.
1: 그거는 생각 한번 해보고요. 제가 어저께 느낀 거는 프레젠테이션을 딱 중간쯤 하고 딘딘이랑 눈을 한번 마주쳤어요. 근데 그런 눈빛을 처음 봤어요.
0: 어떤?
1: 그냥 뭐랄까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바라본 적이 있었나? 한 번이라도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봐준 적이 있었나?
0: 너를 내가 인격체로 바라봤어.
1: 맞는 말이에요.
0: 그 전에는
1: 정말 맞는 말입니다.
0: 약간 여러분. 어떤 느낌이냐면 비건 씨를 뭐 인격체로 안 본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아 뭐래 아 됐어 약간 이런 느낌이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되게 하나의 위대한 인격을 갖고 있는 인격체로 보이는 거야.
1: 저도 그 눈빛을 보고 아 얘가 이때까지 나를 아예 개무시하고 있었구나. 아예 그냥 무시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로 무시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다행히도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0: 맞아.
1: 그 저도 사실 만들면서 나 이거 딘딘한테 한번 매길 수 있다 이런
0: 진짜?
1: 생각이 들 정도로
0: 제가 약간
1: 이거 좋아하겠다.
0: 제가 약간 비건을 붙잡게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1: 뭐 그렇진 않지만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 아 좀 뭐 누구를 소개받는데 좀 별로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가는데 발렛 받은 차가 갑자기 막 롤스땡이야 막 그런 느낌이었던 거야.
1: 말이 심하시네요.
0: 근데 저는 이제 빙원 씨가 막 뭐 이런 걸 한다 뭐 내가 지금 뭐 다른 뭐 친구 뭘 한다 뭐 이럴 때 뭐 얘가 어쨌든 다른 회사 가서 막 프레젠테이션 하고 이런다고 그럴 때 그래도 잘 하고 있구나 이랬는데 이 정도면 제가 볼 때
1: 괜찮죠.
0: 다른 회사에서도 무조건 이거는 살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1: 근데 오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오늘 이 거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게 당연히 저희 라딘디의 뮤지카의 이 고정 게스트로서 이런 썰을 너무 풀고 싶은데 너무 많이 풀면 안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0: 근데 뭐 어쨌든 그 앨범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니까
1: 그냥 좀 가려가지고
0: 그러니까, 근데 신기하다. 왜요? 그 프레젠테이션 할 때 되게 인격치였는데 여기 오니까 다시 비건이 좀
1: 어쩌라고요. 진짜 짜증나 죽겠네.
0: 그리고 바빠 뭐 어디 컨설팅하러 가야 된다 막. 무슨 뭐 한 보잡을 뛰니까
1: 전화가 너무 많이 와요 진짜로. 여러분 저다가 계속 와요. 미치겠어요. 진짜
0: 야 너 뭐 일요일날 뭐 하냐 아 나 그때 뭐 카페 컨설팅하러 가야 돼 뭐 어느 날은 뭐 아 나 이거 뭐 작사 넘겨야 돼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내가 볼 때 비건 씨의 삶에 지금 잘 맞는 것 같아요.
1: 그래요?
0: 아주 보기 좋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박규리님이 느조시 느낌이 좋아 이런 건가요 해주셨는데 자 느조님이 말씀해 주시죠.
1: 이번 오늘 마지막으로 앨범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딘딘 앨범에 대한 딘딘 앨범은 확실히 느조시입니다. 확실히 느조시고 그 느조시 느낌이 좋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앨범을 마주치는 여러분들이 아마 느낌이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0: 뭐 이거는 일단 결과를 봐야죠.
1: 결과 모르겠다.
0: 자 일단 윤기님이 연사치는 창과 창의 싸움을 보는 것 같아요. 방패가 없구나. 둘 다 찌르기만.
1: 너무 아파. 둘 다 아파.
0: 그래서 컨디션 좋은 사람이 이기는 날이구나.
1: 완전 그렇죠.
0: 예. 자, 6654님.
1: 예, 중학교 3학년 딸이 지금 시험 기간인데 공부는커녕 핸드폰만 보더니 비건 오빠 너무 잘생겼다며 엄마도 안구정화하라고 보라 같이 보자네요. 후. 엄마는 속 터집니다만 안구정화

0: 많은 되네요. 감사합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네.
0: 너무 짜증나요.
2: 아니 뭐 여기서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0: 원래 잘하시잖아요. 완전 엘리트 방송인이시면서 이런 문자에는
1: 아직 부족합니다.
0: 아, 네. 그런가요?
1: 갈 길이 멀죠. 네. 자, 본격적으로 연사친 시작해 볼 건데 사연 하나 왔습니다. 비건 씨가 소개해 주시죠.
0: 네. 여성분인 1992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우동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연애 초반에는 자기도 좋아한다면서 둘이 정말 자주 가던 우동집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거기 갈까? 했더니 남친이 지겹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른 거 먹자고 했는데도 결국 제 눈치를 보더니 그 우동집에 갔어요. 근데 밥 먹는 내내 한숨을 푹푹 쉬더라고요. 마음이 식은 게 티가 나서 우동 그릇에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1: 요즘 슬프다.
0: 슬픈데요.
1: 이거 네. 정확히 어떤 그 감도인지 알잖아요. 감정이.
0: 그렇죠.
1: 네. 지금 약간 그 뭐지? 그 이민기 씨 나온 거? 연애의 온도.
0: 연애의 온도.
1: 딱 그 느낌인 거잖아.
0: 아니 그 한숨은 좀 심했다. 근데 가가지고 이왕 갔으면 그냥 먹지.
1: 근데 우동집을 정말 자주 갔으면 어떡해?
0: 일주일에
1: 한 100일 중에 한 88일에 갔어.
0: 야.
1: 그러니까 데이트를 10번 하면 9번을 그 우동집에 간 거야.
0: 혹시
1: 그럼 어떻게?
0: 남자 친구가 좋아하는 걸 안 먹어 줬을 수도 있겠다.
1: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 사연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 말고, 왜냐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 이거지.
0: 그러니까
1: 내가 마음이 이제 떠났다는 거를 티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거는 진짜 10번 중에 9번 8번을 그 우동을 먹으러 가면은 좀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좀
0: 뭔가 장면 같다. 드라마에. 그치? 어떤 그 장면 같은데.
1: 뭔지 알죠? 커플이 들어왔는데 대화가 없어.
0: 아예 없어.
1: 그다음에 뭐 뭐 먹을까? 그거 주세요. 너는 그거 너 그거지? 이거 두 개 주세요. 그리고 말 안 하고 핸드폰만 해요 둘이. 그러다 우동 나왔어. 먹어. 이러면서 먹어. 근데 앞에서 이제 여자친구가 가만히 있다가 아무 말 안 하고 먹는데 눈물이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나오면 사실 그러면 이별이지. 아, 나 갈게. 나와서 이제 우동 먹었는데 뭐 할 거야? 그러면 그냥 가자. 그래 가자. 하고 헤어진 다음에 연락 안 하다가 이제 연사친의 사연 보낸 거고.
0: 나 생각해봤는데 우리 헤어지는 게
1: 그치 그럼 이제 남성분이 그래 고생했어 고마웠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정리가 되는 거잖아.
0: 와, 근데 이거 특이한 사연 아니다. 되게 보편적이다.
1: 이거 굉장히 일반적인 사연이에요.
0: 우리네 커플들이 굉장히 많이 겪는.
1: 이건 솔직히 심지어 나도 겪어본 일일걸.
0: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1: 이거 전형적인 이 다음 패턴이 지금 요 우동 먹고 나온 다음에 말 안 하고 뭐 할 건데 이제 그냥 가자. 아, 왜 또 그래? 아니 뭘 얘기를 해 여기서 갈게 하고 이제 헤어지는 거잖아. 그리고 집에 가서 서로 연락 안 하다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막 울면서 막 이렇게 막 우리한테 문자 보내고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 하고 이제 생각해봤는데 우리 헤어지는 게 맞을 것 같아 약간 이런 거잖아.
0: 우동 먹고 울 때도 남자친구 한마디도 안 했을 거야.
1: 안 했을 거야.
0: 그냥 가만히 있었어.
1: 근데 그거 다 알잖아. 다 보고.
0: 알지.
1: 근데 거기서 이 우는 게 이제 미안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되잖아. 뭔지
0: 어떻게
1: 알지?
0: 할 수가 없는.
1: 왜 우는 거야 지금? 아, 나도 슬프네요. 스트레스네. 나도 미안한데 너무 싫어 지금. 약간 이런 거잖아. 이거 너무 세다.
0: 굉장히 센 그건데 짧은데도 엄청 강한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1: 이거 약간 대낮의 한 이별 같은 느낌인데. 원더걸스 선예랑 JYP의 노래.
0: 맞아요. 명곡이죠.
1: 아 약간 이거.
0: 슬프네요.
1: 슬프네.
0: 지금 여기 스튜디오 공기가 굉장히
1: 다 왜냐면 모두가 느껴본 상황일 거야.
0: 맞아.
1: 근데 이게 되게 전 더 슬펐던 게 우리의 되게 평범한 하루였는데 누군가에겐 너무 슬픈 하루인 거잖아.
0: 그렇죠.
1: 자 어쨌든 자 오늘은 이별을 직감하게 된 순간에 대해서 사연 받아보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비원 씨가 소개해 주시죠.
0: 네. 언제 어떻게 이별을 직감하게 됐는지 사연 보내주세요. 구체적인 상황이나 멘트를 적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문자번호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1: 자 저희는 사연 받는 동안 선희 박진영의 대낮의 한 이별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선희의 박진영의 대낮이한 이별 듣고 오셨고요. 오늘은 이별을 직감하게 된 순간에 대해서 사연 받아보고 있는데 서지원님이 저도 전에 막국수 먹고 나와서 헤어졌어요 주셨는데, 아 근데 막국수는 약간 이게 이 감성 아닌데.
1: 아닌데요. 막국수 좀 달라요. 막국수랑은.
0: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막국수나 예. 뭐 라멘 뭐 이런 거는 좀
1: 조금 죄송합니다. 예.
0: 그러니까 라멘이랑 우동은 좀 결이 같은데 막국수는 좀 아닌데.
1: 막국수는 죄송해요.
0: 그러니까 예. 막국수는 약간 냉면 계열이잖아. 냉면 먹으면서 눈물 흘리진 않아.
1: 아 좀 경쾌해요. 뭐랄까. 이게 저희 음식이 경쾌해요.
0: 좀 높아.
1: 조금 예 죄송합니다. 막국수는 저희가 예.
0: 오히려 뭐

0: 떡볶이?
1: 떡볶이요?
0: 아, 떡볶이도 좀 애매하지. 떡볶이도 좀 애매해. 어.
1: 뭐 모르겠어요. 그냥 우동이 맞는 것 같아요. 우동이.
0: 어, 우동이 너무 묻어.
1: 저는 우동집이 눈에 보였어요.
0: 나도
1: 그 우동집이 나도. 그려져가지고. 예.
0: 그분들 사람들 올 때 이라시아이 맛에 할 것 같아. 예. 자, 정수경님이 네. 숨쉬는 소리도 밥 먹는 소리도 그 사람 냄새까지도 싫어질 때요. 그럴 때 붙잡고 있는 건 서로에게 고통일 뿐입니다. 유유 해주셨는데.
1: 이 그 수민 노래 중에 Hate You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에 이제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모든 행동이 다 싫어졌다. 약간 이런 맞죠.
0: 근데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이러면 어떡해? 그러니까 왜냐면 연인들은 이러면 헤어지면 되잖아. 근데 이제 방금 리피 씨랑 이제 벌구 씨랑 녹음을 하다가 갔단 말이에요. 네. 그들은 어떡해?
1: 근데 뭔가 다른 거가 생기지 않을까? 결혼을 아니, 하면?
0: 근데 그 가끔 막 그 뭐냐 그거 그 뭐지? 그 연애 아 아니, 이혼 숙려 캠프 네네네. 이런 거 보면 그냥 다 싫다 그래. 근데 그런 순간이 오면 이제 연인은 헤어지면 되는데 네네. 부부는 어떻게 해야 돼?
1: 우리는 모르겠다 그지?
0: 그러니까
1: 부부가 아니라서
0: 서로 그냥 참고 산다고?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연인들끼리도 그냥 참고 연애할 수 있는 거잖아.
1: 근데 이제 고를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조금 아~ 더 나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한 80세 정도 되면은 그때 이해하지 않을까? 우리가 결국 이렇게 같이 참고 버텨서 너무 행복하다.
0: 그치, 그치.
1: 이런 생각을 그때쯤은 하지 않을까요?
0: 네. 자, 이선우님이 매번 바래다 주면 고맙다고 고생했다고 운전 조심히 하라고 말해주다가 어느 순간부터 브레이크 좀 살살 밟아라. 왜 막히는 곳으로만 오냐고. 아... 바래다 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순간 아 이제 끝났구나 싶더라고요. 아... 야 이거 대박이다.
1: 슬프네요.
0: 진짜 막 초반에는 막 썸이나 이럴 때는 아 아니야 그냥 나 진짜 택시 타고 갈게 막 이러다가 아 아니야 델타 줄게 하고 막 델타 주면은 막 돌아가도 좋고 막 주차장 도착해서도 막 안 내리고 막 이야기하다가 맞아요. 가고 말이잖아. 네. 근데 어느 순간 아 뭐 나 집에 갈게 그러면 델타 줄게 그러면 알았어 탄 다음에 하 좀 밟지 마 막 이러면 미안해 하고 이제 딱 주차장 도착하면 그냥 갈게 하고 그냥 툭 내리잖아. 아 그러고 난 다음 날 이제 우동이야.
1: 드라마 완성되네요. 완성되고 있네요.
0: 그러고 난 다음에 한 3-4일 정도 마음 아파하다가 주말에 그럼 몇 시에 볼까? 뭐 대충 보자 그때. 아 알았어. 네. 딱 만나서 이제 우동 먹으러 와서 거기서 이제 딱 느끼는 거지.
1: 너무 오늘 왜 이렇게 슬픈가요?
0: 야 근데 이거 되게 오늘 세다.
1: 되게 날카로워요.
0: 왜 이러지?
1: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날카로운 어떤 이야기들을.
0: 아 저거 진짜 세다. 브레이크 좀 아 좀 밟지 마. 막 아니면 아 막 커브 돌 때도 막 예를 들면 아 막 예를 들면 좀 급하게 멈출 때 그냥 쓱 멈춰 급하게 멈추면 아 막 옛날 같으면 막 아 괜찮아 막 이러잖아 근데 아 이러잖아.
1: 나지막하게 한숨 쉬어버리죠.
0: 일부러 더 막 작은 거에 리액션 더 크게 하고 막.
1: 맞아요.
0: 와.
1: 예.
0: 진짜 찝찝하네 기분.
1: 그러게요.
0: 자, 한 설문조사 업체에서 이별을 직감한 순간에 대해 물었는데 연락이 뜸해질 때를 뽑았다고 합니다. 연애 초반 때보다 전화도 자주 안 하게 되고 톡 답장도 늦게 오고 심지어 단답으로 오고라고 해주셨는데. 아 이거 국룰이야 국룰.
1: 근데 이거는 뭐 그냥 공식 같은 거죠.
0: 그리고 이런 게 슬픈 게 뭐냐면 약간 그 더 좋아 아직 좋아하는 사람이 계속 먼저 보내.
1: 그러니까.
0: 막
1: 개선시켜 보려고 하잖아. 이 상황을.
0: 막 나 오늘 비건 만났는데 이랬다. 진짜 웃기지 않아? 그러면.
1: 웃기네.
0: 밥은 먹었어? 그러면 나 먹었어. 나 뭐 닭볶음탕 먹었어. 자기는? 나도 먹었어. 그러고 끝나잖아. 그럼 아 알았어 일 열심히 해. 이러고 있다가 좀 이따 연락할게. 좀 이따 연락해. 이러고 연락 없다가 밥 먹 저녁 먹었어? 막 이러면서 먹었어. 뭐 먹었어? 뭐 먹었어.
1: 바빠? 아 끔찍한데요.
0: 바빠.
1: 소름이 돌았어요.
0: 그러고 이따 좀 막 늦은 시간이 됐어. 그러면은 네. 아직 일 안 끝났어? 그러면 아니 집 와서 이제 씻었어. 그러면
1: 집 왔다고 말해주지. 이렇게 하면서
0: 그러면은
1: 애교 하고.
0: 아니 뭐 이 시간쯤 되면 왔겠지. 뭐 오빠는 집에 왔어? 오빠는 집 갔어? 아니 나는 지금 아직 뭐 하고 있어 너무 힘들어 그러면
1: 근데 오빠 나 오늘 좀 일찍 자려고
0: 막 그것도 아니야 막 이봐야 막 이런 거 있잖아 아 그래? 힘들겠네 고생해 그러면 자려고? 자야지

0: 그럼 이제
1: 숨 막히네요.
0: 그러다 이제 겨우겨우 만나서 운전하는데 짜증내고 다음 주에 만났는데 우동집 갔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1: 제가 정말로 헤어짐을 후회했던 연인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한테 제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 헤어지기 전에. 아. 예, 정말 쓰레기입니다. 예. 다 작가님 끄덕끄덕한 뒤에서 아니, 다, 저렇게 크게
0: 다 보답받고 있는 거예요. 다,
1: 제가요?
0: 제가 아픈 네.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땐 그랬지님.
1: 저는 제가 헤어지자는 소리를 못 하겠어서 일부러 연락 오면 바쁘다는 핑계로 안 만나고 톡이 와도 단답으로 보냈어요. 이렇게 했던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겠죠?
0: 너 혹시 걔니? 야, 너지? 나는 이제 이러면은 이렇게 알잖아. 근데 헤어지자고 왜 안 하지? 하면서 속으로 이제 희망을 갖는 거지. 아, 얘가 나랑 헤어지긴 싫고 아직 개선하고 싶은데 시간이 필요한가 보다. 막 이러다가 이게 길어지면 이제 한 번쯤 폭발하지. 또 내가 그렇게 만만해?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사람한테, 인격한테 막 너무 존중 안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럼 어떻게? 그럼 이제 나한테 이제 헤어지자고라고 얘기를 계속 원하는데. 내가 끝까지 그건 말을 못하는 거야. 최악이지.
1: 사랑 참 어렵다.
0: 3718님이 서로 사진 찍어주고 같이 사진 찍으며 노는 걸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진 절대 안 찍을 때요. 주셨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우리 지금 하나 찍을까? 아니, 뭘 찍어. 약간 이런 거. 자, 선물 받으실 분들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 연애와 관련된 다양한 고민들 아주 사소한 것도 좋으니까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 선물 챙겨드립니다. 자, 저희는 베이직 피처링 릴러 말지 만남은 쉽고 이별은 어려워 듣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의 뮤지컬.
1: 자, 딘딘의 뮤지컬 3부 시작했고요. 비건 씨와 연사친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지선님이 비건님 스타일로 놀리는 재미가 있었는데 최근엔 계속 늦옷으로 입고 오셔서 뭔가 섭섭해요 해주셨는데
2: 이분도 좀 짜증나는 소리를 하시네 또.
1: 근데 확실히 알았어. 어제 발표하러 올 때 옷이 얘도 평소에 자기가 입고 다니는 게 부끄럽구나를 내가 느꼈어.
2: 전혀 아니에요, 전혀.
1: 근데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TPO라고.
2: 네.
1: 만약에 어제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비원 씨가 평상시 입고 다니는 그런 헐렁뱅이 옷을 입고 와서 만약에 했다? 그러면 설득력 없었을 것 같아.
2: 아씨 어떻게 그래요? 약간 그럴 것 같아.
1: 그런 느낌 있을 것 같아.
2: 아이가 여기 거기는 이제 어른들도 계시고 하시니까 그래서 좀 깔끔하게 최대한 깔끔하게 입고 왔죠.
1: 우리보다 어른 대표님이 한 명밖에 없었어.
2: 아 그래 그래.
1: 다 우리보다.
2: 지금분들 다 우리보다.
1: 하천 동생이야.
2: 그래. 몰랐다.
1: 자 이선웅님이 7월이다 해주셨는데.
2: 어이구 그러네요. 7월 1일이네.
1: 이제 반을 넘어간 거야. 이제 후반전이에요.
2: 그러니까요. 이번 년도 좀 빠르세요? 어때요?
1: 전 너무 빨라요.
2: 저 미친 듯이 빨라요.
1: 숨을 쉴 수가 없어. 저 지금 사실 네. 체감상 한 3월 8일 정도 된 것 같거든.
2: 진짜 딱 3월 8일 정도인 것 같아요.
1: 3월 느낌이. 8일 정도 된 것 같은데.
2: 저 막 그때 뉴욕 갔다 온다고 라디오 못 오고 그랬었잖아요.
1: 그게 언제야?
2: 12월이에요.
1: 그게 12월이라고?
2: 12월. 작년이야 작년.
1: 그거 되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2: 그러니까.
1: 아닐걸?
2: 아니 맞아요.
1: 진짜?
2: 네. 나 깜짝 놀랐다니까.
1: 와 소름 끼치네.
2: 그거 실제로 과학적으로 그거 알죠?
1: 뭐
2: 나이 들면 시간 빨리 가는 거. 그게 과학적으로 그렇대요.
1: 그러니까 우리 아빠 얼마나 빨리 가겠어. 형들 얼마나 빨리 가겠어.
2: 그러니까요.
1: 말이 안 된다니까? 근데 저 무서운 게 저도 생각해보면 막 20대랑 30대 때랑 비교해볼 거 아니에요.
2: 진짜 빨라요.
1: 갈수록 속도가 너무 빨라서 약간 무서운데.
2: 미치겠어요 진짜.
1: 이 형들은 어떻게 살지? 막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2: 형들은 이제 놓아주지 않았을까요? 그 속도를 그냥.
1: 아니 우리가 이 정도면 이 형들은 지금 1월이야. 지금 1월 한 넷째 주 됐는데 에?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2: 인터스텔라 스타일로
1: 그래.
2: 각자가 다 다른 시간을 살고 있는.
1: 그래서 종민이 형이 1박 2일을 18년 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
2: 아 너무 금방.
1: 시간이 가서 계속 빨리 가니까 벌써 14년째야 하면서.
2: 오.
1: 와 진짜 무섭다. 자 이번에 긴 사연 읽어볼 건데요. 학생 청취자 153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비건 씨가 소개해 주시죠.
2: 제가 다니는 학원에 저보다 어린 남자애가 있는데요. 요즘 얘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더워. 야 나 저 선풍기 좀.
1: 이거? 추운데? 에이
2: 아이 빨리 쳐. 머리카락 다 날리잖아. 저만 보면 자꾸 장난을 치거든요. 손 선풍기를 제 쪽으로 세게 틀어서 머리카락이 막 흐트러지는 걸 보면서 웃는다든지.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어제 떡볶이 시켜가지고
3: 머리카락
2: 깜짝이야.
3: 에이 깜짝이야.
2: 아니 뭐하는 거야 깜짝 놀랐잖아.
3: 뭐하는 거야 깜짝 놀랐잖아.
2: 오이 진짜. 가만히 걸어가는 저를 깜짝 놀래키거나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하거나 그런 유치한 장난을 많이 쳐요. 근데 문제는 저 말고 다른 애들한테는 전혀 안 그런다는 겁니다. 이거 혹시 저한테 다른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제가 리액션이 좋아서 그러는 걸까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0: 자, 1530님의 사연이었고 이분께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고요. 자, 학원을 같이 다니는 연하남이 사연자분한테 자꾸 장난을 친다라고 합니다. 네. 한 제가 볼 때 한 중학교 3학년, 2학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 혹은 고등학교 1학년.
0: 네. 이거는 뭐
1: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쉽죠. 네. 좋아합니다.
1: 좋아합니다.
0: 어떻게 생각해요?
1: 근데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하나 또 호감 안 가는데 그냥 놀리고 싶은 애도 있잖아요.
0: 아, 그거 안에 들여다보면 좋아하는 감정이 있다니까.
1: 있다고?
0: 어. 오케이. 걔가 만약에 다른 사람 만나잖아? 갑자기 나 남자친구 생겼어. 막 이러잖아? 그럼 기분이 갑자기 안 좋아진다니까.
1: 그건 그때 알 수 있다. 근데 진짜 걔가 남자친구 생겼을 때.
0: 근데 이건 어린 친구들 특인 것 같아요. 저도 뭐 학교 날 때 생각해보면 여자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있죠. 머리끈 이렇게 빼는 거. 네. 그런 거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툭툭 찌는 다음에 자는 척하고 막 이런 진짜? 거 있잖아. 네. 그래서
1: 지우개 똥 이렇게 말아가지고 던지고.
0: 실제로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학원에 있었는데 네. 같은 반은 아니고 학원이었어. 근데 얘가 막 샤프랑 볼펜이 되게 많은 친구였어요. 그럼 제가 빌려줘 하고 가져간 다음에 쓰고 안 주고 집에 가. 그럼 얘가 문자가 오잖아.
1: 샤프 줘 이렇게.
0: 야, 너 내 샤프 가져갔어. 그러면 오케이 내일 줄게. 이런 다음에 일부러 또 안 가져가. 가방에 넣어놔. 그러고 또
1: 계속 어떤 걸 만드는
0: 거야. 야, 볼펜 빌려줘. 이러면 아, 너 어제 가져갔잖아. 막 이러면 걔도 타격감이 좋았어. 아, 어제 가져갔잖아. 그러면 아, 몰라. 아, 가방 있어. 아, 집에 있어. 줄게. 아, 빨리 빌려줘. 빌리고 쓴 다음에 또 가져와. 그럼 또 문자 오잖아. 근데 그게 몇 번 반복됐다가 학원에서 전화가 온 거야. 걔네 부모, 걔네 어머니가 학원에 전화해서 철이가 볼펜을 계속 가져가가지고 지금 뭐 예를 들면
1: 학교 폭력 위원회에서 제보가 들어와서
0: 예를 들면 대일이야. 대일이가 학원 가면 계속 볼펜이 없어져가지고 네. 좀 힘들어한다.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그 전화를 해서 엄마가 너는 왜 볼펜 아 진짜 짜증나네 하고 다음날 내가 가가지고 볼펜 다 주면서 또 나한테 이제 말 걸지 마 내가 이랬어. 근데 알고 보니까 걔도 엄마가 이제 같이 숙제를 하려고 필통 꺼내 이랬는데 필통을 열었는데 볼펜이 없는 거야. 분명히 엄마가 많이 사줬는데 어디 갔니?
1: 처리가 되고 왔어.
0: 아니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걔가 아, 나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니야 미안해 해서 내가 됐어 하고 이제 나 너 볼펜 그렇게 뺏고 그냥 뺏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막 이야기를 했지. 뭔지 알지? 수업 시간에 네. 그래서 학원에 이제 같이 앉아 이제 둘이 아, 팔꿈치 이렇게 슥슥 밀고 뭔지 알지? 아, 넘어오지 말라고.
1: 풋풋하다, 풋풋하다.
0: 완전 풋풋.
1: 그러니까.
0: 아, 좀 무슨 장난 쳤어요, 좀 어릴 때?
1: 저요? 저 장난 많이 쳤죠. 저 고등학교 때는 한 반에 남자가 3명밖에 없었어요. 네, 그런 좋은 학교였는데요. 행복한 학교였는데 그 제가 맨날 장난치던 한 친구가 있어요. 엄청 웃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맨날 장난 쳤는데 하루는 어떤 날이었는데 제 앞에 있는 여자애가 울었어요.
0: 왜?
1: 제가 장난 안 친다고 자기한테는.
0: 아, 다른 친구들한테 다 장난치는데 나한테는 안 친다고?
1: 나는 어리니까 아무것도 인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여자애들이 막 달래주고 있었어 걔를. 근데 어떤 애가 와가지고 네 때문에 쟤 운다. 네가 장난 안 쳐줘서.
0: 네가 뭔데? 아 잠깐만.
1: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 지어내지 않아요.
0: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 실제로 있었던
0: 예를 들면 구준표가 나 괴롭히는데 아 구준표가 나만 관심 없어서 우는 거야?
1: 실제 이야기예요.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 나 안 믿을 수 있죠? 있어요. 근데 진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엄마도 안 믿긴 해요. 근데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0: 자, 손선풍기로 머리카락 흐트러뜨리기, 숨어있다 깜짝 놀래키기, 네. 얄밉게 말 따라하기. 요거는 일단 말 따라하기 이런 거는 100%야.
1: 말 따라하는 거는 근데 사실 진짜다.
0: 진짜 네.
1: 저거는 호감이 없다고 말하기가.
0: 네. 근데 사연자분이 지금 사연에 얘가 이러는 이유가 저가 좋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리액션이 제가 좋아서 그런 걸까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분도 약간 호감이 있는
1: 있어요.
0: 거야.
1: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0: 무조건이야.
1: 연사친에는 보통 자랑하려고 합니다. 사연을 그럴 때 보내기 때문에 지금 자기 좋다 이거야. 기분이. 맞아. 기분이 지금 너무 좋고 여러분들도 알아주세요 라고 보내주신 것 같아요.
0: 자, 그럼 이제 좀 이런 연하남 이런 장난을 칠 때 이제 확실하게 이 친구의 감정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1: 너 나 좋아하냐?
0: 아, 그럼 당연히 아니? 너 뭔데?

0: 미쳤어? 그러니까. 완전 이상해. 막 이러지.
1: 그렇게 오버하는 걸 보면서 체크해 보세요. 너무 오버가 심하다? 그럼 좋아하는 거예요.
0: 근데 그 이후에 진행이 안 되잖아.
1: 왜 안 돼? 또 가만히 있으면 또 장난 걸 텐데.
0: 근데 어쨌든 결국 고백을 안 하니까.
1: 아, 고백을?
0: 저는 약간 매몰차게 진짜 딱 끊잖아. 그러니까 나 진짜 네가 이런 거 싫다고 하지 말라고. 어. 그러면 얘가 어쩔 줄 몰라 하거나 지가 되려 화를 내 막. 뭐?
1: 그래.
0: 그럴 수도 있지 뭐 막 이래. 그리고 나중에 너무 막 혼자 막 끙끙 앓다가 이야기를 하지. 미안하다. 뭐. 아, 막 그랬으면 너무 미안해. 뭐 기분 풀어 막. 됐어 앞으로 그러지 마. 너 근데 왜 자꾸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아니 형 재밌잖아. 뭐가 재밌는데? 아 그냥 누나 괴롭히는 게 재밌어. 야 그건 좋아하는 사람한테나 그러는 거야. 하면
1: 오 그 멘트. 네.
0: 몰라 나 누나 좋은가 보지 하면서 약간 이렇게 시작되는 거지.
1: 드라마 잘 쓰네요.
0: 아 귀엽다 귀여워. 근데 그러다 나중에 우동 먹다 헤어져. 자 송은정님이 그 나이 땐 장난치는 게 관심이 있는 거죠 크크. 이다솔님
1: 장난은 항상 애정에서 기반하잖아요.
0: 그쵸. 네. 자 현민님이 원래 옛날부터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장난치고 괴롭히는 게 국룰이었죠. 좋아하는 거 맞습니다 해주셨고. 네. 이 금선님 말이 이제 맞아요.
1: 정답이죠. 네. 사연자는 이미 넘어간 것 같은데요.
0: 맞아 그냥 자기도 아는데 그냥 보낸 거야.
1: 네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그 이야기 축하드립니다.
0: 자 어쨌든 네. 축하드리고요. 실시간으로 연애 고민 사연 계속 받고 있습니다. 소개는 모든 분들께 선물 챙겨드리니까 아주 사소한 고민이라도 편하게 나눠주시고 자세한 참여 방법 비건씨가 소개해 주시죠.
1: 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딘딘의 뮤직하이 홈페이지 연사친 게시판이나 실시간 사연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고민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챙겨드릴게요.
0: 자 그럼 저희는 추 김요한의 썸밍아웃 듣고 두 번째 사연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추 김요한의 썸밍아웃 듣고 오셨고요. 김화정님이 아 우동 먹고 싶네 크크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 이 늦은 시간에 우동을 먹을 수 있는 곳은 그 뭐 24시 이런 데도 있지만 김준현 씨가 저한테 알려준 건데 서울 만남의 광장을 운전해서 간대요. 자기는 가끔 밤에 네. 그럼 그 고속도로 그 만남의 광장 있잖아요. 네. 딱 거기 가면 거기 우동이 있대. 휴게소.
1: 아 진짜 맛있겠다.
0: 그럼 가끔 아내분이랑 둘이 우동 먹을까? 하고 거길 간대. 오.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나름 낭만이 있다 그러니까요. 이랬던 어. 네.
1: 그 터미널 말씀하시는 거죠? 네.
0: 휴게소 휴게소 자 이제 두 번째 사연 만나볼 건데 닉네임 갓생 말고 그냥생님이 보내주셨고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하루 24시간을 나노 단위로 쪼개서 쓰는 파워 계백형 인간입니다. 처음 소개팅 자리에서 만났을 때부터
1: 제가 지금 3개월째 미라클 모닝을 하고 있는데요. 아침을 일찍 시작하니까 진짜 상쾌하고 좋더라고요.
0: 와 정말요? 그럼 몇 시에 일어나세요?
1: 보통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0분 정도 명상을 하고 영어 뉴스 틀어놓고 스트레칭을 하는데요. 단은 못 알아들어도 귀가 좀 트이는 것 같더라고요.
0: 와 멋있으시네요. 정말 부지런하게 갓생을 사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반하게 됐고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자기야 퇴근했어?
1: 응 방금 막 나왔어.
0: 고생했어? 고생했어. 이제 집 가려고?
1: 아니 나 오늘 크로스핏 하는 날이잖아.
0: 아 맞다 오늘 화요일이지.
1: 응 자기도 퇴근했지? 이제 뭐하게?
0: 난 그냥 좀 집에서 쉬려고.
1: 아 그래? 알았어 나 운동 끝나면 연락할게.
0: 매일 꾸준하게 운동하고 뭔가를 배우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는 남자친구와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들어가기 바쁜 저 자신을 자꾸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자친구 따라서 이것저것 도전해본 적도 있는데 에너지 자체가 달라서 그런가 금방 지쳐서 포기하게 되는 거 있죠. 혹시라도 남자친구가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실망이라도 할까봐 걱정되는데 어떻게 해야 저도 좀 부지런하게 남자친구의 템포에 맞출 수 있을까요? 갓생 말고 그냥 생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고 이분께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의견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남자친구분이 파워계획형이고 매일 꾸준하게 운동하고 뭔가를 배우고 자기 개발하는 갓생러라고 합니다. 반대로 사연자분은 이제 퇴근하면 바로 집에 가서 쉬기 바쁜 스타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성향 차이죠. 성향 차이.
1: 완벽하게 성향 차이죠. 근데 사실 우리 너랑 나 같은 경우가 뭐 갓생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스케줄을 좀 타이트하게 쓰는 타입이잖아요.
0: 저는 미치게 타이트하게 쓰는 사람이에요.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 근데 만약에 이 여자친구가 굉장히 루즈하게 쓰는 타입이야.
0: 난 그렇다고 어때요? 그 사람이 아 한심하다 이런 생각 안 해.
1: 아예 안 해. 저는 오히려 이런 여자친구가 필요해요.
0: 난 부러워.
1: 부럽고 저는 이런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 에너지를 좀 받는 것 같아요. 좀 느긋한 사람이랑.
0: 근데 오히려 제가 이런 성향인데 연애하는 대상도 이런 스타일이지? 아, 그럼 안 돼.
1: 만날 시간이 아예 없어요.
0: 그럼 안 된다니까.
1: 예, 지쳐요 너무.
0: 저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뭐 오늘 이제 라디오 오기 전에 밥을 먹어. 그러면 자 내가 운동을 몇 시쯤 끝날 것 같으니까 아 그러면은 씻으러 들어가기 전에 주문을 하면 오케이 씻고 나와서 집에 가면 음식이 도착하겠다. 그럼 딱 먹고 치우고 이 닦고 이렇게 해서 옷 갈아입고 준비하고 이쯤에 딱 나와서 아 그럼 이때 물 챙겨서 요거 챙겨서 나가야지 이런 것까지 다 해. 근데 이게 하나라도 틀어지면 짜증이 확 남아. 갑자기 뭐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내가 지금 일을 닦아야 되는데 회사

0: 전화 때문에 한 5분 정도 이게 밀려봐. 아. 그 스트레스 확 받는 거야. 근데 오히려 이럴 때, 아 저는 예전에 우리 라디오 할 때 작가님이 이제 상하 작가님이 느긋해.
1: 맞아요. 예.
0: 그리고 막 이래. 막 자기 전에 막 나는 뭐 아 이런 걸 막 되돌아보고 막 이런 것도 좀 생각하고 이러는 그때. 야, 진짜? 야, 난 머리 대면 자. 나 이게 너무 부러운 거야.
1: 맞아, 맞아.
0: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을 보면 너무 부럽고.
1: 맞아요.
0: 와, 나도 저러고 싶은데. 근데 그 가만히 있는 시간을 못 견뎌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야, 사실.
1: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성향이 딱 정해지는 거야. 특히 우리 나이쯤 되면.
0: 맞아.
1: 예, 바뀔 수 없는 어떤 성향.
0: 제 주변에도 제가 예전에 만났던 분이 저랑 똑같은 성향의 분이 계신데. 네. 저는 그래도 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 근데 그분은 시간 잠깐 짬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막 뭘 하는 거야 막. 그 예를 들면 막 도자기 막 도 막 공방 가고 막 이래 막. 맞아요. 두 시간 남으면 막. 네네. 그래서 제가 그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못 견디겠대. 그리고 자기는 이런 자기가 너무 힘들대. 그래서 그때 아. 이건 진짜 좋은 게 아니다. 막 이런 생각을 했죠. 막.
1: 딘딘 씨는 어때요? 딘딘 씨는 그렇게 타이트한 하루를 살아가는 거에 어떤 원동력이라든지 혹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타이트하게 사는 거예요?
0: 어제가 진짜 타이트했잖아요. 네. 어제 제 스케줄이 이제
1: 6개인가 그랬죠? 5개인가?
0: 어제 병원 갔다가 네. 이제 샵 갔다가 미팅 갔다가 촬영 갔다가 끝나고 촬영 갔다가 피처링 녹음하러 넘어갔잖아요. 네, 네, 네. 진짜 나노 단위로 시간을 썼단 말이야. 네. 밥도 막 쪼개 먹고. 네.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야.
1: 동기가 없다.
0: 아니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 내가 만약에 라디오 오기 전에 쉬는 시간이 라디오 오기 전에 스케줄이 없어. 에. 근데 만약에 그날 뭐 스케줄이 들어왔어. 아 어차피 라디오 가야 되는데 이거까지 하지 뭐. 약간 이건 거야. 그러니까 그냥 늘 그냥 하는 거지 뭐. 이유가 어디 있어? 그냥 하는 거지. 쉬어서 뭐해? 약간 이 생각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0: 근데 약간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쉬는 거를 굉장히 잘하는 분들인 거지.
1: 멋있다.
0: 뭐 이건 진짜 좋은 거야.
1: 배우고 싶어요.
0: 근데 오히려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사연자분이 이렇게 쉬는 거에 있어서 얘 진짜 나태하네 막 이런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1: 전혀 안 할 것 같은데요. 네.
0: 근데 또 이런 사람 있잖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에 약간 막 뿌듯해하면서 막. 오늘도 24시간 중에 18시간을 나는 이렇게 활용했다 하면서 막 릴스 이렇게 촥 올리면서 막 아침 6시 기상 찬물 샤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러면서 막 뭐 틈틈이 운동도 놓치지 않고 뭐 운동을 끝낸 다음에 뭐 스트레칭까지 완 한 다음에 막 바쁜 현대사회의 음식은 뭐 식당에서 밥 먹는 건 사치죠 하면서 막 손으로 먹으면서 막 걸어가고 막 이런 거 막 해. 그런 사람이면은 이제 좀 힘들 수도 있지.
1: 열심히 하긴 하네요. 예.
0: 근데 그런 느낌이. 사람이라면 예. 나는 안 만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
1: 그럼 보통 그러니까 다 그러시지 않으시겠지만 들여다 보면은 그렇게 안 바쁘세요 그런 분들은. 예, 그걸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니까요. 예.
0: 그걸 찍고 편집할 시간이 있다는 건 네네네. 사실 정말 엄청난 노력이 들겠지만 그래도 네네. 좀 여유가 있다는 거지.
1: 맞습니다.
0: 진짜 바쁜 사람들이 그렇게 찍는 것도 내가 안 찍고 외주로 넘기겠지.
1: 찍을 생각을 못 해요.
0: 그렇지. 자 어쨌든 근데 네. 혹시나 남자친구 나한테 실망할까봐 걱정이라고 하셨는데
1: 네 아닙니다 유지해야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 남자친구의 어떤 샘물이 되어주세요. 그 바쁜 남자친구한테
0: 오아시스인 거지.
1: 오아시스가 되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0: 저는 그건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이렇게 본인이 바쁘게 사는 거를 뭐 당연히 나는 바쁘게 사는 사람이야 원래 나 원래 그냥 이렇게 살았어 하는 사람이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막 난 진짜 나 오늘 운동도 했잖아 자기야. 자긴 뭐 했어? 와 어떻게 가만히 있었어? 막 이런 성격이면
1: 싫어요.
0: 안 만나는 게 나을 것 같고 에. 그게 아니라 원래 아 자기야 난 원래 근데 이렇게 시간을 쓰는 사람이야 이러면은 난 괜찮은 것 같아.
1: 그러니까 자기야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뭐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은
0: 자기야 근데 사람이 어쨌든 운동을 해야 좀 더 건강할 수 있잖아. 근데 그냥 일 끝나고 집에 가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너에게 이득이 되는 게 뭐지? 막 이러면
1: 넌 대체 왜 사는 거야?
0: 근데 그러고 계속 나는 자격증 준비를 난 자격증을 딸 거라는데 계속 시험

0: 떨어져 막 그 사람. 어 나는 지금 스터디 카페 가가지고 이제 한 2시간 정도 공부하고 조금 이따 이제 운동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공부할 거 이랬는데 계속 떨어져.
1: 제대로 하는 거 한 개도 없네.
0: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은 이제 넘겨야 되는데.
1: 그렇죠. 어.
0: 신영성님이 그냥 본인 스타일대로 사세요 해주셨고.
1: 맞아요.
0: 이경봉님.
1: 자기 자신을 잃으면서까지 맞춰야 할까요? 그냥 갓생 말고 갱생 사세요. 따로 또 같이 하면 되잖아요.
0: 0864님이 굳이 맞춰가면서 만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남친은 남친대로 나는 나대로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주셨는데 이런 거는 좋을 것 같은데 막 와 진짜 자기야 진짜 자기 대단하다.
1: 오.
0: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바쁘게 살아? 오. 이러면 그 사람한테 그거면 다 알걸?
1: 다야. 그리고 내가 막 바쁜데 사연자분이 안 바빠? 사연자분한테 가가지고 바쁜 남자친구가 아 나 진짜 쉬는 거는 자기랑 쉬는 게 최고야. 진짜 너무 좋아.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0: 지금 만난 지 얼마 안 됐나?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이러는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0: 만약에 네. 좀 오래됐으면 그냥 아마 지금 사연자분도 귀찮아하실 거야. 아유 또 운동해? 하면서 네. 알았어 막 이럴 거야.
1: 진짜 대단하긴 해 이렇게 하고
0: 좀 쉬어라 쉬어 막 이럴 거야.
1: 그러니까
0: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냥 넘겨도 된다 생각을 합니다.
1: 또 서로 다르니까 퍼즐이 맞는 거예요.
0: 네. 예. 자 여기까지 사연 만나봤고 연사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의 다양한 연애 고민들 아주 사소한 것도 많고 있습니다.
1: 아니 저번 주에는 안 써주셨는데 써주셨잖아요. 비건 씨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지?
0: 네 뭐 있어요?
1: 없어요. 아예 없는데요?
0: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할 네.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네. 이러면 이제 본인이 그냥 알아서 들어오세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1: 아 알겠어요. 치고 들어갈게요.
0: 자 여러분의 다양한 연애 고민들 아주 사소한 것도 받고 있으니까 저희 홈페이지 연사친 게시판이나 실시간으로 남겨주시고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선우정화의 딩굴딩굴 들으면서 비건 씨 보내드리고 딩카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

뭐라도 하고 싶은 밤 뭐든지 추천해드립니다. 딘딘의 아카이브 딘카이브. 오늘 제가 딘카이브에서 골라본 건 책임자입니다. 저런 권진아의 진심이었던 사람만 바보가 돼 듣고 와서 그 이유 소개해드릴게요.

자, 권진아의 진심이었던 사람만 바보가 돼 듣고 오셨고요. 오늘 딩카이브에서 제가 골라본 건 책임자였습니다. 골라온 이유는 뭐 너무 명확하죠. 예, 오늘이죠. 예, 오늘 홍명보 감독이 이제 입국을 했는데 사퇴 기자회견이 또 어제였고 어제 새벽에 이제 월요일날 새벽 12시에 이제 또 사퇴 기자회견 12시 반에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아까 입국을 했는데 참 나빴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과 이런 것들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을 보았을 때 무책임하지도 않은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책임감이라는 것조차 책임감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거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으면 뭔가 보통의 인간이라면 당연히 이 책임감 때문에 비롯된 죄송함과 미안함을 표현하고 싶었을 텐데 뭔가 그게 아니라 그냥 아 이렇게 됐구나 뭐 아쉽네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뭔가 그 입장문에서도 그렇고 지금 보여주는 이런 태도들이 약간 내가 잘못한 게 하나 없는데 뭔가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나에게 너무 불합리했어 라는 듯한 뉘앙스의 그런 제스처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 불합리한 건 본인이 다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가 좀 참 궁금하더라고. 근데 결국 우리는 이번 월드컵에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당연히 뭐 손흥민, 이재성 선발 제외한 거 이런 것만을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번 월드컵에서 있었던 궁금한 점들을 단 하나도 질의응답이나 이거를 평생 미스테리로 그냥 그 홍명보 감독 머릿속에만 있는 거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걸 들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국민들이 그래도 엄청 응원을 하고 우리의 시간을 쏟아서 그 아침 시간에 응원을 진짜 목 터져라 하고 열심히 하고 내 시간을 이렇게 쏟은 결과값에 비하면 참 너무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끝까지 뭔가 그 좀 딱했어요. 저는 오히려 뭔가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에 있어서 오히려 더 겁을 먹을 때 안 먹은 척을 하는 느낌이 좀 있어서 오히려 좀 조금 슬프기도 했어요. 그래 뭐 근데 이제 그거는 인간인 거고 책임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책임지고 사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제일 헤드가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 너무 아쉽지 않았나. 예. 그래서 뭐 길게 이야기하고 뭐 분노하고 화내기에도 너무 그래봤자 돌아오는 게 너무 냉담하기 때문에 근데 그에 비해서 일본의 그 감독님이 경기 끝나고 인터뷰하는 거나 뭐 이런 모든 걸 봤을 때 아 진짜 완전히 패배했구나 진짜 알고 이렇게까지 멋있게 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딱 차별되니까 그게 참 참 좋지 않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좀 잘못된 점들을 다 싹 우리가 분석을 해서 파악을 해서 정리할 거 정리하고 어쨌든 좋은 결과가 올 수 있게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수고하신 모든 선수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저는 정엽의 왜 이제야 왔니에 이어서 안녕 바다에 별빛이 내린다까지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5278님이 딘디님, 저 아까 아카데미 다닌다는 학생입니다. 오늘 3개월 과정 수료하고 동기들과 다같이 놀고 있는데, 저 가르쳐 주셨던 작가님이 딘디님이 방송에서 언급했다고 연락해 주셔서 다같이 뒷미와 듣고 있어요. 나중에 작가 된다면 꼭 딘디님이랑 작업해보고 싶어요. 제 진심이 닿길 바랍니다. 제 마음을 전달해준 배연아 작가님 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네. 제가 아까 그 저랑 같이 라디오 했던 우리 배연아 작가님한테 연락이 와서 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서 오프닝에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네. 어쨌든.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하고. 나중에 작가가 된다면 꼭 같이 작업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빨리 되셔야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생각보다 뮤직하이가 문턱이 높습니다. 예. 여기가 청취율 1위다, 동시간 1위다 보니까 여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좀 많이 좀 좀 쌓으셔서, 경력을 쌓으셔서 나중에 뭐 제가 하시는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가든 어디든 해서 꼭 말씀해 주시면, 네. 또 반갑게 인사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힘내시고요. 자, 이재용님이 야근하고 퇴근 중입니다. 이렇게 야근하고 돌아갈 때 딘딘님 목소리 들으면 꼭 사우나 후에 마시는 바나나 우유처럼 긴장이 풀리는 기분이에요. 6월은 한 달 내내 일이 많았어서 몸도 마음도 피폐한데 오늘도 야근 후 위로 받습니다 해주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예. 사우나 후에 마시는 바나나 우유는 엄청난 건데, 예. 사우나 후에 저는 초코우유를 마셨습니다. 그 제땡, 제땡. 거기서 먹는 그 맛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어쨌든 땀을 빼고 열을 내고 한 다음에 그 시원한 당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약간 그 느낌 아닐까. 예.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저는 에이콘의 Lonely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꼬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이 꽂혔다. 맞다꼬
2: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맞다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맞다꼬 치킨.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6: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0: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삼성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그대와 함께 언제나
1: 네, 광고 듣고 오셨고요. 딘딘의 뮤지컬 끝곡으로 브로콜리 너마저의 앵콜 요청 금지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빠이.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3: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클럽.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안녕하세요. 첫 곡, 애쉬드 키드의 Four Rows 듣고 오셨고요. 미라니, 한시라니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로시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님.
1: 안녕하세요.
0: 인사 부탁드려요.
1: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애프터클럽 처음입니다. 로시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아, 로시님. 제가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1: 네.
0: 음악을 이렇게 쭉 찾아봤는데
1: 아, 정말요?
0: 생각보다 엄청 데뷔하신 지가 오래되시더라고요.
1: 맞아요.
0: 얼마나 되셨어요?
1: 저 2017년도 데뷔여가지고
0: 그러면 한
1: 9년? 9년
0: 진짜 오래되셨네요.
1: 10년 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0: 야, 로시님의 대표 노래들이 되게 많아요.
1: 네.
0: 어떤 노래가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좀 몇 개 알려주세요.
1: 아무래도 효자곡으로 네. 치면 데뷔곡인데
0: 네.
1: 아직 차트나

0: 이런 데 보면 데뷔곡이 아직 1위로 있습니다.
1: 제목이었던
0: 스타즈라는 곡인데
1: 그 노래.
0: 네, 이게 좀 알아주시는 분들은 많이 알아주시더라고요.
1: 이게 그런 노래들 있잖아요. 약간 들으면 아는 노래.
0: 아, 맞아요, 맞아요.
1: 플레이리스트에 꼭 들어가 있는 노래. 아, 그 노래 중에 하나군요.
0: 감사합니다. 얼굴은 모르는데 노래는 그래도 알아주셔가지고.
1: 근데 오히려 그게 가수한테는 더 좋고 감사한 일입니다.
0: 맞아요.
1: 진짜 여러분들 한번 스타스라고 그 너튜브나 이런 데 한번 찾아보시면 딱 들으면 아, 이 노래 이렇게 하실 거예요.
0: 아, 감사합니다.
1: 이번에 로시 님이 소속사를 옮기셨다고 들었어요.
0: 맞아요.
1: 이번에 새 소속사에서 네. 이제 처음 노래를 선보이셨는데 네. 어떻게 좀 마음가짐이 좀 다르신가요?
0: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 곳에 제가 연습생 때부터 한 12년 정도 있었다가 네. 처음으로 이제 새 보금자리에 들어오니까 많은 게 너무 새롭고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1: 진짜요?
0: 네, 항상 이렇게 저희 전 대표님의 바운더리에 숨어 있다가 이제 스스로 하려니까 부담감도 커지기도 했지만 그만큼 책임감도 되게 커졌었고 그리고 또 이제 로시의 새 출발인 만큼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좀 생각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1: 그런 부담감도 좀 있었구나.
0: 네. 좀 로시의 2.0을 생각하느라 사실 뭔가 데뷔는 9년 차지만 마음은 신인으로 돌아간 느낌이었어요.
1: 진짜 그랬겠다. 네. 그러면 데뷔 초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 뭔가 로시님은 음악적으로서 가장 크게 성장했다고 느끼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0: 아직 한참 멀었긴 하지만 음악적으로 가장 크게 성장한 건 아무래도 좀 판단력이 좀 생긴 거랄까?
1: 어떤 판단력이죠?
0: 좀 음악을 고를 때에도 제가 마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노래가 나에게 어떤 매력을 보여줄 수 있겠다를 좀 빨리 캐치하게 됐고 네. 좀 그런 부분과 작사 작곡 부분에서도 사실 이번 회사 옮기고 제가 처음으로 작사 작곡을 다 총괄 프로듀싱을 하면서 처음으로 하게 됐는데 그때도 느꼈어요. 아, 내가 그래도 좀 그동안에 쌓아놨던 이 내공으로 네. 앨범을 이렇게 낼 수 있구나를 많이 느꼈던 이번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1: 그러면 이번에 처음 총괄 프로듀싱을 해보신 거예요?
0: 그죠.
1: 와, 되게 도전을 많이 하셨네요.
0: 진짜 많이 했어요. 많은 것들을 했어요.
1: 꽤나 힘드셨을 것 같은데?
0: 네.
1: 어떤 점이 가장 좀 힘드셨어요?
0: 아무래도 제가 계속 어디 갈 때마다 얘기하는데 늘 하라는 대로만 하고 살다가
1: 그쵸.
0: 이제 제가 책임감이 생겨보니까 원래는 좀 책임을 떠밀면 되잖아요. 네. 그 전 대표님한테 내가 쓴 거 아니니까 이렇게로 하다가 이제는 제가 다 해버리니 이게 만약 반응에 따라 책임감이 너무 크니까 그게 좀 무섭기는 했습니다.
1: 진짜 너무 공감 가는 말이에요.
0: 네.
1: 이게 모든 거를 작사 작곡 내가 다 만들면 내 입맛엔 좋은데 결과적으로 안 좋은 게 있을 때도 내 탓.
0: 네.
1: 좋았을 때도 내 탓이니까 네. 좀 그게 부담스럽긴 한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아니, 그래도 그 부담감 때문에 못 낼 수도 있는데 저는 어쨌든 곡이 나왔다는 거에 되게 팬분들께서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0: 네.
1: 그러면 루시님께서 이제 곡을 선택하거나 직접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0: 아까 말했듯이 곡 선택에서는 이제 제 매력이 잘 돋보일 수 있는
1: 로시님의 매력이 어떤 건지
0: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로시 2.0을 생각하다 보니까 네. 원래는 발라드를 너무 많이 불렀었고 그냥 청순하고 겉 저의 외적인 모습과는 잘 어울리는데 제가 평소에 되게 털털해요. 좀 말투에서 좀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다가 이제 이번 신곡에 그런 매력을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을 일부러 했고
1: 뭔가 인간적인 로시의 모습도 네. 담아보려고 네. 했군요.
0: 좀 꾸며졌던 모습에서 이제 좀 더 대중분들과 가까이 갈 수 있는
1: 솔직한 네. 로시의 모습을
0: 이제 그래도 될 연차가 아닐까를 생각하며
1: 그러면 우리 이제 로시님의 새 곡을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요.
0: 네.
1: 이제 다음 제가 들려드릴 곡이 로시님의 돈비를 갖고 왔어요. 이 곡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0: 돈비는 제가 그동안 안 해본 장르 중 하나입니다. 좀 팝을 기반으로 한 락 장르인데요.
1: 네.
0: 좀 저의 이런 털털함과 가끔에는 거친 모습을 네.

0: 노래에 담고 싶어서 락 장르를 선택을 했고 또 막상 이렇게 제가 허스키한 목소리로 해보니까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르를 선택을 했고 가사적으로도 좀 저의 솔직한 마음을 담자를 이제 평상시엔 제가 인간관계나 좀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솔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뭔가 표현을 잘 못하고 그 사람 기준에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내 자신을 버리는 기분이 많이 느껴졌었던 시기도 있었어서 그럼 가사에서만큼은 좀 이기적이게 돼보자 라는 욕심을 담아서 가사에선 그냥 제가 그동안 속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좀 많이 뱉으려고 노력을 했고 또 MBTI가 좀 제가 INFP거든요.
1: 저 방금 느꼈잖아요. 나 자신을 버리고 속개기를 하자 여기서 저는 인프핌을 느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인프피거든요.
0: 아 진짜요?
1: 네, 그래서 아 오셨구나. 내 동기가 왔구나. 네. 저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0: 그래서 이게 또 표현을 못하잖아요. 솔직히.
1: 그쵸, 잘 못하죠.
0: 평상시에는 그래서 가사에 잔뜩 담아보려고 노력을
1: 솔직한
0: 했습니다.
1: 솔직한 곡이군요.
0: 네.
1: 그럼 먼저 로시님의 돈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0: 로시님의 돈비 듣고 왔습니다. 오, 굉장히 지금 날씨랑 잘 어울려요.
1: 맞아요.
0: 뭔가 청량한 느낌도 있고 그렇다고 막 조금 에너지틱한 느낌도 있고 네. 좀 뭔가에 쓸쓸함도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1: 감사합니다.
0: 이게 맞나요?
1: 맞아요. 이해석이? 정확합니다.
0: 어떤 내용이에요?
1: 돈비는 아까 말했던 좀 이게 해석을 하면 되게 다양하지만 저는 이성을 생각했었어요.
0: 오.

0: 좀 아니면 좀 나를 좀 나에게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들과 이제 이성한테 하는 말이었는데, 이제는 나는 주고픈 만큼 사랑만 할 거고, 네가 싫으면 말아라. 약간 이런 평상시에 하지도 못하는 말을.
1: 그러면 돈비라는 제목의 의미가 이제 그렇게 안할 거다. 하지 말아라.
0: 네,
1: 이건가요?
0: Don't be like that 이런 거죠, 좀.
1: 약간 선전포고를 하는
0: 네,
1: 그런
0: 그냥
1: 느낌이군요.
0: 바보같이 굴지 말고 이런 뜻을 좀.
1: 좀 약간 좀속 시원한 느낌이네요.
0: 맞아요.
1: 이런 노래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나요?
0: 계속 2.0 로시를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럼 로시가 안 보여준 모습과, 그리고 항상 너무 착했어요, 제가. 기존 로시는 또 위로의 곡도 많이 했고요. 아니면 이별인데 차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가사 내용들이.
1: 많이 차였군요.
0: 네. 그래서 나는 진짜 왜 나는 이런 것만 하나. 그렇다고 되게 사랑스러운 곡도 해보진 못했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좀 로시의 다른 모습을 계속 보여주겠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럼 진짜 내가 안 가졌던 성격을 한번 내가 빙의를 해서 표현을 해보자를 생각했던 것
1: 그렇게 좀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
0: 같아요. 네.
1: 팝록 스타일도 갖고 오고 이렇게 된 거군요.
0: 네, 맞아요.
1: 그러면 이 가운데서 약간 공감했으면 하는 가사도 있을까요?
0: 네. 공감을 제 성격인 분들은 해주실 것 같아요. 인프피시니까 또 알아주시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주고픈 만큼 주는 사랑만 할래 이런 가사도 있고, 그 조윤경 작사가님이라고 유명하신 작가님께서도 함께 참여해주셨어요, 가사에. 그래서 제가 계속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평상시엔 너무 착하게만 해서 좀 나쁜 애가 되고 싶다.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를 많이 얘기했다가, 뭐 절대 예쁘게 말 못해도 견뎌 넌 이런 날 조금 더,
1: 그런 가사가
0: 이런
1: 있군요.
0: 가사를 써주셨는데, 그때 진짜 너무 저도 들으면서 너무 기분이 도파민이,
1: 희열이
0: 네,
1: 있었구나.
0: 도파민이 쫙쫙 올라오는 거예요.
1: 아니, 얼마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0: 그러게요.
1: 아니, 흑화를, 어떻게 보면 로시의 흑화네요?
0: 네, 저만 에어컨인데, 또 막상 팬분들은 음방 보시거나 노래 들었을 때 그래도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1: 또 팬분들은
0: 해주시긴.
1: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주니까. 근데 그래도 그 이제 아티스트의 입장에서는 보여주고 싶은 또 면모가 있잖아요.
0: 맞아요.
1: 이게 나의 흑화다. 약간 이런 발악하는
0: 맞아요. 저만의
1: 흑화.
0: 그거 같긴 한데.
1: 어쨌든 자기 만족이면
0: 네.
1: 저는 너무 좋은 프로젝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0: 이런
1: 드네요.
0: 가사를 아예 못 해봤죠.
1: 아,
0: 네.
1: 그래요?
0: 그래서 진짜 그 희열감이,
1: 너무
0: 이게
1: 좋았어요?
0: 음악의 진짜 힘인 것 같아요. 진짜.
1: 굉장히, 왜냐면 제가 왜 웃냐면 저는 이제 어쨌든 힙합 쪽을 하다 보니까 세거든요.
0: 그죠.
1: 맨날 막 너보다 내가 잘났고, 야, 갈 거면 가라. 맨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되게, 저는 오히려 되게 그 간절한 가사를 써보고 싶어요. 뭔가 붙잡는 가사. 이런 거를 또 원하는데,
0: 또 반대됐네요.
1: 또 반대구나. 이런 또 생각들이 있군요.
0: 네.
1: 신기하다. 이번에는 로시 씨가 작사, 작곡에도 다 참여했다고
0: 네.
1: 하셨잖아요. 가장 공들인 부분이 어떤 걸까요?
0: 물론 전체적으로는 다 공들였지만, 멜로디는 생각보다 수월하게 나왔고, 작곡가 오빠랑 같이 송캠프처럼 아예 처음
1: 빠르게.
0: 틀부터 같이 쭉 하고, 작사도 이런 내용을 생각하고 쓰니까 술술 나왔던 것 같고, 근데 가장 공들인 게 아무래도 편곡이지 않을까 싶어요.
1: 편곡.
0: 네, 이런 밴드 사운드의 음악을 처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거를 선공개로 제 처음 했었던 단독 콘서트에서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밴드 사운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현장감을 줄수 있는 편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편곡도 엄청 오래 걸렸고, 믹스까지 다 하고 마스터링을 넘겼다가 다시 가져와서 다시 믹스로 돌아오기도
1: 야, 이거
0: 했고.
1: 쉽지 않은데?
0: 그니까요.
1: 이게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 택배를 예를 들어 보낼 때 포장을 다 해가지고 그 요즘에 이제 우체국이나 편의점 택배에 보냈어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다시 다음날 가가지고 죄송한데

0: 자꾸 물건 다시 주세요. 맞아. 그래가지고 다시 테이프 뜯는 거거든요.
1: 진짜 완전 민폐였는데 그게 이게 저한테 너무 소중한 곡이 되니까 네. 또 첫 곡이잖아요. 네. 회사 옮기고
0: 또
1: 나서
0: 2.0이니까
1: 네. 그러니까 아 이건 내가 후회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0: 아.
1: 그래서 아 내가 생각보다 되게 예민하고 깐깐한 애구나도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0: 아 그러면서 저는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앨범 낼 때 좀 수명이 깎인다.
1: 맞아요.
0: 이런 느낌 들지 않아요?
1: 네.
0: 왠지 그러셨을 것 같아요.
1: 아 진짜.
0: 첫 흑화에 이제 첫 2.0이니까 더 신경 쓰고.
1: 맞아요.
0: 거기다가 새로운 장르까지 시도하셨으니까.
1: 그래서 제가 대표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전 대표님, 신승훈 대표님한테. 앨범을 나오고 나서 대표님 진짜 이제서야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를 한 게 그때는 막 대표님이 다 만들어주시고 저는 진짜 떠먹여주시는 걸 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편하게 살았더라고요. 근데 와 이거 하나하나가 진짜 힘든 거였는데 내가 불만을 갖고 그랬구나. 그래서 한번 사과 문자도 드리고
0: 약간 자책하는 시간도 네. 갖고
1: 이렇게 힘든 거였군요. 대표님 배운 만큼 다 새로운 곳에서 열심히 써먹겠습니다.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그만큼 정말 수명이 깎인 듯이 근데 그만큼 재미도 있었다.
0: 또 고생을 진짜 많이 하셨네요. 네. 그러면 돈비 이 노래로서 뭔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랄 게 있었을까요?
1: 정말 이걸 그냥 통틀어서 생각하면 저처럼 좀 표현을 못하거나 좀 정말 남의 시선에 맞춰서 살던 분들이 많잖아요. 또 현대시대에는
0: 네.
1: 또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제 이 노래를 들으며 좀 솔직해지는 상황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0: 솔직하게
1: 네, 좀 표현을 좀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많이들 표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저도 신기한 게 이 음악을 계속 부르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변하고 있더라고요. 음악처럼 이
0: 용기를
1: 가사처럼.
0: 얻었군요.
1: 네. 가끔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진짜 막 나갈까 봐. 근데 진짜 저한테도 힘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이 효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진짜 너무 좋네요. 네. 녹음을 하면서 이건 꼭 살려야겠다 싶었던 한 소절도 있을까요?
1: 그러니까 이건 꼭 살려야.
0: 꼭 그런 거 있잖아요. 녹음하다가 꽂히는 부분 있잖아요. 아 이거 약간 박자가 라던가 아니면 네. 아 이거 약간 소울이 좀 더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았겠다 하면서 되게 신경 써지는 부분이 꼭 있잖아요.
1: 그죠. 근데 너무 하나하나 너무 세세하게 집착하면서 부르긴 했었는데 그래도 제가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을 얘기를 하자면 그냥 저는 포스트 코러스에 Tell me what it feels when your tears fall down. Tell me what it feels when your heart breaks down. 상처가 된다도 남기고 싶어 내게만 name. 이런 게 있는데 다 영어긴 한데요. 제가 이 가사를 그 사이코패스 드라마를 미드를 봤었어요. 사이코패스의 주인공인.
0: 네.
1: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본인이 너무 그 공감 능력이 너무 부족하니까 우는 법도 모르고 그 사람이 본인 때문에 아파하는데 웃고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히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슬픈 감정을 모르다니. 상처받는 기분을 모르다니. 그럼 내가 그 사람으로 빙의가 돼봐야겠다 해서 쓴 부분이라 제가 좀 애착하는 부분인데 사실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일부러 다 영어로 써버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떼창을 해주시진 못하더라고요.
0: 아쉬운 네. 부분.
1: 근데 이걸 꼭 살려야 한다 했던 가사가 이거예요. 이것만은 바꾸고 싶지 않다. 이게 가사 내용이 딱 그거였거든요. 너가 눈물을 흘릴 땐 어떤 기분이야? 너가 상처를 받을 때는 어떤 기분이야?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0: 네.
1: 그 상대방한테. 네. 나는 너의 기분 따위 신경 쓰지 않아를 표현하고 싶었던 내용이었어서.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돈비의 뭔가 딱 그 핵심 한 줄이네요.
1: 네.
0: 오.
1: 그래서 이게 좀 많이들 어려워하시지만 시간 나실 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이번 로시의 곡이 플랫 프로젝트의 시작이라고 하던데 네. 이게 어떤 프로젝트죠?
1: 이제 플랫 프로젝트는 저의 EP가 나올 건데요. 플랫이라는 앨범명으로.
0: 네.
1: 근데 이렇게 싱글로 한 달에 하나씩 나올 거예요.
0: 오.
1: 그래서 총 다섯 달에 걸쳐서 나올 예정이고
0: 와.
1: 마지막 달에 이제 EP로 묶이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플랫이란 단어가 또 평평하다

0: 라는 네. 이런 단어 말 그대로를 표현하려고 아까 말했던 그냥 계속 타인의 시선 남의 시선 위치에서 그냥 내 시선으로 내려와서 내려오더라도 그 내 속도로 가고 싶다는 그런 내추럴한 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목표인 프로젝트고 그래서 뭐 돈비에서는 이런 이기적인 저의 자아를 표현했다면 뭐 다음 곡 다다음 곡 이런 데서 또 다른 자아의 로시를 좀 보여주려고 다양한 감정의 곡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그럼 팬분들은 진짜 좋아하겠어요.
0: 정말 진짜 뼈를 갈고 있습니다.
1: 아니 이게 달에 하나씩 내는 거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0: 처음 해봤거든요. 지금 살짝 후회하고 있는데
1: 정말 어려워요. 정말 정말 어려운 거를 지금 로시님이 맞아요. 프로젝트로 갖고 왔습니다. 진짜 팬분들 많이 사랑해 주셔야 돼요.
0: 잘 부탁드립니다.
1: 다음에 또 로시님의 노래를 갖고 왔는데요. 네. 이번 곡은 로시의 스털스라는 곡인데 네. 어떤 곡인가요?
0: 아까 말씀드린 저의 효자곡 데뷔곡 효자곡인데 이 곡은 데뷔 때가 19살이었어요. 네, 그때 근데 저는 이미 데뷔가 정해져 있었고 근데 저의 친구들은 수능을 준비하거나 이제 꿈을 결정을 못하는 경로에 서 있어서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나만 너무 잘 되고 있는 기분이었어서 그때는 다들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서 어떤 내용을 쓸까를 하다가 그때 스타즈 그냥 별처럼 넌 언젠간 빛날 거야 라는 내용이 있는 책을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 곡의 제목은 스타즈를 해야겠다. 그리고 저희 대표님께 이러이러한 내용의 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로를 주고 싶습니다. 해서 제가 가사 내용을 다 정리해서 김이나 작사가님과 또 원태연 시인님께서 콜라보로 제 작사를 또 다 해주셨었어요.
1: 아, 그랬구나.
0: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위로를 주고 싶어서 만들었었고 이제서야 저도 이제 28이 돼서야 이 곡의 가사들에 공감이 되기 시작했어요.
1: 야, 어떻게 네. 보면 미래의 나에게 바치는 노래였네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때 너가 이랬으니까 힘을 냈으면 좋겠어. 이런 느낌이네요.
0: 네,
1: 되게 진짜. 감동적이다.
0: 소름돋았어.
1: 여러분들도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로시의 스타스 먼저 듣고 올게요.

0: 여러분은 지금 미라니의 한시라니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로시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자, 이제는 질문을 좀 로시님의 그 개인적인 뭔가 성격과 이런 것들을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좋습니다. 무대 위의 로시와 평소의 로시는 얼마나 다른가요?
1: 오, 사실요, 저는 제가 본명이 강주인데 로시와 강주의 구별을 잘 못하겠어요.
0: 오, 이제는 하나가 된 건가요?
1: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데뷔 초나 전에는 좀 사실 이런 저의 털털한 모습이나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숨기려고 많이 노력했거든요.
0: 네.
1: 그땐 좀 지금은 먹히지도 않는 신비주의의 모습도 많이 생각했었고.
0: 그럴 때가 있었죠. 네,
1: 좀 입을 다물고 있어라. 그랬었는데 지금은 너무 저의 모습을 무대에서도 저다운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네, 크게 다를 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0: 오, 그러면은 굉장히 닮아 있는 거네요.
1: 네. 그리고 원래는 되게 낯가리고 소극적인데 그나마 다른 거라고 하면 무대 위에서는 좀 노래 부를 때만큼은 되게 즐기는 걸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0: 오, 와, 이게 사실은 데뷔한 지 진짜 얼마 안 되면은 캐릭터랑 내가 되게 분리돼 있는데.
1: 맞아요.
0: 이게 정말 이 서로가 닮아가기 위해서는 그 깎고 깎은 뭔가 그런 시간들 끝에 이렇게
1: 맞아요.
0: 닮아지는 것 같아요.
1: 연차는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0: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로시님은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떤 힐링 방법을 선택하시나요?
1: 제가 진짜 어렵거든요. 제가 취미가 없어요. 그래서
0: 에? 정말요?
1: 네. 취미가 없고 취미의 중요성도 사실 모르는 사람이라 저는 좀 그냥 그런 OTT 보면서 그냥 정말 매운 거 먹고 매운 음식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극적인 음식에 또 술도 좋아해가지고 네, 가끔 그렇게 푸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진짜 사람들이 싫어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 영상이 그 진짜 말하기도 조심스러운데 그 약간 피지 짜는 영상 있거든요.
0: 네?
1: 약간 그런
0: 아 블랙헤드 이런 거 짜는 그, 영상?
1: 네. 속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0: 그래서 저는 비집하는 영상 막 이런 거요? 어머.
1: 근데 남들은 진짜 막 이러면서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에이. 근데 저는 그거를 그냥 자기 전에 한 30분 쭉 보고
0: 어떤 매력으로 보시는 거예요?
1: 그냥 그 속 시원함이 있어요. 그
0: 아.
1: 할 막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다 갑자기 빡 나온 진짜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저는.
0: 아니 그래도 방법. 이거는 루시님만의 특별한 네.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1: 근데 한번 보세요. 봐보세요.
0: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알고리즘이 지배를 할까봐 좀 무섭긴 한데 저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팬들은 잘 모르지만 사실 이런 모습도 있다 하는 반전

0: 매력이 있을까요?
1: 진짜 전 다 보여줘서 팬분들한테.
0: 정말요?
1: 아마 없을 거예요.
0: 이것도 아세요 팬분들? 그 네. 귀집하는 거.
1: 최근에 얘기해버렸어요.
0: 오 마이 갓. 정말요? 이건 정말 사랑이다.
1: 근데 오히려 팬분들은 제가 하도 이상한 말을 많이 해서

0: 저희 강아지 고양이 사진이랑 그리고 그 SNS 광고 그 물건들 있잖아요.
1: 네.
0: 그런 거 다 캡처해 놓거든요, 제가.
1: 살라고?
0: 네. 다 제가 혹해서 사는 게 진짜 많아요.
1: 최근에 산 꿀템 하나 알려주세요.
0: 최근에 산 꿀템? 저 이제 30대가 다 돼가니까 네. 얼굴 리프팅에 관심이 많아져서 이게 팔자주름 올라가는 그 입에다 껴서 기구를 이렇게 입을
1: 그거 흔드는 거 아니에요? 고개 흔드는
0: 아니 거기 그것까지 안 샀고 입을 그냥 버렸다 모았다 하면 이게 얼얼해지는 기구가 있거든.
1: 아 진짜요? 그걸 네. 진짜 사셨어요?
0: 네. 정말 쓸데없는 짓을 했습니다.
1: 아, 정말 어때요? 너무 궁금해요.
0: 저요? 한 3일하고 지금 또 창고에 보관돼 있는데
1: 효과가 별로 없나요?
0: 이게 사실 몇 달은 해야 되는 건데 또 저의 인내심이 이게 문제입니다. SNS 광고에 여러분들 제발 빠지지 마세요.
1: 그게 어떻게 보면 소확행이시겠네요.
0: 맞아요.
1: 아 소확행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0: 네.
1: 그 팔자주름 그 기계 소확행으로 사셨네요.
0: 늘 항상 사고 후회하고
1: 제일 후회하는 그 템도 있어요?
0: 제일 후회하는 템이 이거예요.
1: 아,
0: 네.
1: 최근 템?
0: 네, 다른 건 그 어떻게든 썼거든요. 뭐 그 화장품이나 막 뷰티 디바이스 이런 거는
1: 네.
0: 그래도 쓰니까
1: 네.
0: 그러려니 하는데 이것은 그냥 돈 많이 벌어서 피부과를 가자.
1: 오, 차라리?
0: 네.
1: 아, 차라리 거기 가서 리프팅을 하시는 걸 더 추천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루시 씨는 사랑을 할 때 솔직한 네. 편인가요? 아니면 마음을 좀 숨기시는 편인가요?
0: 이것도 참 나이별로 다른 것 같은 게 아기 때는 20대 초반 때는 아예 표현을 못했었어요. 좀 이끌리는 대로만 끌려갔었는데
1: 애겠냐
0: 네. 어. 지금 완전 태토가 돼가지고
1: 리더
0: 네. 지금 다 솔직하게 말해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거 무조건 다 얘기하고
1: 막 그러면 표현도 솔직하게 하세요? 뭔가
0: 좀 좋아함 이런 표현이요?
1: 네, 좋아하는 표현.
0: 네, 이제는 저는 아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많이 이제 말하는 편입니다.
1: 오, 야 사랑한다. 약간, 이렇게
0: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1: 야 내가 너 좋아한다.
0: 네, 그냥 표현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1: 오, 좀 진짜 뭔가 중간에 깨달음이 있었나 봐요.
0: 뭔 일이 있었나 봐요.
1: 굉장히 2.0 되면서
0: 네.
1: 뭔가 성숙해진 느낌이
0: 맞아요.
1: 드는 것 같아요.
0: 지금의 제가 그래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1: 오, 아, 이거 너무 좋은 말이다.
0: 왜요?
1: 자, 다음은요. 제가 또 이제 로시님께서 추천해주신 곡을 가져왔어요.
0: 네.
1: 다니엘 시저의 Who Knows인데 이 곡은 왜 추천해주셨나요?
0: 또 제가 인프피다 보니까
1: 네.
0: 저는 이렇게 울적하거나 할 때 다들 어떻게 하네요. 근데 저는 더 우울해지려고 하거든요.
1: 네.
0: 아예 빠져버려요, 그 감정에. 그래서 적적해지려고 더 좀 발라드 곡을 많이 듣거든요. 팝발라드를. 근데 다니엘 시저 이 Who Knows가 들어간 앨범 자체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이 노래는 정말 제가 좀 적적할 때 많이 듣는 곡입니다.
1: 최애곡이구나.
0: 네.
1: 아.
0: 요즘 들어 많이 듣는 곡.
1: 그러면 루시님께서 가져온 다니엘 시저의 Who Knows 듣고 오겠습니다.

0: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 계속해서 로시님과 대화 나눠볼 건데요. 제가 정말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1: 아, 뭘까요?
0: 우리 로시님 하면 OST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OST 하면 로시라는 말도 있는데 이 수식어가 어떠신가요? 부담스러우신가요? 감사한 마음이 더 크신가요?
1: 아, 일단 생각보다 제가 OST를 많이 불러서 너무 감사하기도 한 마음도 크고 네. 부담도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0: 아, 제가 왜 이렇게 설레하냐면요. 네. 제가 드덕이에요. 드라마 덕후예요.
1: 드라마 진짜요?
0: 완전 덕후인데 그 이제 루시님 나온다고 하셔가지고 루시님께서 부르신 곡들을 이렇게 쭉 봤어요. 네. 근데 아니 이 노래가 루시님 거였다니 이렇게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진짜 제가 거의 다 본 드라마를 부르셨더라고요. 와 진짜 그래서 되게 저는 아 빨리 뵙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OST는 드라마에 이제 감정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1: 그죠 그죠.
0: 그리고 또 본인 앨범은 자신의 이야기를 담는다는 그런 점이 있는데 두 개의 좀 가장 큰 차이점이 어떤 거예요?
1: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신 대로 제 앨범은 제 얘기를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부담이 크고 오히려 OST는 일단 마음가짐이 되게 편안해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1: 네, 다 일단 해주셨고 일단 그 원하시는 감정을 제가 표현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담감은 적기는 한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 부르죠.
0: 그럼 지금까지 부른 OST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곡은 어떤 곡이에요?
1: 너무 좋은 곡이 많은데
0: 너무 많죠.
1: 저는 애착을 효자곡으로 뽑거든요. 오. 좀 나에게 좀 도움을 주는 곡들. 저는 아무래도 뷰티 인사이드의 구름이라는 곡이 있는데
0: 그거 그때 나온 거 아니에요? 설레는 장면에
1: 맞아요.
0: 나오잖아요.
1: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주셨어요.
0: 엄청 나왔어요.
1: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 노래를 들을 때에 공연 같은데 오프닝으로 딱 부르고 등장을 했을 때 네. 저를 몰랐던 분들도 그 곡의 반응을
0: 아 네. 와 진짜 효자곡이네.
1: 많이 해주셔서 오. 저는 스타즈와 구름이 진짜 지금 1, 2위를 지금
0: 다투는 애착의 곡이구나. 네. 야, 진짜 저는 이거 그 구름 나올 때마다
1: 네.
0: 하, 진짜 또 왜 저래? 주인공 두 명 왜 저래? 막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아, 이 곡을 로시님께

0: 에서 불렀다고 합니다.
1: 맞습니다.
0: 또 녹음 전에 드라마를 미리 보면서 감정을 잡는 편이세요? 아니면 좀 가사 설명만으로도 충분히 몰입을 하시는 편이세요?
1: 사실 드라마를 미리 보여주신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0: 아, OST 그래요?
1: 네. 그리고 장면을 그냥 짧게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장면에 어떻게 들어갈 거다. 네. 그래서 이런 감정으로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네, 그냥 거기에 맞춰서 하는 편입니다.
0: 오,
1: 네.
0: 그냥 그 얘기를 듣고.
1: 네네.
0: 아, 정말 이거 재밌는 질문인데요. 아, 내가 솔직히 이 작품에 내 목소리 담겼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은데 하는 했던 작품도 있어요?
1: 이게
0: 뭔가 욕심났던 작품.
1: 저는 좀 아, 작품을 말하 작품?
0: 저는 가끔 막 드덕이다 보니까 드라마 보면서 그런 생각 하거든요. 아, 이 작품에 내 목소리 들어갔으면 진짜 재밌었겠다. 막 이런.
1: 그죠, 그죠. 저는 좀 심오한
0: 스릴러 이런
1: 네,
0: 거?
1: 그런 쪽에 제 목소리가 솔직히
0: 그것도 우연돼요?
1: 너무 어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구름이나 좀 밝은 곡을 제가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되게 청량하다 생각을 하시는데 또 되게 허스키하고 오히려 좀 어떤 장르라 해야 돼? 좀 소울풀한 노래도 저는 잘 살릴 자신이 있는데 그런 장르는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0: 아, 지금 한번 어필해봅시다 우리. 스릴러 장르인가요?
1: 네, 약간 좀 아, 그런 요즘엔 그거 많이 봐요. 참교육이라고.
0: 아, 알죠?
1: 좀 그런 진지한 부분들 있잖아요.
0: 네, 뭔가 이제
1: 액션도 많고 에이. 아니면 뭐 과거 회상이나 네. 그런 부분 있을 때 좀 내가 좀 이 부분을 묵직하게 살릴 수 있지 않을까?
0: 오.
1: 라는 생각을.
0: 저는 그런 지금 이제 루시님 목소리 듣고 있잖아요. 그 드라마도 생각났어요. 그 부부의 세계나 스카이캐슬.
1: 혹시 그 We All Lie?
0: 네네네. We All Lie. 이런 느낌도 엄청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1: 사실 저도 그 생각은 해봤습니다.
0: 아, 그죠, 그죠. 와, 진짜 그 스릴러 이쪽 담당자분들이 계시다면 로시님의 목소리
1: 네,
0: 로맨스물이 아닌 다양하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러면 다음에는 로시님께서 이 노래 갖고 오셨어요. 구름.
1: 맞습니다.
0: 뷰티 인사이드의 OST를 갖고 오셨는데 이 노래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노래 듣고 올게요.

0: 네. 로시님의 구름 듣고 왔습니다. 아 진짜 옛날 그 드라마 봤을 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느낌이에요. 제가 이 드라마 한 세 번 봤거든요.
1: 진짜요?
0: 다섯 번 봤나? 진짜 좋아했어요.
1: 우와.
0: 제가 그 서현진 배우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1: 아,
0: 진짜 재밌게 봤는데 아 너무 좋네요. 계속해서 질문 이어나가 볼게요. 우리 로시님께서 한 곡을 완성하기까지 본인만의 루틴이나 습관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1: 저는 무조건 목을 풀죠.
0: 아, 되게 티적인 말이었다. 목을
1: 저는,
0: 풀어요?
1: 아, 맞아요. 목 풀고, 근데 저는 목을 그냥 가볍게 푸는 게 아니라 거의 한 시간을 풀어야 돼요.
0: 아, 진짜요?
1: 네. 그리고 되게 저는 혀를 좀 유연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0: 네.
1: 혀를 뽑는다고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혀를 엄청 내밀고 발성을 하고 정말 휴지로 혀를 잡고요. 뽑아요.
0: 오.
1: 근데 한번 해보자. 뽑고 이렇게 흔들고 아 이러면서 혀를 흔들어요.
0: 네.
1: 그 다음 노래하시면 목이 진짜 가벼워지세요.
0: 아 진짜요? 네. 저 한번 해볼게요. 네. 와 진짜 신기하다.
1: 무조건.
0: 그리고 로시님께서 함께 작업해보고 싶은 작곡가나 아티스트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1: 너무 많은데요. 저는 요즘 들어서 좀 크러쉬 선배님.
0: 아, 오, 잘 어울린다.
1: 그러니까 제가 또 발라드만 하다 이제 좀 R&B 쪽에 관심이 생기기
0: 생겼어요.
1: 시작해서 한번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라는.
0: 와.
1: 제가 열심히 해야죠.
0: 만약에 크러쉬 선배님 만나면 어떤 장르나 어떤 곡 하고 싶어요?
1: 아무래도 크러쉬 선배님 하면 생각나는 장르들 있잖아요. 좀 발라드 느낌.
0: 아,
1: 네,
0: 그런
1: 좀 쓸쓸한 느낌의
0: 아, 그런 네. 곡들을 해보고 싶으시군요.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1: 싶다.
0: 팬들이 자신의 음악을 들을 때 어떤 감정을 가장 많이 느껴주길 바라시나요?
1: 어떤 감정? 저는 그냥 항상 무대에 설 때나 노래할 때 메시지 전달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좀 팬분들께서도 그 저의 마음이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와닿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0: 진짜 너무 팬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면은
1: 네.
0: 진짜 감동받을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0: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1: 아쉬워요.
0: 아, 너무 아쉬워요. 루시님 마지막 질문으로
1: 네.
0: 앞으로의 음악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일까요?
1: 가장 큰 목표요?
0: 네.
1: 사실 뭐 오래오래 음악하기가 목표지만
0: 네.
1: 지치지 않고 근데 요즘은 저는 항상 얘기해요. 그냥 자신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팝스타가 되고 싶다.
0: 이야 멋있다.
1: 그래서 저도 월드투어를 언젠가 꼭
0: 야,
1: 하고 싶다.
0: 야 멋있어요.
1: 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이제 플랫 프로젝트를 올해 쭉쭉 달리고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0: 아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요 1부의 마지막으로 우리 안신혜님의 사우트 더 웨스트라는 이 곡 듣고 로시님과 인사할 건데요. 로시님 진짜 마지막으로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1: 와 애프터클럽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의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선배님과 함께 라디오 하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시고요. 앞으로 로시 플랫 프로젝트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0: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2부에서 돌아올게요.

0: 서울에 자리 잡은 어느 평범한 국밥집에 결코 평범하지 않은 차림의 손님이 들어옵니다. 말끔하게 다림질한 제복에 가슴엔 빛나는 훈장까지 달고 식당에 찾아온 손님을 사장님은 익숙하다는 듯 반갑게 맞이했죠. 사연은 이렇습니다. 올 초 국밥집 사장님은 주민센터에 찾아가 나눔을 실천할 방법을 의논했고 그 결과 식사 쿠폰을 만들어서 국가 유공자분들께 드리게 된 거죠. 국밥집 사장님의 선행이 알려지자 뜻을 함께하기 위해 음식값을 선결제하는 이웃, 일부러 가게를 찾아 매출을 올려주는 이웃도 생겼다고 하는데요. 국밥 한 그릇보다 더 든든한 마음 덕분에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달 6월이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0: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수요일 DJ 미라니의 한시라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시작하며 들어본 곡은요, 스자의 스누즈였습니다. 같이 듣고 싶은 곡이 있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세요.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셔도 됩니다. 홈페이지에 다시 듣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사연 만나볼게요. 1599님, 미라님 수박 좋아하시나요? 가게 직원들 나눠줄 수박 써느라 시간이 벌써 2시가 넘어버렸네요. 직원들이 수박은 먹고 싶은데 한 통은 너무 크고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자주 못 먹는다는 말에 큰맘 먹고 세 통을 사와서 계속 썰었어요. 이렇게 떼샷 찍어놓으니 뿌듯하네요. 가끔 늦게까지 집안일하거나 남은 작업할 때 라디오를 즐겨 듣는데 들으면서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미라님 나오는 날이 너무 좋답니다. 아델의 헬로 신청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1599님께서 수박 썰으신 거를 사진을 같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진짜 빼곡합니다. 이야, 저 수박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직 수박을 못 먹었는데, 아, 그래도 진짜 군침이 도네요. 진짜 직원분들께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1599님께서 신청해주신 아델의 헬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7188님, 야근 중입니다. 진짜 피곤하네요. 그런데 아직 일이 많아요.

지금까지 일하는 분들 힘낼 수 있도록 든든한 노래 한 곡 신청합니다. 본조비의 Runaway 부탁드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야근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으신가요? 많이 힘드시죠? 얼른 끝내고 집에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는 길 조심히 가시고요. 그리고 저희 노래 들려드리는 게 좀 진짜로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은요, 여러분께서 신청해 주신 곡으로만 세 곡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는 1599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아델의 헬로, 그리고 두 번째 곡 7188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본조비의 Runaway, 세 번째 곡 정문감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악뮤의 소문의 낙원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까지 세 곡 듣고 올게요.

어떤 푸념도 어떤 고민도 다 들어드립니다. DJ 미라니에게 말해주세요. 힘이 될 거야. 칭얼칭얼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4721님이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안녕하세요 미란님. 저는 얼마 전에 결혼 정보 앱을 통해서 한 사람을 알게 됐는데요. 뒤늦게 제게도 좋은 반려자가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금전을 바라고 접근한 거더라고요. 또 한 번 사람에게 실망을 하게 되었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결혼정보 앱까지 들어와서 금전을 바란다고? 이거 꽤나 좀 성실도가 필요한 건데 저는 이런 분들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그 특히 이제 악플 다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은 진짜 그분들만큼 성실한 분들 없거든요. 정말 빠르게 악플 달고 진짜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비판이라고 해야 되나? 그 연구도 되게 확실하게 해서 이렇게 다신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신기한데 우리 4721님께서 만나신 이분 결혼 정보 앱까지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금전을 바라고 사랑을 바라는 게 아니라 금전을 바라고 왔다는 게 진짜 신기하네요. 근데 저는 너무 상처 안 받으셨으면 진짜 좋겠어요. 이런 사람만 있는 거 아니니까 우리 4721님 너무 이렇게 뭐랄까 너무 안 좋은 생각에 빠져가지고 나에게 좋은 사람은 없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앱으로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좀 어렵고 확률적으로 되게 힘든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자만추로 만나는 거를 너무너무 추천해 드리지만 그래도 없다면 그 앱에서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앱 그 담당자분한테 이거 뭐냐고. 앱 할 때도 돈을 내지 않나요? 저도 그렇게 돈 내는 걸로 들었는데 아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시간 아깝지 돈 아깝지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4721님 너무 상처는 안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제가 들려드리고 싶었던 노래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블랙핑크의 Kill This Love 이라는 노래 가져왔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칭얼칭얼 오늘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최지혜 님이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남자친구가 군대 간 지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요즘 부쩍 우울해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시간아 빨리 가자 라고 보내주셨네요. 으이그 너무 귀엽다. 이 정도 칭얼칭얼은 너무 귀여워요. 진짜 사실 이런 감정 있잖아요. 뭔가 누가 너무너무 보고 싶고 진짜 미칠 것 같고 막 걱정되고 너무 사랑하고 이런 감정.

감정이요. 나중에 시간 되면 이런 감정도 다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혜님께서 이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감정도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 왜 이렇게 우린 떨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약간 내가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된 것처럼 진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다니 너무 보고 싶다 하면서 뭔가 창작 활동도 하고 그러면 시간이 좀 빨리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 미라니의 한시라니 이건의 거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연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무료인 고릴라도 이용하세요. 그래서 제가 들려드릴 노래는요. 김영중의 그랬나봐 라는 노래 가져왔어요. 노래 듣고 올게요.

매주 수요일 새벽 2부에선 미라니가 여러분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곡들을 들려드려요. 미라니의 픽뮤직. 오늘은요, 샤넬 트리스라는 아티스트의 곡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인데요. 오랜만에 노래를 쭉 들어보니까 너무 분위기도 좋고 여러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두 곡 들어볼게요. 첫 번째 곡으로는 I've Been In Love, 그리고 두 번째 곡으로는 This Thing We Call Love 라는 곡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계속해서 노래 들어볼게요. 첫 번째 곡으로는 터널, 그리고 두 번째 곡으로는 블랙 테크노 가이라는 곡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마지막으로 샤넬 트리스의 곡 세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는 팝팝, 그리고 두 번째 곡으로는 6AM, 세 번째 곡으로는 리캡이라는 노래입니다. 세 곡 듣고 올게요.

한 주 동안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홈페이지 게시판과 애프터클럽 SNS에 사연 많이 남겨주세요. 내일 이 시간엔 포디토리움의 야간 공작소가 방송됩니다. 끝곡으로 루비의 Jealousy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0: 고민을 상담하기 위해 AI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김혜란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한테는 있고 AI한테는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망설임이라고. 작가의 말에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겁니다. 질문을 던지면 곧장 대답하는 AI.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빠른 속도가 AI의 강점이지만 망설임 없이 쏟아내는 대답이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으니까요. 특히 마음에 관한 일이라면 쉼표와 말줄임표 같은 침묵의 순간, 그리고 온기 가득 담은 눈빛이 더 큰 위로가 되어줍니다. 빠르고 편리한 것들이 익숙해진 시대, 우리 인간의 삶에선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4: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노래와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 스테이션. 인생의 명장면 속 흐르던 당신만의 OST는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0: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산불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계절입니다. 특히 산불 사고의 80% 이상이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행 전에는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서의 산행을 삼가야 합니다. 산에 오를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가져가지 않고 취사와 흡연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하는 경우에는 소화 장비를 미리 준비하고 산 근처 논밭에서의 소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로 신고하고 초기의 작은 산불은 나뭇가지를 이용해 두드리거나 외투 등으로 덮어서 꺼야 합니다. 진화가 어려울 때는 불길이 약한 곳으로 피하고 산불이 이미 진행돼 타버린 곳이나 저지대, 도로, 바위 등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산불이 발생한 주변 주택가에서는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린 뒤 신속히 공터로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은 실천으로 산불을 예방해 소중한 산림 자원을 보호해야겠습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저소득층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자 중에서는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들에게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는 1688-4596으로 문의해주세요. 문의 1688-4596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만든 감성 최적화 공간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플레이리스트로 꽉 찬 파워스테이션. 저 웬디도 좋아하는 다음 곡은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호출보 HLSQ FM 107.7MHz 파워 FM입니다. SBS 파워 FM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는 세계 속 디지털 방송 문화의 주역으로서 차원 높은 고품격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생산과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모이고 방송에 대해 말하고 생각을 더하는 그 모든 곳에서 진짜 방송은 태어납니다. SBS는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갑니다. SBS 파워 FM 방송 책임자는 은지양입니다. SBS 파워 FM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SBS 파워 FM과 함께 밝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2026년 7월 1일 수요일 오늘의 TMI. 전국의 해수욕장이 개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펀펀투데이 찡디 아나운서 이인권이고요.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듀스의 여름 안에서입니다. 드디어 7월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이미 여름처럼 뜨거운 햇살과 더위에 많이 지쳐있을 텐데요. 이제 진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여름하면 물놀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지난번에 한강 수영장 개장했다는 소식 알려드렸는데 이제 전국에 바다 해수욕장이 개장한다고 합니다. 부산, 광안리, 송도, 다대포 해수욕장은 오늘 개장하고요. 자, 제주의 협재, 함덕, 이호태우 등 12곳은 이미 6월 24일에 개장. 부산 해운대 송정해수욕장도 6월 26일에 이미 개장을 했다고 합니다. 강원도 경포 속초해수욕장은 7월 4일부터 개장을 한다고 하니까 바다 갈 계획 있는 분들 잘 확인해 보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사실 바라만 봐도 속이 뻥 뚫리고 너무 시원하잖아요. 올여름 우리 친구들 바다 보러 가서 시원함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내 마음을 뻥 뚫리게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참지 말고 저에게 남겨주세요. 제가 시원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듣고 싶은 노래와 같이 보내주세요. 시합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광고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 공부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케어 원해요?
1: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시스팡!

0: 1588 시스팡
1: 제조미 판매원 시스팡 1544-5388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2: 젊음이 춤추는 광안리 해변이랬다. 밤하늘 드론 쇼가 황홀.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부 시작을 했습니다. 친구분들의 문자 만나볼게요. 먼저 3472님. 찡디, 저는 지금 친구랑 여수에 놀러왔습니다. 어제는 케이블카도 타고 밤바다 야경이 예쁜 곳에서 사진도 찍었는데요. 잘 나온 사진을 고르다 보니 밤을 새버렸네요. 오늘은 간장게장 먹기로 했는데 너무 기대됩니다. 찡디도 간장게장 좋아하나요? 여수 가면 간장게장 드셔야죠. 아, 그리고 저는 잘하는 집이다? 무조건 간장이고요. 뭔가 조금 검증이 안 됐다, 애매하다 싶으면은 무조건 양념으로 갑니다. 기본적으로 간장게장을 더 좋아하죠. 1974님, 7월의 첫날 진짜 감회가 새롭네요. 2026년의 절반이 지나갔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흐르는 것 같아요. 오늘은 오랜만에 부모님께 연락드려서 잘 지내시는지 안부 전화라도 한 번 더 드려야겠습니다. 찡기도 부모님께 연락드리는 거 어때요? 저도 연락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약속하시고 전화 한 통화라도 꼭 하시는 거. 네, 우리 약속을 해요. 7월 1일 오늘 지금 주무시는 부모님 계시니까 저도 펑펑 끝나고 점심 조금 전에 해서 전화 드릴 거니까 친구분들도 연락 한번 꼭 하시는 거예요. 자, 저희는 시인과 촌장의 사랑일기 이 곡 듣고 목동 익무새로 돌아올게요.

그런 날 있잖아.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날.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 드립니다. 목동 익무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드릴 익무새 임권입니다. 2026년 7월 1일 찾아주신 분은 정지선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찡디. 벌써 찡디와 함께한 지도 2년이 됐네요. 이른 아침 운동하며 펀펀에 출첵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이른 아침 시간이 그저 고독하고 조용한 나 혼자만의 시간이라고 여겨졌는데요. 찡디와 함께하고 나서부터는 새벽마다 수다쟁이 친구한테 전화를 하는 기분이랍니다. 저를 위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고 전 그걸 듣고 감동을 받거나 기분이 좋아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몸까지 좋아지게 되는 선순환이 되나봐요. 정말 펀펀을 좋아한답니다. 이런 다정하고 수다쟁이 친구가 있어서 항상 감사해요. 찡디, 앞으로도 오래오래 재밌는 이야기 해주세요. 미도와 파라솔의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신청합니다.

미도와 파라솔의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듣고 왔습니다. 사연 소개된 정지선님께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사연을 읽는 내내 제 마음까지 참 따뜻하고 뿌듯하게 만들어주셨네요. 지선님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진짜 이제는 아침 친구가 된 것 같아요. 어느덧 처음 만난 지 이제 좀만 더 있으면 3년이 되어 가거든요. 네. 뭐 그 시간 동안 좀 피곤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의 뭐 좋은 이야기, 슬픈 이야기, 뭐 사소한 이야기 다 들으면서 정말 가까워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앞으로도 어떤 이야기든 같이 나누면은 좋은 건 더 좋아지고 슬픈 건 좀 줄어들고 하잖아요. 이 시간 5시부터 7시까지 힘차게 시작을 해보자고요.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목동 익무새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7월의 첫 번째 아침 문을 활기차게 열어봤는데요. 친구들은 지금 뭐하면서 펀펀 듣고 계시나요?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만나볼게요. 박연지님, 며칠 전에 동네 카페에서 치즈케이크를 먹었는데요. 난생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어요. 겉은 약간 바삭하면서 속은 촉촉한 바스크 치즈케이크의 정석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아세반에서 새벽부터 카페에 들러서 치즈케이크 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카페 단골 될 것 같아요. 찡기도 단골 카페 있어요? 회사 지하 1층의 카페 우리 펀펀 끝나고 항상 내려가서 아침 먹고 커피 한 잔씩 테이크하는 단골 카페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집 근처에 이제 항상 어디 좀 먼 길 떠나거나 아니면은 이 카페가 열었는데 출근을 한다. 그러면 항상 차를 살짝 그 근처에 대놓고 커피 한 잔 테이크아웃해서 마시면서 이렇게 오거든요. 그때 참 기분이 좋아요. 예. 커피 맛도 딱 제 입맛에 맞고요. 산미 없이 그냥 구수한 그런 커피 있잖아요. 그런 단골 카페가 있다라는 거 참 너무 기분 좋은 일이죠. 9749님, 저는 경기도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청년입니다. 매일 아침 펌펌 방송 들으며 항상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나는 하루가 되길 바라며 모두들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찡디도 수요일이니까 더 힘내서 펌펌부터 생투까지 힘내요. 아자자! 힘내야죠. 9749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 참 환경미화원분들이 문자 많이 주시거든요. 예. 제가 매번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게 다 그 감사함이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겨울에 어두울 때 추울 때 밖에서 일하시는 모습 보면은 아 뭔가 좀 더 나은 처우가 보장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항상 본인 건강 잘 챙기시면서 또 위험한 상황 또 잘 주변 살피시면서 일하시기를 바랄게요. 힘내시고요. 강석호님, 인천에서 화성으로 출근하는 찡구입니다. 4시에 기상해서 출발하면 회사에 5시 20분에 딱 도착을 합니다. 그렇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출근하는 동안 매일 라디오 들으며 기운내고 있어요. 장거리 출근하시는 분들 많이 피곤하겠지만 모두 파이팅하길 바라며 신해철의 일상으로의 초대 신청합니다. 야, 정말 5시부터가 아니라 4시부터 시작을 하시는군요. 가장 졸립고 피곤하고 정신이 안 들 시간대에 움직이시지만은 항상 또 지금의 이 기운 잘 유지하시길 바라고 또 혹시나 운전을 하시면은 졸음운전 하지 마시고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자, 신해철의 일상으로의 초대, 우효의 빈야드까지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신해철의 일상으로의 초대, 우효의 빈야드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친구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만나볼까요? 6504님, 상하이 출장 가더라 공항 가는 중입니다. 펀펀 들으며 가니까 이번 출장은 시작부터 느낌도 좋고 기분도 좋네요. 찡디는 해외로 출장 간다면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일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9월 되면은 아시안게임 열리거든요. 이번 아시안게임이 나고야에서 열리는데 그때 한번 출장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제 입사 거의 10년 차 다 되어가는데도 해외 출장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출장으로 가보고 싶다 이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아, 상하이 그렇게 좋다고 그러던데 일도 잘 풀리고 또 개인 시간도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한은정님, 오랜만에 고속버스 타고 이동하다가 너무 피곤한 나머지 잠들었는데요. 저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았나 봐요. 콕 하는 소리에 놀라서 깼는데 제 의자 앞에 포스트잇 하나가 붙어있더라고요. 코 고는 소리 좀 줄여주세요. 이렇게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시끄러웠을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찡디도 이런 경험 있으세요? 너무 민망하네요. 전 다행히 뭔가 이렇게 코를 그렇게 안 골더라고요. 예. 근데 하나가 참 이 붙여준 분의 마음도 그런 게 코 고는 소리를 어떻게 줄여요? 본인이 알고 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참 그분도 딱하고 해서 이렇게 붙여놓은 그 마음도 좀 이해가 가고요. 그러니까 뭐라도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예. 피곤하면 또 그럴 수 있죠.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래도 끝까지 안 골아서 다행이에요. 그렇죠? 자, 저희는 알렉스의 화분 이 곡 듣고 잉데카솔로 돌아올게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어서 다친 내 마음에도 연고가 필요한 순간 상처엔 솔솔 앵데카솔. 오늘 앵데카솔이 필요하신 분은 짝사랑님입니다. 징대 안녕하세요. 며칠이 지났지만 아직도 너무너무 슬픕니다. 제가 짝사랑하는 그 여성분이 결국 남자친구가 생겼네요. 저는 왜 이렇게 용기가 없는 걸까요? 분명 저랑도 둘이서 많이 놀러가고 밥도 먹고 연락도 자주 하면서 친했거든요. 그 긴 사이에 제가 용기 내 고백을 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요즘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연인이 되기까지 조금 더 친해지고 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저를 혼내고 싶습니다. 사랑은 타이밍이라는 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분명 서로 호감이 있었던 상태였고 매일같이 통화하고 톡을 한 거 보면 그녀도 저를 어느 정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 같은데 용기 있게 한 발 다가가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쟁디, 요즘 매일 우울하고 속상한데요. 이런 제 마음에 잉데카솔 듬뿍 발라주세요. 사연 보내주신 짝사랑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사랑은 타이밍이다. 이 말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과 그 시간이 딱 맞아떨어져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사실 뭐 이런 경험이 있었고요, 저도. 그래서 그 마음이 좀 조금 괜찮아지고 또 그 사람을 볼 때까지 괜찮아지는데 저는 어느 정도 걸렸더라? 한 석 달, 넉 달은 걸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한번 느낀 거는 아, 다음번에는 내가 주저하지 않으리, 민기적거리지 않으리라는 다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짝사랑님도 이런 생각을 하시거나 혹은 조금만 더 상황을 지켜보자고요. 뭐 그분이 언제 또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혼자가 돼서 또 나와 타이밍이 맞는 시간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타이밍이 한 번 틀린다고 그 사람과 아예 이루어질 수 없는 건 아니에요.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질 수 있고요. 근데 그 기회가 왔을 때는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한번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때문에 마음 아플 때 홈페이지 인백가솔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위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나윤권의 나였으면 듣고 올게요.

이인권의 펌펀투데이 1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펌펀투데이를 듣고 계신 분들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어떤 사소한 이야기도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을 보며 아침마다 힘을 얻고 있습니다.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고 신청곡도 많이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서혁주님, 축구하러 가는 길에 사연 보냅니다. 요즘 축구하고 나면 무릎이 아파서 나이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풀경기를 뛰어도 멀쩡했는데 요즘은 힘들어요. 그래도 오늘 잘하고 오라고 파이팅 응원해주세요. 찡디는 요즘 축구 안 하십니까? 참 이런 이야기도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앞선 사연은 짝사랑했던 사람이 떠나가서 마음이 너무 힘들다라는 사연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어서 우리 혁주님은 축구하면 무릎 안 아프냐고 이런 여러분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 남겨주시면은 아 너무 좋잖아요. 이런 얘기 저런 이야기. 그리고 혁주님 아 요즘 축구를 제가 조금은 멀리하는 게 제가 무릎이 아파요 저는. 그래서 11-11 풀경기를 뛰다가 풋살로 옮겼는데도 갑자기 방향전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전이었으면은 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한참 뒤에 있는 스스로를 볼 때 자괴감이 좀 들고 해서 지금이 딱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이 악물고 그때의 기량을 못 찾겠지만은 그래도 비슷하게라도 쫓아가면서 이 끈을 놓지 않을지 아니면 완벽히 놔주고 내 무릎 건강을 좀 신경 써야 되는 건지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혁수님은 무릎 관리 잘하면서 이 끈 놓지 않기를 응원해 드릴게요. 자,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띄워드립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후 2, 3부에서는 문안 인사로 아침 문 열어보고요. 2부에서는 궁금한 이야기 F, 3부에서는 꽃단장으로 찾아올 테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계속해서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이 있다면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부 끝곡으로 오프스의 Life is Life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2026년 07월 01일 05시 50분 제주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 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폴킴의 한강에서 듣고 왔습니다. 7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친구들이 저보고 폴킴 씨 닮았다고 해서 7월 문안인사 이렇게 준비해봤는데 어때요? 마음에 드시나요? 반응이 뜨겁네요. 출석 체크 문자 만나볼게요. 3144님, 찡디 방금 뭐예요? 따라한 거 맞아요? 그냥 코맹맹이 찡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오늘 첫날이라 그래요. 이제 느낌 조금씩 잡아갈 겁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세요. 이거 어떡하냐. 2634님이요. 어떡해. 진짜 본인이 폴킴인 줄 아나 봐. 얼굴이 정말 화끈해지네요. 와, 너무 민망하네. 야, 92012 이 따뜻한 분이네요. 폴킴 그 느낌 있다. 팔의 김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요 정도 리액션만 해주셔도 아 제가 그래도 무안하지 않게 좀 넘어갈 수 있죠. 네. 0701님 오늘 생일이에요. 생일에도 출근하는 저를 위해 축하와 응원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0701님 어? 생일자다. 생일 축하해요. 여러분 진짜 아닌 것 같아. 이어서 고동욱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오늘부터 제주와 남부지방 장마 시작이라는데 지금 대구 달성군 현풍읍 이른 새벽부터 비가 오네요. 앞서서 호우경보도 전해드렸죠. 지금 제주와 전남 해안에는 많은 비가 쏟아지며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장마의 초입부터 비바람이 강하다고 하니까 비 올 때 안전사고 유의하시고요. 오늘 비는 남부지역에는 저녁에 그리고 제주에서는 밤에 그친다고 하니까 우산 잘 챙기시고요. 7월 1일 보는 라디오 열어놨습니다. 뭔가 아주 살짝 잘못된 폴킴의 모습 궁금하신 분들은 SBS 고릴라 어플 켜시고 파워 FM 클릭 보라 온 버튼 누르시면 볼 수 있습니다. 0752님 요술공주 핑키요? 아니요. 폴킴이요. 3417님 파울킴? 파울킴! 아, 요거 좀 긁히네요. 예. 이분 제대로 좀 긁을 줄 아는 분이네. 여러분 이렇게 저에게 어떤 이야기든 하고 싶은 이야기들 그리고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4: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3: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0: 김창원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1: 젊음이 춤추는 광안리 해변이랬다. 밤하늘 드론 쇼가 황홀하고 SUP 타고 바다를 갈라더니 세계가 반한 빛나는 도시 여기가 문화도시 부산 소영구로구나. 소영.
2: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3: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클레오?
7: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6: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7: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6: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여러분이 궁금합니다. 궁금한 이야기? 앱. 정치율 조사 기간을 한 주 앞두고 이벤트 진행 중이죠. 오늘도 찾아온 펀펀 애장품 특집. 그렇습니다. 저 찡디, 승혜 누나, 경민 변호사, 우리 건희까지 친구들을 위해 펀펀 가족들의 애장품을 모아봤고 어제는 제 애장품을 걸고 인권 이행시 진행했잖아요. 오늘은요, 월요 요정이죠. 승혜 씨의 애장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승혜 씨의 애장품, 콜라겐 마스크팩 세트입니다. 바로 요 제품입니다. 하하, 이게 상당히 묵직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 넣은 건데 이거 꽤 고가예요. 제가 들어있는 마스크 장수를 확인해보니 25장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놓치시면은 후회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이 승혜 씨의 그리고 고가의 애장품 받고 싶은 분들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의 N행시의 제시어 다들 예상을 하셨죠? 승혜 이행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방식은 동일합니다. 성공 받으신 분들께 애장품을 다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1차로 선택을 합니다. 이분들은 애장품 당첨자 후보가 되는 거고요. 그 애장품의 주인공, 우리 승혜 씨죠. 이 후보들 중에 한 분을 뽑아서 이 마스크팩 세트 승혜 씨의 애장품을 드리는 겁니다. 재치와 센스가 넘치는 승혜 이행시를 보내주신 분들 중 후보로 선정되신 분들께는 비타민 음료를 보내드릴 거니까요. 지금부터 빵 터지는 유쾌한 승혜 이행시 많이 보내주세요.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로 참여 가능한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승혜 이행시 지금부터 받아보겠습니다. 레이디스 코드의 예뻐 예뻐 듣고 올게요.

레이디스 코드의 예뻐 예뻐 듣고 왔습니다. 궁금한 이야기 F, 오늘은 승해 이행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선물을 드리는 분들은 우선 1차로 비타민 음료를 보내드리고요. 이분들이 이제 애장품 승해 씨의 이 마스크팩 세트를 가져갈 수 있는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그분들은 저희가 따로 모아서 승해 씨의 선택에 따라 한 분을 뽑아서 마스크팩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승해 이행시 많이 도착을 했어요.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9201님 승 승혜 누나 선물 해 해자 9201님 따끔. 이어서 정은경님 승 승질 나는데 해 해 마라. 이건 무조건 가야죠. 정은경님 따끔. 박영호님 승 승시경이 부릅니다. 해 해 으고 내가 한눈에 너를 알아봤을 때 부드럽고 감미롭고 재치있고 재밌고 박영호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후보자로 1차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2928님 승 승은이 망극 해 해옵니다. 이것도 좋다. 그렇죠? 2928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2482님 승 승강기는 영어로 해 헤리베이터. 2482님 따끔. 정용경님 승 승승장구하는 인권씨 해 해마다 청취율 1등 하세요. 이게 뭐 승혜 씨의 마음을 흔들

흔들진 모르겠지만은 특히 저와 우리 제작진의 마음을 우선은 흔들어 놓으셨다 우리 정용경님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청취율 조사 기간 잘 부탁드립니다. 2918님 승자는 해준 오빠. 그렇죠. 이 이렇게 보면은 결국 최후의 승자는 우리 해준 씨 아니었나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2918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강흥천님 승심당 빵집 가면 헤이즐넛 커피도 있어요? 몰라서 그래요. 이게 승이 좀 어렵죠 여러분. 근데 승심당으로 요거 잘 녹여내셨네요. 우리 강흥천님 축하드립니다.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다섯 분이 1차 후보로 선정이 되셨고요. 승혜 씨의 애장품 받고 싶은 분들 재밌고 특이한 승혜 이행시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로 참여 가능한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What a Girl Wants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0: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What a Girl Wants 듣고 왔습니다. 많이 도착을 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보내주신 승해 이행시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0431님
1: 승원을 말해봐
0: 해
1: 해계만 말해봐
0: 야 정말 얼마나 고민을 하셨을까요? 0431님 역시 믿고 있었어요.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아 이것도 너무 좋은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승혜 씨의 마음을 흔든 분이실 것 같아요. 6615님 승산하세요 승혜 씨. 힘들면 외쳐요. 해
1: 해프미
0: 해프미 왠지 승혜 씨 톤이 이상하게 떠오르는 것 같죠? 6615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7981님 호이 승 승혜님 해 헤어팩 세트는 없나요? 지금 이 고가의 마스크팩 승혜씨가 우리 위해서 준비했는데 헤어팩까지 하면은 이거 7981님 따끔 1008님 승 승마장에 갔더니 말이 하는 말 해 해힝 1008님 따끔 황대호님이 도전하셨습니다. 승 승치율 조사 때 해 해줄게 늘 듣는다고 황대호님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우리 심쿵해요. 우리 진짜 믿어요. 우리 대호님 진짜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4523님 승 승파구 미녀 해 헤르미온느 4523님 따끔 이제 광현 PD와도 호흡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따끔 버튼에 손을 딱 올리더라고요. 6307님 승 승질나게 덥다 해 헤어컨 좀 틀어줘 해로 나올 수 있는 거 이제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헤어컨까지 나온 거면요. 6307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8258님 승 승두부찌개 해 해줘 엄마 이제 직접 해먹어야 돼요. 5258님 8258님 따끔 3067님 승 승부욕은 있어도 해 헤헤 웃는 모습이 제일 예쁜 승혜씨 우리 승혜씨의 이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문자가 거의 끝날 때 돼서야 도착을 했네요. 3067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아, 오늘의 펀펀 애장품 이벤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후보로 뽑힌 분이 총 9분 정도 계시거든요. 이 중에 애장품 마스크팩 받으실 당첨자 한 분 승혜 씨가 직접 뽑아볼 건데요. 당첨자 발표는 7월 6일 월요일 직업적 사고 코너에서 진행할 거니까 꼭 챙겨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린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어주는 꽃단장으로 함께할게요. 2부 끝곡으로 영드러그의 치우치우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장마철 집중호우 속에서 운전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민관협력기관이 힘을 합쳐 만든 내비게이션 홍수위험 알림 서비스인데요.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서 홍수경보와 같은 위험 상황을 운전 중에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똑똑한 기술, 내비게이션 홍수 위험 알림 서비스. 우리 일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안전망과 함께 항상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shake it.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3: 미국, 일본, 동남아에 한 번에 상품 판매하려면
4: 카페 24.
3: 세계 80억 소비자에게 손쉽게 상품 판매하려면
4: 카페 24.
3: 현지 배송과 결제까지 글로벌 판매 제대로 시작하려면
4: 아, 카페 24.
3: 해외 판매는 카페 24가 딱이니까.
5: 해외 시장으로 고고고. 카페 24로 다다다.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7: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8: SBS 우리말 지킴이.
9: 오늘 점심은 주꾸미 볶음 어때? 오늘 점심은 쭈꾸미 볶음 어때? 지금 먹으면 정말 맛있는 제철 해산물이죠. 주꾸미와 쭈꾸미,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요? 정답은 주꾸미입니다. 주꾸미는 문어과의 연체동물을 뜻하는 표준어인데요. 평소 일상적인 대화나 식당 메뉴판에는 강한 발음인 쭈를 사용해서 쭈꾸미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죠. 이는 된소리를 선호하는 언어 습관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어사전에는 주꾸미만 표준어로 나와 있습니다. 마치 짜장면이 자장면과 함께 복수 표준어인 것처럼 쭈꾸미도 표준어가 아닐까 헷갈릴 수 있지만 주꾸미만 표준어로 인정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8: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그의 단점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 단점은 진짜 단점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단점을 사연으로 보냈을 때 이는 나에게로 와서 장점이 되었다. 펌펌만의 새로운 정의법 꽃단장.

아주 작고 사소한 모습이라도 자랑스럽게 만들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꽃 한 장 제대로 해드릴게요. 오늘의 첫 번째 의뢰인 이유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른 사람의 입술을 빤히 쳐다보는 나쁜 버릇이 있어요. 저는 그냥 모든 사람의 입술이 다 다르게 생긴 게 신기하고요. 아, 저 사람은 입술이 통통하네. 아, 저 사람은 입술이 핑크색이네. 하면서 각기 다른 입술을 관찰하는 게 재밌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제가 쳐다보는 게 기분이 나쁜가 봐요.

왜 빤히 쳐다보냐는 지적을 자주 들었습니다. 하필 입술을 쳐다보니까 이상하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래서 요즘은 의식적으로 입술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다시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관찰하는 저를 발견하는데요. 이런 저도 꽃단장이 가능할까요? 사연 보내주신 이유리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다른 사람의 입술을 자꾸만 관찰하는 모습을 꽃단장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맞아,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남이 내 입술을 좀 많이 쳐다보면 당황스럽긴 할 것 같거든요. 그래도 꽃단장은 해드려야겠죠. 선물로 커피 쿠폰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송유나의 분홍 립스틱 띄워드릴게요.

성윤아의 분홍 립스틱 듣고 오셨습니다. 꽃단장 첫 번째 의뢰인은 이우리 님이었고요. 다른 사람의 입술을 관찰하는 모습 꽃단장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선물로 커피 쿠폰 준비해놨고요. 지금부터 이우리 님 꽃단장 들어가 볼게요. 1817님 뭐라도 쳐다보고 말하는 게 자신감 있어 보이고 좋아요. 보통은 얼굴도 못 봐요 말할 때. 그래 이게 사실 대부분이에요. 얘기할 때 얼굴 눈만 보다가 부담스러우면은 입술 갖다 왔다 갔다 하라고 배우거든요. 이우리님은 알아서 지금 이미 잘하고 계신 거다. 1817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7766님, 선글라스의 필요성을 잘 설명해 주셨네요. 한번 가려봐라, 그러면 편하게 볼 수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7766님,

5657님 따끔. 한정희님, 입술만 보시니까 다른 사람이 복화술에도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겠네요. 이게 복화술까지 안 가더라도 입술의 그 미묘한 떨림, 이런 것들로 그 감정 캐치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정희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잠깐만요. 정창빈님, 이건 그냥 궁금한 건데 입술 보다 보면 입냄새 날 것 같은 입도 구분이 되나요? 이게 지금 무슨 뭐 입냄새 날 것 같은 입이 어디 있고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우리님 혹시 아시면 우선 답장 주세요. 우리 정창민님은 우선 따끔. 박범준님, 승해 이행시로 우리님의 꽃단장을 녹여내셨습니다. 승한 게 입에 꼈는지 해 해석 보고 찾아주니 얼마나 좋아? 승한 거 낀 거 계속 찾아줘야죠. 우리님의 우리 박범준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한정우님, 앞니에 립스틱 묻은 거 나중에 알면 너무 속상한데 미리미리 알려주실 테니까 너무 감사한 습관인데요. 야, 이게 또 봐야지만 알려줄 수 있거든요. 한정우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2482님, 기분 안 좋을 때 입술 삐죽거리는 걸 누구보다 먼저 보겠네요. 다른 사람 기분 알아채는데 유리하죠. 사람의 감정은 눈이랑 입술 통해서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대요. 우리님은 이걸 캐치 잘하는 거죠. 2482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아, 우리님 꽃단장이 재미와 또 실질적인 도움까지 많이 와서 굉장히 뿌듯하네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의뢰인 모셔볼게요. 김명철님이 의뢰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찡디. 저는 대부분의 사람의 성을 바꿔서 말합니다. 아, 예를 들면 라디오 진행하는 한인권이 있잖아. 당당하게 틀리게 얘기하죠. 그러면 다들 뭘 말하는지 모르니까 스무고개 퀴즈가 되어버려요. 가수 전인권? 아니야, 개그맨 한민관 말하는 거 아니야? 아나운서라고? 참, 아나운서 중에 한인권이 있어? 아, 이인권! 이런 식으로 확실히 단어를 아는 사람이 나타나야만 정답을 겨우 알게 됩니다. 매번 이런 식이어서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제 말을 이해를 잘 못해요. 얼마 전엔 손녀도 할아버지 누굴 말하는 거야? 라며 답답해하는 바람에 무척 민망했어요. 이런 제 단점도 장점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사연 보내주신 김명철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꾸만 다른 사람의 성을 잘못 말하는 김명철 씨의 모습 장점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인권이라는 것도 청취자들의 애칭도 찡구라는 건 알고 계시겠죠? 김명철님, 오늘 선물로 커피 쿠폰 준비해놨으니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인권의 돌고 돌고 돌고 듣고 올게요.

전인권의 돌고 돌고 돌고 듣고 왔습니다. 꽃단장 두 번째 의뢰는 김명철님이었고요. 다른 사람 이름을 부를 때 성을 꼭 잘못 말하는 모습 꽃단장 의뢰하셨습니다. 커피 쿠폰 준비해놨고요. 지금부터 김명철님 꽃단장 들어가 볼게요. 1857님 감명철님이라고요? 김명철이요. 근데 약간 매콤한 꽃단장인 것 같아요. 이게 바뀌어서 불려봐야 나도 당해봐야 아 요거 좀 신경을 써야겠구나 알 수도 있거든요. 감명철 아니고 김명철님이에요. 1857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4270님 나는 명철이 아이아이 요거 매콤하게 좋은데요. 나는 명철이 4270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멍청이라고 안 했어요. 명철이라고 했어요. 0514님 한인권이 있어. 0513님 따끔. 안기영님 아 김인권의 펌펀투데이가 아니었구나. 김인권의 펌펀투데이 아니고요. 예, 이인권이라는 거. 근데 사연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인권이라는 거를 알릴 수 있다. 또 한번 얘기할 수 있다. 알려주셨다. 이런 측면에서 이거 신선하네요. 우리 안기영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한 번은 그렇게 했다가 다시 보면은 오 괜찮은데 싶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1476님 일상 속에서 20고개로 즐거움 주니 얼마나 좋아요. 이것도 우리가 막 드라마 영화 애매하게 모르는 거 20고개로 얘기하다 맞추면 얼마나 신나요. 1476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1774님 승해 이행시로 꽃단장 도전하셨습니다. 승 20고개 해 헤헤 재밌다. 1774님 따끔. 9669님 정명철 선생님은 세상에 없는 분을 만들어내시는 능력이 있으시네요. 김명철이라고 지금 다섯 번을 얘기했는데 끝까지 감명철에 이어서 정명철. 근데 이게 따끔하면서도 꽃단장도 부드럽게 들어갔잖아요. 9669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보라미님 저희 고모도 그런데요. 친척들 모이면 고모가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먼저 맞추는 게임이 자연스럽게 시작돼요. 그럼 그 과정 속에서 웃음도 생기고 대화도 생겨요. 맞추는 사람은 뿌듯함까지 너무 좋아요. 이게 맞추고 나서 작은 선물이라든지 뭐라도 나가면은 더 좋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조금은 있다. 보라미님 따끔. 주기훈님 저는 이름을 잘못 말해서 사고 친 적이 있어요. 선우 용녀 노래 참 좋더라. 도

가자. 3초 후 진짜 창피해서 도망가고 싶었어요. 당신은 born to be 유머 아티스트. 아시는 분은 다 웃었을 거예요. 선우 영녀의 도망가자가 아니라 선우 정화의 도망가자죠. 우리 주기훈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다 괜찮다, 나도 이런 적 있다, 이런 꽃단장도 우리 얼마든지 환영이죠. 3839님 명철님 위에 모두 명찰을 달고 다니십시다. 이런 거는 우리 명철씨가 조금 더 신경을 쓰거나 혹은 이거 그냥 재밌게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꽃단장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 펀펀투데이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벨리미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전화.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내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대한민국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7시부터는 김영철의 파워FM이 방송됩니다.
10: 광고 듣고 왔습니다. 정수미님이요. 중딩 아들 시험기간이라 새벽부터 일어나 공부하고 있어요. 저도 덩달아 일찍 일어나 있는 바람에 펌펀투데이 처음 들어요. 이렇게 이른 아침에도 보는 라디오 하시네요. 반갑고 신기해요. 야, 오늘 처음 뵙네요. 정수미님 반갑습니다. 어떻게 오늘 좀 재미가 있으셨는지 앞으로도 자주 찾아주시고요. 우리 아들도 오늘 시험 잘 봤으면 좋겠네요. 이번 시험 파이팅 한다고 꼭 좀 전해주세요. 1476님. 박인권의 생방송 투스데이 잘 듣고 갑니다. 1476님. 곧 있으면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 이러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청취율 조사 전화에서는 진짜 제대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 주신 친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이수정님이 신청한 조이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이 곡 들려드리며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어메이징 알레베소마징 고맙습니다.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0: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프레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3: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프레스
6: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6: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6: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0: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HWABYUNG 화병. 국제정신의학회 문서에 화병이라는 단어가 정식 등재되어 있다고 하죠.

화병은 HWABYUNG 화병. 한국 문화에서 나타나는 증후군으로 부당함으로 인한 억압된 분노나 원망에서 비롯된 심리적 장애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속에 쌓아놓고 키우다 보면 심리적 장애로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나라에도 비슷한 감정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처럼 기록된 거는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아무튼 오늘도 억울함, 부당함, 부글부글 수시로 찾아올 수 있지만 바로 해결할 수 없을 땐 풀어낼 구명이 필요합니다. 달리기, 수영, 혼코너 가서 노래 불러 제끼기, 맛있는 거 먹기, 푹 자기, 뭐든 좋습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때그때 털어내려는 노력을 해야겠죠. 듣다 보면 분노가 사그라들고 저절로 즐거워지는 라디오를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예를 들면 철파 M or 김영철의 파워 FM. 김영철의 파워 FM. 저는 김영철입니다.

0: 하이라이트 얼굴 지푸리지 말아요. 우러 2026년 7월 1일 험프데이. 와우, 수요일이 또 왔군요. 7월의 첫날이자 수요일 김영철의 파워 FM 시작했습니다. 신나게 했죠. 최인숙님이 저는 통화로 수다를 떨면 화병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 저랑 비슷한 서타일. 약간 때론 씹다 보면 그죠, 껌 씹듯이 이렇게 그냥 어떤 일이 있는 줄 알아? 하면 뭐 말하다가 웃다가 사라질 때도 있죠, 인숙님. 통화도 만병통치약 중에 하나고. 이경수님이 화병 치료는 철파임이라는 웃음약이 있어요. 아침에 귀로 복용하면 하루의 화가 사라지죠.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박기로님도 아내가 저만 보면 화병 온다던데 철파임 추천해줘야겠어요. 어서요. 뭐예요? 벌써 빨리 안 했어요? Right now. 자, Korean medicine based anger syndrome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아, 이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닐 텐데 그죠? 다른 표현을 좀 있지 않을까요? 뭐 super angry 이런 거, 화가 났는데 많이 화난 거 있을 텐데 좀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자, 화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예민해지는 수요일이죠. 아, 수요일이 그죠? 수요일 오후 4시가 또 가장 못생겨지는 시간이잖아요. 아, 수요일 오후 4시 제일 싫어. 자, 어쨌든 7월 첫날부터 부글부글하지 마시고 철팬과 함께 즐거운 텐션 끌어당겨 보시고요. 전 또 잘 잊어버려요, 이렇게. 화났던 거 내가 분명 화가 났는데 뭐 때문에 화났지? 자, 잊어버린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빨리 잊어버리시고 수요일 4부 오늘 직장인 탐구생활 내일 목요일로 옮겨놨고요. 옮겨졌고요. 오늘 철판 스페셜이 있습니다. 화제 연극 오이디푸스에서 오이디푸스 역을 맡은 두 배우 최수종, 양준모 씨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야, 최수종 선배님은 진짜 한국의 왕 다 해보고 이제 외국 왕까지 이제 되셨네요. 그죠? 자, 두 분과 연극 얘기도 같이 나누고 수다도 떨어볼게요. 양준모 씨는 제가 오면 우리 둘의 이야기, 아, 뭐 애틋함? 나름 애틋함도 있고, 제가 또 양준모 씨 공연을 좋아해가지고 공연을 보러 간 적이 있는데 그 얘기도 한번 더 나눠볼게요. 자, 두 분께 궁금한 질문 미리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료. 오늘 철파임에서 드리는 선물은 단백질면 수분 보충 음료, 수분 크림, 혈당 관리 차 있습니다. 고릴라 보이죠? 네, 고릴라 켜놨고요. 너튜브는 에라오 채널에서 실시간 라이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글도 남겨두시고 저도 보러 갈게요. 언제나 아침은 김영철이죠. 언학임이죠. 광고 쭉 듣고 와서 오대리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대리부터 2시간 언제나 그래도 것처럼 다같이 달려라 하리.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0: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웰메디, 코웰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김창환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고민이 있으신가요? 연희동 강영욱, 데이브레이크 키보디스트 김장원과
8: 성수동 오은영, 싱어송라이터 유승우가 해결해 드릴게요.
9: 그렇다면 철파엠 선물이 너무 많아서 고민인데 두 분이 소개해 주실래요?
8: 콜콜! 완전 콜!
7: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8: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7: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헬스키퍼 구급함,
8: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7: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8: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7: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세트,
8: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7: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8: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7: 스마트 앤 심플 무아스에서 두피 앤 헤어드라이기,
8: 공강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7: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8: 캐나다 건강기업 오로니아에서 남성 활력 V파워,
7: 예쁘게 나이 들자 영모닝에서 리포점 NMM,
8: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7: 국민스파 모두의 스파 자디니에서 바디 선물 세트,
8: 편안한 휴식 휴슬 침대에서 쿨 냉감 매트리스를 드립니다.
7: 지금까지 데이브레이크의 키보디스트 김장원,
8: 싱어송라이터 유승우였고요. 일요일 나름 진지한 고민상담소 낮은고에서 만나요.

사이오리 어프 어프 정수미 냠냠냠. TV의 플러스가 되는 뉴스만 간추린 오대리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름 휴가철과 방학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 이색 템플 스테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레포츠 활동부터 조용한 휴식과 명상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강원 양양 낙산사는 서핑 템플 스테이를 운영합니다. 전문 강사진의 서핑 강습과 함께 파도 명상, 소리 명상, 요가형 108배 등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네요. 경남 하동 쌍계사에선 섬진강 래프팅과 산사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고요. 제주 서귀포 약천사는 요트 체험, 제주 가늠사는 스쿠버 다이빙과 템플 스테이를 결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또 템플 스테이 본연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명상 프로그램도 빠질 수 없죠. 경북 문경 대승사에서는 스님과 함께 공부하는 나도 수행자 프로그램이 진행되고요. 전남 순천 송광사의 여름 수련 법회에서는 와선, 행선, 좌선, 명상 등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선 명상과 싱잉볼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전국 여러 사찰에서

0: 서 운영된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은 템플스테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책이라. 여름만 되면 피부가 흥 칙칙해지고 잔주름이 늘어나는 것 같아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그 원인 중 하나가 에어컨이라고 합니다. 냉방이 강한 공간에서는 공기 중 습도가 낮아지면서 피부 수분 증발량이 증가하는데요.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 건조함뿐 아니라 잔주름과 탄력 저하도 더 쉽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사무실이나 차량 안처럼 냉방에 오래 노출되면 피부 속 수분이 부족해질 수 있으니까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실내 습도도 적절하게 유지해서 모이스처한 피부 유지해보자고요. 지금까지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드리였습니다. Really 자, 에어컨이 문제였군요. 아, 어제 드디어 저도 에어컨 AS 했는데 신청했습니다. 오해 신청해가지고 금요일날 와가지고 청소함을 싹 하기로. 와, 근데 한 대당 비싸던데 10몇만 14, 5만원 그죠? 예, 어쨌든 근데 한번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뭔가 그죠. 아, 약간 성능이 좀 떨어진 건가? 청소를 깨끗하게 해줘야겠어요. 그죠? 올여름 길 거니까. 자, 어프 소개한 4256번님이 오늘은 아들이 처음으로 수영을 배우러 갑니다. 생존 수영이 꼭 필요하니까 수영을 등록하려고 했는데 아들이 물을 너무 무서워해서 매년 안 간다고 뗐었거든요. 이번에 게임 시간 늘려준다고 꼬셔서 겨우겨우 등록했네요. 잘 배워서 제발 물개처럼 헤엄쳤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 완전 어렸을 때는 물놀이 잘하다가 이게 이제 좀 약간 올라가면서 좀 이제 물 무서워하고 어떤 사건들이 아마 있었을 텐데, 야, 그 뭔가 첫 등록 이럴 때는 좀 부모님 입장에서는 신기하기도 하고 참 이제 설레고 떨리고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예. 아, 물 안 무서워하고 잘했으면 좋겠다. 또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네요, 그죠? 우리 박하선 씨 캔디 우리 딸은 수영을 지나서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아, 근데 인별그램에서 한번 보면 그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코에 이렇게 해서 막 동작하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수영하다가 막 더 늘었으면 좋겠어요. 막 나중에 수영 선수한다고 그러면 또 모르지 게 모르니까 그죠? 자, 오늘 생존 수영도 잘 배우고. 정수미 씨는 아들이 아침밥으로 오므라이스를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달걀이 포슬포슬 덮여야 하는데 아, 여기저기 찢어져서 좀 덜 예쁘게 됐네요. 그래도 아들이 맛있다고 해서 다행이었습니다. 철합디 오늘 아침 메뉴는 SBS 군의 식당인가요? 그렇습니다. 저도 집에 있는 반찬 몇 개 갖고 와가지고 오늘 들깨국이랑 뭐 몇 개 있더라고요. 달걀 요리 달걀 딱 두 개 먹어야지 난 오늘. 예. 수민 씨 혹시 아까 달걀 오므라이스 잘 안 된 거 보면 약간 성격 급한 거 아니에요? 나도 성격 급해가지고 달걀 요리가 늘 안 예뻐. 그쵸? 그렇습니다. 수민 씨 456번 두 분께 진짜 닭가슴살로 만든 면 JCDM에서 꼬단면 세트를 드리고요. 7시 16분 55초 지나가고 있는데요. 4560번님이 비 맞으며 자두 수확 중인데 기분이 해피해요. 우리 자두들이 얼마나 비를 그리워했던지 몰라요. 야호 이렇게 또 주셨네요. 아, 비도 오고 좋겠다. 어쨌든 오늘도 농사 수확 중이신데 오늘도 하루 해피한 하루 잘 보내시고 4560번님. 자, 그러면 우리 진짜 오늘 날씨 어떤지 가볼게요. 기상청으로 백혜 백혜영 리포터.
1: 네, 안녕하세요 철업디.
0: 남부지방은 지금 비가 오나요?
1: 장마 야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오늘 날씨 예보 야호.
1: 그동안 장마 소식이 잠잠했죠. 정체 전선이 북상하면서 어제부터 제주와 남부지방에 장마가 시작됐고요. 정체 전선에 동반된 저기압이 강해지면서 비구름이 충청도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 제주와 일부 전남해안은 호우특보도 발효됐습니다. 장마비가 내리는 남부지방은 한낮 기온이 대구 26도 또 부산 23도에 머물겠는데요. 반면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수도권과 강원도는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더위가 계속되겠고요. 오후부터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도 내리겠습니다. 파워 FM 날씨였습니다.
0: 썸띵 스페셜 장현주 씨 노래예요. 듣고 반야

0: 딴딴딴딴. 아침을 내는 책가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어본 시간. 퀴즈 풀고 수분 보충 음료와 백화점 상품권까지 챙겨드리는 장안의 화제 빵냐빵냐빵냐. 이 코너는 의사가 만든 수분 회복 솔루션 랭티와 함께하고요. 의사들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오늘 도전할 책가루는 소라소라 황소라님인데요. 저는 주 야간 보호센터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올해 초부터 준비한 사회복지기관 평가가 드디어 월요일에 끝났어요. 매일 야근하고 아침에 철업디의 목소리로 힘을 내면서 출근을 했는데 이젠 철업디와 즐기면서 출근하고 있어요. 철업디한테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잘하셨어요. 전화 연결되면 제가 노래 앞부분을 부를게요. 철가루가 뒷부분을 불러주시면 되겠어요. 소라소라 황소라님.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소녀시대 노래 한번 가볼까요?
1: 네.
0: 사랑해 날 이 느낌 이대로
1: 그려왔던 나의
0: 한 번에 한 번에
1: 빠를 사랑해.
0: 그렇지. 보너스 선물 하나 받게 되셨고 잘하셨어요. 소라님 소라님 굿모닝 반가워요.
1: 네, 반갑습니다.
0: 와, 드디어 월요일 평가가 끝났고요.
1: 네,
0: 고생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아, 이게 네. 무슨 평가예요, 근데?
1: 이제 3년마다 이제 생활 환경이나 어르신들 잘 되어 있는지 서류를 보는 평가입니다.
0: 와, 3년마다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진짜 이 회사에서 기관에서는 올림픽이 올림픽 그죠?
1: 네, 맞아요.
0: 큰 행사인데 이걸 또 매일 야근을 했다고요?
1: 네, 올해 초부터 다 같이 힘 앞에서 야근을 하면서 했습니다.
0: 어때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왔나요?
1: 가치점 했는데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아, 가치점까지 해보셨구나.
1: 네.
0: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아니 이제 이게 일하면서 평상시 일은 일대로 하셨고 그죠?
1: 네.
0: 또 평가 준비까지 하느라 이제 이런 게 힘들잖아요. 어떤 게 제일 힘들었어요, 소라 씨?
1: 이제 평가 준비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맞춤해야 된다 보니까 좀 그거를 맞춰서 서류를 뒤집어야 되고 새로 해야 되는 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
0: 아, 새로 다시 처음부터 하고 막 그랬어요?
1: 네.
0: 그런 건 없었었어요? 새로 준비하다가 파일 날라가고 어디 갔지 없어졌고 이런 건 없었고요?
1: 약간 어디 갔는지 찾은 건 있던 것 같아요.
0: 아, 또 잘 찾으셨고 그래가지고.
1: 네. 네.
0: 아니 그래도 아까 뭐 라디오도 듣고 하셨지만 라디오 말고도 힘든 걸 다 잊게 해준 또 일할 때 그런 원동력이 있잖아요. 뭐였어요?
1: 좀 어르신들이 좀 프로그램 할 때 너무 잘했다 오늘 수고했어 이렇게

0: 말 한마디 해주시면 또 원동력을 또 다시 얻는 것 같습니다.
1: 아, 근데 참 소라 씨, 저도 그렇고 우리가 일하는데 그 성취감이, 저도 지나가다가 우리 라디오 듣는 청취자가 서럽디 아침이라도 너무 진짜 재밌어요 이러면 그걸로 다 저도 끝나거든요.
0: 네, 맞아요.
1: 그 말 한마디 그걸로, 그죠?
0: 네.
1: 앞으로 우리 소라 씨의 목표가 있다면?
0: 계속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었어가지고 앞으로도 더 어르신들에게 더 잘하고 더 힘이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습니다.
1: 아, 전공도 사회복지사고 이 일이 또 잘 네. 맞아요? 본인하고도?
0: 네, 지금 노인복지 하고 있는 게 적성에 잘 맞는 것
1: 그러니까요.
0: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아예 오늘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고 진짜 그 고생했다라는 얘기를 또 듣기 위해서 라디오에 전화 주셨다는 것도 너무 마음이 예쁜데, 전화 연결이 됐으니 수분 보충 음료는 기본으로 드리고 스피드 퀴즈 한 문제 맞을 때마다 100상 2만 원씩 쏴드리고 제한시간은 30초, 모르면 바로 패스예요.
0: 네.
1: 바다의 포식자, 이빨이 날카롭고
0: 상어.
1: 속담, 어물전 망신은 땡땡땡이 시킨다.
0: 꼴뚜기.
1: 어허. 사자성어, 이미 어려운 상황에 또 다른 불행이 일어나는 거. 설상.
0: 가상.
1: 인물 퀴즈, 빙상여제, 스피드스케이팅 전 국가대표, 강남의 아내
0: 이상화.
1: 줄임말, 밤사야사는 밤 땡땡 아침 땡땡. 밤
0: 패스.
1: 밤 샤샤샤 아침 씻는 거.
0: 아침 샤워, 밤 샤워.
1: 그래, 그렇지. 넌센스. 항상 화가 나 있는 도시는
0: 화성.
1: 화성도 괜찮은데 성남이래. 어쨌든 잘하셨어. 10만 원권 받게 되죠. 소라 씨 잘했어. 여기서 퀴즈, 요거는 맞추지 마요.
0: 네.
1: 노란색 구황작물입니다. 씹으면 톡톡 터지는 맛이 일품이죠. 이것의 수염을 따로 끓여서 차로 마시기도 합니다. 세 글자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료. 오늘 상품 수분 보충 음료 쏘고요. 소라님 끝으로 우리 센터 직원분들도 좋고 마지막 한마디 해주신다면?
0: 그동안 잘할 수 있게 복도사진 센터장님과 여러 선생님들한테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1: 그래요. 우리 센터장도 이 일 잘하고 나면 소라씨, 아우 소라 잘했어 이렇게 얘기해주죠?
0: 네, 맞아요.
1: 그러니까요. 아까 센터장 얘기 없으면 섭섭할 뻔했어, 센터장님.
0: 네.
1: 소라씨 가채점도 좋은 결과 나왔고 또 결과 한번 알려주시고 우리 매일 아침 라디오에서 만나요.
0: 아, 네, 감사합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세 글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
2: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무더운 여름철 꼭 확인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폭염특보죠. 기상청은 체감온도에 따라 폭염특보를 발령하는데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도와 35도를 넘는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일 때 각각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가 내려집니다. 특히 농업 현장은 무더위 영향을 많이 받죠.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낮엔 작업을 멈추고 온열질환 위험이 큰 어르신들은 무리한 작업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4: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3: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4: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3: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4: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3: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5: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6: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5: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6: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7: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극한 호우가 반복되면서 이젠 물관리 방식도 선제적 관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디지털 가람플러스 플랫폼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재해를 예측하고 댐 방류를 최적화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유입량을 모두 댐에 가둬서 홍수를 막아내기도 했지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물관리 기술. 우리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이 은지님의 사연입니다. 은지님께도 선물 드렸죠. 그 전에 아주 나이스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하게 자 랜덤으로 이거 뽑을까 저거 뽑을까 이거 뽑았어요. 과연 뭘까요? 두고두고 나도 긴장 올인원 영양제 이은지님 오늘 어떤 사연일까요? 요즘 취미로 그림을 배우고 있습니다. 박수 짝짝짝 미술학원 가서 정물화도 그리고 수채화도 그리면서 힐링하고 있네요. 학창 시절에 미술을 제일 좋아했는데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요즘 마음이 몽글몽글합니다. 아이유의 팔레트 신청했었네요. 팔레트 이전에 저도 미술 조금 하고 싶어가지고 그 팔레트랑 도구 사가지고 미술 가방 있잖아요. 그림을 잘 못 그렸어. 저는 딱 봐도 예능 쪽으로 예능이었던 것 같아요. 예체능 중에서도 약간 예능. 근데 진짜 지금 배우니까 어때요? 은지 씨 너무 좋아요. 나도 그림 한번 배워보고 싶어. 이혜영 누나도 그죠? 늦게 시작했고 솔비도 늦게 시작했고 그러니까 그림을 늦게 시작한 사람도 있긴 있는데 어제 그 재능을 나중에 발견했나 봐. 그럼 오늘 철학성 공감대 주제 학창시절 미술을 좋아했다고요? 학창시절 최애 과목 가볼게요. 철가루들은 학창시절에 어떤 과목을 제일 좋아하셨는지 왜 그 과목을 좋아했는지 이유와 함께 노래도 듣고 싶은 노래도 같이 보내주세요. 저는 세계지리 우리 서경련 선생님이 예전에 우리 사촌누나 주현이 누나한테 영철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거 그 진짜 선생님 그죠? 선생님이 세계지리 선생님인데 한국지리 세계지리 같이 했는데 여러분 저 한국지리 세계지리 100점 맞았잖아. 수학이 20점이라서

과학이 68점 평균이 안 나와. 근데 진짜 지도 다 외우고 그때 막 그랬는데 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내가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좋아하는 과목 알려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콜리아는 무료 첫 번째 졸업성 아이유 팔레트 뮤직스타.

오늘 산업성 주제. 여러분 학창 시절 최애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도 다 좋아요. 아니면 대학교까지 다 포함시켜서 어떤 과목을 좋아했을까 우리 철가루들. 김라차님이 저 지금 5학년인데 체육이 제일 좋아요. 멀리뛰기 잘 뛰고 잘 달리는 편이라서 좋아요. 아 체육을 또 좋아하는구나. 아 우리 때도 주 2회였어 체육. 예. 한 번은 이제 이론 수업하고 안에서 한 번은 이제 나가는데 뭐 나갈 때 나야 신났지 뭐. 맨날 산만하게 하다 혼나고 있는데 잘하지는 못했음. 이미아님은 저는 음악 시간을 좋아했어요. 우리 때는 풍금 쳤는데 풍금 치는 선생님 좋았거든요. 내 마음속에 풍금. 그래 우리는 피아노 전 세대에서 그 발 밟으면서 선생님들이 그죠. 나도 음악 시간을 좋아했어. 노래를 잘했으니까. 김명애님 국어 선생님이 너무 잘생기고 멋있어서 국어 과목을 좋아해서 국어 점수는 반에서 5등 안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영향도 있죠. 맞아. 아, 또 선생님 잘생기셨구나. 명애씨 우리는 경수년 나 고등학교 국어쌤 진짜 웃겼어. 와 선생님 진짜 막 그냥 막 문학 얘기하면 너무너무 재밌게 잘 빠져들 정도로 나도 진짜 국어 고유학과를 가야 되나 싶을 정도였어요. 신영수님이 교련이요. 특히 친구들 몸에 붕대 감을 때 얼마나 신난지 몰라요. 아 나 교련 선생님 너무 무서워가지고. 정재수 진짜 별명이 뭔지 알겠죠. 정재수 선생님이셨는데 너무 무서워졌어 진짜. 뭐 다 단체 얼차례 받고 막 청검술 얼마나 잘했겠어 내가 청검술을. 상상하기도 싫다. 절도가 하나도 없잖아. 2809번님이 영어 좋아하셨어요. 왠지 좀 세련된 느낌도 들고 영어 선생님도 뭔가 더 멋있어 보였어요. 권현숙 영어 선생님 생각난다. 나는 그때 중2 때 exciting 느낌인데 영철 다시 해봐. exciting game. That was interesting game. That was exciting game. 그 exciting이 발음이 잊혀지지가 않아. 와 그 세련된 발음. 아 기억난다. 7505 전 수학이요. 보통은 수학

싫어하던데 암기를 너무 싫어하는 저 같은 사람은 시험 날까지 외울 게 하나도 없는 수학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크크크. 박수. 와, 수학. 그러니까 20점, 20점. 최고 점수가 40, 44점 되려나? 와, 수학 진짜 어려웠는데. 부럽다.

저는 언어 배우는 걸 좋아해요. 제 2 외국어였던 프랑스어가 너무 재밌었어요. 국영수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상도 받았답니다. 아, 제 2 외국어 프랑스였구나. 부러워. 우린 독일어. 너무 그때 회화 위주가 없어가지고. 지금도 부러워하고 있나요, 은영씨? 자, 오세희님은 지금 생각해보면 기술 과정이 제일 좋았어요. 은근 이것저것 사부작 만드는 걸 배워서 아직도 쓰죠. 그거 DIY가 Do It Yourself가 이때부터 시작이 됐구나, 우리 기술 과정. 8540번님, 저는 국어 시간 좋아했네요. 시를 너무 좋아해서 시를 읽어주는 국어 선생님 최고였네요. 방탄소년단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신청해요. 나도 국어를 좋아했어. 그래서 우리 잼마쌤하고 같이 수업할 때 나 너무 재밌어. 우리 배울 거 많으니까 우리 학창시절 돌아온 느낌으로 우리 매일매일 같이 공부해요. 모두 커피 쿠폰 챙겨드리고요. 두 번째 철학적 뮤직 스타트.

0: 부식 탈출 영철 쇼. 우리 모두가 무식을 탈출하는 그날 폐지될 곧단 코너죠. 수요일은 그리스 로마 신화 도장 깨기.
1: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져.
2: 네, 알겠습니다.
0: 그리스 로마 신화 연구계의 마스터 서울대 인문학 연구원 김헌이 김헌 교수님 어서오세요.
3: 예, 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사랑하는 필로미토스 서양 고전학자 김헌입니다.
0: 김미영님이 저희 집에 김헌 교수님 친필 사인 해두신 책이 있어요. 저희 집 가보러 물려줄 거예요 하셨는데요. 와, 오늘도 정말 대단한 또 팬심 문자가 이렇게 왔습니다.
3: 예, 아유, 가보러 정말 되면 좋겠습니다.
0: 그렇죠, 그렇죠. 다음 그, 세대, 다다다다음 세대.
3: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정말 제 책이 잘 읽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아껴주시는 마음이 저에게는 정말 보물이고 그게 저의 가보인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또 대단한 우리 보물 청취자 철가루들이 듣고 있을 텐데. 예. 그리스 로마 신화 도장 깨기 최근에 튀르키예를 여행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이제 여행 갔다시면 그쪽 신화를 또 한 보따리 갖고 오시잖아요.
3: 예, 그렇죠. 그쪽에 가다 보면은 이제 신화 생각이 나니까 이번에도 가서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거 보면서 철파엠에 가서 또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이런 걸 궁리하면서 여행을 했습니다. 튀르키예 하면 가장 먼저 이스탄불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스탄불을 처음 세운 인물이 바로 그리스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스탄불을 세운 그리스 메가라의 왕자 비자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이스탄불을 세운 인물이 그리스인이었다. 와, 네. 벌써부터 신기하지 않습니까?
3: 네, 사실 그

0: 이 그 튀르키예랑 그리스가 사이가 안 좋은데 바로 그 튀르키예의 가장 유명한 도시 이스탄불을 세운 사람이 그리스인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탄불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어에서 왔다는 그런 썰도 있습니다. 이스탄불이 처음에는 비잔티온이라고 불렸고 고대 그 로마로 가면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리고 그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된 다음에 그 중세 그리스인들은 콘스탄티노플을 갈 때 콘스탄티노플 간다 그러질 않고 에이스텐폴린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요 말을 풀어보면 에이스가 어디 어디 안으로 이런 뜻이고 텐 에이스 텐에서 텐은 정관사고 폴린 이거는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니 하고 물어보면 콘스탄티노플가 이렇게 말하고 아 그 도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 도시가가 바로 에이스텐폴린이라고 한 건데 이 에이스텐폴린 이게 이스탄폴린 이스탄불 이렇게 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1: 그 이전에는 콘스탄티노플 그 이름은 어떤 사연이 있지 않을까요? 이것도?
0: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탄불이라고 공식화되기 전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렸는데 요거는 서기 330년부터 그렇게 불렸다고 그래요. 로마 황제 중에 콘스탄티누스가 있는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도시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를 크게 세우면서 로마의 새로운 도시 또 새로운 중심지로 삼았는데 이 로마 제국이 팽창하면서 로마 제국의 중심지를 지중해에 있는 로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탈리아 반도의 로마에서 점차 동방으로 옮긴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콘스탄티누스가 세운 도시야 그러면서 콘스탄티노플 이렇게 된 거죠.
1: 콘스탄티노플 이전에는 또 비잔티온이었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0: 예, 맞습니다. 그 나중에 그 동로마 제국을 말할 때 비잔틴 제국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근데 그 말이 바로 비잔티온에서 온 건데 동로마 제국이 바로 이 비잔티온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비잔틴 제국이라고 부른 겁니다. 근데 이 비잔티온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바로 비자스가 세운 도시, 비자스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잔티온 이렇게 된 건데 바로 비자스가 누구냐? 오늘 소개해드릴 바로 메가라의 왕자. 그리고 메가라는 어디냐면 아테네에서 그 펠로포네소스 반도로 들어가는 코린토스 그 길목에 있었던 도시라고 합니다.
1: 교수님 그러면 비자스는 왜 자기 나라를 놔두고 이스탄불 쪽으로 갔을까요?
0: 그렇죠. 그 메가라에서 왕 되고 왕자 됐으면 되는데 정치적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 그 당시 기원전 그게 8세기에서 7세기로 넘어갈 무렵이거든요. 그때 그리스는 자기 그 본토에 머무르지 않고 대대적인 식민지 개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자스도 자기 원래 도시에 이렇게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싶어서 마음을 먹고 있다가 그럼 어디가 좋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 델피에 있는 아폴론 신전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탁을 청했죠. 제가 어디로 가서 어떤 도시를 세우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답변이 나오길 눈먼 자들의 도시 맞은편의 도시를 세워라 이런 신탁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1: 신탁이라면 참 풀기 힘든 수수께끼 같은데 눈먼 자들의 도시 그것도 거기 말고 맞은편의 도시를 세워라. 이게 뭐 무슨 또 뜻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0: 그렇죠. 근데 이제 비자스 신탁을 듣고서 아니 눈먼 자들의 도시 맞은편의 도시를 세우라고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배를 타고 어디로 갈까 하다가 에게해를 가로질러서 다르다넬스 그 해협을 지나서 마름이라 해를 지나서 보스포러스 해협에 이르렀는데 그 보스포러스 해협을 딱 지나면 이제 흑해가 나오는 곳이죠. 보스포러스 해협에서 이르렀는데 거기서 보니까 아시아 쪽 그 이스탄불이라는 곳이 그 보스포러스가 아시아랑 유럽 대륙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그 해협이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아시아 쪽을 보니까 이미 칼케돈이라는 도시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저 사람들 왜 저기다가 도시를 세웠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깨달았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눈먼자들이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 저 칼케돈, 저기에 도시를 세운 사람들이 바로 눈먼자들이고 그들이 세운 도시가 눈먼자들의 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1: 왜 보스프로스 해협의 아시아 쪽 지역 사람들이 눈먼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거죠.
0: 그러니까 눈먼 진짜 눈먼 사람들은 아니겠죠. 근데 비자스가 이렇게 보니까 칼케돈 맞은편 즉 유럽 쪽을 본 거예요. 유럽 쪽을 보니까 언덕이 높고 항구가 들어서기에도 아주 좋은 해변이 있는데 거긴 도시를 안 세우고 그 맞은편에 별로인 그곳에다가 도시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보고서 아 칼케돈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것을 놔두고 왜 저 아시아 쪽에 도시를 세웠을까? 저 사람들 정말 눈먼 사람들 아니야?
1: 우리 말하는 안목이 없는 사람이다.
0: 그렇죠. 안목이 없다. 딱 맞는 말이네요. 네. 그리고서는 바로 여기 그 맞은편에 도시를 세우라는 게 이런 신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선 칼케돈 맞은편, 즉 유럽 쪽에 있는 그곳에다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다가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비자스의 도시, 즉 비잔티온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 도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로마 시대로 가서는 콘스탄티노플이 되고, 그렇죠. 1453년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그 마흐메드 2세를 필두로 해서 그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름이 콘스탄티노플에서 이스탄불로 점점 바뀌게 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래서 아시아 옆에 있는 도시 이스탄불, 우리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도시를, 그렇죠.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역사적인 이유가 다 있었네요.
0: 맞습니다.
1: 오늘도 복습 퀴즈로 마무리해볼까요?
0: 예, 문제 드리겠습니다. 튀르키예에 깃든 그리스 로마 신화를 전해드렸는데요. 이스탄불을 처음 세운 사람은 그리스 메가라의 왕자 누구일까요?
1: 보기 나갑니다. 1번 비자스, 2번 BTS.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양 무료. 아, 내가 웃음소리를 교수님을 따라하는 거네.
0: 아니 진짜 BTS 도시 생길 것 같아.
1: 국내에 생겼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까지 서울대 문학연구원 김한 교수님이었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3: 1533-1566 세라하임.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전화.
1: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글레오?
5: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

0: 대왕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 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유라김 유익한 라디오는 김영철, 김영철의 파워 FM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6012번님이 1번 비자스, 튀르키예에서 살다가 한국에 왔는데 철파임의 튀르키예 얘기가 나와 너무 반갑네요. 웰컴 컴백 축하해요. 자, 7706번님도 1번 비자스, 여행 가셔도 철파임에서 무슨 이야기 해주실지 생각하는 김원 교수님, 역시 철파임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넘치시네요. 오준수님, 박서연님도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선곡표도 확인. 자, 1부 철가루퀴즈 정답 옥수수였죠. 박세라님이 옥수수, 시골 엄마집 밭에 심어놔서 먹으러 갈 거예요. 신난다, 좋겠다. 최지용님도 옥수수, 전 한 입에 왕 먹는 것보다 이거 하나씩 떼 먹는 게 좋더라고요. 아, 뭐든 그죠. 손으로도 해먹고 뭐 입으로도 먹고 다 먹죠. 9886-3573님도 선물 챙겨드릴게요. 정글린 뉴스 듣고 최수정, 양준모 씨랑 함께 돌아올게요. 오이디푸스.

0: 지금 어디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나요? 누군가는 출근길 버스 안에서, 누군가는 바쁘게 돌아가는 산업 현장 속에서 듣고 있을 겁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이 가벼움보다는 무거움 쪽에 가깝다면, 맑음보다는 흐림 쪽에 가깝다면, 그럼에도 믿어보세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곁에 용기도 희망도 있다는 사실을요. 손 내밀어 잡으면 용기도 희망도 모두 내 것이 된다는 사실을요. 다시 꿈꾸는 청년들의 하루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진이었습니다.
1: SBS 희망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매일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 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안녕하세요. 영국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7월 18일 개막 노을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5: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6: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7: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8: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9: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8: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9: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8: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9: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8: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0: 노란산.
1: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2: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1: 보글보글 샤브샤브에 봄을 담다. 봄나마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나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3: 모닝 매일 하비어 피션 플리즈 안 주네요. 지금 아침도 시작됐고요. 지금 라디오 다 켜셔야 돼요. 107.7.
4: 매일 아침 7시 다들 정신이 없지. 그럴 땐 들어봐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오, 혹시 모르지 대박이 터지는 원인이 웬만하면 들어도 기분 좋은 아침에
5: 김영철의 파워FM. 김영철의 파워FM 3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철파임 스페셜 연극 오이디푸스에서 밀도 높은 감정 연기를 보여줄 두 분이죠. 아, 얼마나 잘할까 막 벌써 설레는데요. 배우 최수정, 양준모 씨 함께 할 겁니다. 김두래님이 최수정, 양준모 명품 배우분들 오신다니 은근 떨리고 설레네요. 두래님 저도 그런 느낌. 와, 연극으로 오시긴 하시지만 이 명품 배우 두 분이 온다고 그러니까 저는 양준모 씨 뮤지컬도 본 적이 있거든요. 예. 최수정 선배님은 뭐 아영도 같이 했고, 예. 박수영님도 최수정이요? 원조 사랑꾼 그 최수정님이요? 와우, 철파임 클래스 미쳤다. 그니까 미쳤어, 철파임 미쳤어. 직장인 탐구 생활은 내일 만나도록 하고요. 광고 듣고 와서 정상 기자님 먼저 뉴스 듣고 모시도록 할게요. 여러분 스테이 튠.

0: 평창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6: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5: 노라이벌 랜드마크
6: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7: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현지 냉면.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12시간 빠른 뉴스 8시의 뉴스 지금 시각 8시 4분 38초 됐네요. 정상근 기자님 우리의 정불리 오늘도 정상 출근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송유라님이 미소천사 정불리 오늘따라 어려 보여요. 고등학생 같아요.
1: 오, 네 아, 감사합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도 못 들어본 얘기를 오늘에서야 들어보네요.
0: 저도 고등학교 때보다 더 나이가 좀 덜 들어 보여요.
1: 아, 예.
0: 그 10대 때 다 20, 30대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나이 들고 이렇게 이런 아, 칭찬 세례를.
1: 그런 좀 장점이 있네요.
0: 그렇네요. 네. 유나 씨 문자 감사드리면서 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0: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광주를 찾아갔다고요?
1: 네, 지난 월요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함께 이 서남권 800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는 직접 광주로 내려가 이 서남권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사장단도 함께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월요일에 투자 발표 계획이 정치인들의 보여주기식 쇼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꼭 보여드리고 싶다며 지역에 대한 대규모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결단을 이끌어내 지역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낸 일이 지난 1년여 재임 기간 중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영호남 차별에 따른 더딘 개발로 호남의 남은 토지와 용수 등 인프라가 오히려 투자 요인이 됐다며 이 사안만 보면 호남 투자가 조금 많은 게 사실이지만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을 비교하면 세 발의 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은 충남 아산에서 모레는 경남 진주에서 각각 충청권과 영남권 발전 전략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0: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요. 한 고등학교 야구부가 지역 폄하 응원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1: 네, 지난 월요일 열린 고교 야구 대회에서 지역 비하성 응원이 나와 이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배재고 야구부원들이 광주일고와의 경기에서 이 최근 탱크데이 이벤트로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를 응원 소재로 활용해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하한 건데요. 듣다 못한 광주일고 지도진이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앞서 스타벅스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폄하했다는 논란이 있는 이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이후 사회적 논란이 되자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섰고 전국의 스타벅스 매장의 문을 닫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역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들이 이를 활용한 또 약 조롱성 응원을 한 것입니다. 배재고는 윤리의식과 역사관이 총체적으로 붕괴됐다며 광주일고와 광주 시민들에게 두 차례 공개 사과했고 배재고 총학생회는 책임자에 대한 엄정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이 문제를 스포츠공정위에 회부해 배재고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2026년 자, 7월 1일이고요. 오늘 수요일 하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1: 네.
0: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있죠?
1: 그렇습니다. 일단 육아휴직 제도가 개편이 됩니다. 오는 8월 20일부터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질병사고 입원, 휴원, 휴교, 방학 등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할 경우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육아휴직 급여를 주지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지급하도록 개편해서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상황이 어려운 분들에게 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 드림 거점이 300곳으로 확대되고요. 여기서 전문 복지 상담이나 복지 서비스와 연계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주민자치센터나 도서관, 문화센터, 복지관, 보건소 등 공공시설에 생리대가 무료로 비치되고요. 필요한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암표 처벌이 강화돼서 부정판매로 얻은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암표 신고자분들에게는 포상금도 지급이 됩니다. 이 재난 문자의 중복 과다 발송으로 인한 피로감을 줄이고 상세한 정보를 전하도록 90자로 돼 있는 글자 수 한도를 157자로 늘리고 유사한 내용의 재난 문자를 중복해 보내지 않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이제 날씨 한번 짚어볼까요? 어제부터 우리나라에 장마가 시작이 됐다고요?
1: 네, 이 장마 전선이 어제 제주도로 올라오면서 이 제주도는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는 제주와 남부지방 일부에서 비가 내렸고요. 오늘은 남해안 지역과 부산 등

0: 에도 장마가 시작돼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꽤 많은 비의 양이 예보가 됐는데요. 이번 주 후반에는 충청권 등 중부지방에도 비가 예보가 됐습니다만 중부지방은 아직 정확한 장마 시점을 알 수는 없습니다. 올해 장마는 평년에 비해서 좀 늦은 편인데요. 이 제주는 평년보다 11일, 남부지방은 8일 늦게 시작이 됩니다. 1982년, 2021년에 이어서 역대 세 번째로 늦은 장마라고 하고요. 기상청은 지난 2009년 이후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장마 예측이 어려워진 상황이라 이 공식적인 장마 시작과 종료에 대한 사전 예보는 중단한 바 있습니다.
1: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로 당한 아이를 주변 시민들이 신속하게 구조했다고요?
0: 네, 어제 경기도 광주시에서 40대 A씨가 몰던 SUV 차량에 8살 아이의 다리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운전자는 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하며 좌회전하던 중 인근에 앉아있던 아이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냈는데요. 사고 직후 차량은 멈춰섰으나 아이의 다리 일부가 깔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상황을 확인하고 이 주변에 모여있던 시민들에게 함께 차량을 들어 올려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정말 순식간에 많은 분들이 모여들어서 함께 차량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이가 수분 만에 구조가 됐고요. 아이는 닥터 헬기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는데 찰과상은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1: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님이었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자, 이어서 배우 최수정 씨, 양준모 씨 함께할게요. 궁금한 점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두 분 오이디푸스 빙고 거북이의 빙고 듣고요. 두 분과 같이 들어올게요 여러분. 아싸 빙고 스테이 튠.

0: 내봐라.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1: 철파엠 들으러 가면 되지.
2: 세수죠. 양진모의 어이디푸스가 궁금하다면 일단 철파엠으로 와주세요. 철파엠 스페셜 킹수종 킹준모 납신다. 오늘 철파엠을 빛내줄 두 분입니다. 배우 최수종, 양준모 씨 두 분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십니까.
3: 반갑습니다.
4: 네, 반갑습니다.
2: 아, 박수경님이 라디오 게스트로 보기 힘든 두 분을 철파엠에서 만나다니 오늘 아침 너무 럭키 하셨습니다. 아니 라디오는 진짜 오랜만이죠, 최수종 씨는.
0: 정말 오랜만이에요.
2: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0: 아니 라디오만 생각하면 저 젊었을 때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하고. 또 KBS 아침 방송 8시에서 10시까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라디오 DJ 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알잖아요.
2: 아, 감사합니다.
0: 미리 이 생방송이라는 게 네. 얼마나 힘들고 또 제작진들과 네. 미리 와서 준비하고 뭐 시간을 맞추고 뭐 네. 이런 노고가 네. 생각보다는 힘들다. 아. 그래서 그런 감탄사가 딱 바로.
2: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나와주셨는데 아니 우리 9274번님이 최수정님이 촬영장에 일찍 도착하시는 걸로 유명한데 아침 네. 방송에는 과연 몇 시에 도착하셨을지 궁금해 하셨는데 원래 이제 일찍 다니시잖아요.
0: 맞아요.
2: 오늘 몇 시에 혹시 도착하셨어요?
0: 뭐 거의 한 시간 전에 도착. 네.
2: 이게 빨리 다니시는 이유가 있나요?
0: 저는 글쎄 데뷔 초부터 네, 네. 저와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변하지 않더라고요.
2: 와 데뷔가 지금 제가 질투를 봤을 때가 제가 고등학생 때니까 35년? 40년?
0: 40년 차예요 이제.
2: 그러면 사실 왜냐면 일찍 오면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제 양준모 씨 선배님이 이렇게 한 시간 전에 오잖아요. 네. 그러면 어때요?
4: 아 저도 되게 일찍 다니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도 오늘 30분 전에 왔는데
2: 묻히죠.
4: 네. 아니 그걸 벌써 올라가 계시다는 거예요.
2: 아 그러니까 봐요. 그러니까 이래서 아. 그러니까 약간 제 시간 좀 와주면 좋은 선배님들이 있거든요. 아. 아 뭔지는 알죠. 아, 수정님 벌써 오셨어? 이렇게 되니까 네. 30분 전에 왔는데도
0: 연극 연습하는데도 제가 제일 먼저 가서 불 켜고 아. 에어컨 켜고 다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2: 아, 무슨 소리. 아, 그러면 아. 이철희님이 오늘 철파임 희라님이 듣고 계신가요? 일단 최종 씨가 이제 하이라 씨 연극 와, 그 지방 공연까지 다 가잖아요.
0: 네, 맞습니다.
2: 근데 반대로 어때요? 하이라 씨는 이렇게 라디오 나는 거 모니터.
0: 네.
2: 오늘 듣고 있나요?
0: 아, 있을 수도 있고 뭐
2: 제가 하이라 선배님이랑 라디오사를 같이 나왔거든요. 네. 이런 질문하면 뭐 저는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고
0: 아, 그렇죠,
2: 이런
0: 그렇죠.
2: 식의 대답이었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2: 지금 들으실 수도 있고 안 들으실 수도 있고 네. 오늘 라디오랑 한 건 알고 있나요?
0: 아, 그럼요.
2: 아, 그렇군요. 네. 아, 우리 3830번님이 아, 친구 주모야 안녕. 팬텀 때 송이야. 크크 항상 응원하고 있어. 이른 아침에 목소리들이 너무 반가워. 오이디푸스 화이팅. 오 아, 팬텀 때 송이야.
4: 네 팬텀 때 같이 스텝했던 친구입니다.
2: 와 이렇게 문자가 안녕. 왔어요. 어 안녕. 오.
4: 아니 아침에 들으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네,
2: 생각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깜짝 놀라실 거예요.
4: 아, 근데 진짜 아침에 네. 형님 목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그럼요. 좋으신지.
2: 아유, 그러니까. 아까 선배님이 라디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노고도 있지만 저는 여기 오면 저희 두 시간이 저의 세계인 것 같아요.
0: 아 그럼요.
2: 전 너무너무 전 10년째인데 단 한 아. 번도 오기 싫었던 적이 없었어요. 아. 밤에 잘 때 왜 설레는 애 있잖아요.
0: 아 그럼요.
2: 라디오 가서 두 시간 떠들 생각하면 아. 입가가 싹 올라가면서 아. 오늘 또 두 분 오신다니까 더 좋잖아요.
4: 아 감사합니다.
2: 근데 오늘 사실 두 분이 철파를 찾아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연극 오이디푸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자, 두 분이 이번에 같이 오이디푸스 역을 맡으셨죠?
4: 맞습니다.
2: 어떤 연극인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4: 아, 오이디푸스는 일단 뭐 너무나 잘 아시는 스토리고 네. 그런데 이제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제 한아름 작가님 그다음에 서재영 연출님 한아름 작가님이라고 이제 형님 보셨 너무 잘 아시는 뮤지컬 영웅 작가님이세요.
2: 와 영웅 작가님이시군요.
4: 네, 두 분이 또 부부세요.
2: 그래요. 네,
4: 그래서 밤새면서 이 대본 얘기 계속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은 연극으로는 저희가 재연이죠. 초연 때는 이제 황정민 선배님께서 7, 8년

0: 전에 하셨고 네, 네. 저희가 이제 재연이고 그리고 뭐 또 저희뿐만 아니라 또 박정자 선생님 그리고 남명렬 와. 선생님
1: 와 네. 또 왕비에 또 서영희 씨도 나오잖아요.
0: 서영희 네. 네. 네.
1: 야, 그 우리가 알고 있던 고전 그리스 비극 그 오이디푸스는 맞죠?
0: 네, 맞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핑크스도 나오고.
1: 네, 책이 사실 좀 두꺼워서 네. 맨날 저 책 언제 볼까 했는데 이번에 영국으로 퉁쳐도 될까요?
0: 퉁쳐도 됩니다.
2: 그 모든 내용이 한 편의 연극에 네. 다 담겨져 있습니다. 네.
1: 아, 그렇습니다. 사실 두 분 건데 이제 두 분을 저도 다 두 분 걸 다 보고 싶은 거예요. 색깔이 좀 다르죠. 최수종의 오이디푸스랑 그 양준모의 오이디푸스.
0: 저는 좀 1차원적이라면 이제 선배님은 완전 이제 3차원.
1: 1차원적이라면 어떻게? 그냥
2: 왜 이러?
1: 왜 이러?
2: 아, 왜 이러?
0: 그냥 저는 이제 쉽게 그냥 그러니까 선배님 연기 보면서 저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아, 내가 참 1차원적으로 연기하고 있구나.
1: 야, 그 예. 진짜 아니 이채수님도 두 분이 이번에 같은 역할을 맡으셨잖아요. 서로의 연기를 그런 보면서 감탄했던 순간. 네. 1차원적이라 그랬는데 최수종 씨가 보기에는 양주모 오이디푸스는 어때요? 이렇게 딱 보면서 오, 내가 표현하지 못한 걸 좀 표현하는데
2: 아, 그럼요. 뭐
1: 감탄하는
2: 많죠.
1: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2: 많죠. 많죠. 응.
1: 나는 그럼... 국내 왕은 또 다 해봤잖아요. 어떻게 저런 웃음이 나오지? 왕할 때는 다르게.
0: 맨날 연습실에서 항상 이 웃음으로 분위기를 띄워주세요.
1: 그렇죠. 네. 어때요? 양준모 오이디푸스.
2: 멋있어요.
1: 멋있어. 아,
2: 왕이에요.
1: 그 딱 카리스마가 있죠.
2: 그렇죠.
1: 양준모의 카리스마가
2: 저희들하고의 발성이 달라요. 아, 발성이
1: 노래까지 하던 또 뮤지컬 배우다 보니까
2: 뮤지컬 최고의 배우니까
1: 아 그럼
2: 발성이 조금 두성 쪽으로 많이 나오는 발성이 나와요.
1: 아까 겸수라고 본인 1차원적이라고 했는데 0421번님이 최수종 배우님 이제 9년 만에 영국 무대잖아요. 베테랑 배우도 긴장되시나요? 제가 이제 검색을 해서 보러 가고 싶어서 7월 4일이면 이번 주에요 토요일 날.
0: 네.
1: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요.
2: 맞아요.
1: 첫 공이 누구예요?
2: 접니다.
1: 아, 최수종 선배님이시고 네. 7월 4일이고 7월 5일
0: 예.
1: 토요일 네, 6시 시작이더라고요.
2: 네. 맞아요.
1: 9년 만에 연극을 한 이유는요?
2: 아니 연극을 늘 하고 싶었고 기회도 많았었고 그러는데 그 모든 방송 스케줄 때문에
1: 그쵸.
2: 이렇게 못 하다가 네. 이번에는 또 같이 와 이런 좋은 연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과연 있을까 그래서 도전하게 됐는데
1: 대사의 양이 어마어마하죠.
2: 아, 어마어마합니다.
0: 저희는 1시간 반 동안
1: 네. 딱 90분이더라고요.
0: 네. 땀 닦을 시간도 없어요.
1: 와, 그 정도로
0: 퇴장이 없어요.
1: 몰아치는 거고 아 퇴장도 없어요?
0: 퇴장이 없어요.
1: 아. 야, 그러면 사실 지금 이런 질문을 그렇겠지만 다 외웠죠 이제.
0: 아, 그렇죠.
2: 아, 그럼요. 그럼요.
1: 프롬프트가 아니잖아요.
2: 그럼요.
1: 나 그럼 연극할 때 좀 긴장되지 않나? 연극 보러 가면 내가 막 긴장되거든요. 네.
0: 그리고 그래서. 저희한테도 뭐 다른 배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연출님이 그 정말 완전 다 짜여져 있게 밤새도록 그렇게 동선을 짜시는 분.
1: 동선까지.
0: 그리고 저희 대사 모든 큐가 다 했어요. 저희 대사에. 그게 한 몇백 개 되죠.
1: 그렇죠. 네. 그것까지 다 지키고.
0: 다
1: 중간에 좀 웃음 포인트 같은 거라든지 이를테면.
2: 아, 이게 사실 이 주는 메시지가 오이디푸스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우리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전해주는 메시지라서 결과적으로 따지면 야, 이런 진실과 사랑과 배려와 어떤 감사 속에서 이렇게 우리의 운명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기 때문에 웃음보다는 오히려 예 힘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1: 그 90분 동안에
2: 그럼요 제가 이렇게 살았구나라고 하면 다시 좀 더 반성하게 되는 그리고 나한테 위로가 되는 그런 힘이 되는 그런 연극이죠.
1: 진짜 여러분 보러 가야 되겠어요. 김현주님은 준모 배우님을 뮤지컬에서만 뵙다가 연극 그것도 고전 연극에서 만날 생각하니 너무 떨려요. 일단 준모 씨 하면 이제 영웅이 떠오르고 네. 웃는 남자 어때요? 네. 이런 연극 딱 하니까
0: 저도 연극을 지금 10년 만에 하는 건데 그 사이에 저도 선배님처럼 아 연극을 좀 하고 싶다 했는데 기회가 안 됐는데 네. 이번에 오이디푸스를 통해서 진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특히 고전이고
1: 아니 7905번님이 저 이 얘기 언제쯤 치고 나갈까 하고 있었는데 7, 8년 전 일본 레미제라블 공연 때 양준모 배우님 보러 도쿄를 간 적이 있었어요.
0: 아이고, 그렇구나.
1: 오빠 공연도 보고 도쿄 여행도 즐겁겠던 기억이 나네요. 이번 연극도 보러 가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응원할게요. 네. 아니 이게 이제 도쿄도 했었지만
2: 사진도 있네요.
1: 사진도 찍으셨네요 이분이. 저는 여러분 2015년 딱 10년 전에

0: 오사카에서 이제 네. 공연할 때 정성화 씨랑 제가 보러 갔잖아요.
1: 맞아요.
0: 전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일본어를 못하는 분이 오디션을 봐서 네. 그 막 와타시가 잔마르찬데스카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막 나 막 감동스러워가지고 그 대사 다 외웠죠. 그거를 일본어를 못하셨다면서요.
1: 네. 지금도 못하는데 6개월 걸려가지고 지금도 읽지도 못해요.
2: 지금도 못하는데가
1: 근데 형이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조용히 박수 치잖아요. 커튼 콜 때. 근데 형 혼자 일어나가지고 준모짱 간바레 이 목소리가 오사카 극장에 막 퍼져가지고
0: 일본 분들이 의외로 그냥
1: 맞아, 박수
0: 환호를 안 하던 나 모르고
3: 다르죠 저거 우리 문화하고
0: 이렇게 네. 할 때는 혼자 모르고 주무장 카페라 빵 터져가지고 아 또 튀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 우리 0012번님이 국가대표 왕 배우 최수영님 이젠 외국 왕까지 섭렵하시나요? 그 연기하다 느낀 한국 왕과 외국 왕의 차이 어떤 게 있을까요?
3: 하하아
0: 약간 이거 외국 왕인가요? 하
3: 절대 없습니다.
0: 아 그래요?
3: 왕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리더라는 것은 나보다는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나보다는 이 백성 국민들을 사랑하고 네. 나보다는 백성을 높이고 내가 낮추고 그런 마음이 똑같습니다.
0: 진짜
1: 저희 연출님이 원하시는 게 정말 선한 왕 백성을 위한 왕
0: 선한 네, 왕처럼 완전. 보이고 약간 그래서 이제 저한테 양준문 약간 악한 왕처럼 보이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얼굴은
1: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야 넌 너무 무서워. 선배님처럼 좀 이렇게 선한 왕이 난 됐으면 좋겠어. 어떻게 선하게
0: 리더가 하지? 다르니까 옆에서 네. 리더 선한 리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서워요. 네. 아 우리 4288번님이 7월 4일 제 생일을 맞춰서 개봉하길래 엄마랑 같이 보러 갑니다. 아이고. 최고의 생일 선물이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7월 4일 개막하는 이 연극 퀴즈 나갑니다. 최수종 양준모 씨가 같은 역할로 열연을 펼칠 예정인데요. 그리스 고전 비극을 바탕으로 한 이 연극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주관식으로 할게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료입니다. 힌트 좀 있나요? 선한 땡땡땡땡땡 아깐 땡땡땡 저 스케일링 수분크림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사후 예갈게요 여러분 스테이 튠.

0: 서울의 한 지하철역. 승강장에 들어서던 열차가 그대로 역을 통과하고 역 안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민들은 평화롭던 일상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죠. 최근 있었던 이 사고는 지하철역 변전소에서 누출된 이산화탄소가 역사로 유입되면서 발생했는데요. 이산화탄소는 농도가 높아지면 질식사고로 이어질 만큼 위험하지만 무색무취로 사람이 감지하기 어려워 작업 전 반드시 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밀폐공간은 물론 지하시설에도 꼭 필요한 가스감지기. 이산화탄소까지 잡아낼 때 안전이 완전해지지 않을까요?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1: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gorilla.
1: Power!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생활정보.
3: 쌀 한 톨의 무게는 0.02g, 크기도 0.5cm가 채 안 되지만 쌀 한 톨에 담긴 영양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쌀은 전체 영양소의 66%가 쌀눈에, 29%가 쌀겨에 담겨 있는데요. 특히 쌀눈에 든 영양소 가운데 아미노산의 일종인 가바 성분은 다른 곡물에 함유된 것보다 혈압 개선에 탁월할 뿐 아니라 뇌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뇌세포 대사를 돕는다고 해요. 또 쌀겨에 함유된 다당질 성분은 장내 미생물의 먹이, 즉 좋은 프리바이오틱스가 되어줘 장내 유익균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요. 쌀 한 톨의 힘이 놀랍죠? 오늘도 영양 가득한 밥심으로 모두 힘내세요.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김범수 보고 있나? 그럼 됐어.
1: 내 이름은 나를 낳은 아버지를 죽이고 내 어머니와 결혼해 볼 수 없는 그런 자손들을 이 세상에 내놓을 운명.

0: 캐릭터 싱크로율 100%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연습과 작품 연구를 하고 있는 분들이죠. 배우 최수정, 양준모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3부 끝에 드린 퀴즈 정답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
1: 오이디푸스.
0: 아까 너는 누군? 오이디푸스.
1: 오이디푸스.
0: 근데 내가 수정 형이랑 우리 나갈 때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라가 느껴지면 지금 웃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는 그 선함이 있다가 입을 딱 다무는데 나도 무서운 거예요. 그치 약간 이렇게 하늘 가다가 입을 딱 다물더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다를 것 같은데 정답 문자를 볼게요. 우리 1720번님이 정답 오이디푸스 하면서 뭐라고 주셨죠?
2: 수정님의 오이디푸스와 준모님의 오이디푸스 둘이 너무 다를 것 같아. 두 번 보러 가야겠어요.
0: 진짜 두 번 보러 가야 돼요 진짜. 아니, 본인 생각에도 다르죠, 그죠? 아까 뭐 비슷할 거라고 했는데 대사는 똑같겠지만 느낌이 반대로 아까 위로랑 아까 리더는 아까 다르잖아요. 선한 리더, 악한 리더.
2: 아니
0: 절대 아니라고 하십니다. 우리 김혜자 씨가 문자를 주셨네요.
1: 네, 김혜자 씨 정답 오이디푸스. 최수종님 웃음소리에 중독돼서 바로 예매했어요. 오, 감사합니다.
0: 아까 웃음이 있죠, 약간 그 깨발랄. 네. 분명히 왕인데 분명히 왕의 웃음소리였는데. 우리 이주연님이
2: 오이디푸스 정답 맞추셨고요. 긴 대사를 잘 외우는 비법이 뭘까요? 암기 과목 공부하는 자녀에게 전수하고 싶네요.
0: 여기서 제가 나 하이라 선배님 얘기 기억나. 하이라 선배님 그렇게 외운다면서요. 단어 동그라미 동그라미시죠.
2: 네, 하이라 씨는
0: 그렇게 외운대요. 왜냐하면 단어 다 너무 많으니까 연습 작품 연구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외운다고.
2: 네.
0: 그러면 반대로 최수홍 씨는?
2: 저는 말하자면 스캔하듯이 외웁니다.
0: 일단 눈으로?
2: 네.
0: 어.
2: 그리고 이 어떤 대사든지 그 쭉 읽고 그 그림을 그립니다. 그 이야기의 그림. 그러면 어떤 이야기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스캔을 합니다.
0: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놓고 이제 뱉어내는 거예요?
2: 네. 그래놓고 이 대본이 달라지면 다 잊어버립니다.
0: 우리 대본 중간에 바뀌잖아요. 네. 드라마 하면 쪽 대본도 있고.
2: 그리고 이 머릿속에 그 페이지 스캔했고 마지막 글자가

0: 뭐 라로 끝나고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글자가 있었는데 그거 잊어버리면 바뀌면 그걸 다 까먹습니다.
1: 그럼 다시 해야 돼요? 원점으로?
0: 다시 해야 돼요.
1: 어, 어떡해. 근데 방법을 좀 바꿔보시는 건 어떠세요?
0: 아니, 아니. 뭐 안 돼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요.
1: 40년을 스캔으로 했는데.
2: 네, 진짜 잘 외우세요.
1: 어, 그러니까. 주무진 어떻게 해요?
2: 저는 악보는 스캔 하는데 대사는 걸으면서 외워요. 그래서
1: 그날 이거 다 다르다.
2: 그날 외워야 될 뭐 3페이지 들고 계속 무조건 걸어요.
1: 그럼 외워주고.
2: 네.
1: 나 그 레미제라블 일본어 대사는 어떻게 했어요?
2: 걸었어. 산에 갔어요. 북한산 21코스 다 돌았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 산 올라가면서 계속 잠발자름 데스 가라. 아, 다시나.
2: 맞아요.
1: 고멘나사이 데스케도 모르는데 일본어를 못 읽는 데잖아요.
2: 6개월.
1: 와. 진짜 대단하다. 진짜. 어. 홍명남 씨가 정답.
2: 네, 홍명남 씨 오이디푸스 정답이고요. 이렇게 아침부터 두 분의 대단한 왕을 모시게 돼서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0: 만극하옵니다.
1: 씨 만극하옵니다 가지고 다르게 막 다르잖아요.
2: 그러니까요.
1: 아, 왕의 습관이 있어요. 자꾸 만극하옵니다 하면 내 대사지 않느냐 이렇게.
0: 아니, 만극하옵니다는
1: 신화
0: 신화가
1: 해야지. 아, 그죠. 신화가죠. 어, 맞네. 어, 신화 역할을 안 해봤죠.
0: 신화라고 하면 뭐 장군은 해봤죠. 장군. 어.
2: 그치. 저 했는가, 뭐뭐 했는가, 저 대사 되게 많아요.
1: 뭐뭐 했는가.
2: 그게 진짜 너무
1: 어울려요.
2: 예.
1: 네. 그러니까 계속. 지시 내리는 그런 게 연기 되게 잘하죠.
0: 아, 그렇죠.
1: 몇 번이나 말을 해야 알아듣는 게냐?
0: 아우, 맞아.
1: 이런 거 잘하실 것 같고.
0: 맞아.
1: 아니, 없죠.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아니, 아, 나, 날이, 아, 집마당을 제가 다 쓰럽죠. 아, 나 이거 왜 이렇게 잘해?
0: 쓰럽죠.
1: 이은주님이.
0: 이은주님이 정답 오이디푸스요. 최수홍 배우님 그 젊음의 비결 정말 궁금해요. 철가루들과 공유했어요. 제발.
1: 나도 진짜 이거 궁금해. 나 진짜 거짓말하고 질투 때 똑같아.
0: 그래.
1: 거짓말이야.
0: 저는 이 우리 준모 배우님하고 우리 친구들을 하고 다 같이 하고 있지만 저를 보면 딱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시간 약속을 우선은 잘 지킵니다. 저의 철저함이.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절제합니다. 저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정말 먹고 싶어요. 하지만 절제합니다. 놀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많아요. 안 합니다. 절제합니다.
1: 절제.
0: 그런 시간에 이 저의 이런 조금의 말하자면 저축이라고 그럴까?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이만한 나의 큰 자산으로 그렇지. 변한 거예요.
1: 그러니까 일찍 주무시는 편이죠?
0: 아닙니다. 잠이 없습니다.
1: 아, 몇 시간 주무세요?
0: 뭐
1: 오늘 몇 시간 주무시고 오셨어요 그러면?
0: 오늘 한 5시간은 잔 것 같아요.
1: 그래도. 그 정도.
0: 네.
1: 어쨌든 그 절제가 젊음의 비결이었다.
0: 네.
1: 좋습니다. 우리 0911번님이
2: 네, 오이디푸스 정답이시고요. 두 분은 가만히 계세요. 제가 만나러 갈게요.
1: 아, 문자를 읽는데 아까 그 발성이 두 분은 가만히 계세요. 제가 만나러 갈게요. 좋습니다. 우리 9456번님이
0: 오이디푸스 맞추셨고요. 준모님 목소리 미쳤다. 따로 목소리 관리하는 비법이 있나요?
1: 혹시 또 걸어요? 걸으면서 목소리 비법?
2: 아니 그건 아니고요. 따로 있는
1: 뭐 건... 소금 양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니, 뭐
2: 물을 많이 있고. 마셔요.
1: 물을 많이 마시고
2: 좀 힘든 공연할 때는 막 6리터 마실 때도 있고.
1: 그럼 공연하다가 화장실
2: 공연할 때는 생각이 안 나는데 끝나면 이제 집에 가다가 한 파출소를 한 세 번 들러요.
1: 파출소를요?
2: 파출소가 이제 공개 화장실이니까.
1: 나는 주유소.
2: 아, 주유소. 주유소나 파출소.
1: 야, 자, 모두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수분 크림 챙겨드리고요. 이따가 선곡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991번님이 최수종 씨의 SNS를 봤더니 양준모 씨가 팀복을 선물했다고 하더라고요. 팀 분위기도 너무 좋아 보여요. 이게 올리셨는데 같은 이제 지금 이제 보는 라디오를 여러분 올려놨습니다. 이게 이제 검정색인가요? 아니면 네이비 칼라?
2: 검정색입니다.
1: 검정색. 예. 고향이 어디세요?
2: 저 부산입니다.
1: 방금 검정색 하는데 저 울산이거든요.
2: 그러니까요.
1: 잠깐만 어디서 나의 우리 동네 냄새가 난 거예요. 검정색.
2: 검정색.
1: 와, 근데 표준으로 어떻게 시금을 사투리를 잘 안 쓰시네요.
2: 저 씁니다.
1: 근데 진짜 잘

0: 항상 안아주세요. 왔어.
1: 아, 그게 젊었던 비결인가?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긍정적인 그리고, 생각.
0: 그리고 이제 젊은 배우도 가서 다 앵기고 오셨어요. 이러고 진짜 나이 차이가 저랑 18살 차이가 나신.
2: 뭔 살이?
1: 뭐? 예. 네. 그러니까.
0: 네.
2: 뭔 소리 하고 있네.
1: I'm sorry.
0: 근데 진짜로 그런 거를 못 느끼는.
1: 사실 저도 최수종 선배님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권위가 이렇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 막 강제적인 카리스마 이런 건 없잖아요. 먼저 후배들한테 인사해 주잖아요. 영철아 안녕. 오 선배님. 영철아 일로 와봐. 인사를 먼저 해야지. 이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2: 못해.
1: 아니 사실 그렇게 해도 웃을 것 같아. 영철아 왕인데 인사를 해야지. 그렇게 하면 해봐요. 다음 날 웃을 것 같아.
2: 못해 안 돼.
1: 최수종이야.
2: 아니.
0: 그 절대 그러진 않았어.
1: 우리나라 무슨 있잖아 정종 영 뭐 성종 최수종
2: 고종 순종 최수종
1: 그렇지. 김희정님이 수정 배우님 전후 프레지던트 분장팀이에요. 제 인생 1등 배우 하트 5개 뿅뿅뿅뿅뿅. 촬영 기간에 항상 회식도 많이 해주시고 팀복도 해주시고 최고. 아~ 스태프들을 이렇게 잘 챙기시는구나.
2: 전화하고 프레지던트 분장팀 희정 씨.
1: 기억나요?
2: 예.
1: 예. 역시. 아 진짜 1등 배우다 진짜.
0: 저희도 회식 많이 시켜주세요. 그냥 현금 탁 주시면서.
1: 그리고 본인 또 빠지세요. 예.
0: 아, 먹으라.
1: 그 절제. 같이 있고 싶으나.
2: 뭐 다음 일 있고 뭐 이러니까 후배들은 더 오래 있어야 되고 하니까.
1: 근데 어디 좀 잡지 않아요? 선배님 오늘 좀 더 놀다 가세요. 이렇게.
0: 그렇죠.
1: 그렇죠. 네. 네. 한 번쯤 네. 있어주세요. 이렇게 같이.
2: 아 그럼요. 네. 언젠가는. 네. 네.
1: 아니 그러면 1216번님이 수종님 주모님은 연습하면서 어떻게 지내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친한 거 맞죠?
2: 그럼요. 아니 그 전에 하이라 씨하고 저가 양준모 배우를 뮤지컬 배우로서 너무 좋아했어요. 에이. 그래서 직접 공연하는 것도 가서 보고 뭐 환호하고 뭐 그래서 너무 좋아했죠.
0: 그렇죠. 뭐, 공연 보러 와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뭐 식사 약속도 하고 막 너무 이번에 또 같이 하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선배님 하신다고 그래서 너무 막 흥분했던 기억이 나.
1: 웃으면서 얘기해요. 무서워 보니까. 자 그럼 이쯤에서 이번에 준모 씨 신청곡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곡을?
0: 제베코 선생님 바닷끝 신청했습니다. 저 이 노래 맨 처음 들을 때 그냥 가사랑 멜로디가 그냥 박혔어요. 가슴에.
1: 노래 듣는 동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사가 바뀐지 한번 들어볼게요. 두 분의 또 궁금한 질문도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란 무료입니다. 제베코 바닷끝.

0: 아, 4509번님이 문자 보세요. 양준모 씨.
1: 비오는 날씨랑 딱 맞네요. 촉촉하다. 준모님 음색이랑도 너무 잘 맞을 듯요.
2: 오, 지금 비 와요?
0: 어, 지금 이제 남부지방은 아, 남부지방. 이제 장마 시작이니까 아, 그렇죠. 네. 전국에서 듣다 보니까 나도 중간 비 와요 해서 안 와요. 중부, 중부지방은 아직 안 와요. 예, 네, 밑에 지금 비가 오고 있나 봐요. 5218번님이 아침마다 일어나기 힘든데 수종대왕님이 수종대왕님이 왕명으로 일어나라고 하면 나 벌떡 일어날 것 같아요. 모닝콜 해주세요. 근데 어, 나도 이거 쓰고 싶어. 약간
1: 녹음하고 싶어.
0: 녹음. 예, 자, 저요! 녹음 준비해야 되니까 요거 그냥 막 철가루 내 이놈 막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데
2: 이게 사실 일어날 때 어. 이런 큰 소리로 막 일어나는 게 사람들한테 충격을 준대요. 어. 깜짝 놀랜대요.
0: 그쵸.
2: 그래서 오히려 잔잔하게 막 이렇게 막 어. 이렇게 조금 잔잔하게 막 이런 소리가 어. 오히려 아 일어나야 되는구나 일어나야 되는 그래 어. 일어나야지 그러면서 일어난대요.
0: 아 그러니까 일어나
2: 이런 이러면, 거를 말이야 어. 철가루 내 이놈 어서 일어나지 못할까 막 이런 거보다 철가루 일어나 너 안 일어나면 다른 사람들이 또 피곤하고 기다리잖아 일어나서 우리 철파임도 듣고 함께 아침을 시작해야지 이 소리가 지겨워서라도 일어나요.
0: 야 이게 더 좋다. 이게
2: 그럼
0: 분명히 왕인데 일어나야지 아침에 어 어떻게 왕인데 이거 써도 돼요?
2: 써도 땡
0: 고마워요. 그러면 이제 준모 씨는 약간 단호하게 한번 아까 우리 나는 연기를 한 건데 자꾸 무서워하니까 그랬잖아요. 단호한 멘트를 부탁한 철가루가 있어요. 1820번님이 양준모 배우님 저는 쇼핑 끊기가 너무 어려워요. 쇼핑을 끊을 수 있게 매서운 잔소리 부탁드려도 될까요?
1: 쇼핑을 해봐야 통장도 비고 아 내가 그만해야겠다 이제 할 때까지 해봐 그냥 그래야 끊지.
0: 어, 약간 진짜 무섭기도 하면서
1: 썰렁한가요?
0: 아니요 잘했어. 아니야, 뭐. 자존심도 상하면서 안 살 것 같아. 네. 아 근데 쇼핑 얘기 나온 김에 쇼핑은 좋아하시나요 두 분은?
2: 전 별로 안 좋아합니다.
1: 저도 별로 안 좋아해요.
0: 어 진짜 그러면 어디에 쓰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도 아까 후배들 회식비, 팀복 그래도 쓰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2: 저는 저 식당에 가서 만약 후배가 거기 있었다. 계산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0: 아 근데 나 잠깐 지금도 저만 느꼈나 그 연극할 때랑 연기할 때랑 확실히 다르고 예능은 다른 게 저는 이 최 선생님 말씀하실 때 그죠? 저는 쇼핑은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회로가 딱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아. 딱 연극할 때 연기할 때는 딱 그거고 평상시는 이렇게 지금도 다 이렇게 아
1: 그리고 연출님한테도 이렇게 말씀하면서 아 그래가지고 막 하다

0: 이제 갑자기 연기 딱 들어가실게요. 그러면 이제
1: 오이디푸스 동산을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2: 저희 하나 정말 이거는 이 저희 사실 이 대본이 시나리오가 뮤지컬 대본이었어요. 그래서 이 동작 하나 하나가 사실 이제 배우들이 연극 무대 올라가면 자유롭게 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대사 한 마디 시작과 대사 이 하는 눈 방향, 이 손 움직임 하나 하나가 다 있습니다.
3: 아까 그랬잖아요. 그 각 챕터마다 다 있다면서요.
2: 예, 맞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대로 배우가 저렇게 움직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양준모 배우와 최수종 배우하고의 움직임과 시선과 손 모양이 똑같을까? 이게 바로
3: 이게 또 관전 포인트네요.
2: 네.
3: 똑같은 같습니다. 대사에 시선은 똑같다.
2: 네.
3: 사실 아까 보니까 영웅 팀들이니까 충분히 뮤지컬로 나올 수 있었는데 이번에 연극으로 나왔다는 것도 너무 기대되고 아니 우리 5182번님이 양준모 배우님 컬투 김태균님이랑 목소리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키도 잘하시려나 하셨는데
0: 태균이 형 목소리가 더 좋죠.
3: 아니 그러니까 목 비슷하다 느낌이 있다고요.
0: 아, 예.
3: 누가 더 좋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괜히 뭐 겸손
2: 오키도 할 수 있을까? 오키도 할 수 있을까? 오키도키 오키도키
3: 네. 무서워.
2: 아니야 어저께 마지막 런을 준모 씨가 해가지고 어저께 예 목소리가 조금 예, 걸걸한
3: 런스를 한 바퀴 다 도신 거네요.
2: 네 그렇죠.
3: 우리 수종 씨도
2: 그럼요.
3: 아 지금 다 했어요. 이제 7월 4일 준비가 다 됐네요.
2: 네네.
3: 8912번님이 아 요거 준모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목소리 좋으니까.
0: 작년에 저희 엄마가 열심히 챙겨보던 게 있어요. 바로 우리는 인꼬 부부가 아닙니다. 최수종 씨랑 하이라 씨가 실제 부부들 사연을 바탕으로 드라마처럼 리얼하게 연기하는 방송이었잖아요. 서로 싸우는 연기도 하고 최수종 씨가 하이라 씨에게 욕도 하시더라고요. 사랑꾼 수종님의 의외 모습이라 재밌게 봤답니다. 실제로 부부 싸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3: 진짜로 없어요?
2: 한 번도 없습니다.
0: 아,
3: 일방적으로 혼난 적도 없어요?
2: 없습니다.
3: 아 진짜.
2: 네.
3: 막 그 저는 그때 라스를 같이 해서 그런지
2: 네.
3: 아, 되게 하이라 선배님은 되게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태토녀? 약간 되게 선배님은 너무 반대잖아요.
2: 반대요.
3: 나 뭐 너무 웃긴 거예요. 자꾸 오더라고요 촬영장에. 안 귀찮아요? 뭐 귀찮을 때도 있고 뭐 아무튼 뭐 그냥 설렁설렁 얘기하는 게
2: 맞아요.
3: 그래서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2: 아니에요. 이
3: 싸운 적이 있죠, 솔직히.
2: 아니
3: 일부러 말 안 하는 거죠.
2: 아니 아니에요. 정말 싸운 적이 없고 이 사람 사는데 그런 오묘한 이 묘한 긴장감과 이렇게 이거 뭐지 하는 이런 거는 있어요.
3: 근데 거기서 증폭이 안 되는군요.
2: 뭐 하질 않는데.
3: 그치.
2: 예. 그러면 저는 서재 가고 이렇게 하이라 씨는 하이라 씨 일하고 조금 있다 보면 뭐 아무것도 없어요.
3: 그리고 아까 톤도 화났죠?
2: 뭐 화났죠? 뭐 이런 게 없죠.
3: 그러니까.
2: 그냥.
3: 혹시 광고 듣고 와도 될까요?
2: 들어와도 돼요.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5: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6: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5: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6: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7: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내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젊음이 춤추는 광안리 해변이었다. 밤하늘 드론 쇼가 황홀하고

0: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 2075님이 저도 철업디처럼 책을 도전하려다 실패했었는데 영국으로 퉁 칠게요. 바로 예매합니다. 두 번을 보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을 보면 확실히 그죠. 예. 그러고 이제 마음이 들면 다시 또 책을 보면 되니까. 오늘 두 분 덕분에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아 진짜 또 최수성 씨 또 다른 매력도 받고 우리 양준모 씨도 마찬가지고 네. 두 분의 또 다른 오이디푸스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네, 첫 공 잘하시고 7월 4일 6시고요. 네. 7월 5일 또 첫 공 잘하시고 네. 우리 끝인사 같이 하면서 헤어지고 다음에도 또 모실게요.
4: 네. 네.
2: 오늘 하루
4: 오픈아
2: 지칠 때는
4: 취업
2: 영철이랑
4: 수정이랑
3: 준모는
2: 이제
4: 샤라
5: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6: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5: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6: 그럼 몽잘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5: 헐, 몽잘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7: 잘 만들었다, 몽잘.
8: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프레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9: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8: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10: 인쇄는 와우 프레스
11: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10: 뉴바옴
11: 운동할 때도
10: 뉴바옴
11: 장 건강에도
10: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세출배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세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